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매일같이 사용하는 중요한 표현들 3개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가족들은 함께 다양한 집안일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고 식사 후에는 설거지도 해요. 어질러진 방을 깨끗이 청소하기도 해요. 오늘은 집안일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자, 여러분은 집안일 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나요? 우리 그림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자, 오른쪽을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요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아래를 보니까 이 어린 아이가 뭘 하고 있죠? 빨래를 하고 있네요. 또 왼쪽을 가볼까요? 어머니가 그릇을 씻고 계세요. 설거지를 하고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오빠가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각각의 집안일에 해당하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말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cook. cook. 자, 어떻게 썼나요? C-O-O-K. 네, 이렇게 씁니다. cook은 우리 친구들이 요리하다 라는 뜻으로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요리사라는 의미로도 정말 자주 씁니다. 요리하는 사람, 요리사라는 의미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보면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He is cooking in the kitchen. Kitchen은 부엌이죠. 그는 부엌에서 뭐 하는 중이다? Cooking이니까 요리하는 중이다. 이때는 cook이 요리하다 라는 동작으로 쓰였네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My mother is a great cook. 자, a great cook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훌륭한 cook입니다. 라는 것은 훌륭한 요리사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cook의 두 가지 의미 다 기억해 두시고 우리는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lean. clean이라는 단어인데요. 먼저 한번 스펠링을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써볼게요. C-L-E-A-N clean clean은 우리 친구들이 아마 깨끗한이라는 표현으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깨끗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말은 dirty, 더러운 있죠. 자, 그런데 청소하다라는 동작으로도 정말 많이 쓰이게 됩니다. 청소하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lean your room. Clean your room. 우리 친구들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나요? 너의 방을 뭐 해라? Clean. 청소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clean은 이렇게 청소하다라는 동작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리고 깨끗한이라는 의미도 갖는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The classroom is very clean 하게 되면 그 교실이 어떻다? 아주 깨끗하다가 되는 거예요. 반대말은 The classroom is very dirty 하게 되면 그 교실이 아주 지저분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wash. wash. 자, 먼저 한번 써볼게요. W-A-S-H. wash. wash를 떠올리면 쌤은 깨끗하게 이렇게 물로 씻어내는 느낌이 생각납니다. 이 wash라는 건 깨끗하게 씻다 라는 뜻도 되고요. 세탁물들을 빨거나 세탁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wash the dishes 하게 되면요. 그릇들을 깨끗하게 씻다. 그래서 설거지하다가 됩니다. 이 wash the dishes도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두 개 살펴볼 텐데요. 먼저 Did you wash your hands? 라고 했어요.
Did you wash your hands? 무슨 의미일까요? 너는 손을 wash 했니? 라는 건 너 손 씻었니?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하나 더. I will wash my dirty shirt 라고 했습니다. I will wash my dirty shirt. 나는 더러운 셔츠를 뭐할 것이다? wash. 빨 것이다. 혹은 세탁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wash라는 건 물로 씻다, 빨다, 세탁하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 그리고 설거지하다 라는 표현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집안일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자, 이 중요한 표현들을 그림을 보면서 복습해 볼게요. 자, 먼저 이 오빠가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하다 라는 뜻도 되고 깨끗한이라는 의미도 갖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clean. clean입니다. 자, 다음으로 요리하다 라는 단어도 배웠죠? 요리사라는 의미도 갖는 이 단어는 cook. cook입니다. 자,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다 혹은 세탁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는 네, wash. wash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거지하다 라는 표현은 뭐였죠? 설거지하다 라는 표현은 wash the dishes. wash the dishes 였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표현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강의 끝에 나오는 word review 보면서 교환에 같이 한번 예문을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세 번씩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자주 나오는 일상 표현들 위주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원에 가서요, 저 멀리 있는 꽃향기가 나에게까지 전달되는 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게 되는 걸까? 오늘은요, 그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번 탐구해보고 같이 설계해보고 결과를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뇌속 포텐 함께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확산 실험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확산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여러분도 확산에 대해서 어떻게 탐구하고 싶은지 그 과정을 알고 싶은데 이렇게 질문한 거 아니시죠? 우리가 탐구라고 하는 현상을 직접 관찰하기 위한 탐구의 과정, 결과를 해석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질문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어떠한 물질들을 사용할 거냐면 바로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과 우리 페트리 접시라고 하는 거 넣어가지고요. 거기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이라고 하는 걸 톡톡톡 떨어뜨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핑크색,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이 색 변화를 우리가 이용해서 실험 하나를 같이 한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 페트리 접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페트리 접시에다가요, 우리 페노프탈레인 용액, 얘는 암모니아 수라고 하는 것을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적신 솜을요, 페트리 접시에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십자 모양으로 지금 배치를 먼저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페트리 접시 중앙에요, 요렇게 스포이트 이용해가지고 암모니아 수를 요 가운데에만 톡톡톡 떨어뜨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뚜껑을 닫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암모니아 수는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수용액이거든요. 그럼 이 암모니아 수에서 바로 암모니아 기체가 먼저 빠져나오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그 빠져나온 암모니아 기체가 중앙에 조금 농도 깊게 모여 있었을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그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은 스스로 또 사방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퍼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과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만나면 색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솜들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을 설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암모니아와 같은 염기성 물질이요, 페노프탈레인 용액과 만나면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유사한 실험인데 다른 형태로 같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도 있어요. 어떤 실험인지 보면 이번에는 암모니아 수를 묻힌 솜을 이렇게 한쪽 끝에 두시고요.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적신 솜을 이렇게 간격을 두고 얘네들을 관 안에 넣어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역시나 같이 암모니아 수, 여기서 암모니아 빠져나올 거고 처음에는 그 기체 입자들이 여기에 몰려 있겠지 사방으로 퍼질 거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색깔이 변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두 실험이 결국에는 같은 걸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실험을 설계할 것인가, 주어진 도구들이 무엇인가, 그거 가지고 실험을 설계하기 위한 질문들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같이 한번 질문을 생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중학교 1학년 과학 수업에서 확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는 중이야 라고 상황과 역할 주시고요. 선생님께서 암모니아 수를 이용한 실험을 해

아모니아수는 분명히 중앙에 떨어뜨렸는데요. 색깔이 점차적으로 변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과를 보면 아모니아수를 떨어뜨린 곳에서 가까운 손부터, 가까이 있는 손부터 모든 방향으로, 사방으로 점차점차 차례로 붉게 변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는가? 그리고 확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우리는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모니아수 중앙에 톡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아모니아수에서, 그렇죠, 아모니아 기체가 먼저 빠져나온다고 했고, 그러면 중앙에 아모니아라고 하는 기체가 오밀조밀 모여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입자는 스스로 운동해요. 그래서 사방으로 퍼져나갈 거거든요. 그렇게 퍼져나가면서 보다 멀리 있는 솜, 그 솜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적신 거죠. 두 개가 만나면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아모니아 기체의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퍼져나간 암모니아 입자가 솜에 떨어뜨린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만나는 거죠. 그렇게 만났더니 결과적으로 솜 가까운 선부터 먼 솜으로 차례대로 붉게 변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한번 볼게요. 모든 물질은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입자의 관점으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입자들은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한 곳에 몰려 있었었잖아요. 농도가 낮은 곳으로 사방으로 무작위로 운동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무작위 운동의 결과로 시간이 지나면 농도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결국 물질이 균일하게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색이 이렇게 변해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실험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 그 기체 입자의 경우에 스스로 운동하면서 사방으로 퍼지게 되더라. 그걸 우리는 색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두 개의 용액을 이용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과를 얻었다면 이런 결과들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바로바로 이 사진 데이터를 해석해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결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암모니아 확산 실험 결과를 관찰했어. 내가 지금 어떠한 맥락 안에 있는지를 먼저 적어주시고, 이 결과를 분석해서 실험이 가지고 있는 결론을 도출해줘. 우리가 앞에서 지금 확산과 관련된 실험 탐구를 함께 설계를 했다면, 우리가 바로 연결해서 결론을 도출해달라라고 하는 우리 질문을 생성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 해줘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설계하고 그러한 과정, 주의해야 할 점, 결과에 대한 해석까지 스스로 질문을 만들면서 탐구를 운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만의 질문 만드셔가지고요, 탐구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생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 바로 오늘 속담은 생존, 생업과 관련된 것이오. 그럼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훔쳐서 5년형을 받았다니 너무 심한 것 같아.
2: 그러게 말이야. 굶주리는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친 것인데.
1: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한 도둑질인데 선처를 해주지.
0: 오늘의 속담, 목구멍이 포도청. 먹고 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남겨둔 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속담이지.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화수분, 전영택. 나는 서울에서 새빵살이를 하며 지내던 중 과거에 우리 집의 행랑아범이었던 화수분을 다시 만나게 된다. 형의 집에 얹혀 살다 다리를 다친 화수분은 초라한 모습이었고 이를 본 나는 그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화수분은 몹시 가난하여 가족의 생계를 제대로 꾸릴 수 없는 처지였다. 먹고 사는 문제가 늘 발목을 잡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혹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큰딸은 남의 집으로 보내져 어린 나이에 남의 손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어멈은 어린아이를 등에 업은 채 서울로 식모살이를 떠나야 했다. 극심한 가난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은 한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혹독한 겨울밤, 화수분은 아내를 찾아 험한 고갯길을 넘던 중 길가에 쓰러진 아내를 발견한다. 아내 또한 남편을 찾아 나섰다가 기운이 다해 쓰러진 것이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두 사람은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밤을 견뎌낸다. 다음날 아침 길을 지나던 나무장수가 이들을 발견한다. 안타깝게도 화수분과 아내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꽁꽁 얼어 숨을 거둔 상태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품속에 있던 아기는 부모의 체온 덕분에 기적처럼 살아있었다. 나무장수는 아기를 데리고 떠난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가족이 겪는 극심한 가난을 보여줍니다. 화수분이란 말은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를 의미하지만 작품에 나오는 화수분이란 인물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립니다. 가난 때문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의 심정을 오늘의 속담과 연결지어 보세요.
0: 오늘의 속담,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오. 밥이 먼저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 물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자존감까지 잃어선 안 되겠소. 오늘 속담의 교훈을 잘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서로 다른 물질이 섞여 있을 때이 물질들을 어떻게 하면 각각 나누어 얻을 수 있을까요? 물질이 물에 녹는 정도, 즉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물의 온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 속 물질들을 직접 분리해 낼 거예요. 이를 통해 앞에서 배운 용해도 개념이 실제 분리 과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0도의 물 100g이 든 비커에 질산칼륨 60g, 황산구리 1g을 넣고 고체 물질을 모두 녹입니다. 40도의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모두 충분히 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두 물질의 양을 다르게 넣은 것은 이후 냉각했을 때 용해도 차이로 인해 한 물질만 먼저 석출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체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저어 완전히 녹였는지 확인해주세요. 얼음물을 넣은 수조에 과정 1의 비커를 넣어 냉각합니다. 용액의 온도를 빠르게 낮추면 온도 감소에 따라 용해도가 크게 줄어드는 물질이 먼저 석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고체가 먼저 생기는지 그리고 용액의 색이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보세요. 걸음종이를 설치하고 과정 2의 물질을 걸음종이로 걸러 석출된 물질을 분리합니다. 냉각 과정에서 생긴 고체는 용액에 다시 녹지 않는 석출물입니다. 걸음종이를 이용하면 석출된 고체와 남아있는 용액을 분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혼합물 속 물질을 각각 나누어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를 이용해서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함께 정리해보면 어떤 물질이 얼만큼 분리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40도의 물 100g에 질산칼륨 60g 그리고 황산구리 1g을 모두 녹인 용액을 냉각하면 질산칼륨만 약 28g 석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온도가 내려가면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황산구리는 20도에서 물 100g에 약 20g까지 녹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황산구리 1g은 계속 물에 녹아 남게 됩니다. 그 결과 걸음 과정에서 걸음종이 위에는 질산칼륨 결정만 남게 되고 황산구리는 용액에 함께 녹아 걸음종이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혼합물을 높은 온도의 용매에 녹인 뒤 냉각하여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걸러내는 과정을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승현입니다. 자,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고요. 이 강의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험 대비 강의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이 개념을 배워봤고요. 오늘은 그 개념을 작품에 적용을 해 보면서 문제도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제재에 대한, 즉 작품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또 문제를 전부 풀어왔다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앞으로도 문제를 꼬박꼬박 잘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작품을 오늘 만나게 될지 우리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선생님과 살펴볼 첫 번째 작품은요, 저녁항구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자, 우리 화자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나서 이 작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자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작품 한번 볼게요. 자, 바다에서 돌아온 배들이 닻을 내리고 쉬고 있다. 어디서? 우리 집? 현관에서. 그래서 이 현관에서라고 하는 걸 보니 이 배라고 하는 것이 다른 존재를 의미할 것 같은데 무엇인가 보니 이연에 나옵니다. 아빠 구두는 고래잡이 통통배, 엄마 구두는 새우잡이 뾰족배라고 하면서 이 배가 무엇을 의미했냐면 부모님의 구두를 의미했어요. 근데 이 구두들이 통통하고 뾰족하죠. 아빠와 엄마 구두의 모습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고래잡이와 새우잡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고단하게 뭔가 밖에서 일을 하고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연과 연결을 시켜보면 이 바다라고 하는 공간은 부모님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열린 문틈으로 살펴보니까 그 바다라고 하는 공간은 푸른 파도가 밀려오고 갈매기가 날고 소금 냄새가 확 풍겨오는 아주 역동적인 공간입니다. 자, 지친 엄마가 씻는 사이 아빠는 밥을 안 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지금 부모님은 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는 밥을 안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디에 앉아 있냐면 항구에 앉아 있거든요. 자, 이 항구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내가 보았던 바로 이 현관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항구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항구에 앉아 있는데 이 항구는 어떤 곳이냐면 밥냄새가 솔솔 익어가는 항구입니다. 자, 저 열린 문틈으로 보였던 바다와는 조금 다른 공간이죠. 자, 바다라고 하는 공간은 소금 냄새가 확 풍기는 아주 역동적인 공간이었다면 이 항구라고 하는 공간은 밤냄새가 솔솔 익어가는 아주 따뜻한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항구에 앉아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배를 만져봅니다. 자, 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뭘 만져보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의 구두를 만져보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으로 만져보고 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자, 그러고 보니 마지막 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 바닥에 긁힌 암초 자국들 오랫동안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배 바닥, 즉 구두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암초 자국들이 있거든요. 자, 이 암초 자국들, 즉그 긁힌 자국이 있다는 건 부모님이 바다라고 하는 이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나고 계시다. 그렇죠.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자국들을 화자가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오랫동안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 일터에서 열심히 고단하게 일하고 오신 부모님에 대한 관심, 애정,

0: 이런 것들을 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적 화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시였어요.
1: 자, 우리 이제 그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시이고 서정시입니다. 형식적 제약이 없는 자유시이고 정서를 담고 있으니까 서정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서정적이고요. 지금 시적 화자가 구두를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성격이 관조적입니다. 자, 내재율인데요. 읽다 보면 은근히 느껴지는 운율을 우리는 내재율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자, 제재, 무엇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그렇죠. 구두를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 아버지와 어머니의 구두를 바라보면서 이 고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누구에 대한?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즉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시 같은 경우는 표현상의 특징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부모님께서 일하는 공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바다라고. 그래서 이 바다를 굉장히 역동적인 공간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을 거고요. 자, 가족이 쉬는 공간. 그래서 이 구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현관, 항구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현관을 이렇게 항구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인데요. 고래잡이 통통배, 새우잡이 뾰족배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부모님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 구두는 고래잡이 통통배, 엄마 구두는 새우잡이 뾰족배라고 하면서 은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고요. 푸른 파도, 소금 냄새와 같은 감각적인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푸른 파도, 그리고 후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소금 냄새라고 하는 이 감각적인 표현을 시 안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구두는 고래잡이 통통배고 어머니의 구두는 새우잡이 뾰족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이 고래잡이와 같은 새우잡이와 같은 이런 고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화자가 인식하고 있고요. 배 바닥에 암초 자국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다라고 하는 일터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일하신다. 아주 힘들게 고된 노동을 하며 지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를 통해서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을 확인한 화자는 이런 행위를 합니다. 배를 만져보고요. 즉, 구두를 만져보고요. 배 바닥에 긁힌 암초 자국들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를 만져보고 오랫동안 바라보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의 하루를 이해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화자의 감사, 사랑, 이런 것들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번 문제, 우리 화자에 대한 단원이다 보니까 화자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화자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에게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화자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과거의 고된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자, 그러려면 화자가 어른이었어야 하고요. 어른이 회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내용은 등장하고 있지 않죠. 자, 2번.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오로지 휴식을 취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평화로운 분위기가 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부모님과 함께 오로지 휴식을 취한다라는 내용이 틀렸어요. 왜요? 어떤 구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지친 엄마가 씻는 사이 아빠는 밥을 안 치고 그래서 부모님은 집에서도 쉬지 않아요. 그쵸? 이런 구절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답이 답인 이유, 이렇게 답답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답이 답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틀렸고요. 대자연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바다의 웅대하고 거친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다? 바다가 거칠고 역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진 않죠.
0: 그렇죠? 부모님의 고된 삶을 위로하기 위해 집을 아름답고 신비로운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집을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긴 하지만 신비로운 공간으로 만들고 있진 않고, 일터와 집을 오가는 부모님의 고단한 일상을 인식하며 애정과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적절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문제 위에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키워드 형식으로 제시를 해줄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항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항구라고 하는 시어를 여러분이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자, 노동의 고단함을 상징하는 배가 닻을 내리는 곳이다. 그쵸. 닻을 내리고 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관을 비유하여 가정의 안정감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그렇죠. 그래서 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죠. 문틈으로 화자가 부모님의 삶에 대해 떠올려보는 곳이다. 그래서 열린 문틈으로 화자가 어디에 바라봐요? 그쵸. 바다를 바라보게 되죠. 삶에 대해 떠올려보는 곳이고요. 날고 있는 갈매기를 통하여 역동적인 이미지가 강조되는 공간이다 라고 했는데, 갈매기가 날고 있는 곳은 항구가 아니라 어디였어요? 그렇죠.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밤냄새 솔솔 익어가는 등의 표현을 통해 편안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형상화된다라고 했는데, 밤냄새, 그쵸. 이런 따스한 분위기를 내주는 시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답은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이연에 쓰인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골라주셔야 돼요. 자, 아빠 구두는 고래잡이 통통배, 엄마 구두는 새우잡이 뾰족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거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배우긴 했는데, 자, 보기에 그런 설명이 있을지 봅시다. 기역. 부모님의 구두를 배에 빗대어 형상화하였다. 그렇죠. 구두는 배. 구두는 배라고 하면서 배에 빗대어서 형상화했고요. 아빠와 엄마의 구두를 대조적으로 나타내었다라고 했는데, 그쵸, 대조적이에요. 아빠 구두는 어떻고, 통통하고, 엄마 구두는, 그렇죠, 뾰족하고,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구두를 마치 생명이 있는 존재처럼 표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두를 배로 빗대어서 표현했거든요. 배는 생명이 있나요? 아니죠. 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ㄷ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 무엇무엇은 무엇무엇 배와 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였다. 무엇무엇은 무엇무엇, 무엇무엇은 무엇무엇과 같은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골라주시면 정답 몇 번? 그렇죠. 3번 되겠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고된 하루를 이해하려는 화자의 어머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난 연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화자의 행동을 시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화자의 구체적인 행동이 제시된 연 있었습니다. 자, 답인 이유 찾아주셔야 돼요. 어디 찾으셔야 합니까? 그렇죠. 여기 찾아주셔야 돼요. 나는 밤냄새 솔솔 익어가는 항구에 앉아 뭐 해본다? 배를 만져보고요. 배바닥에 긁힌 암초 자국들을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바라봐요. 자, 이것이 바로 행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은 5연, 6연. 이렇게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기를 고려할 때 암초 자국들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거든요. 자, 암초 자국들이라고 하는 시어가 시에서 어디 나왔냐면, 배바닥에 긁힌 암초 자국들 오랫동안 바라본다에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암초에 대한 설명 내용이 보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암초는 사전적으로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아니하는 바위나 산호를 가리키지만, 자, 여길 잘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장애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표현되는 의미는 아마 이것으로 사용이 됐겠죠. 자, 그래서 뭔가 보이지 않는 장애를 표현하는 거구나. 암초 자국들이.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화자가 배를 만지다가 생긴 흔적을 암초 자국으로 표현했나요? 아니죠. 이건 어디서? 그쵸. 바다라고 하는 일터에서 부모님이 일을 하다가 생긴 흔적이 되겠죠. 자, 부모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고난과 역경. 맞아요. 그렇죠. 보이지 아니하는 장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고난과 역경. 그래서 이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고난과 역경을, 그쵸, 암초 자국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부모님을 위해 희생해야 했던 화자의 안타까움. 화자가 부모님을 위해 희생했습니까? 아니죠. 자, 부모님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룬 경제적 성과. 자, 경제적 성과. 또는 밑에 5번에 있는 하루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는 부모님의 자부심. 그래서 이 경제적 성과라거나 자부심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암초 자국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거예요. 장애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시어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5번의 정답 몇 번? 그렇죠.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보기와 비교했을 때 3연의 표현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3연처럼 표현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볼게요. 자, 보기는 열린 문틈으로 파도가 밀려오고 갈매기 날고 소금기가 느껴진다인데 3연이 되면서 푸른 파도가 밀려오고 갈매기 날고 소금 냄새 확 풍겨온다로 구체화됐어요. 자, 어떻게 구체화됐냐면 시각적 이미지가 구체화되었고 소금 냄새라고 했으니 후각적 이미지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표현 효과에 대해 해서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고된 하루가 끝났음을 알리며 부모님의 안도감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 바다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모님의 안도감을 보여주는 거 아니고요. 시의 배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을 표현 효과로 볼 수도 없겠죠. 자, 평범한 서술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객관적 태도를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평범한 서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표현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니까 그리고 객관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지도 않죠. 자, 시각적, 후각적 이미지를 구체화하여 부모님의 일터 즉 어디? 그렇죠. 바다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인상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낸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시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서정적으로 전환하여 화자의 감정을 고조시킨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푸른 파도, 소금 냄새 확 풍겨온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서정적인 분위기로의 전환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몇 번? 그렇죠.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7번. 이 시와 보기에서 화자의 어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어조를 알려면 여러분이 어디를 살펴봐야 하냐면 이 문장의 종결 부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 어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있다면 종결 부분, 즉 종결 어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시와 보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종결 어미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바라본다, 뭐뭐 한다. 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부엌에서 밥이 잡고 찌개가 끓는 동안 헐렁한 옷을 입고 아이들과 뒹굴며 장난을 치자. 이런 식으로 저녁을 먹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종결되고 있죠. 그래서 다와 같은 형식으로 담담하게 이야기했다기보다 보기에서는 청유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행동하자와 같은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는 다와 같은 종결어미를 반복해서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반면 보기와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자와 같은 종결어미를 반복해서 자신의 결심을 강조하는 그래서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는 어조로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녁항구라고 하는 작품을 살펴봤는데요. 이 시가 만약에 시험에 출제된다면 선생님은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시어의 의미, 그래서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일터를 바다로, 집의 현관을 항구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시어의 의미 잘 알고 계셔야 하고 화자가 구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이건 화자에 대한 시니까 우리 화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아주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비유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이 아주 많았어요. 그렇죠? 빗대어서 표현했다던가 아니면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거나 이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거나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이미지가 어느 구절에 드러나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작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나무의 꿈인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자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1행에 살펴보니까 자라면 뭐가 되고 싶니? 라고 굉장히 부드러운 말투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하면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냐면 의자가 되고 싶니? 책상이 되고 싶니? 어, 계단도 되고 싶을 수 있겠구나. 어머, 창문틀도 되고 싶을 수 있네. 어, 창문틀로 보다 보니 바다를 생각하면서 목선이 그리워서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배가 되고 싶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들은 모두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화자가 나무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생각해서 사람으로 빗대어 표현하면서 말을 걸고 있구나. 그래서 나무의 꿈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르지. 자, 그러면 앞에 있었던 이 의자

책상, 계단, 창문틀, 배는 나무가 꿈을 이룬 모습이라면 지금 이 아궁이 속 장작은 꿈을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거예요.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르지. 잊지 마렴. 한줌 재가 되었지만 그때도 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고 난 뒤에 춤을 추듯이 너 피어오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꿈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이 아궁이 속 장작이나 또는 한줌 재가 되더라도 그것 또한 어떠하다? 그렇죠.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지만. 자, 이제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렇죠. 지금에 집중합니다. 지금엔 다만 내 잎사귀를 스치고 하는 저 바람 소리를 들어보렴.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구나.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이 바로 너로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꿈을 이룬 상태도 있을 수 있고 꿈을 이루지 못한 상태도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언제가 중요하다. 그렇죠. 현재도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유시 서정시 마찬가지고요. 희망적이고 교훈적이면서 삶을 성찰해보게 하는 성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나무와 그 꿈에 대한 것을 소재로 해서 이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나무에 대해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시 같은 경우엔 특징이 나무를 의인화해서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건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인식의 전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뭘 가치 없다고 생각하냐면 이 아궁이 속 장작이나 그것이 타서 되어버린 한줌 재와 같은 것들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시적화자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요. 미래의 가능성과 대비되는 무엇의 가치? 그렇죠. 지금 현재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자, 책상, 계단,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면 다락방이 나오고 다락방에 가면 창문이 있고 창문에 가면 바다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나무의 꿈을 연쇄적으로 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고 빨가면 사가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표현법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의 특징, 우리 화자 단원이니까 잘 알고 있어야겠죠. 나무에게 질문을 던지고, 나무에게 당부의 말을 건넴으로써 나무를 대화가 가능한 대상, 즉 인간으로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나무라고 하는 자연과 교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아니나 다를까, 화자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꿈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까?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도 않아요. 자, 나무가 미래에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거한 건 맞지만, 삶의 목표를 구체화하라고 유도하고 있지 않죠. 나무가 궁극적으로 한줌 재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해서 깊은 연민의 정서를 표출합니까? 아니죠. 한줌 재로 사라지더라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무의 존재 가치를 미래의 꿈과 분리하여 생각하며 현재의 역동적인 삶, 그쵸? 바람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현재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아궁이 속 장작의 함축적 의미, 즉 시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잊혀질 운명에 놓인 존재라고 했는데 한줌재 아궁이 속 장작은요, 뭐 해준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데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부여받지 못한 게 아니고요. 미래의 꿈을 위해 현실의 고통과 시련을 감내해야 하는 희생적인 존재? 미래의 꿈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나무가 욕망에서 벗어나 고요한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선택한 거 아니고요. 타인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맞아요,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소멸의 순간에도 고유의 가치를 실현했다. 그렇죠. 하늘을 날아가는, 그쵸?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 미래의 외적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존재가 무가치하게 소멸해버린 결과라고 했는데, 이한줌 재도 가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가치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시어로 적절한 것은 인데요. 시상이 전환돼요. 그래서 꿈을 이루든 이루지 않든 언제가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이라고 하면서 이 하지만이라고 하는 시어를 경계로 해서 우리 시상이 전환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답이를 찾는다면 하지만이라고 하는 시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꿈을 이루지 않는 뭐

미래의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현재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래서 4번 하지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 계단에서 창문틀, 그래서 창문틀에서 배라고 하는 나무의 꿈을 연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대구 식리와 같은 식구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1행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대구 식리라고 하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무를 너라고 부르면서 대화를 할수 있는 존재로 의인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 사용하고 있는 거 맞고요. 배는 나무가 꿈을 이룬 모습, 재는 꿈을 이루지 못한 모습으로 대조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배는 그저 나무가 꿈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라고 하는 것은 한줌재, 그래서 아궁이 속 장작으로 이렇게 돼버릴지 모르지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재는 꿈을 이루지 못한 모습으로 대조되고 있는 거 맞죠. 자, 이상적인 공간을 뜻하는 하늘이라는 시어를 통해 나무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시어가 언제 등장했나요? 우리 답답이를 위해서 찾아봅시다. 어디였어요? 그쵸. 잊지 마렴 한줌 재가 되었지만 넌 그때도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늘이 이때 등장했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죠. 꿈을 이루지 못한 한줌 재가 날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공간을 뜻하는 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시에 쓰인 감각적 이미지 여러분이 이 감각과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삐걱 소리가 나는 이었으니까 소리는 귀로 듣는 청각적 이미지 맞고요. 별 빛이 들고 나는 이라고 하는 것, 우리 빛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봐야 알수 있잖아요. 시각적 이미지 맞고, 수평선을 넘어가는 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평선이라고 하는 건 바다와 이 하늘의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보려면 눈이 필요하죠. 시각적 이미지 맞고요.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라고 하면서 시각적 이미지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에서는 어떠한 감각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고, 이것은 온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죠? 촉각적 이미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5번의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6번. 기역과 니은을 통해 알수 있는 화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기역과 니은을 살펴보면 여러분 어조를 알 수가 있어요. 화자의 어조. 잊지 마렴. 들어보렴.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뭐 하렴이라고 할 때는 뭔가 당부하거나 조언하거나 이럴 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 밑에를 한번 살펴봅시다. 나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당부하는 겁니까? 아니죠. 나 지금 어디에 주목하라고. 그렇죠. 이 현재에 주목하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 아니고요. 나무의 비현실적인 태도를 엄하게 질책하는 거, 뭐뭐 하렴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죠. 나무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조언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나무가 겪을 미래의 고난에 대해 경고한다 라고 했는데, 경고하기 위해서 뭐뭐 하렴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고요. 나무에게 성장을 위한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 라고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조언하는 말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이 시와 보기에 쓰인 바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에서의 바람은 어떤 존재였어요? 그쵸. 나의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것. 바람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바람이었다면, 우리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서의 바람 한번 봅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어땠다? 그렇죠.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시어는 이 윤동주의 서시에서는 뭐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서술을 해주시면, 이 시에서의 바람은 나무의 현재를 함께하는 존재, 그래서 춤을 추는 모습을 통해서 긍정적인 대상으로 인식이 되지만, 우리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서의 바람은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 그래서 고통을 주는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시 같은 경우에는 표현법, 그리고 화자의 특징, 나무를 의인화하고 있는 것,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 개성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한줌재와 같은 것,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주제까지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이두 시를 살펴봤는데, 오늘도 선생님과 뉴런 동기화 해봐야죠. 저녁 항구에서 후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행위 어디인지 찾아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즐거운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생활한 우리 친구들 칭찬 많이 해드립니다. 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대분수의 뺄셈 방법을 익혔잖아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그 대분수의 뺄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분수의 뺄셈에서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끼리 빼서 남는 것을 모아준다라고 했을 때 분수끼리 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분수끼리 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셈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하여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까지 해결해 볼게요. 그럼 먼저 대분수의 뺄셈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 5와 4분의 1 빼기 1과 3분의 2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방법 1,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과 같네요. 그래서 5와 4분의 1 빼기 1과 3분의 2라고 나타내 주었어요.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5와 12분의 3에서 1과 12분의 8을 뺀다라고 나타냈습니다. 방법으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5에서 1을 빼는 것은 상관없지만 계산할 수 있지만 12분의 3에서 12분의 8을 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이 5에서 1만큼을 분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5는 4와 1로 가르게 할 수 있으니까 4는 그대로 두고 2를 12분의 12로 나타내면 여기 12분의 3이 있으니까 합해서 12분의 15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1과 12분의 8을 빼주면 됩니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뺄 거고 분수를 분수끼리 뺀다. 그 다음에 빼고 남는 것들끼리 모아주는 거예요. 자연수끼리 뺐을 때 4에서 1을 빼면 3이 되는 것이고 분수끼리 뺐더니 12분의 7이 되죠? 남는 것을 모아서 3과 12분의 7로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방법 1을 계산해 보았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과 우리 다른 점이 있잖아요. 분수끼리 뺄 수 없을 때 자연수 부분의 1을 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준다.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바꿀 수 있어야 대분수의 뺄셈이 쉽게 해결이 된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해 볼게요. 5와 4분의 1 빼기 1과 3분의 2예요. 그러면 4분의 21 빼기 3분의 5가 되는 거고 이때 분모를 같게 해보세요. 그러면 12분의 63에서 12분의 20을 빼주는 거니까 12분의 43이 되는 거죠. 이것은 가분수이고 대분수로 나타내니까 3과 12분의 7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해 볼 수도 있네요. 대분수끼리의 뺄셈 방법을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분수만큼 색칠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서 2와 4분의 1 빼기 1과 2분의 1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와 4분의 1만큼을 색칠하세요. 그러면 2와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하나, 둘만큼에다가 1을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 하나만큼을 색칠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2와 4분의 1만큼을 색칠했고 여기서 1과 2분의 1을 뺄 것이다. 그러면 1하고 1을 똑같이 둘로 나눈 것 중 하나만큼 이렇게 덜어낼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 2에서 1을 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4분의 1에서 2분의 1을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요 크기만 딱 봐도 알죠? 얘네들을 지금 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것일까? 일단은 4분의 1 그대로 둘 거고요. 여기에 2분의 1을요. 이렇게 4분의 2로 바꿔두세요. 그러면 2분의 1에서 여기 4분의 1에서 2분의 1에 해당되는
4분의 2만큼을 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1을 4분의 4로 바꾼다. 그래서 이렇게 선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얘를 나눠준 겁니다. 그렇다면 2와 4분의 1, 그리고 1과 2분의 1을 1과 4분의 2로 나타냈을 때 분수끼리 뺄 수가 없어서 2와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1과 4분의 5로 바꿔주는 것과 같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빼보자. 1에서 1을 뺄수 있고, 4분의 5에서 4분의 1을 빼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는 것. 이만큼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2와 4분의 1 빼기 1과 2분의 1은 따라서 2와 4분의 1 빼기 1과 4분의 2인데 통분했고 분수끼리 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 2와 4분의 1을 1과 4분의 5로 바꿔서 1과 4분의 2를 뺐더니 자연수끼리 빼면 0이고 분수끼리 빼서 4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림을 통해 확인했던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분수만큼 색칠하면서 계산의 원리를 확인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2와 4분의 1이 1과 4분의 5로 이렇게 변신하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 10번 문제예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과 4의 곱 28을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을 한 거예요. 28은 7과 4의 최소 공배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6과 7분의 2는 6과 28분의 8로, 1과 4분의 3은 1과 28분의 21로 나타내 주었어요. 그런데 분수끼리 뺄수 없잖아요. 따라서 6에서 1만큼을, 그러면 5는 두고요. 1만큼을 28분의 28로 나타내면 28분의 8과 합해서 28분의 36이 되겠죠. 여기서 1과 28분의 21을 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연수끼리 빼면 4고, 분수끼리 뺐더니 28분의 15가 됩니다. 따라서 4와 28분의 15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볼 건데, 그럼 이 방법은 뭘까요? 8과 4분의 1 빼기 2와 6분의 5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표현을 해준 거잖아요. 8과 4분의 1은 4분의 33이고 2와 6분의 5는 6분의 17이에요. 이렇게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분모가 다르니까 분모를 같게 하자. 4분의 33은 12분의 99, 분모 분자에 3을 곱했고 6분의 17은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서 12분의 34. 그러면 차를 구했더니 12분의 65가 되는 거죠. 12분의 65는 가분수이고요. 이것을 대분수로 표현하니까 12분의 62, 5가 되어서 5와 12분의 5입니다.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가분수로 바꿔서 나타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해서 우리는 8과 4분의 1 빼기 2와 6분의 5를 계산할 때 통분하여 8과 12분의 3 빼기 2와 12분의 10으로 나타내거든요. 그 다음에 분수끼리 뺄수 없어서 자연수 부분의 1을 가분수 12분의 12로 나타내면 이것이 7과 12분의 15가 되고 여기서 2와 12분의 10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 5와 12분의 5입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방법들을 모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이 필요하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 해결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진문세 뺄셈 원리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해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9분의 5가 들어갔더니 12분의 5만큼을 빼서 그 값이 나오는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모 안에 알맞은 수가 뭘까요? 두 진분수의 뺄셈 결과를 써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 다르니까 통분해서 빼볼 건데요. 9하고 12의 곱 108을 공통분모로 할 수도 있고 9하고 12의 최소 공배수인 36을 공통분모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9분의 5의 분모 분자에 각각 4를 곱하고 12분의 5의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해서

그 차를 구해주는 거죠. 본문은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빼니까 분자가 5가 됩니다. 네모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은 바로 36분의 5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죠. 이번엔 다음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6분의 5 빼기 8분의 3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문수의 뺄셈입니다. 분모가 달라요. 통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법 1은 6분의 5 빼기 8분의 3인데, 공통분모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럼 6과 8의 곱. 그래서 6분의 5의 분모 분자에는 각각 8을 곱하고, 8분의 3의 분모 분자에 각각 6을 곱해서 뺀다. 48분의 40 빼기 48분의 18이 되는 것이므로, 이때 48분의, 그럼 40에서 18을 빼보세요. 22가 되겠죠? 분모 분자를 각각 2로 나눠주니까 24분의 1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방법 2. 6분의 5 빼기 8분의 3을 계산할 건데요. 자, 공통분모를 6과 8의 최소 공배수인 24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6분의 5의 분모 분자에 각각 4를 곱하고 8분의 3의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해서 뺀다. 그러면 24분의 20에서 24분의 9를 빼주는 거니까 이럴 때는 24분의 20에서 9를 빼서 11, 바로 그 답을 표현할 수 있겠죠? 공통분모가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면 이 공통분모를 구하는 것은 쉽지만 약분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공통분모를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했을 때에는 이 경우에는 그 계산의 결과를 좀더 간단하게 나타내 줄수 있어요. 물론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각자의 편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분수막대가 있습니다. 3분의 2 빼기 2분의 1을 분수막대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3분의 2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두 개만큼 이렇게 있는 것이 3분의 2예요. 그리고 2분의 1은, 자, 이만큼이 바로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차를 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분수막대를 이용할 때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될까요? 3분의 2하고 6분의 1이 4개 모여 있는 6분의 4는 서로 같아요. 그래서 3분의 2는 6분의 1이 4개. 그 다음에 2분의 1은, 자, 분수막대에서 이만큼, 즉 6분의 1이 3개인 것과 같아요. 그래서 3분의 2 빼기 2분의 1은 결국 6분의 1의 개수의 차로 4개에서 3개를 빼면 1개죠. 그래서 6분의 1이 1개니까 6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거, 3분의 2 빼기 2분의 1은 결국 6분의 4 빼기 6분의 3과 같아서 그 결과가 6분의 1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분수막대가 무엇을 살피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까지 더불어 파악해둬야 한답니다. 4번 볼까요? 조건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7분의 4보다 14분의 3만큼 더 작은 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모보다 별만큼 더 작다. 이것을 구하려고 할 때에는 세모에서 별을 뺀다라는 것을 살펴두어야겠죠? 그러면 1번과 같은 경우는 7분의 4보다 14분의 3만큼이 더 작기 때문에 이렇게 뺀다라는 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7분의 4가 14분의 8과 같으니 14분의 3을 빼면 14분의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건 14분의 5로 답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확인해 볼게요. 10분의 3보다 8분의 1만큼이 더 작다라고 했어요. 누가 누구보다 더 작다? 얼만큼 더 작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때는 뺄셈이에요. 그러니 10분의 3에서 8분의 1만큼을 뺀다라고 표현하죠. 통분하여서 40분의 12에서 40분의 5를 뺐더니 이것은 40분의 7이 되었습니다. 10과 8의 최소 공배수 40을 공통분모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0분의 7과 같다라고 표현하면 되죠. 자, 문제 해결되었고요. 5번 계산해 보세요. 이제 대분수의 뺄셈이네요. 우리 편리한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2와 5분의 4 빼기 1과 4분의 3이에요. 통분해서 2와

것입니다. 이렇게 식을 구해 볼수 있겠죠. 기억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대분수끼리의 뺄셈이니까 통분을 해보세요. 5와 28분의 9에서 2와 28분의 4를 뺀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뺐으니까 3이 돼요. 분수를 분수끼리 뺄수 있으니까 바로 분수 부분끼리의 차는 28분의 5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에 알맞은 수는 3과 28분의 5입니다 라고 답해 줄게요. 7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넣기. 자, 딱 보니까 뭐예요? 분모가 다르니까 지금 분모를 같게 했어요. 통분했네요. 8과 4의 최소 공배수 8을 공통 분모로 했습니다. 따라서 4와 8분의 1에서 2와 4분의 3을 뺄때 2와 4분의 3을 2와 8분의 6으로 나타내 준 거죠. 분수끼리 뺄수 없으니까 4에서 3은 남겨두고 1을 8분의 8로 나타내면 8분의 1과 합해서 8분의 9가 되죠. 여기서 2와 8분의 6을 빼는 거예요. 자연수끼리 빼면 1이고 분수끼리 뺐더니 8분의 3. 모아서 1과 8분의 3으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문항 8번은 계산 결과가 1보다 큰 것을 모두 찾아주는 문제예요. 그러면 기억부터 셈해 볼까요? 1과 4분의 1 빼기 8분의 3은 1과 4분의 1이 4분의 5죠. 8분의 3을 빼볼게요. 그러면 8분의 10에서 8분의 3을 빼니까 이것은 8분의 7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1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을 확인해 볼까요? 4와 6분의 5 빼기 3과 9분의 4예요. 그럼 이건 4와 18분의 15에서 3과 18분의 8을 빼는 것으로 1과 18분의 7이니까 1보다 크다라고 할수 있죠. 디귿 3과 7분의 4에서 2와 3분의 1을 빼볼게요. 3과 21분의 12 빼기 2와 21분의 14가 되어서 분수끼리 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2와 21분의 33에서 2와 21분의 14를 빼는 것으로 이것은 21분의 19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 이제 리을을 계산해 봐요. 2와 6분의 1에서 1과 8분의 1을 빼주는 거죠. 통분해서 계산해 보면 2와 24분의 4에서 1과 24분의 3을 빼는 것으로 1과 24분의 1이니까 1보다 크다. 계산 결과가 1보다 큰 것은 니은과 리을을 찾아 답할 수 있겠어요. 9번 보세요. 계산 결과를 찾아 이어주기. 그러면 2와 2분의 1에서 1과 8분의 1을 뺀대요. 사실 이런 건 자, 공통분모가 8로 표현된다라는 게 쉽게 보이잖아요. 따라서 2와 8분의 4에서 1과 8분의 1을 빼니까 1과 8분의 3이에요. 조금 쉽게 그 결과를 구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은 아무래도 12와 8을 곱하는 것보다는 12와 8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하는 게 낫겠죠. 즉, 2와 24분의 10에서 1과 24분의 9를 뺀다. 그러니 1과 24분의 1로 답할 수 있겠구나. 또 2와 12분의 11 빼기 1과 8분의 5니까 이것도 2와 24분의 22에서 1과 24분의 15를 뺀다라고 표현해 주세요. 그랬더니 1과 24분의 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계산의 결과를 찾아가며 선으로 이어 답해 줄수 있어요. 10번 빈칸에 알맞은 수 써넣기. 정말 많이 보는 유형이잖아요. 화살표 방향을 쫓아가면서 식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빼기가 있군요. 따라서 1과 10분의 9 빼기 1과 15분의 11. 1과 10분의 9하고 1과 15분의 11은 통분했을 때 1과 30분의 27에서 1과 30분의 22를 빼는 것으로 30분의 5가 되죠. 그러면 이건 기하분수로는 6분의 1이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6분의 1을 써넣어 줍시다. 또 하나, 5와 5분의 4에서 3과 9분의 7을 뺀다라고 생각하세요. 공통분모는 45로 해봐요. 그럼 5와 45분의 36 빼기 3과 45분의 35니까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끼리 빼서 계산의 결과는 2와 45분의 1로 나타내 주었어요. 문제 해결되었죠? 11번 지우와 은서가 수영을 한 시간을 조사했대요. 누가 수영을?

몇 시간 더 오래 있을까? 그럼 일단 누가 더 큰지를부터 알아야 돼요. 자, 7과 6분의 1시간 그대로 둘게요. 3분의 22시간, 요것을 바꿔보세요. 3분의 22는 7과 3분의 1이에요. 7과 3분의 1은 7과 6분의 2와도 같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7과 6분의 1보다는 7과 6분의 2, 즉 3분의 22 이것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오래 했어요? 은서가 더 오래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2에서 7과 6분의 1을 뺀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즉 7과 3분의 1에서 7과 6분의 1만큼을 빼는 거니까 7과 6분의 2 빼기 7과 6분의 1 통분해서 6분의 1이라는 값을 구해둘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은서가 수영을 6분의 1 시간 더 오래 했어요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었죠? 일단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한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해주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만나봐요. 계산 결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기호도 써놓아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2와 15분의 13에서 45분의 2를 빼겠습니다. 2와 15분의 13을 2와 45분의 39로 나타내서 45분의 2를 빼주세요. 그랬더니 2와 45분의 37 이렇게 표현되고 또 3과 12분의 11에서 1과 20분의 3을 뺄 거예요. 그럼 통분해서 계산해 볼까요? 3과 60분의 55 빼기 1과 60분의 9가 되었잖아요. 자연수끼리 빼면 2이고 분수끼리 빼니까 60분의 55에서 9를 빼세요. 그랬더니 46 이와 같이 표현이 되죠. 이걸 우리가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2와 30분의 23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다시 2와 45분의 37은 2와 90분의 74라고 할수 있고요. 2와 30분의 23은 2와 90분의 69라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2와 90분의 74가 더 크다. 즉, 왼쪽의 계산 결과가 더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비교하기 위해서 이 둘을 통분하여 나타내고 계산의 결과 비교하면 왼쪽이 더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찬찬히 그 해결 과정을 짚어가면서 살펴두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 13번 만나봐요. 지훈의 집이 있고요. 지훈의 집에서 주민센터까지의 거리는 지훈의 집에서 서점까지의 거리보다 몇 킬로미터 더 가까운가라고 묻습니다. 이미 이 문장에서 우리는 집에서 주민센터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얼마나 더 가까운지를 구해주면 돼요. 집에서 서점까지의 거리보다. 즉, 1과 4분의 3보다 이미 3과 10분의 9가 더 크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나 더 가깝습니까? 라고 물어보았기 때문에 3과 10분의 9에서 1과 4분의 3을 뺀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통분해 보세요. 3과 20분의 18 빼기 1과 20분의 15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끼리 빼주니까 2와 20분의 3km라고 할수 있겠죠. 자, 또 하나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분의 39에서 4분의 7을 빼주면 된다. 통분해서 20분의 78에서 20분의 35를 빼주니까 이것은 20분의 43이 되어서 2와 20분의 3 역시 같은 값을 얻어낼 수 있구나. 그러므로 얼마나 더 가깝습니까? 바로 2와 20분의 3km만큼이 더 가깝습니다라고 나타내 줄수 있답니다. 대분수끼리의 뺄셈인데 이렇게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 각각을 빼서 자, 그 빼고 남는 것들을 모아주는 방법이죠. 자연수끼리 빼면 2고 분수끼리 빼면 20분의 3 남는 것을 모아줬고 이 방법은 각각의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익혀두면 되겠네요. 이번 시간의 학습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두고요. 나머지 이제 다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한

0: 번더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바다 이름이 있는 대분수의 뺄셈, 이 방법을 익혀 둬야 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분수끼리 뺄수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분수끼리 뺄수 없을 때에는 자연수에서 1을 받아내림하여 계산한다. 이때 1을 가분수로 바꿔주면 돼요. 1은 2분의 2, 3분의 3, 4분의 4, 5분의 5, 이와 같은 가분수들과 같으니까요. 5와 4분의 1에서 1과 3분의 2를 뺄 때, 통분했더니 5와 12분의 3 빼기 1과 12분의 8이 되었는데, 분수끼리 뺄수 없으니까 5에서 4는 남겨두고 2를 12분의 12로 나타내면 5와 12분의 3이 바로 4와 12분의 15가 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1과 12분의 8만큼을 빼면 되는 것이고요.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끼리 빼고 남는 것을 모아서 3과 12분의 7로 표현해주면 되겠어요. 분수끼리 뺄수 없을 때 자연수에서 1을 받아내림하여 계산한다라는 원리를 잘 살펴서 대분수끼리의 뺄셈을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대분수끼리의 뺄셈에서는 이렇게 받아내림에서 계산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조금 더 많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의 학습은 모두 끝났습니다. 계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풀어보고 복습하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우리 22강에서 또 만났네요. 오늘은 개념책으로 함께 공부하고요. 다음에 오실 때는 실전책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 퀴즈입니다. 발표 자료를 선별할 때는 자료 유형이 발표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본다. 맞는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여러분의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5였습니다. 자, 발표를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주제가 봄꽃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 꽃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 같은 자료가 좋겠죠. 또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하면 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표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 유형인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우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요. 단원 확인 평가 7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교재는 83쪽을 펴주시면 돼요. 7번과 8번의 문제는 우리 지문 읽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화산은 땅 속 깊은 곳에 있던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해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무엇에 대한 설명이죠? 화산에 대한 설명이네요. 화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화산은 땅 위에도 바다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하는 현상을 화산활동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문단인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발표하는 친구가 얘기를 할 때 중심 내용이 이거군 하면서 들으면 우리 질문하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가를 읽어봤을 때 중심 내용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화산과 화산 활동의 뜻이라고 정리하면 깔끔할 것 같죠. 화산은 이렇게 만들어진 지형이고 이러한 현상을 화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나도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중심 내용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산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합니다. 꼭대기까지의 경사가 가파른 것도 있고 완만한 것도 있습니다. 마그마가

분출의 정상 주변이 무너지면서 생긴 곳에 물이 고이면 호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라산의 백록담, 백두산의 천지가 이렇게 생긴 호수입니다. 화산이란 단어도 나오고 호수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호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화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우리 가 문단에 이어서 화산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가 나온 이유는 이렇게 마그마가 분출해서 정상 주변이 무너지면서 생긴 곳에 물이 고이면 호수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화산은 크기와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호수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우리 정리해보면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화산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도 한번 읽어볼까요? 화산 활동으로 화산가스, 용암, 화산재, 화산암석 조각이 나옵니다. 화산가스에는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는데 대부분은 수증기입니다. 용암은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해 액체 상태로 지표면을 따라 흐릅니다. 화산재와 화산암석 조각은 고체 상태인데 화산재는 아주 작고 화산암석 조각은 크기가 다양합니다. 다의 중심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화산 활동의 뜻은 우리가 가 문단에서 봤는데 화산 활동으로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화산가스는 이거고 용암은 이거고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는데 선생님 중심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죠. 자, 이것들은 뭐예요? 화산가스, 용암, 화산재, 화산암석 조각은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죠.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것, 이렇게요. 아, 화산은 이런 것이고 화산 활동은 이런 것인데 그 영향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까지 우리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 문단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화산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건물을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화산은 그럼 안 좋은 건가 봐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읽어볼게요. 하지만 도움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땅속 마그마 근처의 열은 지하수를 데워 온천을 만들 수 있게 하고 화산재는 땅을 기름지게 해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해줍니다. 아, 끝까지 읽어보니까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니구나. 도움을 주는 것도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산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운 점 이렇게요. 피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로운 점만 있는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부터 라까지 문단을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문제 풀기도 훨씬 좋고 혹시 발표를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좋겠죠. 네, 여러분 글을 읽을 때 그 문단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면서 적으면서 또는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면 문제 풀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어떤 단원이든지 가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제 만나 보겠습니다. 7번이에요. 가부터 라 가운데 수진이가 활용해야 할 글 자료로 알맞은 것의 기호를 쓰는 거네요. 가부터 라까지는 자료 유형이 무엇이죠? 모두 글입니다. 글.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자료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글로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글 자료라고 하고 있네요. 자, 수진. 화산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이로운 점이 있다는 걸 발표하고 싶어. 아, 우리 이런 내용 비슷하게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가나 다라 중에 어떤 문단을 활용하면 이로운 점이 있다는 것을 발표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까요? 그렇죠. 라였습니다. 라.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로운 점도 있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라의 내용이었습니다. 8번. 나의 내용을 가장 알맞게 요약한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요약이라는 것은 간추리는 거죠. 중요한 부분만 간추리는 건데 나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화산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합니다 하면서 호수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화산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러면 가장 알맞게 요약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1. 모든 화산은 꼭대기까지의 경사가 가파르게 생긴다. 맞는 내용인가요? 가파른 것도 있고 완만한 것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알맞게 요약한 것이 아니겠죠? 2. 한라산의 백록담과 백두산의 천지는 대표적인 호수이다.

1번에 백록담도 나왔고, 백두산의 천지도 나왔고, 호수도 나왔네요? 2번이 정답인가 봐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2번이 왜 답이 아닌지를 두 가지 이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대표적인 호수이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호수다라는 말 찾을 수 있나요? 아, 이렇게 화산 활동을 통해서 호수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이 한라산의 백록담, 백두산의 천지이다라고 했지. 이것이 대표적인 호수이다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글이, 전체적인 글이 말하고자 하는 게 화산이었어요? 호수였어요? 화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내용을 요약할 때 화산에 대한 내용 없이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호수이다 하는 것은 알맞게 요약한 내용이 아닌 것이죠. 2번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만 정답이 아닙니다. 3번 읽어볼게요. 화산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며 정상 부분에 호수가 생기기도 한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우리 주제인 화산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화산, 우리가 나의 내용 그렇게 정리했었는데, 그리고 호수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게 가장 중심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정상 부분에 호수가 생기기도 한다라고 하면 이 나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발표에 필요한 표나 그래프 자료를 찾을 때는 자, 표나 그래프 자료를 활용하고 싶은가 봐요. 이것처럼 좀더 믿을 수 있는 곳의 자료를 활용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믿을 수 있는 곳인가 봐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만한 곳이요. 1번 블로그, 2번 개인 SNS, 3번 공공기관 누리집, 4번 광고 목적의 누리집, 5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게시판인데요. 여러분 정답을 무엇으로 하셨나요? 자, 우리 일단 정답부터 확인해 보면 정답은 3번이죠. 공공기관 누리집이에요. 공공기관 누리집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기 때문에 깐깐하게 검토를 하고 올리는 곳이에요. 공공기관 누리집. 그런데 블로그나 개인 SNS는 어떤 검토가 없이도 자유롭게 내용을 올릴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김은혜 선생님은 만점왕 수학 5학년 1학기 강의를 하신다 하면 맞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국어 강의를 하고 있죠. 하지만 아니야. 선생님은 수학 강의를 하고 계시지 않아 하면서 글을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내용이더라도 블로그나 개인 SNS에는 글을 올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 자유롭긴 하지만 믿을 만한 자료,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에는 조금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4번에는 선생님 누리집인데요. 똑같이 공공기관 누리집, 광고 목적의 누리집. 그런데 광고를 하게 되면 어떤 대가를 받기 때문에 신뢰성이 공공기관 누리집보다는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5번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믿기 어렵겠군.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얻은 자료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발표에 활용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10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않은 친구는 누구인지 쓰고 알맞게 고쳐 쓰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정. 자료를 찾을 때는 한 곳에서만 살펴보면 돼. 한 곳에서만요? 아니요. 자료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를 찾고 비교해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되겠죠. 우리 물건을 살 때도 한 곳만 보고 사는 것보다 여러 군데에서 보고 사는 게 훨씬 더 가격 비교하기도 좋고 더 품질 좋은 물건을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한 곳에서만 살펴보는 것보다 여러 군데의 정보를 비교하는 것이 좋다. 민서,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넣을 때도 출처를 살펴봐야 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서 내가 이것을 가져왔는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앞선 문제처럼 개인 SNS에서 가져왔는지 또는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가져왔는지 이런 출처를 표기해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신뢰성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맞는 내용이고요. 준호.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을 때는 검색 도구에 조사하려는 내용의 핵심 주제어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게 좋아.

맞는 내용이죠. 인터넷은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핵심 주제어를 입력해서 필요한 자료를 얻어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알맞게 말하지 않은 친구는 누구죠? 현정이에요, 현정. 현정이라고 적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현정이가 말한 내용을 알맞게 고쳐보면 자료를 한 곳에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정확한지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정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줘야 합니다. 한곳 아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봐야 조금 더 정확성이 올라가겠죠. 자, 11번부터 13번까지의 문제는 대화를 읽어볼게요. 우리 학급 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자, 네,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학급 회의를 시작하는 부분은 아니죠. 앞서서 어떤 주제, 오늘의 주제는 이거고 이것을 정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분은 발표해 주세요. 라고 하고 누군가 얘기를 마친 상황인가 봐요.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의견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학급 행사를 열자가 나왔습니다. 아, 누군가 첫 번째 의견도 내고 두 번째 의견까지 낸 상황이구나.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는데요. 잠시 쉬고 기다렸다가, 누가 손을 들길 기다렸다가, 장윤호 학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있어요. 발언권을 얻었네요. 이제 장윤호라는 친구와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다투면 하루 내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도 우리 반 친구들이 장난으로 별명을 부르다가 다툴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친구가 의견을 낸 건가요? 의견을 내진 않고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 별명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답변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네. 친구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에게 친근함을 표현하려고 별명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친구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계속 부르는 것은 학교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의견이 무엇이죠?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지 말자. 이런 것이 의견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11번. 이 학급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알맞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1. 윤호는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지 말자는 규칙을 제안하였다. 맞죠? 학교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면 그러니까 별명을 부르지 말자라는 의견을 냈어요. 2. 윤호는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맞나요? 아니에요. 발언권을 얻었어요. 장윤호 학생,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3. 사회자는 윤호의 의견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질문을 하였다. 사회자가 질문을 한번 하죠. 어떻게 질문하죠?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 별명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것의 목적이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 맞나요? 그렇죠. 아,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별명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뜻 맞죠? 이렇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 회의의 두 번째 의견은 한 달에 한 번씩 학급 행사를 열자이다. 맞았죠?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문에서. 그리고 세 번째 의견으로 이제 윤호의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5. 윤호는 자신의 의견에 친구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라고 까닭을 제시하였다. 네, 까닭이 나오고 있어요. 친구들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별명을 부르지 말자.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이요? 네, 2번이 정답입니다. 12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억과 목적이 같은 질문입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 별명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도 만나봤었는데, 어떤 목적의 질문이에요? 저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선생님, 이해라고만 적어둘게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인데, 이런 같은 목적을 가진 질문 찾아봅시다. 1. 친구들과 다투지 않기 위한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도 무엇이 있죠? 이것이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일까요? 아니죠. 대안이나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겠죠. 다른 방법도 뭐 있죠? 하는 거니까. 2. 모든 별명을 부르지 말자는 건가요? 놀리는 말투의 별명을 부르지 말자는 건가요? 자, 지금 말하는 것이 조금 모호한데, 모든 별명 다 부르지 말자는 건가요? 아니면 놀리는 말투의 별명 부르지

말자는 거고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기억의 질문과 목적이 같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다. 라고 볼수 있네요.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13번. 윤호의 의견에 민준이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민준이에게 할 조언을 알맞게 말한 친구입니다. 자, 민준이가 윤호에게 질문을 했는데 또 누군가가 민준이에게 조언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알맞게 말한 친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대요. 계속 별명을 부르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니까 더 작게 말했을 때, 계속 별명을 부르는 친구가, 잘 들려요? 선생님 목소리 잘안 들리죠? 자, 이렇게 말하면 분명하게 의사가 전달되지 않겠죠. 그러면 민준이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 것이 좋을까? 알맞을까? 수정, 질문을 잘 이해하게 하려면 분명한 표현으로 질문해야 해. 이런 조언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죠. 분명하게.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알맞은 단어로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질문을 받은 사람이 알맞은 답변을 할 수도 있겠죠. 알맞은 조언이네요. 윤우, 질문을 할 때는 발표자의 말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로 해야 해. 비판적인 태도로 하지 않았나요, 지금? 아니요. 그 문제점 그게 아니라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한게 지금 문제인 거죠. 저 친구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저게 주제에 알맞은 건가? 비판적인 태도로 해야 한다라는 조언은 민준이에게는 알맞지 않죠. 수정이의 조언이 더 알맞겠습니다. 분명한 표현으로 질문을 해야 해요. 큰 목소리로, 그쵸? 자, 14번입니다. 다음 질문 기역 니은 비긋을 보고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의견이 1인 1역할 제도를 조정하자였습니다. 그럴 때 질문을 하려고 해요. 다른 학급에서는 1인 1역할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있나요? 이 질문은 어떤 거예요? 우리 세 가지 질문의 목적이 있었는데, 1인 1역할 제도 조정하자라고 했을 때, 다른 학급에서는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는 것은 대안이나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죠. 대안이나 정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학급 행사를 열자라는 의견에 소규모 재능 발표회에서 소규모는 발표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인가요? 관객이 적다는 뜻인가요? 이해를 못했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의미니까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네요.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지 말자라는 세 번째 의견에 대해서 친구들의 별명을 부르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나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묻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어떤 거예요? 기억과 마찬가지로 대안이나 정보를 묻기 위한 질문이네요. 의도를 묻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하기 위한 질문도 아니고 대안이나 정보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 볼까요? 1. 질문 기역과 디귿의 목적은 같다. 목적 같죠? 대안과 정보를 묻기 위한 질문. 2. 질문 니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이다. 역시 맞아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이라고 적어두었어요. 3. 질문 기역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아니죠. 대안이나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라고 했으니까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네요. 3번. 3번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질문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는 겁니다. 무슨 방법이요? 질문하는 방법. 질문하는데도 다 방법이 있어요. 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질문한다. 아니죠. 분명하게 표현을 해야 해요. 그쵸? 분명하게,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그리고 알맞은 표현으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알고 싶은지 분명하게 표현한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가와 나가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둘중 하나는 정답이겠죠. 그런데 알맞은 내용은 나. 다른 친구의 말을 집중해 들은 뒤 질문한다. 그렇죠. 집중해서 들어야 거기서 알고자 하는 것을 바르게 질문할 수 있죠. 완전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맞는 내용이고요. 라. 친구가 발표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질문한다. 아니죠. 말이 끝난 후에 순서를 지켜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두 가지니까 나. 그리고 다두 가지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16번부터 마지막 20번 문제까지는 이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우리가 읽어봤던 진짜 소원 글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야 말

사람 언니가 내 다리를 봤던 이유를 알았다. 나는 내 다리나 다름없는 휠체어를 떠올렸는데, 마람 언니는 진짜 내 다리를 말한 거였다. 이걸 두고 동생이모라고 하던가, 동상이몽을 잘못 말한 거였다고 했었죠. 학교에 가면 김똑똑한테 물어봐야겠다. 나는 아쉬워하는 마람 언니에게 내 생각을 전했다. 엄마도 언니가 말한 거랑 비슷한 소원을 빈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건 좀 별로예요. 마람 언니가 의외라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째서? 이게 나잖아요.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한 적한 번도 없거든요. 순간 마람 언니의 표정이 텅빈듯 멍해졌다. 곧울것 같은 얼굴이 되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한얼, 내가 어리석었다. 변해야 하는 건 한얼이 아닌데, 바로 이 세상인데. 정말 미안해. 라고 했죠. 마람 언니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사과했다. 나는 괜찮다는 뜻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다. 언니,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뭐든. 왜 저를 선택했어요? 언니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라는 듯 머리를 긁적였다. 솔직하게 말해? 네. 실은 한올 소원 들어주는 거 처음엔 망설였다. 어려운 소원 빌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람 언니나 엄마가 생각했던 소원과 하늘이 다른 소원을 얘기했죠. 자, 그럼 문제 먼저 볼게요. 16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문제 풀어보면서 본문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하늘이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걸을 수 있는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니까. 하늘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소원으로 전동 휠체어를 선택했죠. 그것이, 왜? 하면서 갸우뚱하게 했어요. 마람 언니를. 3. 엄마도 마람 언니가 생각한 것과 비슷한 소원을 빈 적이 있다. 엄마도 그런 소원 빈적 있대요. 했었죠. 4. 마람 언니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깨닫고 하늘이에게 사과했다. 아, 변해야 하는 건 세상인데. 미안해. 5. 마람 언니는 하늘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니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변해야 돼. 다른 소원 빌어. 뭐 이런 얘기한 적 없었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17번. 기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 질문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거네요. 엄마도 언니가 말한 거랑 비슷한 소원을 빈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건 좀 별로예요. 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가 빈 소원이 별로라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까닭을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의 목적 중에 무엇에 해당하죠? 그렇죠.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까닭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18번. 니은에 나타난 인물의 생각이나 마음을 나타내는 말로 알맞은 것입니다. 곧울것 같은 얼굴이 되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 이때 어떤 감정이었어요, 마람 언니가? 미안한 감정이었죠. 아, 내가 그렇게 섣불리 편견을 가지고 생각해서 미안해. 미안함.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나타내는 말로 알맞은 것은 미안함이 되겠네요. 19번. 마람 언니가 디귿과 같이 말한 까닭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디귿. 변해야 하는 건 한얼이 아닌데, 바로 이 세상인데, 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나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받아주지 않았던 유치원, 놀리고 괴롭히던 친구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가 변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해야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은하, 하늘이를 대하는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맞죠? 변해야 하는 건 한얼이 아니라 세상인데, 했으니까 맞는 얘기예요. 이루, 하늘이가 더 노력해서 걸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아니죠. 이렇게 생각해서 미안해 라고 했었습니다. 선, 하늘이는 이미 충분히 변했기 때문에 더 바뀔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변한 거 있어요? 변한 거 없어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하늘이입니다. 따라서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은하네요. 네,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제인데요. 다음 하늘이의 말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의 질문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자, 하늘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한 적한 번도 없거든요. 라고 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조건이 뭐예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까닭을 묻거나 왜 그랬나요? 대안이나 정보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시로 이런 것이 있겠네요.

0: 나보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해 본적 없다는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줄래요?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싶으니까. 또는 다리가 불편하더라도 나 스스로를 바꾸고 싶지 않다는 뜻인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죠.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고, 또 이렇게 말한 하늘이의 말과 관련 있는 그런 질문을 만드셨다면 모두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20번까지의 문제도 다잘 풀었는데요. 마지막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넣기 위한 만점 고치기 퀴즈 확인하고 갈게요. 공공기관 누리집을 활용하면 좀더 믿을 수 있는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 왜 그것이 정답이 되는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또 확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도 하느라 수고했고요. 선생님은 오늘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전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전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물질이 가진 고유한 특성,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의 예시로 밀도부터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까지 잘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은요, 이 물질의 특성을 활용하여서 혼합물을 분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수업 역시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이 물 안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질문을 먼저 보면요,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듣고 보니까요, 오래된 달걀은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선한 달걀은 아래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물질의 특성 중에서 이렇게 위로 뜨고 아래로 가라앉는 걸 결정하는 특성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밀도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요, 밀도를 활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개념 아이템 모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요, 순물질과 혼합물입니다. 오늘 이 강의 혼합물에 불리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혼합물을 정의하고 먼저 가야겠죠? 자, 순물질은요, 바로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순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물질의 예시를 보면요, 밑에 금, 물, 에탄올, 산소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금을 먼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금이라고 하는 거 어떤 색깔 갖고 있어요? 노란 색깔 가지고 있었죠. 또 물은요. 물 1기압에서 보통 몇 도씨에 끓는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죠. 100도씨에서 끓고 0도씨에서 얼어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물이라고 하는 순물질은 우리가 무엇이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구나라는 것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물질은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특정한 조건에서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과 어는 점등 물질의 특성이 어떠해야 돼요? 일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혼합물은요, 이 순물질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혼합물의 예시는 여기 보시면 공기, 우유, 암석, 바닷물 등이 있습니다. 우리 공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공기 중에는 질소 기체도 들어가 있고요. 산소 기체도 있고, 아르곤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기 안에 있는 각각의 기체들은 그 기체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질소는 안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소의 특성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고요. 산소 역시도 우리가 숨을 쉴때 사용하는 그 산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합물은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의 끓는 점이 정해져 있을 거고요. 우리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마찬가지로 산소의 끓는 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우리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등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 각각의 끓는 점을 갖고 있는 물질이 섞여 있다 보니까 끓는 점이 일정하게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순물질과 혼합물의 가열, 냉각 곡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열 곡선에서는요, 물과 소금물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물은요, 지금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다가 100도씨 정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질보다 어떤 온도에서 얼기 시작했어요?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을 했고요. 어느 동안 온도가 계속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금물이 얼 때도 물 부분이 더 먼저 얼어요. 그래서 남은 소금물의 농도가 더 진해짐에 따라서 더 오는 동안 계속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밀도차를 활용하여 분리하는 혼합물은 첫 번째로 액체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즉, 두 액체가 혼합되어 있을 때이 액체를 어떻게 분리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우리 그때 사용하는 도구 두 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요, 분별 깔때기이고요. 하나는 스포이트입니다. 그러면 언제 분별 깔때기를 사용하고 언제 스포이트를 사용할까라는 걸 보면요. 두 액체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 혼합된 액체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분별 깔때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이 너무 적어요. 액체의 양이 너무 적으면요, 이렇게 작은 시험관에 넣고 스포이트로 액체를 분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 분별 깔때기와 스포이트 안에 있는 액체 혼합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밀도가 작은 액체가 모두 분별 깔때기에도 스포이트에도 위층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지금 두 액체의 밀도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그렇죠. 지금 혼합된 두 액체의 밀도가 다르겠구나. 밀도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물에다가 에탄올을 따를 거예요. 그럼 물과 에탄올은 이처럼 이렇게 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물과 에탄올은 우리가 섞으면 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도 차이가 있다고 층을 이루지 못해요. 반면에 우리가 물에다가 기름을 따를 거예요. 식용유를 따르게 되면 물 위에 무엇이 뜨죠? 식용유가 뜨게 됩니다. 즉, 우리가 분별 깔때기와 스포이트를 활용하여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려면 이 액체 혼합물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들이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요. 밀도가 달라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두 도구를 활용하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두 액체 혼합물은 밀도를 활용해서 분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요, 밀도가 큰 액체는 어느 층에? 아래층에 내려갈 거고요. 밀도가 작은 액체는 밀도가 큰층 위에, 즉, 위층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묻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분별 깔때기에 이 액체 혼합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분리하면 되냐면요. 제일 먼저 이 위에 마개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밑에는 이렇게 비커를 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분별 깔때기가 비커의 벽면에 닿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가운데로 분별 깔때기가 이렇게 오게 되면 내려오는 액체가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커 벽면에 닿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꼭지를 열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즉 밀도가 큰 액체가 아래 비커에 내려오게 되겠죠. 그리고요, 이 경계층 정도 오면요, 비커를 바꾸어서 경계층을 따로 받아낼 거고요. 경계층을 어느 정도 다 받아냈다 싶으면 이 위층의 액젓을 이제 분리해내면 됩니다. 자, 스포이트도 비슷한 방법입니다. 여기 시험관에 넣은 이 혼합물을요, 스포이트를 활용해서 밀도가 작은 액체를 이렇게 빼내주시면 두 액체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 밀도차를 이용해서 고체 혼합물을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요, 어떤 고체 혼합물이었던 거냐면, 좋은 벽시와 쭉정이가 섞여 있었던 혼합물인 거예요. 우리 쭉정이는 알맹이가 없는 벽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쭉정이는 필요가 없고 좋은 벽시만 가지고 오고 싶잖아요? 그럴 때이 쭉정이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좋은 볍씨와 쭉정이의 혼합물을 소금물에다 넣었더니 쭉정이는 어떻게 됐어요? 알맹이가 없다 보니까 밀도가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 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좋은 볍씨는 그 안에 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밀도가 상대적으로 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어요. 아, 그럼 우리 밀도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소금물 위에 떠 있는 쭉정이는 밀도가 가장 어떨까요? 작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쭉정이의 밀도가 가장 작고, 그리고 무엇의 밀도가? 좋은 벽시의 밀도가 가장 컸겠구나. 밀도차를 이용해서 지금 고체 혼합물을 분리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때도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소금물이 이 좋은 벽시나 쭉정이를 녹이면 소금물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설탕이랑 소금을 막 섞었어요. 그래서 설탕과 소금이 섞여 있는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을 사용했다면 소금과 설탕을 이처럼 분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조건은요. 두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밀도가 두 고체의 어떠한 액체 속에서 밀도가 그두 고체의 어떤 중간인 액체 속에 물질을 넣으면 이처럼 밀도가 작은 건 위로 뜨고 밀도가 큰건 아래로 가라앉아서 위에 뜬걸 걷어내어서 분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분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읽어보면요.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혼합물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용매를 증발시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이 방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재결정 방법으로 순수한 물질을 얻는 것이 바로 천일염에서 보다 순수한 소금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천일염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은 소금인데요. 이 천일염 안에는 흙이나 먼지가 많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순수한 소금을 얻고 싶어서 흙이나 먼지를 걸러내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 천일염을 물에다 녹입니다. 물에다 다 녹인 다음에 걸음 장치에 이 소금물을 걸러주면요. 물에 녹지 않은 흙이나 먼지가 걸러질 거고요. 밑에 내려오는 소금물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순수한 소금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려온 소금물에 물을 증발시키면 그 전보다 순수한 소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재결정 방법은요. 선생님이 교재에 나온 필수 탐구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4쪽에 나오는 필수 탐구 내용이고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실험이고요. 40도씨의 물 100g이 든 비커에 질산칼륨 60g과 황산구리투 1g을 넣고 고체 물질을 모두 녹여요. 즉, 질산칼륨 60g에 아주 소량의 황산구리가 섞여 들어간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 얼음물을 넣은 수조에 과정일의 비커를 담가 냉각합니다. 즉, 온도를 낮추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거름장치를 설치하고 과정일의 용액을 거름종이로 걸러 석출된 물질을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용해도가 내려갔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석출된 물질을 지금 이 거름장치에 걸러주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실험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40도씨 물 100g에 녹았던 질산칼륨은 60g이었어요. 그리고 황산구리투는 1g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음물이 담긴 수조에 이 비커를 넣으면서 몇 도씨로? 20도씨로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때 20도일 때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살펴보았더니 32g이래요. 나는 아까 분명히 60g을 녹였는데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 용질의 질량이 32g밖에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녹을 수 있는데 1g밖에 안 넣었으니까요. 그래서 석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름종이 위에 무엇만 걸러질 거예요? 이 부분이 가열되면 상대적으로 이 통의 구조가 위쪽은 온도가 낮고요. 아래쪽은 온도가 더 뜨겁다라고 통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원유를 점점점 가열을 해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떠한 물질이 먼저 끓어나오냐라고 하면 당연히 온도가 천천히 올라갈 테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맨 위에는요, 석유가스가 가장 먼저 끓어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제일 먼저 끓어나와서 위로 가고요,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나오겠구나. 이처럼 우리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 증류의 방법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의 분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어떤 도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도구의 이름은 소주꼬리입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 이렇게 맑은 소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거든요. 그러면 이 소주는 맑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의 술은 맑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들어 있는 혼합물은요,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 즉 탁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주는요, 말 그대로 탁한 술이에요. 왜 탁한 술이냐면요,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걸리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막걸리 보시면 아래 이렇게 고체 물질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처럼 탁주를 우리가 액체 혼합물과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증류의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요, 이 탁주를 이렇게 끓입니다. 그러면 액체와 고체 중에 뭐가 먼저 끓어나올까요? 그렇죠. 액체가 끓어나오고요. 이게 술이다 보니까 주로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끓어나온 액체 물질이 주로 에탄올로 구성된 그 액체가요, 기체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기체였던 물질이 다시 찬물을 만나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다시 액화됩니다. 즉, 주로 에탄올로 구성된 그 액화된 물질이 또르르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액체 물질로 모이게 된다. 고체와 액체 중이 액체가 주로 모인 술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혼합물을 가열하면 어떤 물질이 여기 남아 있겠어요? 그렇죠. 고체 물질은 남아 있게 되고요. 그 고체랑 섞여 있던 어떤 기화된 액체 물질만 냉각하여서 분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혼합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액체 혼합물의 분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떤 액체냐면요. 여기 보이면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에탄올 수용액이라는 건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에탄올과 물을 분리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럼 우리 실험 도구 보시면은요. 이 에탄올 수용액을 가열을 할 건데 그때 끓임 쪽이라고 하는 걸 넣어줍니다. 이 끓임 쪽의 역할은요. 갑자기 끓어넘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끓임 쪽을 넣어준 다음에 안전하게 이제 에탄올의 수용액을 가열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에탄올은요, 끓는 점이 약 78도씨 정도 되고요. 일기압에서 물은 대략 몇 도씨에 끓어요? 100도씨에 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먼저 끓겠어요? 당연히 온도가 천천히 몇 도씩씩 올라갈 테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인 에탄올이 주로 먼저 끓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화된 에탄올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찬물이 있네요. 기화된 에탄올, 주로 에탄올 성분이 여기에 들어왔는데 찬물이 되어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다시 액체 물질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이 액체는 주로 에탄올로 구성된 액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읽어보면요.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어떤 액체가 주로 기화할까요? 그렇죠. 끓는 점이 낮은 액체가 주로 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여기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78도씨 정도 되면 우리 에탄올의 끓는 점에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옵니다. 주로예요. 사실은 조금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오다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도씨가 되면 그제서는 물이 끓어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에탄올이 주로 구성

된 액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처럼 1단원에 배웠던 밀도, 용해도, 그리고 이렇게 끓는 점을 활용하여서 혼합물을 다양하게 분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모아본 개념 아이템을 활용해서 문제를 하나씩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플레이 첫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 기초 탐구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실험 기구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 도구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분별 깔때기였습니다. 분별 깔때기는요, 우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한 도구였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A와 B는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분별 깔때기를 사용하는데, 이 A와 B가 섞이게 되면은 이 분별 깔때기로 활용하여 분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얘네들이 섞여버리면 밀도가 큰 물질이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도 있었고요. 또 A와 B가 밀도 차가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도 필요했습니다. 니은 읽어볼게요. B를 분리할 때 위쪽 마개를 열고 아래쪽 꼭지를 돌려야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마개를 열고 아래쪽 꼭지를 돌려야 원활하게 이 압력으로 눌러줌에 따라 액체가 잘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위에 마개를 열고 아래쪽 꼭지를 열면 밀도가 큰 B가 내려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디귿, 실험기구의 아래쪽 끝부분을 비커의 벽면에 닿게 해줘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림은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A 상태의 질산칼륨 수용액 209g을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는 질산칼륨의 양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용해도 곡선 많이 강조했었죠. 우리가 A 상태를 살펴보았더니 60도씨에서 우리가 지금 물 100g에 지금 얼마 녹아 들어가 있어요? 질산칼륨이? 그렇죠. 109g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109g. 뭐가 질산칼륨이. 그런데요, 여러분들. 온도를 20도씨로 냉각할 거래요. 그러면 온도가 몇 도로? 20도씨로 뚝 떨어졌어요. 20도씨일 때 질산칼륨의 용해도 얼마예요? 32예요. 즉, 이 말은 32g밖에 못 녹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109g을 녹였는데 그중에 32g밖에 못 녹아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고체로 석출돼야겠죠. 그래서 109에서 32 빼주면 얼마예요? 77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에 분리하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씨라고 합니다. 혼합물을 분리한 후에 A에는 에탄올이 남는데요. 여러분들 A 보면은요. 혼합물을 분리한 후, 이 말은 우리가 에탄올 수용액을 끓였을 때 먼저 분리되는 건 무엇이었어요? 먼저 끓어오르는. 즉, 우리가 끓는 점이 더 낮은 에탄올이 선생님이 B에 모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A에 주로 남은 물질은 물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B에서 기체가 액체로 변한다. B에서 처음에 기체가 들어오겠지만 찬물이 있다 보니까 온도가 내려가서 우리가 액체로 변하게 되겠죠. 이 장치는 혼합물을 구성하는 선분 물질의 끓는 점 차이가 클수록 분리가 쉽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끓는 점 차이로 분리하는 장치잖아요. 그러면 끓는 점 차이가 크면 클수록 쉽게 먼저 끓어나오겠죠. 끓는 점 차이가 작으면 같이 끓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끓는 점 차이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분리가 더 쉽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5번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문제는 모두 풀어봤고요. 마지막 개념 클리어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두 물질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며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다? 이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 어디에 올려주시면 돼요? 네, 수강 후기 게시판에 이 강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틈틈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벌써 첫 번째 대단원 수업도 막을 내립니다. 우리 다음 3강에서는요, 두 번째 대단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22강이죠. 절차를 지키며 도전해요. 예, 북투 준비하시는 날입니다. 핵심을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쪽지 시험까지 보는데 오늘, 호호호, 놀라지 마세요. 대단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반전일까? 궁금하죠? 자, 빨리 라면 먹으러 가자. 네, 바로 이것이 반전입니다. 우리 라면 있어요, 친구들은 이런 반전도 볼수 있어요. 이게 왜 반전이지? 궁금하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토론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 첫 시간에 선생님이 이 그림을 보여준 적 있어요. 북원에 있던 그림 맞죠? 자, 여기에서 토론 주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를 놓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누어서 토론하는 모습을 우리 첫 시간에 봤습니다. 첫 시간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봤어. 맞죠? 그런데 여기 봐요.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넘어갔을 거야. 그런 기억이 없는데 하는 친구는 다시 그 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휴, 뭐 학교에서 여기 있는 토론하는 친구들 잘안 보고 딴 생각하는 친구들도 좀 있고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반전이었어. 이제 눈치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토론을 할 때에는 누가 필요하다? 여기 사회자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사회자가 있어야 하고 여기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금지해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찬성하는 찬성 측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반대 측이겠지. 자, 아유, 아닙니다. 일회용품을 예, 무조건 네, 금지하는 것은 저희는 반대예요 하는 반대 측이 있었어. 자, 이 친구들 이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이제 핵심 복습하고 쪽지 시험까지 보는 마당에 이 친구들 뭐야? 난 관심 없어.

0: 하고 딴짓하는 친구들이 아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반전. 알겠죠? 이 친구들 정체, 예, 바로, 맞아요. 판정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 판정단이에요. 와, 이 친구들이 이제 찬성 측이 이길지, 또 반대 측이 이길지를 이제 판정을 해주는 친구들이죠. 어때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 이 친구들 그냥 옆에 보면서 그냥 나는 토론에 관심 없어. 이런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 펴기, 반론하기, 또 주장과 이유와 근거를 아주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던 친구들이었다는 거. 이거보다 더한 반전이 어딨어? 그죠? 예, 우리 라면 친구들은 그 반전을 아하 하고 알아챘을 수도 있어요.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밝히기 전에.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그동안 사회자와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그리고 판정단으로 이루어진 토론 대회, 뭐 토론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 토론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구나라는 걸 느껴서 여러분이 잘알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기 있는 것부터 보세요. 이거 하얀 거 뭘까요? 아, 이제 좀 눈치를 채셨을 거야. 이거 뭘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마도 근거자료나 또는 뭐 주장이라든가 이유라든가 이런 걸잘 정리해 놓은 예, 그런 자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하나 더 그려놓고 싶어, 사실은. 요렇게, 요렇게. 예. 필기도구. 그치? 요렇게, 요렇게. 필기도구도 좀 있으면 좋겠어. 필기도구가 왜 필요했을까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주장이나 이유를 댈 때, 아, 거기에서 허점을 찾아야 반론할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필기도구로 필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회자가 시간을 좀 주면 2분 주겠습니다. 3분 주겠습니다. 하면 자기네 팀끼리 서로 이렇게 의논도 좀 해야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이 토론은 정말 다이나믹한. 심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네. 이걸 많이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핵심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북2를 꺼내 주시면 돼요. 북2. 토론의 절차와 규칙이 있었습니다. 토론의 절차, 제일 처음, 예, 자기네 편에, 자기네 측에 주장을 쭉 하고 펼쳐야 되겠죠? 주장을 따다다다다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게 바로 주장 펼치기고요. 하다 보면 상대편에 어떤 허점이 보일 수 있어요. 그치?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막 이렇게 쓰다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할수 있어. 자, 이게 바로 반론하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이게 바로 주장 다지기였고요. 마지막에 그 판정단들이 나서서 어떤 판정 기준을 제시하고 어느 팀이 이겼습니다 하고 선언까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아, 이제 이로써 어떤 주제에 대한 토론이 끝났습니다 하고 정리까지 해주죠. 자, 이러한 토론의 절차와 규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북2를 함께 북2 여기 있으니까 북1을 함께 좀 보세요. 북1을 보시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 토론했었지? SNS도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주제였잖아요. 그쵸? 누리소통망. 누리소통망을 나쁘게만 보지 않고, 이런 SNS가 친구들 사이에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주제로 주장 펼치게 했던 거 기억하죠? 북원도 같이 보세요. 네. 여러분 책상 위에 북원과 북투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게다 맞아.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토론 주제와 토론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누가? 사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누리소통망, 즉 SNS가 우정 쌓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쵸? 자, 지금 예시를 여러분이 북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그 근거를 이제부터 제시를 하는 거죠. 이 토론자는 어떻게 나뉘어요? 찬성 측, 그쵸? 그 다음에 반대측으로 나뉜다 했어요. 이렇게 찬성과 반대측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이 이 토론의 재미예요. 그렇죠? 서로 어떻게 하면 저 상대편보다 우리의 주장을 좀더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토론자들이 할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찬성 측에서 주장을 펼쳤을까? 일단 찬성 측이니까 SNS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랄까요? 근거. 예, 근거 자료도 쓱 하고 내밀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였어요? 전국 초등학생들. 뭐한 지역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초등학생들 골고루 모아서 몇 명? 자그마치 5천 명. 5천 명의 학생들에게 뿌린 설문조사. 이걸 가지고 왔어요. 자, 5천 명이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충분한 근거 자료가 될수 있었죠? 네. 우리가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성이 또 있어야 해요. 5명, 이거 아니야. 5명의 설문조사가 아니야. 자그마치 5천 명. 네. 5천 명의 학생들에게 물어본 그 설문조사를 떡하니 들고 왔어요. 자, 반대측에서는 어떤 근거 자료를 들고 왔습니까? 예, 어느 교육 전문가. 자, 보세요. 네.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북원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느 교육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진짜 데리고 온건 아니고, 예. 이 교육 전문가의 말을 빌려서, 지금 현재 그 초등학생들은 전화 대화에 굉장히 미숙하다. 그 이유가 실제 경험에서, 실제 생활에서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SNS로만 소통을 하다 보니 즉각즉각 대화를 풀어나가야 되는 실제 대화에 굉장히 미숙했다. 이런 교육 전문가의 말을 가지고 왔죠. 자,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든든하게 펼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주장과 이유를 든든하게 떠받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근거다. 이 근거는 자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객관적인 자료, 믿음직스러운 자료, 이걸 신뢰성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근거 자료에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네, 앞에 있는 주장과 이유와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들고 와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어야 돼. 아무리 관련성이 있더라도 믿음직스럽지 않으면, 믿지 못할 자료라면 들고 오나 마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이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면 더 좋겠죠? 자료가 충분할수록 좋아. 그래서 충분성의 조건도 만족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뭐예요? 그 좀, 그 복습, 네, 정리가 되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장 펼치기를 끝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론하기로 넘어가죠. 이때 사회자가 어떻게 합니까? 반대측, 네, 반론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반대측의 반론을 먼저 할수 있게 기회를 주죠. 이 반대측, 예, 여기 반대측에서 찬성 측이 제시한 주장의 이유나 근거에서 뭘 찾아요? 허점을 찾는 겁니다. 구멍을 찾아내는 거야. 앗! 저거는 우리가 공격할 수 있겠다. 네. 자, 이 허점을 찾아서 지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반론이다. 자, 그러면 반대측에서 반론을 가지고 와서 찬성 측에 막 공격을 하죠? 그러면 찬성 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졌다.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잘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내는 게 뭐다? 답변이다. 네. 토론 용어로는 대답이라고 하지 않고 답변한다라고 한다고 했죠. 자, 어떻게 해요? 반대측이 막 반론으로 공격을 해요. 이걸 탕탕탕 막아내요. 자, 이게 바로 답변인데, 상대편, 반대측의 반론이 타당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북원을 다시 보세요. 어떻게 반대측에서 반론하고 찬성 측에서 잘 막아냈나요? 기억나죠? 자, 반대측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SNS가 좋다고 하셨는데, 이 SNS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쵸?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1: 다툼이 일어나고.
0: 자,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언어폭력. 기억하시죠? 기억이 안 나시면 북원을 꼭 보세요. 그래야 공부가 돼요. 또, 개인 정보. 정보가 유출이 돼. 아,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데 어떻게, 찬성 측의 주장이 옳다고 볼수 있습니까? 하고 반론을 턱 내던진 거야. 그랬더니 이 찬성 측에서 어떻게 땅땅땅 막아내요? 아, 이런 거요. 아, 물론 있을 수 있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아, 우리도 실제 상황에서 학교라는 실제 세계에서도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꼭 SNS 안에서만 이게 일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측에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측의 반론을 찬성 측이 잘 막아냈어. 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이 찬성 측이 아주 쐐기를 박았죠. 아니, 이런 것들은 꼭 SNS 세상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것이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SNS에서 잘 조정을 하고 좀 협의를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띠용. 이제 여기서 진 거지. 그지?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SNS 세계에서 조정해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잘 막아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자, 이번엔 찬성 측에서 반론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때다! 하고, 반대 측이 제시한 주장의 이유나 근거에서 이제 허점을 찾아내서 지적을 또 해요. 여기서 찾아낸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여기죠. 한 교육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 교육 전문가가 도대체 누군데요? 왜? 아무도 몰라. 누군지 이름을 몰라.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반대 측에서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답변했어요? 아, 그 지금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뭐라고 해요? 아, 이분이요. TV에 나오고 굉장히 막 유명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뭐 현장에서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신 분이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아무도 몰라. 물론, 뭐, 이렇게 반대 측에서는 아는데 이 사람 이름을 지금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성 측이 공격을 더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이건 신뢰성이 있는 자료가 못 되겠네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우리 자료는 신뢰성이 있어야 돼. 믿음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구나. 하고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어느 한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신뢰성이 있는 자료가 못 된다라고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반대 측은 또 뭐 이해가 안 가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토론의 승자와 패자가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장을 다지죠? 자, 토론자들이 주장과 근거를 정리를 해서, 자기네 측, 즉, 우리 측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상대 측 반론을 반영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뭐였어요? 찬성 측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 뭐, 네. SNS에서 뭐, 유해한 어떤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의견이었어요? 반대 측의 의견이었잖아요? 인정? 인정하는데, 유해, 그러니까 해로운 것들이 있으면 좀 주의해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반대 측에서는 뭐라고 해요? 네, 아까 얘기했죠? 뭐, 아, 이분이 뭐, 현장에 있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는 못했지만, 그리고 또, SNS가 여기 찬성 측 주장대로, 뭔가 장점이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죠? 맞지만, 이 초등학생은 스스로 제어가 어려운 나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SNS보다는 실제 세계에서 우정을 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자신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판정단이 나타날 차례죠. 판정 기준을 제시하고요. 양측이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판정해 주는 것이 판정단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판정단이 거기에서 북원을 보세요. 기준을 정해 주죠. 어떤 기준이에요? 첫 번째는 주장에 대한 이유가 객관적이어야 된다. 예.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유에 객관성 있어야 된다. 네. 이 말을 했어요. 물론 근거도 객관성이 있는 거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장에 대한 이유가 객관적이고 믿음직스러워야 됩니다. 네, 그런 얘기들 해줬어요. 그다음에 근거 자료가 또 신뢰가 있는 그런 자료여야 합니다. 네, 근거에, 네, 근거에 뭐랄까요? 신뢰성, 믿음직스러워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각 팀마다 찬성 측에서는 이걸 잘했네요. 반대 측에서는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또 칭찬도 해주고요. 그래서 찬성 측이겠습니다 하고 이제 손을 들어줬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토론이 끝났음을 선언하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학급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한번 볼게요. 일단 학급 문제는요, 우리 반 친구들이 관심 있어야 돼. 학급 문제인데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거, 이건 불가능하죠? 네. 학급 문제라면 우리 반 친구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확실히 구분되어야 토론을 할수 있죠. 그리고요. 학급 문제는 누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변화, 즉,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토론 주제로 정해야 됩니다. 뭐, 그래서, 뭐, 급식, 누가 먼저 먹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급식 줄은 어떻게 정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주제를 정해주는 거 좋죠. 그 다음에, 급식에서 잔반을 남겨도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주제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침, 시간에. 우리가 딱 등교하고 나면, 만약에 9시에 수업이 딱 시작된다면, 그 사이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런 주제. 아니면 자유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뭐 이런 주제. 여러 가지. 여러분과 함께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요. 사실은 그 토론은요. 이 싸움이에요. 이유와 근거가 신뢰성이 있느냐. 타당한가? 예. 이 싸움입니다. 요게 튼튼하면 이길 수 있죠. 자, 그래서 주장을 하나 딱 놓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걸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근거 자료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야 이 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상대 측에서 펼칠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근거를 무엇을 해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저쪽 편에서 이렇게 공격해 올 거야. 이걸 예상을 해야 돼. 그래야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사회자가 하라는 대로 그 절차를 지키면서 토론하고요. 토론에서 우리 편이 어떤 걸 잘했고 또 어떤 점이 아쉬웠고 이런 것도 정리하고 나면 다음 토론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사회 문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동물 복제. 에 대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동물 실험. 네, 이런 것에 대한 토론, 해 본다면 아마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 보겠습니다. 타당성이 뭐다? 이치에 맞아서 옳다. 옳다. 네. 자, 근거가 옳은 것인지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 있다라고 했었어요. 성은 신시요. 이름은 관충이라. 네. 자, 근거가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출처가 확실하고 믿을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내용인지, 객관적이어야 신뢰가 가지요. 그다음, 근거에 정보가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근거가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낫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신관중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책, 인터넷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고요. 또 친구들의 생각을 설문조사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근거는 어때야 된다?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이거죠. 믿음직한 뭐 책, 신뢰할 만한 책, 자료, 설문조사

해서 근거를 가지고 와야 근거의 타당성을 옳다구나 하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쪽지 시험으로 가요. 네, 토론의 주제와 순서를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진행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토론에서는 사회자라고 부릅니다. 진행자라고 부르지 마시고 사회자라고 불러주세요. 자, 주장 펼치기 단계에서, 그러니까 토론의 첫 번째 단계죠. 여기에서 할 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판정 기준을 제시한다. 주장에 대한 반론과 답변을 말한다. 또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요거죠, 요거. 3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신의 주장, 자신 그 팀의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그 팀에서 내세우고 있는 주장을 얘기하고 그 이유와 근거까지도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 측에서 반론을 또 펴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 준비하시고요. 마지막에 바로 판정 기준을 제시해주는 판정단의 역할이 있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토론의 절차를 써볼게요. 주장 펼치기, 당연히 반론하기가 되겠죠? 그리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판정단이 나섭니다. 다음은 토론에서 판정단이 할 일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각각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판정단은 어떤 일을 할까요? 판정 주제를 제시할까요? 판정 기준을 제시할까요? 주제를 제시해 주시는, 아, 제지, 제시하는 거 제시해 주신대. 자, 그 토론의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사회자고요. 판정단은 주제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토론 주제는 사회자가 얘기하니까 판정 기준을 제시해 주고요. 양측에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정해 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판정단이 찬성 측이 이겼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겠지. 예, 그런 평가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정이 필요합니다. 토론에서 다음 역할은 누가 할까요? 토론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도 역시 사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사회자의 몫이 되겠죠. 자, 학급 문제에 대하여 토론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학급 문제예요. 학급 문제. 학급 문제니까 휴대폰을 학교에 들어와서도 사용을 해야 한다.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가장 먼저 할 일은 뭘까요? 토론 주제 정하기일까요? 자신의 주장을 정해야 되는 걸까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사회자가 딱 나서겠죠. 사회자가 무엇을 던져줘야 될까요? 토론, 네, 토론 주제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토론 주제를 일단 정해 놔야겠죠. 그래야 토론 주제를 사회자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신의 주장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주장에 맞는 이유와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찬성 측이야. 그럼 거기에 맞는 이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근거를 들고 와야겠죠? 나는 반댈세. 그러면 또 반대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잘 마련하시면 토론에서 이길 수 있어요. 토론 주제를 정할 때 생각할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몇 가지, 두 가지를 골라서 기호를 쓰겠습니다. 자, 토론 주제를 정해야 돼요. 재미있는 주제인가? 야, 너 부먹이 좋아? 찍먹이 좋아? 물론 재밌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뭘까요? 일단은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주제가 더 좋겠죠. 그죠? 야, 너는 초능력 중에서 어떤 초능력이 가장 강한 초능력이라고 생각해? 뭐 타임머신을 탈수 있는 능력? 아니면 투명 인간이 될수 있는 능력? 뭐, 아, 물론 좋지요. 좋지만 그거보다는 실제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우리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주제가 좋겠다라는 거고요.
토론이기 때문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 나는 찬성도 좋고 반대도 좋아요. 이런 건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와 라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토론을 준비하면 예상해야 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에 동그라미 표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대 측에서 어떤 주장과 이유를 들고 나올지를 반드시 예상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어떤 주장과 이유를 얘기를 했을 때 상대 측에서 어떻게 반론을 펼칠지도 미리 예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의 동그라미를 하면 되겠죠?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볼게요. 책이나 아까 봤죠? 인터넷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조사하고요. 전문가의 의견도 가져오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의 생각을 설문 조사한다. 자, 다음은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 걸까? 출처가 확실하고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신뢰성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중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뭘까요? 자, 아주 공부 잘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약속, 알았죠?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중단원서 수령 대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있는 쉬운 문제들에 좀 이어서 5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원 픽은 9번과 10번 두 문제 골라봤는데 이게 개념 책에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책의 기억들을 좀더 떠올려보는 복습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선생님과 개념책을 수업 듣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아, 이게 활용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잘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5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에서 선분 BC의 연장선 위에 점 E가 있고요. 그때 각 A와 각 DCE가 7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더라. 각 D의 크기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이 각이 뭐하고 똑같아요? 각 B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각 D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가 모두 다 같은 각들이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AD 각 A와 각 DCE 너와 너의 비율이 7대 5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각 A와 각 D의 비율이 7대 5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뭘 떠올려? 두개 더하면 180도다라는 사실을 떠올려야죠. 그렇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각 D의 크기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7대 5로 나눈 것 중에서 5만큼의 비율을 차지한다. 비례배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각 D의 크기는 더해서 180도인데, 그 중에 7대 5로 나눈 것 중에서 5의 비율에 해당되는 거야, 라는 식 세울 수 있을 거죠. 그러면 180도 곱하기 12분의 5 계산하면 되고요. 이 결과가 75도다라고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써주시면 충분한 그런 문제였었죠. 자, 여기 있는 너 각의 크기가 너랑 똑같아, 라는 건 평행선이니까 동의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사실에서 옮겨준 거라는 거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됐니? 자, 이렇게 생각해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는데, 다른 방향으로는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자, 한 번에 그냥, 자, 이렇게 놓고, 너랑 너는 서로 엇각이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됐죠? 선생님은 지금 동의 각도 보여드리고, 평행사변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서술형으로 서술한다면, 그냥 한 줄에 엇각하고 써버리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는 문제, 서술형 5번 문제였습니다. 자,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C의 2등분선이 선분 AD와 만나는 점을 DE라고 지금 이야기하고요. 그랬을 때 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가 38로 주어져 있을 때 AE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에서 각의 2등분선 생각해보는 문제들은 많이 해본 적이 있죠. 그러면 2등변 삼각형이 등장할 거야 라는 것도 눈에 좀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 여기 있는 거 두 개의 각이 동그라미인데 엇각을 생각하면 이쪽으로 동그라미 하나가 옮겨갈 거니까 삼각형 DCE가 2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아, 선분 DC의 길이와 선분 DE의 길이가 같아지는구나 라는 생각 해줄 수 있어요. 이거 눈에 보여야죠. 이 문제를 풀 때 이걸 활용하든 활용하지 않든 이건 눈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됐지? 자, 문제 봅시다. 문제에서는요. 지금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8cm다라고 주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가 38cm라면 이렇게 두 변의 길이만 더하면 19cm여야 되고 그럼 네가 11cm니까 아 선분 AB의 길이가 8cm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 선분 CD의 길이도 8cm가 되고요. 선분 ED의 길이도 8cm가 되겠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제 답 구했네. 자, 선분 AE의 길이는 11cm에서 8cm 빼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3cm 하고 정답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뭘 활용했어? 2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거 활용해서 8cm의 길이를 옮겼죠. 자, 이렇게 길이를 옮겨주는 일이 오른쪽 하나에서만 일어나지 않고요. 왼쪽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상황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각을 둘 다 2등분 해버리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각의 2등분, 요거 매우 중요한 주제였죠.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너무나 많이 강조했으니까 지금 이 문제는 살짝 패스해 보도록 할게요. 됐지? 자, 그럼 7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변의 중점을 각각 PQRS라고 할 때 이 PQRS가 어떤 사각형인지 구하고 이유를 설명해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각형인지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 평행사변형 안에 있기 때문에 아 너도 평행사변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무슨 사각형이니? 라고 고르는 객관식 문제였다면 저렇게 풀고 마무리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자, 이유를 설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봐야죠. 자,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방법을 선택했었냐면요. 이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 그래서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를 반대쪽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진다라고 해서 평행사변형인 걸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겠다 이거지. 근데 지금은 우리 조금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그 과정 식으로 다 써드리지 않고 기호로 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자. 먼저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CR의 길이는 서로 같아집니다. 자, 왜 같을까요? 생각해보면 AB와 CD라는 선분의 길이가 똑같은데 같은 길이의 선분을 P와 R이 2등분하고 있기 때문에 자, 너랑 너랑 너랑 너랑 이 네 개의 등분된 선분들이 모두 다 길이가 같아질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의 합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표시한 두 개의 주황색 선분이 길이가 똑같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분 AB의 길이의 절반. 그치?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선분 QC와 선분 AS도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선분 BC의 길이의 절반으로 같아집니다. 자, 길이 똑같아요, 둘 다. 자, 그러고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대각이 서로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 가지고 있으니까요. SAS 합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 대응변끼리 아 너하고 너는 길이가 동일하구나 라는 얘기 해줄 수 있겠죠. 괜찮니? 자, 이렇게 대응변끼리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어디에서 하면 된다? 반대쪽에서도 하면 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역시나 합동이 될 거다. 그죠? 왜? 지금 이 길이 빨간색으로 길이가 똑같고요. 자, 여기 있는 이 길이 주황색으로 길이가 똑같아요.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각 대각으로 각의 크기 똑같습니다. SAS 합동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고 있는 변이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지니까 안에 있는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다? 평행 사변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과정들을 서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서술형 문제라면. 근데 선생님은 지금 기호로 표시해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

하나 서술해 가는 연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지금 실전책에서는 조금은 실전풀이로 빠르게 접근하는 연습들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일일이 한줄한줄다 써드리는 서술형 풀이를 원한다면 개념책에 있는 서술형 강의를 한번 골라서 들어보시는 거, 그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우리 7번 문제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갑시다. 자,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얘기했어요. 자, 평행사변형의 변의 길이를 기호, 식 사용해서 표현했어요. 그치? 자, 그럼 여기 있는 3x 플러스 2와 5x 마이너스 6의 길이는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방정식 세울 수 있겠죠? 자, 3x 플러스 2는 5x 마이너스 6이다라고 쓸수 있네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5x 마이너스 6에서 3x 넘겨오면 좀 항이 가벼워질 테니까 우변을 2x로 바꾸고요. 넘겨서 좌변을 8, x가 4다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보죠. x가 4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변의 길이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x에다 4 대입하면 20에서 6 빼는 거니까 자, 이 길이가 14가 되겠구나. 그럼 마주보고 있는 이 길이도 당연히 14가 되겠구나라는 생각 해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선생님, 근데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선분 BC와 AD의 길이 알아야 되는데, 대각선의 길이를 가지고는 절대 구할 수 없는데요? 맞아. 일반적으로는 못 구하지. 그렇지만 지금 너 동그라미, 너 동그라미라고 각의 크기를 주고 있으니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각이 마주 보고 있는 대각 D와 각의 크기가 똑같아져야 되니까요. 삼각형 ACD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선분 AC의 길이가 선분 AD의 길이와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대각선의 길이가 선분 AD, 그즉 평행사변형의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된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4 대입할게요. 16에다 2 더하니까 아, 18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 반대쪽도 18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18에다가 14를 더해서 두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32에 두배 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둘레의 길이는 64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우리 서술형 8번 문제였었어요. 괜찮죠? 이렇게 방정식의 형태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서술형에서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독특한 게, 자,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와 이 동그라미 각의 크기 똑같아지면서 위에 있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개념책에서 아마 잘본 적이 없었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책에서도 처음 등장하는 그런 느낌의 문제니까 여러분, 요 그림이 좀 독특하네. 이 부분이. 자, 이런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네,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9번은 오늘의 구원픽으로 선생님이 골라놓은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오늘의 구원픽으로 고른 이유는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과 이 위에 비어있는 삼각형 이 부분이 서로 합동으로 넓이가 같아진다라는 얘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디어가요, 정말 많은 문제에서 사용이 됩니다. 위치를 조금 바꾸고요. 그림의 모양을 조금 바꿔서 비슷한 아이디어들을 계속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문제 하나 오늘 풀면서 다른 문제를 푸는 밑거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 두 대각선의 교점 O가 있고요. 그 O를 지나는 직선이 ADBC와 만나는 점을 각각 EF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 OED와 삼각형 OFC의 넓이의 합이, 즉 색깔 칠해진 넓이의 합이 16제곱센티미터일 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라라는 게 문제네. 자,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여기 있는 이 넓이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 삼각형 AOD의 넓이가 16제곱센티미터다라는 조건을 준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저 16제곱센티미터에 몇 배? 4배 하면 되니까 64제곱센티미터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이걸 답으로 쓸수 있으려면 어때야 돼요? 합동이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유 설명할 겁니다. 자, 보자. 먼저 OA의 길이와 OC의 길이는 똑같아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점 O를 기준으로 해서 2등분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나서 너랑 너는 맞꼭지각으로 각의 크기 똑같아집니다. 됐지? 더불어 지금 표시한 세모는 엇각으로 각의 크기 똑같아져요. 그렇잖아. AD와 BC가 평행이니까 자, 다음과 같이 엇각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삼각

경은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각각각 같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ASA 합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합동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그대로 위로 갖다 옮겨 붙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삼각형 AOD의 넓이가 16이 되는 거고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그 넓이의 4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4제곱센티미터야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어요. 할만합니까? 좋아. 옮겨준다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아이디어가 정말 많은 문제에 적용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 그게 9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10번 문제도 선생님이 오늘 구원픽으로 골라놓은 문제예요. 아, 이 문제 너무 중요해. 그치? 실제로 이렇게 평행사변형 ABCD가 존재하고 선분 AD가 AB의 두 배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경우. 그치? 이렇게 AB의 길이가 두 배를 하면 AD의 길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조건 주어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문제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시험에 그대로 등장하면서 요 각만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들일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여기 있는 각 HPG라고 이야기하는 각의 크기가 일정하게 주어진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고 HPG라는 각이 매번 일정한 각의 크기가 되는 과정을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각형 ABGH라는 사각형이 독특한 사각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각형인지를 생각해 보고 각의 크기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사각형의 모양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 이 그림 정말 중요한 그림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집중해야 될 거. 자, 여기 있는 A, B의 길이가 여기 있는 C, D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거, 이거 생각해내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바로 D, F의 길이와도 같아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의 조건에서 모든 길이 같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로 옮길 거냐면, 자, 이렇게 선분 DF의 길이와 선분 AB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로 관심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눈에 보이십니까?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삼각형 두 개가 눈에 보여야 돼. 됐니? 그럼 이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이미 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28도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 여기로 옮겨서 엇각으로 서로 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요.

사람이랑 세모를 180도에서 빼낸 거니까 아, 네가 네모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네모 동그라미,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네모 동그라미로 주어져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어요. 자, 됐지? 자, 그런데 이 길이 두 개가 같으면 도대체 뭐가 괜찮은 일이 벌어지는 거냐? 자, 요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모두 다 같아지고 또 더불어 지금 이쪽에 있는 이 길이와 이 길이까지 지금 현재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요. AD의 길이가 AB의 길이의 두 배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의 두 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졌다면, 그러면 이 길이도 선분 AB의 길이와 같고, 이 길이도 선분 AB의 길이와 같아지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자, 됐죠?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모든 변들의 길이가 다 같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의 일을요, 이제 어디에서도 반복한다? 아래쪽에서도 반복한다. 자,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과 이렇게 생긴 삼각형 두 개가 서로 합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위에 했던 얘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역시나 이렇게 두 개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그 길이가 선분 AB의 길이와 같더라라고 동일한 얘기를 똑같이 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사각형이 평행 사변형인데 두 개의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져. 두 개의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지니까 평행 사변형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이웃하는 변의 길이까지 같아져라고 얘기했으니까 마름 모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같아. 그런데 길이 똑같은 게 평행하고 있으니까 너는 평행 사변형이야. 근데 지금 그 평행 사변형에서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 말은 뭐야라는 얘기할 수 있으면서 표시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어때요? 마름 모에서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만나는 각의 크기를 구해라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가 몇 도여야 되는 거다? 90도여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돼? 그지? 지금 이 사각형, 요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이 사각형이 마름 모이기 때문에 이게 직각이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문제를 풀 때, 네가 28도라는 걸 활용했습니까? 아니에요. 극각이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아진다. 이렇게 변의 길이 똑같아지면서 이렇게도 똑같아지고 결국은 이각 28도는 각의 크기가 같이 그냥 옮겨 다녔을 뿐인 거지. 절대 계산할 때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죠. 각이 28도건 29도건 상관없이 너는 마름 모가 되면서 그 사이에 있는 이 각은 마름 모의 두 개의 대각선의 수직이다.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각형이 마름 모라는 걸 증명해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 마름 모라는 걸 증명해가는 과정이 어땠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ASA 합동, 그치? 자, 이렇게 같은데,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각의 크기 똑같아지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길이 다 똑같아지면서, 요거랑 요거도 같아지는 상황이더라. 라는 것까지, 뭐, 요렇게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래쪽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주어져 있는 이 그림에서, 저게 마름 모다라는 생각하면서 직각이야, 수직이야, 라고 얘기해 볼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가볼게요. 자, 11번은 종이접기 문제입니다. 자, 종이접기는 접기 전과 접은 후잘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등장할 거야. 엇각도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있는 이 각, 우리가 구하고 싶어 하는 각인데, 너랑 접기 전, 접은 후로 각의 크기 똑같아야 되고요. 그런데 엇각으로 여기 있는 각과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니까, 우리 저 동그라미 구하면 되는데, 동그라미 때문에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더라라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꼭지각의 크기도 구할 수 있겠죠. 90도에서 32도만 빼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이 각이 5

58도다라는 걸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58도라는 꼭지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밑각 중에 하나의 각의 크기를 구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구하고 싶어 하는 각 DFE라는 각은 180도 빼기 58도 너를 2로 나누어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결과 61도라는 거알수 있겠죠. 이거 빼주면 122도 나오니까 122도 2로 나눠주면 61도라고 각의 크기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61도, 61도, 61도 전부 다 동일하다. 자, 결국 숫자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접기 전과 접은 후 엇각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적용하는 그 맥락 자체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것과 통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게 됩니다. 아마 개념 설명할 때 선생님이 또 강조했었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지? 자, 그러면 우리 1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에서 점 O는 두 대각선의 교점이고 각 X의 크기는 각 Y의 크기의 두 배다. X 빼기 Y를 구해봐라.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마름모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름모라는 조건 주어져 있으면 어때요? 그래. 삼각형의 합동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각의 크기를 전부 다 옮겨볼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있는 삼각형과 이렇게 있는 삼각형 합동이고 또 이렇게도 합동이고 이렇게도 합동이고 네 개가 전부 합동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각을 옮겨 다녀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연습할 때 증명하고 생각해 봤으니까 이제 마름모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바로 어떻게 해야 돼? 아, 이 X가 이쪽으로 옮겨가는구나. 너도 X고, 너도 X여야 되고, Y가 여기로 옮겨가고요. 너도 Y고, 너도 Y여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더불어 또 어때야 된다? 그렇지, 이거 수직이다라는 생각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각 삼각형에서 X와 Y를 더하면 90도가 돼야 돼라고 문제를 또 바꿔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각 X의 크기 더하기 각 Y의 크기가 90도다라고 이렇게 식 하나 처리해 낼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X 두 개와 Y 두 개가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각이니까 더하면 180도 나와야 돼. X 두 개랑 Y 두개 더해서 180도니까 X 하나, Y 하나 더하면 90도여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X 더하기 Y의 각 X 더하기 각 Y의 크기의 합이 90도다라는 식을 이 그림에서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식은 어디에 있어요? 문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X의 크기는 Y의 크기의 몇 배다? 두 배다. 아, 각 X가 각 Y의 크기의 두 배다라는 게 지금 숨겨져 있죠. 그럼 이두식뭐할수 있다? 연립해서 XY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구해 볼게요. EY를 여기 있는 X와 X에다가 집어넣죠. 그럼 어때? Y의 두 배에다가 Y 하나 더한 게 90도래요. 즉, 각 Y의 크기의 세 배가 90도다라고 두식 연립해 낼수 있고요. 그럼 각 Y의 크기가 30도야라는 거알수 있고, 그렇다면 각 X의 크기는 그것의 두 배니까 60도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각 X 빼기 각 Y를 구해봐라 이야기했으니까 30도하고 정답 써낼 수 있습니다. 식두개 찾아내서 연립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연립방 정식과 주어져 있는 도형, 마름모의 문제가 살짝 섞여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문제에서 하나의 식이 문장으로 그냥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림에만 집중했다면 살짝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한번 넘어가 보죠. 13번입니다. 자, 오늘 풀어야 될 마지막 문제는 등변 사다리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저 등변 사다리꼴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정말 많이 했었던 건데 합동인 삼각형들도 생각해 봤고요. 넓이가 똑같은 것도 생각해 봤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는 상황도 실은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많은 그런 중요한 도형이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당연히 이렇게 두 개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에서는요, 뭘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등변 사다리꼴의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질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삼각형이 합동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결론이어야 돼. 이걸 중간에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린 두 개의 삼각형에 집중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표시한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C. 자, 이 삼각형 ABC의

집중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요, 주황색으로 표시한 삼각형 DCB라는 삼각형에 주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에요. 그래야 대응변 AC와 대응변 BD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그래요. 자, 그럼 왜 합동인지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등변 사다리 꼴이니까 선분 AB와 선분 DC는 길이가 같아집니다. 거기에 더불어 선분 BC가 하나 공유되어져 있는 변이죠. 그런데 사이에 있는 각 B와 각 C가 어때? 등변 사다리꼴의 두 개의 밑각으로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어 있는 각,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두 개가 서로 합동이구나. 그래서 대응하고 있는 변 AC와 DB의 길이가 같아지는구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합동 조건은 뭐 사용했습니까? SAS 합동 조건을 사용을 한 상황이죠. 어떤 삼각형 두 개가 합동입니까?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DCB라는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아마 많은 친구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됐죠? 해설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은 또 살짝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등변 사다리꼴이면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꼭 이렇게 예각처럼 생겨져 있는 게 같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모두 똑같아요. 이게 두 개가 똑같으면요. 당연히 이 위에 있는 둔각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도 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삼각형의 합동을 거꾸로 위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변이 공통으로 주어지고요. 등변 사다리꼴의 빗변 두개 서로 같아지니까, 아, 두 변과 사이에 끼어 있는가? 두 변과 사이에 끼어 있는가? 같아지면서,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구나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위쪽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예. 그래서, 아, 결국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이때 사용한 합동 조건도 뭡니까? SAS 합동 조건이다라는 거지. 똑같아. 위치만 뒤집어져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둔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좀잘 발견 못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거꾸로 설명을 한번 선생님이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했듯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날개 부분의 넓이는 같아진다. 합동인 넓이가 동일한 삼각형에서 동일한 부분을 빼냈기 때문이다라는 것까지도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 문제에 SAS 합동으로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곳이 하나가 아니다라는 걸 주의하시면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문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뭐해? 힘들어. 좀 쉬었다 해야겠다. 오늘 유치원에서 깔끔이가 다리 찢기를 보여줬거든.
1: 그런데?
0: 그런데 찐이랑 유유가 다리 찢기 잘한다고 엄지척 해줬어. 나도 꼭 연습해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누나, 나 다리 찢기 시작하면 등 좀 팍팍 눌러주라.
1: 싫어.
0: 왜?
1: 갑자기 다리 찢기를 하면 허벅지 안쪽이 아플 수 있어. 아니, 다칠 수 있어.
0: 정말?
1: 그래. 너 돌도사의 슬픈 다리 찢기 이야기 기억하냐?
0: 돌도사?
1: 아, 갈갈갈갈갈갈갈 기억한다.
0: 기억한다.
1: 하긴 좀 오래되긴 했지. 좋아, 그럼 이준아가 기억나게 다시 얘기해줄게.
0: 정말 우리 최고.

0: 다리 찢기를 하면 왜 아파요? 오늘도 돌도사는 제자들과 함께 훈련을 했어.
1: 나무 네! 판단 네! 플립 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오늘은 너희의 이름에 맞는 무술을 알려주도록 하마.
2: 감사합니다!
1: 먼저 나무!
2: 네!
1: 너는 나무처럼 두 다리를 땅에 붙이고 두 손에 길을 모아 발사한다! 자, 이렇게! 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 아! 우와!
3: 두 다리를 나무의 뿌리처럼 하고 두 손으로
0: 공간을 공간! 가이!
3: 우와! 스승님보단 작지만 바람이 나갔어!
4: 맞아, 맞아.
3: 열심히 연습해서 꼭 선생님처럼 되겠습니다!
1: 그래, 그래! 자, 다음! 단단!
2: 네!
1: 너는 머리가 돌머! 머리가 단단하니 머리를 단련하도록 한다! 네! 자, 이렇게! 단단이 단단, 단단, 단단! 단단, 단단, 단단, 단! 그렇지! 하루에 100번씩 연습하면 무엇이든 머리로 부술 수 있을 것이다!
2: 네!
1: 자, 마지막으로! 플립!
2: 네!
1: 너는 플립처럼 부들부들 부드러운 몸을 만들면 어떤 공격이든 다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 네!
3: 가르쳐 주십시오!
1: 좋다! 먼저 다리 찢기부터! 자, 이렇게!
3: 이렇게요?
1: 으차!
3: 야, 플립이가 스승님보다 더 잘하는데.
5: 맞아, 맞아.
1: 이제 시작이다. 자, 조금 더 나천차.
3: 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날 밤 도도사는 잠을 잘 수가 없었지.
6: 내가 치더니
1: 단단 단단 단단 단단 조용히 하고 날 따라오거라.
7: 스승님, 이 밤에 무슨 일이신가요?
1: 그게 내가 요즘 좀 바빴잖아.
7: 아, 에? 에?
1: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

0: 깜빡한 거야. 그래서 아까 잠깐 다리 찢기가 안 된 거지. 그래서 오늘 특별 훈련을 할 거야.
1: 특별 훈련이요?
0: 그렇지. 그래야 내일부터 풀리비보다 다리를 더 잘 찢지. 자, 이제 나의 손바닥을 너의 머리로 내리찍거라. 예? 아니, 망치처럼 이렇게 내리찍으라고. 그래야지 다리가 한 번에 찢어지지.
1: 아, 그러면 존경하는 스승님 말씀이니까 실례 좀 하겠습니다요.
0: 자,

0: 돌도사는 괜찮지 않았어. 급하게 다리 찢기 훈련을 하다가 허벅지 안쪽을 다치고 만 거야.
1: 정말 아프겠다.
0: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다리를 찢으면 안 되는 거야.
1: 근데 누나, 왜 급하게 다리를 찢으면 허벅지 안쪽이 아픈 거야? 왜 허벅지 안쪽이 아픈 거냐고?
0: 그러니까 갑자기 다리 찢기를 하면 왜 아픈 거냐면 갑자기 다리를 찢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1: 이게 무슨 소리야. 다리를 많이 벌린 거지 종이 찢기처럼 찢은 게 아니잖아.
0: 맞네 맞아. 사실 누나도 잘 모르겠어.
1: 괜찮아, 호기심 딱지가 있잖아.
0: 맞다, 호기심 딱지 놔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다리 찢기 딱지. 다리 찢기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2: 누구세요?
3: 전 허벅지 근육에 있는 근육 감각기관 대장입니다.
2: 안녕하세요.
0: 대장님, 호떡이가 궁금한 게 있대요.
3: 뭔가요?
1: 다리 찢기를 하면 허벅지 안쪽이 아픈데 왜 그런 거예요?
3: 그건 위험하다는 통증 신호입니다.
1: 위험하다는 통증 신호?
3: 자, 이렇게 다리 찢기를 하면 허벅지의 근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허벅지 근육 길이의 변화는 허벅지 근육 감각기관이 지켜봅니다.
4: 어? 대장님, 여기 이 움직이는 막대는 뭔가요?
3: 허벅지 근육의 현재 길이를 알려주는 것이란다.
4: 어? 그럼 이 번개 표시는요?
3: 막대가 번개 표시에 닿으면 허벅지 근육이 최대로 늘어났다는 것이지. 그런데 만약 무리해서 다리 찢기를 하면 허벅지 근육 감각기관이 척수로 연락을 합니다.
4: 대장님! 막대가 번개에 닿았습니다!
3: 근육이 최대로 늘어났군! 근육이 더 늘어난다면 위험할 수도 있어! 척수! 척수 나와주세요! 척수!
5: 여기는 척수! 무슨 일인가?
3: 허벅지 근육이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근육이 더 늘어난다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5: 그럼 안 되지! 일단 통증 신호 보내기!
3: 이렇게 척수는 통증 신호를 보내서 허벅지 근육이 더 늘어나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5: 근육 비상 작동!
3: 늘어난 근육을 줄어들게 합니다.
0: 그런데 다리 찢기는 다리를 최대한 벌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통증 신호가 오면 어떻게 다리 찢기를 잘해요?
3: 다리 찢기를 잘 하고 싶다면 꾸준히 조심해서 연습하면 됩니다. 다리 찢기를 꾸준히 연습하면 근육 감각기관의 한계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근육 감각기관의 한계가 늘어나면
6: 저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 통증 없이 허벅지 근육을 더 많이

0: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1: 허벅지 근육을 더 잘 늘릴 수 있으면 다리 찢기도 더 잘하겠네요.
0: 맞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평소에 자주 팔과 다리를 쭉쭉 펴주세요. 그러면 몸이 부드러워지면서 근육이 다칠 위험도 줄어들고 피곤함도 금방 회복할 수 있답니다.
2: 우와, 좋다!
0: 그럼 다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안녕!
2: 네, 안녕히 가세요.
3: 나도 급하게 다리 찢기 안 하고 조금씩 조심조심 꾸준히 연습해야겠어.
1: 그래, 잘 생각했어. 언젠가는 친구들 앞에서 멋지게 성공할 거야.
3: 아, 참, 근데 돌도사는 어떻게 됐어?
1: 아, 어떻게 되냐면 돌도사는 다친 곳이 나은 후 다리 찢기를 꾸준히 연습했고
4: 앞뒤로 다리 찢기
1: 제자들 앞에서 완벽히 성공했어.
5: 선생님, 최고!
4: 내가 좀 최고지?
1: 돌도사와 제자들은 그 이후로도 게으름을 피지 않고 꾸준히 훈련을 했대.
3: 역시 돌도사야!
4: 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이!
1: 어때? 똑같지?
3: 생긴 것도 비슷해.
1: 어? 그건 아니지.
3: 누나, 나 다리 찢기 딱지 받고 다리 찢기 연습하고 싶은데 다리 찢기 딱지 주면 안 될까요?
1: 좋아, 누나랑 노래 잘하면 줄게.
3: 우와, 좋아, 좋아.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0: 먹고 말 거야.
1: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2: 아빠, 엄마!
5: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6: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5: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6: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 국어에 이어서 드디어 사회 공부를 해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짜잔. 사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사는 곳의 여러 장소 알기입니다. 오늘의 아하 주제를요,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면서 오늘의 사회 공부 차근차근 시작해 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실전 문제를 척척척척척 풀기 위해서는 교과서 개념을 잘 익혀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교과서 개념을 익혀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사는 곳이라는 단원에서도 먼저 우리가 사는 곳의 여러 장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장소라는 것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장소라는 뜻은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거나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 장소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장소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옆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우리 친구들 교재에도 있죠. 뭐 학교도 있고요. 시장도 있고요. 공원도 있고요. 또 기차역도 있습니다. 좀 사진을 보면서 이런 장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먼저 학교는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하는 곳이지요. 학교입니다. 운동장에서 뭐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요. 또 학교 놀이터도 있지요. 학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시장에 가면은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볼수 있고, 또 음식도 있고요, 또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요.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족과 함께 여가 시간을 즐기는 공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에 가면은요, 뭐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자전거도 타고요, 또 놀기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요, 뭐 그런 곳이지요. 자, 네 번째는요, 기차역입니다. 기차역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주로 이동을 하지요. 멋진 기차를 타고요,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또 기차역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의 장소는요, 이것밖에 없느냐? 아니지요. 굉장히 더 다양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몸짓 퀴즈 한번 해볼까요? 자, 몸짓 퀴즈가 무엇이냐? 자, 선생님이요, 지금부터 몸짓으로 어떤 장소를 표현해 볼 겁니다. 그 장소에 대한 선생님만의 어떤 생각과 느낌을 담아서 몸짓으로 말하지 않고 표현해 볼 테니까요. 자,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요, 잘 보고 어떤 장소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는 겁니다. 몸짓 퀴즈. 자, 준비. 첫 번째 장소는요,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자, 갑니다. 출발합니다. 시작.

자, 이 장소는 뭘까요? 뭔지 알것 같나요? 두 글자? 비읍으로 시작하는 그래요. 정답은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곳이지요. 병원. 이렇게 맞춰보면 됩니다. 선생님은 주사가 싫어요. 그래서 주사를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 장소는 한 글자. 시옷으로 시작합니다. 바로바로, 맞힌 친구 있다. 그래요. 바로 산입니다, 산. 사람들이 산에 이렇게 오르잖아요. 정상에 가서 야호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의 경험을 담아서 떠올려 봤습니다. 이렇게 맞춰보세요.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이건 좀 어렵나? 자, 갑니다.

니은으로 시작해요. 니은. 세 글자. 바로, 이건 좀 어려워하는 표정인데, 맞힌 친구 있을까요? 바로 정답은요, 놀이터였습니다. 저게 왜 놀이터야 하는 표정도 있는데. 자, 친구들을 부르고요, 같이 놀자라고 부른 다음에, 이건 바로 미끄럼틀이었어요. 미끄럼틀. 다음, 이건 바로 시소였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꼭 맞춰보세요. 이번엔 좀 쉽다. 자, 해볼게요. 세 글자. 디귿으로 시작해요. 뭘까요? 아, 이건 바로 맞추네. 그래요. 바로 책을 볼수 있는 도서관, 책을 빌리고 또 책을 반납하는 곳이죠. 도서관이었습니다. 어때요? 재미있죠? 몸짓 퀴즈.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우리 친구들도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 장소를 말하지 않고 몸으로 표현해보는 몸짓 퀴즈 한번 꼭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학교, 시장, 공원, 기차역 말고도요, 우리 주변에는 뭐 병원이라던가 도서관이라던가 막 경찰서, 소방서 굉장히 다양한 장소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러한 장소들에 대한 이 생각과 느낌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 이유는 이러한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방금 놀이터에서 미끄럼틀과 시소를 떠올렸지만 어떤 친구들은 다른 걸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아, 나 놀이터에서 어떤 친구랑 다투다가 다쳤어. 뭐 이런 것도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은 굉장히 다양하다. 사람마다 다양하다라는 것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장소에 대한 경험과 느낌 표현하기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경험과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어떤 장소를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때 여러 장소에서 경험한 일을요, 선생님은 지금 몸짓으로 재미있게 표현해 봤지만 이런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아요.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만화라도 표현할 수 있고, 만화로도, 노래, 시, 신문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장소에서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 아래를 볼게요. 자, 우리가 사는 곳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장소의 모습을 지도처럼 지도라는 것은요. 지도라는 것은 땅의 여러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 지도처럼 그려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경험과 느낌에 따라 장소 주변의 모습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산, 학교, 공원, 놀이터, 편의점, 문구점, 우리 주변에 있는 장소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지도처럼 나타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이 장소들의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기억에 의지해서, 공원은 맞아, 여기 있었어. 뭐 병원은 여기 있었어. 내 기억에 의지해서 나타내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있는 장소여야 하고, 그 장소에 대한 내 생각과 느낌이 무엇인지, 그걸 잘 떠올리면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그림을요, 친구들과 나눌 때는요, 친구들의 표현한 작품과 내 작품의 어떤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또 친구의 경험과 느낌을 존중하면서 잘 들어보고 잘 감상해 보는 태도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교과서의 개념을 한번 익혀봤는데요. 자, 이어서 우리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곳, 이것을 바로 두 글자로 우리 장소라고 했지요. 여기에다가 장소라고 예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2번. 장소에는 아플 때 치료를 받기 위해 이용하는 바로 아까 선생님이 몸짓 퀴즈에서 내준 바로 병원이 있지요. 병원입니다. 병원. 주사가 아프긴 하지만 맞을 땐또 맞아야 돼요. 그쵸? 자, 다음 3번.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동그라미 표, 옳지

아는 것에 가위표하세요라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이 사람들은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여러 장소를 이용합니다. 그래요. 여러 장소를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용하지요. 동그라미 해주겠습니다. 자, 2번.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나 자주 이용하는 장소는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모두 같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위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개념 확인 문제 4번과 5번도 보도록 하죠. 자, 4번. 여러 장소에서의 무엇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면? 여러 장소에서의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면? 그러니까, 친구야, 너는 학교에서 어떤 경험이 제일 먼저 떠올라? 너는 도서관에서 어떤 경험이 좋았어? 재밌었어? 뭐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장소에 관한 생각이나 느낌을 알수 있어요. 느낌이라고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같은 장소라도 사람에 따라 경험과 생각과 느낌은 다 다르구나라는 것도 우리 알수 있죠. 자, 계속해서 5번입니다. 장소에 관한 경험과 느낌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 가위표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1번부터 보죠. 어떤 장소에 관한 경험과 느낌은 사람마다 같습니다가 아니라 다 다르다고 했지요. 가위표. 자, 2번. 장소에 관한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해주고요. 자, 3번. 장소에서의 경험과 느낌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뭐, 몸짓, 그림, 시, 신문, 노래, 등등 기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3번에도 동그라미 해주면 이렇게 개념 확인 문제 5번까지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개념 확인까지 해봤으니까 드디어 실전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실전 문제 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념까지 든든하게 확인했으니까 실전 문제 자신 있게 풀어보자고요. 자, 1번은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네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거나 편의점에 들러 간식을 사서 집으로 갑니다. 이처럼 학교, 놀이터, 편의점, 집과 같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을 바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글자. 지읒으로 시작하는 그거. 그래요. 바로 장소라고 하지요. 1번에다가 장소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우리 주변의 장소하면 무엇이 탁 어떤 장소가 떠오르는지 궁금한데요. 자,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그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학교, 편의점, 문구점, 백화점, 마트, 시장, 도서관? 자, 그 장소를 떠올린 다음에는 그 장소 하면 떠오르는 나의 생각과 느낌, 경험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학교면은 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했지? 어떤 경험이 기억에 남지? 아, 맞아. 그때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공부했지. 뭐 이런 나의 생각과 경험과 느낌도 함께 떠올려 봅니다. 그것이 바로 장소이고요. 이렇게 장소에 따라 사람마다 생각과 느낌은 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한번더 확인하고 가자고요. 자, 1번 문제에 이어서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은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는 문제인데요. 자, 가는요. 우리 친구들 여기 어떤 장소인지 알겠지요? 자, 바로 학교입니다. 가는 학교. 학교. 자, 나는요. 병원이에요. 어린이 병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나는 병원입니다. 병원. 자, 가는 학교, 나는 병원인데요. 이두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자, 1번. 가는 학교는 공부할 때 필요한 준비물을 사는 곳이다. 맞나요? 아니죠. 이건 어떤 장소가 어울리나요? 필요한 준비물을 사는 곳은 뭐 문구점이나 편의점이 어울릴 겁니다.
아니에요. 자, 2번. 학교는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것을 배우는 곳이다. 우리 꿀단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자, 3번. 병원은 재미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은 뭐 도서관이나 서점이 되겠죠. 아닙니다. 4번. 병원은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장소는 뭐 놀이터가 어울릴 겁니다. 병원보다는요. 5번. 아, 학교와 병원은 초등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럴 리가요. 초등학교, 어린이 병원 다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지요. 틀렸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풀어보죠. 우리 생활 주변의 여러 장소를 이용하는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곳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볼까요? 사람들이 자주 가는 장소는 모두 같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나 좋아하는 장소는요,

들렸습니다. 3번. 사람들은 다양한 필요에 따라 장소를 이용합니다. 그래요. 필요에 따라 사람들은 여기 갔기도 하고 저기 갔기도 하고 그러지요. 맞습니다. 4번. 같은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했지요. 5번. 사람들은 같은 장소에서는 모두 같은 경험을 한다? 아니에요.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또다 다른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틀렸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에 3번이네요. 자, 다음은 4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장소로 알맞은 것은 어느 곳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보죠. 자, 선생님과 회원이의 대화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활 주변의 여러 장소 중 떠오르는 장소를 발표해 볼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회원이가 이렇게 발표합니다. 저는 이러한 장소가 떠오릅니다. 기차를 타고 단서.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은 언제나 설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네요. 자, 이 단서를 보고 어떤 장소인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기차를 탈수 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선택지 1번 학교, 2번 은행, 3번 놀이터, 4번 기차역, 5번 경찰서. 이 중에서 정답은? 그래요. 바로 기차역이죠. 기차를 타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기차역에서 말이죠. 따라서 4번에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5번 문제도 풀어보죠. 우리 생활 주변의 여러 장소에서 경험한 것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승원이부터 볼까요? 도서관에서 동화책을 샀어요 라고 했어요. 이 책을 사는 곳은요, 도서관보다는 서점이지요. 도서관은요, 책을 빌리거나 반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2번 혜진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 보건소나 병원에서 바로 예방접종을 할수 있지요. 3번 서영이 미술작품을 보러 영화관에 갔어요. 미술작품은 바로 미술관에 가면 볼수 있지요. 틀렸습니다. 4번. 태유리는요, 경찰서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했어요. 5번. 다빈이 소방서에서 범죄 예방 교육을 받았어요. 뭔가 바뀐 것 같지요? 경찰서에서 범죄 예방 교육을 받고요. 이 소방서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받을 수 있지요. 들렸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다고 말한 혜진이가 바르게 말했다.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6번 문제도 한번 만나볼까요? 다음 그림과 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요. 높은 건물들이 있고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 보세요, 친구들. 여기 막 불이 활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검은 구름이, 먹구름이 막 검은 연기가 피어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 밑을 보니까, 아, 여기 빨간 차가 있는데요. 여기 119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소방관들이 출동하셨습니다. 왜? 이 불을 끄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호스를 들고 물을 촥촥 뿌리고 있는 소방관들의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지요. 아, 자, 그러면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소는 바로 1번 학교, 2번 소방서, 3번 경찰서, 4번 수영장, 5번 놀이공원 중에서는 바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우리가 119에 신고해야 하잖아요. 바로 119는 소방서와 관계가 있죠. 2번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불을 끄기 위해서 고생해주시는 소방관님들에게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다음 문제, 7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소 카드의 기억에 들어갈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 장소 카드라 함은 이 장소에 대해서 소개하는 카드입니다. 이 장소 카드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가장 위에다가 장소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는요, 그 장소의 그림이나 뭐 사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붙이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요, 그 장소에 대한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뭐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서 적어주면은 그것이 바로

장소 카드예요. 그럼 아무 장소나 소개하느냐?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장소, 또 이왕이면 내가 자주 가는 장소이면 좋겠죠? 이것이 바로 장소 카드입니다. 자, 보니까요. 그림은 이래요. 행복이라고 적혀 있고요. 책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책을 빌려주고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며 다양한 독서 행사를 엽니다. 어떤 장소일까요? 1번 학교, 2번 병원, 3번 시장, 4번 박물관, 5번 도서관. 바로바로 정답은? 그래요. 책을 빌려주고 읽을 수도 있는 또 독서 행사도 하는 도서관이 어울리겠죠? 따라서 기억에 들어갈 장소는 5번 도서관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내가 좋아하는 장소, 자주 가는 장소를 떠올리며 이런 장소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주변 여러 장소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그릴 장소를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1번 은찬이부터 보죠. 내가 자주 가는 곳 그릴 거야. 좋아요. 내가 자주 가는 곳, 좋아하는 곳. 좋습니다. 2번. 채원이는요,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그리지 않아도 돼. 맞아요. 우리가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목적은요, 나의 경험과 느낌을 살려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야지!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잘 말했어요. 자, 3번. 효범이는요, 내가 모르는 장소는 상상해서 그릴 거야. 아이고, 이거는 상상해서 그리기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없는 장소를 그리거나, 굳이 내가 모르는 장소를 상상해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장소, 가봤던 장소, 실제로 있는 장소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효범이는 잘못 말했습니다. 자, 연지는요, 장소에 대한 느낌을 장소 위에 표현할 거야. 좋습니다. 5번 지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장소를 그릴 거야. 소개하고 싶은 장소 좋아요.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3번 효범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 문제 보죠. 다음 자료는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한 것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은 많다고 했잖아요. 시, 노래, 뭐, 기사 등등등, 일기, 그림 일기 등등등으로 말이죠. 자, 이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우와! 그림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맑은 날씨에 산 정상에 올랐나 봐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2025년 몇월 며칠, 날씨 맑음. 지난 토요일에 아빠와 함께 등산을 했다. 아직 날씨가 더워서 조금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아빠와 함께 등산을 해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 나의 생각과 느낌까지. 바로 이것은 일기는 일기인데 그림과 곁들인 일기. 바로 그림일기라 할수 있어요. 일기라고 적어도 좋고요. 그림일기라고 적어도 좋습니다. 선생님은요, 그림일기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9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장소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1번, 장소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자, 방금도 이야기했지요. 2번, 어떤 장소를 표현할지 정해야 한다. 그래요. 어떤 장소 표현하지? 내가 자주 가는 곳, 좋아하는 곳, 이렇게 말했죠. 자, 3번. 다양한 표현 방법을 존중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4번. 친구가 정해주는 방법으로 표현해야 한다? 아니죠. 내가 정하는 것이죠. 자, 5번. 떠오르는 장소의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 보죠. 다음은 친구들과 장소에서의 경험과 느낌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똑같이 들어갈 장소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여자아이부터 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다녀왔던 곳에서의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했구나. 남자아이, 아, 친구들과 함께 어디에서 팝콘과 콜라를 먹으면서 봐서 뭘 봤을까? 팝콘을 먹으면서, 콜라를 먹으면서 더욱 재미있었어. 여자아이, 여기에서 보니 장면마다 더욱 생생하게 느껴져서 정말 실감이 나더라. 다음에 또 가고 싶어. 여러분, 무엇이 떠올랐나요? 팝콘과 콜라를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것이 떠오르지 않았나요? 자, 선택지를 보죠. 공원, 병원.

0: 영화관, 우체국, 편의점 중에서는요, 바로 영화를 보면서 팝콘과 콜라를 먹을 수 있는, 또 장면마다 더욱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영화관이 알맞겠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들어갈 장소로 알맞은 것은 3번 영화관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실전 문제 12번 살펴보죠. 장소에 대한 친구들의 작품을 나의 작품과 비교하며 감상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네요. 자, 비교하며 감상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거. 1번, 나의 작품과의 공통점 살펴본다. 나랑 같은 점 뭐지? 좋아요. 자, 2번, 나의 작품과의 차이점. 다른 점은 뭐지? 뭐, 공통점과 차이점 살펴보는 거 좋습니다. 3번, 내가 표현한 장소가 있는 작품만 살펴본다. 이건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 장소들을, 여러 작품들을 존중하며 봐야 합니다. 4번, 경험에 따라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존중하면서 살펴보는 거 좋고요. 5번, 생활 주변의 여러 장소 중 어떤 곳을 중심으로 표현했는지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실전 문제 만나보았고요. 오늘의 아! 하 문제도 만나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장소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둘, 친구들의 작품을 나의 작품과 비교하며 감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재 속의 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거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아하 문제의 정답을 올려주는지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요. 잘 올려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요, 확률 중단원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여기 있는 중단원 문제 풀면서도 우리 앞에 있었던 내용들 잘 복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조금 더 깊고 어려운 생각들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한 문제는 5번과 7번 두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를 풀면서 5번 문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좀더 확장시켜 보고 고등학교 내용들까지 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7번 문제 정말 많이 보던 형태의 변형을 할 건데 이게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변형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익숙해질 수 있을 때까지 선생님이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5번과 7번 문제에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정원이라는 학생들이 1학기 동안 읽은 책의 권수를 나타낸 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 표가 잘 이해가 되면 되겠죠? 어때? 0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보니까 책을 0권 읽은 학생이 4명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 책을 1권 또는 2권 읽은 학생이 8명, 3권 또는 4권 읽은 학생이 7명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선생님이 굳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 이미 도수분포표라고 이야기하는 걸 배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여기 있는 1에서 2를 1 이상 2 미만으로 읽을까봐 걱정이 돼서 선생님이 표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이건 도수분포표를 나타내는 건 아니었고요. 뭐 도수를 나타낸 표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숫자들의 배열을 보아하니 1, 2, 그리고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아, 한권 또는 두 권이 8명이고 세권 또는 네권 읽은 학생이 7명이구나. 이렇게 해석해줘야 된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원이라는 반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그 학생이 1학기 동안 읽은 책의 권수가 7권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야기했으니까 7권 이상 책을 읽은 학생 수가 2명이니까 전체 학생 수분의 2명 하고 우리 확률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표에 합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학생 수는요, 4에다 8 더하면 12, 7 더하면 19, 22, 24하고 24명이라는 거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확률 P는 전체 학생 수 24명 중에서 책을 7권 이상 읽은 학생 2명 하고 쓰면 우리 24분의 2 확률은 12분의 1이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생각의 흐름을 어떻게 맞춰가자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있는 24, 24를 24명이니까 24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지. 24명 중에 한 명을 골라내는 방법의 수로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24를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거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네요. 24명의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내가 아무렇게나 뽑는다. 순서 상관없이. 자, 요런 생각 할수 있죠? 24 C1, 24 컴비네이션 1. 괜찮지? 그래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24명 중에 2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24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24가지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요런 형태의 기호를 써가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일한 정답이지만 생각의 흐름을 바꿔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위에 있는 2라는 건 어때, 그러면? 그래, 7권 이상 책을 읽은 2명 중에서 1명을 골라내는 경우의 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선생님, 저는 이 기호 모르겠는데요. 이런 친구들 있다면, 맞아요. 요거 우리 교육과정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앞에서 선생님이 복권 추첨하는 확률 설명하면서 설명드렸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제 기억에 6번이었던 것 같은데, 앞쪽에 연습 문제 6번 찾아보시고, 기호가 이렇게 쓰여지는 거구나라는 걸 한번 느낌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4분의 2, 12분의 1이라는 정답 이외에 다음과 같은 기호를 써낼 수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선생님 기대해 봅니다. 자, 괜찮죠? 좋아,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정 12면체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7 이상 10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 n은 당연히 1부터 12, 12가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7 이상 10 이하인 경우의 수 생각해 볼 거예요. 7, 8, 9, 10, 4가지니까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4가지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 그렇다면 그때의 확률은 당연히 12분의 4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의 정답 3분의 1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때 우리 확률에서 주사위 관련된 문제에 정말 많이 등장할 겁니다. 여기 있는 주사위는요, 앞에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 정육면체 주사위 1부터 6까지 숫자가 공평하게 등장하는 주사위를 생각해 볼수 있죠. 자, 그렇지 않고 무언가 단서가 붙는다면요, 앞에 어떤 모양의 주사위인지 생각해 줄수 있어요. 자, 요거 설명해 줄 건데, 저 앞에 들어가는 말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정사면체. 자, 그리고 정육면체가 당연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주사위고요. 그 다음이 정팔면체, 그 다음 방금 문제에서 보여주는 정12면체, 그리고 정20면체라는 이런 주사위들이 있겠죠. 즉, 뭐, 정다면체 모양으로 주사위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숫자는 제일 큰게 주사위에서 20까지 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거 말고요. 주사위의 모양으로 1부터 10까지 등장하는 주사위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평범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항상 그림으로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주사위의 모양, 혹시 문제에서 만나게 된다면, 아, 이런 그림이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요, 삼각형이 5개가 한 꼭지점에 모여 있는 걸 위아래에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보시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오른쪽 그림은 어느 중학교의 성별 학생 수를 나타낸 그림이다.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런 거 표현해 주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학교 학생을 한명 뽑았을 때 여자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남학생 몇 명입니까? 583명. 여학생 몇 명이에요? 0명. 그래. 이건 남자 중학교구나.

그렇다면 여학생을 뽑을 확률은 0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확률로 생각한다면 전체 사람 수 583명 중에 여학생 수 0명. 그래서 확률이 0이야라는 생각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간단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5등분 된 원판을 돌릴 때 바늘이 6의 약수인 칸을 가리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 바늘이 경계선에 놓이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6의 약수가 걸릴 확률을 구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우리 친구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6의 약수를 생각해보면 6의 약수는 1, 2, 3, 6이고 그 1, 2, 3, 6 중에 지금 원판에 놓여있는 숫자는 1, 2, 3, 3개니까 5등분 되어 있어. 왜 문제에서 정확하게 5등분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그러면 넓이가 모두 똑같아? 확률이 모두 나타날 확률이 똑같아? 그럼 5개 중에 3개, 5분의 3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때? 지금 선생님 설명 맞았나요? 선생님, 맞은 것 같은데요? 5등분 됐다 그랬으니까 넓이 다 똑같을 거고, 그리고 넓이가 똑같으니까 각각의 숫자가 나올 확률이 다 똑같으니까, 결국 5개 중에 3개, 5분의 3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얘들아, 문제에서 여기 있는 이 점이 원의 중심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없어요. 그래서 원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5등분 돼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단 얘기는요, 실제로, 중심각의 크기들이 모두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호의 길이가 전부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처음에 이 문제를 볼때 5등분이라는 말을 가지고요, 넓이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슉 돌리면 이 끝에 있는 이 꼭지점이 이 원주 위에, 원호 위에 어딘가 걸쳐질 텐데, 경계선에 걸리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이 호의 길이들의 비율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넓이가 똑같으니까 중심각이 같아질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해 주어야 정확한 생각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되지? 지금 문제는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호의 길이가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이 나타날 확률도 전체 원주의 5분의 1만큼, 2가 나타날 확률도 전체 원주의 5분의 1만큼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을 3번 더해서 5분의 3이다라고 생각해 주어야 되는 네, 그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냥 문제를 휙 읽고, 아, 5등분 됐어. 넓이 똑같아. 나타날 확률 똑같아. 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조금 너무 성급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10일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시험지 미리 보기로 선생님이 지정을 했습니다. 문제 좀 업그레이드 시켜보겠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 주사위를 두번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 생각해 볼수 있지 않겠어요? 괜찮아? 좋았어. 그럼 머릿속에 뭐도 합에 대한 표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됐죠? 자, 우선 단순하게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두 눈의 수의 합이 4 또는 10일 확률을 구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전체 경우의 수 생각해야 돼요. 주사위를 두번 던졌을 때 나타나는 전체 경우의 수는 그렇지. 첫 번째 던졌을 때 6가지, 두 번째 던졌을 때 6가지, 전체 경우의 수 36가지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합이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자, 합이 4가 되는 경우의 수는 1, 3 하나 있고요. 2, 2가 하나 있고요. 3, 1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총몇 가지 경우가 만들어져? 3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지. 자, 이렇게. 자, 두 번째. 합이 10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주사위니까 4, 6부터 시작해가지고 4, 6, 5, 5, 그다음에 6, 4까지 총 3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합이 4 또는 10이 되는 경우는 두 개 중복되는 경우가 없을 테니까 경우가 총 6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확률 계산해봐라 라고 얘기했다면 36분의 6 계산해서 우리 6분의 1을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

되었습니다. 자, 괜찮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물론 지금 선생님이 푼건 순수하게 경우의 수 입장에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어준 이런 방법이죠. 자, 가능합니까? 자, 근데 이 문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앞에서 두 누의 수에 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합에 관련된 표를 한번 상상해 줄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합에 대한 표 머릿속에 잠깐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수업하면서 이 표가 규칙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드렸었잖아요. 규칙성이 어떤 식으로 존재했어? 자, 합이 똑같은 것들이 자, 이렇게 대각선의 형태로 등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규칙성이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이 문제 변형해보자. 자, 합이 4 또는 10일 확률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 4 또는이 아니라 4 이하이거나 또는 10 이상일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경우가 너무 많아지죠. 그래요. 4 이하일 경우 그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근데 눈의 합이 1이 나올 수는 없을 테니까 2부터 2, 3, 4, 세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이 구했던 것처럼 합이 4인 경우뿐만 아니라 합이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다 구해봐야 되는 거고. 합이 10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다면 주사 위에 눈을 던져서 합이 10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10, 11, 12가 있으니까 합이 10인 경우뿐만 아니라 합이 11인 경우, 12인 경우까지 다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경우가 너무 많아져요. 다 일일이 막 나열해서 쓰려면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 표가 살짝 그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합이 4 이하다라고 생각했으면 합이 4가 되는 경우가 여기 어딘가에 존재할 텐데, 그 합이 4가 되는 경우가 여기 존재할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집니까? 요렇게 대각선을 따라서 동일한 합이 등장할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이 4가 되는 2와 2가 있으니까 그 아래쪽에서 1, 3, 그 위에서 3, 1하고 등장할 거고, 합이 4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자리가 어디에 잡혀 있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세 자리가 합이 4인 경우고, 그 위에 두 자리가 합이 3인 경우고, 그 위에 한 자리가 합이 2인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직접 다 일일이 경우를 나열해서 구해보지 않아도 돼요. 합이 4인 경우가 세 가지야? 그럼 합이 4 이하인 경우를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면 3, 2, 1 더해주면 되는 거지. 괜찮아? 합이 5인 경우는 어디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5, 5, 5, 5하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합이 5인 경우가 네 가지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면 합이 5 이하인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 합이 5 이하인 경우는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들을 다 더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겠죠. 됐죠? 그래요. 이 표가 머릿속에 들어있고 규칙성이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4 또는 10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4 이하 또는 10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바뀌어도 경우를 구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반대쪽 생각할게요. 10 이상. 자, 반대쪽에서 합이 10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어때? 5하고 5가 10이 되는데 그 위에 4하고 6, 6하고 4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합이 10이 되는 경우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럼 합이 11이 되는 경우에는 어디 존재할 거야? 그거보다 아래쪽으로 가서 아, 요렇게 두개 존재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아, 마지막 한 칸이 합이 12가 되는 경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합에 대한 규칙성이 이렇게 대각선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니까.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쪽에서 6가지, 위쪽에서 6가지 하고 등장하니까 전체적으로 36가지 중에서 12가지 경우, 그럼 3분의 1이라는 확률 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어때? 가능합니까? 좋아. 요렇게 우리 문제를 변형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들아, 합이 몇 이상이다라고 주어지는 게 겁나지 않아. 아, 그값 찾아서 그거에서 우리 그림을 생각하면서 양쪽으로 몰아붙이면서 개수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인지 돼요? 좋아. 그래서 요 합에 대한 표 생각 한번 하고 규칙성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이 차에 대한 표 말씀드렸는데 차에 대한 표는 또 방향이 좀 다르게 규칙성이 생기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생각들까지도 다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우리 또그 생각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런 이야기까지 우리 문제 한번 변형을 해봤어요. 자, 근데 이 문제의 가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변형 더 해볼 거예요. 지금은 합이 4 또는 10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합이 4 또는 10일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이제 정말 뭔가 겹쳐지는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또는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거 두 개가 겹쳐지는 경우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합이 4의 배수이거나 또는 6의 배수인 확률을 구해라. 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겹쳐지도록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고등학교 스타일 그대로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또는으로 연결될 때두 개가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어야죠. 그럼 중복되는 경우는 왼쪽에서도 한번, 오른쪽에서 한번 숫자를 세기 때문에 중복돼서 세지는 건 한번 빼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생각해 보자. 첫 번째, 합이 4가 되는 경우 생각할 수 있겠죠. 합이 4가 되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1, 3, 2, 2, 3, 1 해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합이 8이 되는 경우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합이 8이 되는 경우는요, 2, 6부터 시작하죠. 2, 6, 그 다음에 그 3, 5, 4, 4, 5, 3, 6, 2,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그또 다른 경우는요, 합이 12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6, 6한 가지밖에 없겠죠. 요렇게. 그래서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전체 경우를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면 3, 5, 1 더해서 아홉 가지가 있구나라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 생각해볼까요? 자,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합이 6이 되는 경우 존재하고요. 자, 두 번째로 합이 12가 되는 경우 존재하겠죠. 자, 합이 6이 되는 경우 생각할까요?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1, 5부터 시작해서 1, 5, 2, 4, 3, 3, 4, 2, 5, 1 이렇게까지 존재하겠지?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고, 합이 12가 되는 경우 한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두 가지 사건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데, 오른쪽에서는 여섯 가지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확률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제를 우리 이렇게 36분에 9 더하기 6이라고 답을 쓰면 틀리게 된다라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 왜?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냥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건두 개가 동시에 겹쳐지는 경우가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 합이 12가 되는 한 가지가 합이 4의 배수인 경우와 6의 배수인 경우에 동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중복해서 세면 안 되겠죠. 빼줘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중복돼 있는 걸 빼줘야 된다. 왜? 여기서도 한 번, 여기서도 한 번으로 셌으니까 원래는 한 번인데 한번한번 세면 두 번이 되니까 중복되는 개수만큼 한번 빼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다. 그치? 그래서 36분의 15가 정답이 아니라 36분의 14가 정답이어야 되고, 자, 2로 나누어 준다면 18분의 7을 정답으로 쓸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얼마든지 형태를 바꿔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냥 원래 문제, 그리고 4 이하 10 이상이라고 얘기했던 형태의 문제. 여기까지는 중학생들한테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요. 어떤 학교들, 시험 좀 어려운 학교들에서는 이런 얘기 중학생들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집들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주로 고등학교 가면 동일한 형태로 물어볼 테니까, 자,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을 처리해내는 방법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꼭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요 정도 생각했다면 우리 5번 문제를 통해서 챙길 것들은 다 챙겨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자. 6번 문제 보죠.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품 A와 상품 B에 대하여 상품 A의 불량률이 25분의 1, 상품 B의 불량률이 32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다음 물음에 답해봐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품 A와 상품 B에서 하나씩 뽑았을 때두 상품

모두 불량일 확률을 구해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A도 불량이고, 그리고 B도 불량이다 라고 계산해야겠죠? 그러니까 A가 불량일 확률 25분의 1, 그 다음 B가 불량일 확률 32분의 1, 이걸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개 모두 불량일 확률 얼마였다? 800분의 1이다 라고 정답 찾아낼 수 있죠. 6번 문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쉽죠? 자, 다음 갈까요? 7번 문제 보자. 문제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의 상황에서 상품 A와 상품 B를 하나씩 뽑았을 때두 개의 상품이 모두 불량이 아닐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두 불량이 아니려면 어때야 돼? 그렇지. 첫 번째도 A 상품 정상이어야 되고요. 정상일 확률은 25분의 24죠. 왜? 불량일 확률이 25분의 1이니까 전체에서 불량일 확률 빼내면 정상일 확률 25분의 24 등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상품 B, 불량일 확률이 32분의 1이니까 정상일 확률은 32분의 31이다라고 생각해서 요거 두개 곱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둘다 불량품이 아닐 확률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숫자가 좀 큽니다. 약분 먼저 진행할게요. 자, 24하고 32, 8로 약분하면요. 너 4, 너 3하고 만들어지니까 4와 25를 곱해서 분모는 100분의 하고 쓰여지고 분자는 31과 3 곱하니까 93하고 쓰여지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100분의 93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우리 7번 문제까지 풀수 있는데, 선생님이 7번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 것 같아요? 그렇지. 모두 불량이 아닐 확률, 모두 정상일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말고, 어떻게 물어봐야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지. 모두가 아니라 하나만. 하나만 불량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요렇게 물어보면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6번 문제는 모두 다 불량품이어야 되고 7번 문제는 모두 다그 정상 제품이어야 되니까 그냥 한 번씩 확률을 곱해주기만 하면 끝나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하나만 불량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고 문제를 두개 풀어서 두 개의 확률을 더해주어야 되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연습하던 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지겨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좋아. 그래야 돼. 이게 너무 많이 봐서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야 돼. 경우를 1번과 2번 경우로 분류를 하고, 각각의 확률을 구할 때는 고배 법칙 사용하고, 이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가 또 눈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그 둘은 더해주어야 된다. 라는 이 사고 흐름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야 돼. 그러니까 좀 지겹다고 느껴질 만큼 문제 변형해 가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보죠. A가 불량품이고요. B가 정상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선생님 그냥 편하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 A가 정상 제품이고 B가 불량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 그게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하나만 불량인 경우가 되겠죠. 그때의 확률 계산 하자. 자, A가 불량품이 될 확률 생각해봐요. 얼마야? 너 25분의 1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B는 불량품이 아니라 뭐여야 합니까? 정상 제품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32분의 1이 불량품일 확률이었으니까 32분의 31이 정상 제품일 확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 곱해준다면 800분의 31이라고 A는 불량 제품인데 B는 정상 제품일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반대로 바꿔 생각해 볼게요. 자, A가 정상 제품이어야 돼요. A가 정상 제품일 확률은 25분의 24하고 주어질 거고요. B가 불량 제품일 확률은요, 32분의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니까, 자, 이거 곱해주시면 800분의 24라고, A는 정상인데 B가 불량 제품일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두 개의 확률을 더해주어야 우리 하나만 불량일 확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덧셈해 주시면 또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겠지.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64분의 9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강조했던 변형들 잘 공부하시고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뒤에 있는 9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역사쌤 강현태입니다. EBS 중앙 뉴런 역사일 개념책이고요. 4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아시아의 국가 건설 운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을 문제로 점검한다. 그전에는요. 먼저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죠? 먼저 문제 풀었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룰 주제입니다. 먼저 서아시아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 오스만 제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까지 함께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인도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 마지막으로는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 관련돼서는 중국, 일본, 조선까지 있었지요. 여러 지역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체크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9세기 들어 쇠퇴한 오스만 제국은 과로라 불리는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였다. 자, 오스만 제국이 추진했던 근대화 개혁은요, 우리가 탄지마트라고 불렀었지요. 탄지마트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초기 이슬람교의 순수성을 회복할 것을 주장하는 과로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압둘 와하부가 중심이 되어서 전개되었던 이 운동은요, 와하부 운동이라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집트는 1869년 개통된 과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빚을 지게 되면서 열강의 간섭이 심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집트가 어디를 건설하고자 했었냐면 바로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고자 했었지요. 수에즈 운하 개통과 관련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영국은 청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생산한 과로를 밀수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국이 청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도산 아편을 밀수출했던 부분이 되겠죠. 빈칸에 아편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순원은 민족, 민권, 민생, 삼민, 그렇죠? 삼민주의를 내세워 혁명운동을 뚜렷했다. 삼민주의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표, 틀리면 가위 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전제 정치를 강화하자 이에 반발한 청년 장교, 지식인, 관료 등이 담배 불매 운동을 벌였다고요? 자, 이에 반발한 청년 장교, 지식인, 관료 등이 청년 트리크당을 조직하고 이들 청년 트리크당의 봉기가 있었던 것이지요. 담배 불매 운동은 이란에서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X가 되겠고요. 영국이 벵골 분할령을 발표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인도인들은 세포이의 항쟁을 일으켰다. 세포이의 항쟁은 더 전에 있었던 사실이고요. 벵골 분할령 발표와 관련된 부분은요, 인도 국민회의의 반영 운동이죠. X가 되겠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아닌 거 아시겠죠? 정답 X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가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았던 것, 수에즈 운하를 차지했었던 영국이 되겠죠? 기억이 되겠고요. 플라시 전투에서 패배한 겁니다. 자, 플라시 전투는 인도의 지배권을 둘러싸고서 영국과 프랑스가만 붙었었고요. 여기서 패배했던 것은 프랑스였었죠? 디귿이 되겠네요.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였다. 청일전쟁의 결과가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되겠고요. 일본과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한 것은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러일전쟁의 결과와 관련돼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보기의 사건을

특별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흐름을 강조했었는데요. 처음 보시면은요, 청이 상하이 등 다섯 개 항구를 개항했던 건 난징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1842년에 있었던 사실이고요. 다음에 홍수전이 태평 천국 운동을 전개했던 거는 1851년부터였었습니다. 기억 다음에 니은이 되겠고요. 의화단이 철도, 교회, 외국 공간 등을 공격했던 건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연결되고요. 강유회의가 메이지 유신을 본떠 개혁을 추진했던 건 변법자강 운동과 관련된 부분이지요. 의화단은 더 뒤에 있었던 거니까요. 리을이 좀더 앞이 되겠고요. 중화민국의 수립과 관련된 부분은 신해혁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순서대로 나열하면 난징조약, 제1차 아편전쟁과 관련되죠. 다음이 태평천국운동이 있고요. 다음에 양무운동, 그 다음이 이제는 변법자강운동, 의화단운동, 마지막이 신해혁명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별도로 제가 한번더 정리해드렸으니까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전쟁과 전쟁의 결과를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약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제1차 아편전쟁 결과는요, 난징조약이었었죠. 상하이 등 다섯 개 항구를 개항하고요, 영국의 홍콩섬을 할양하고 공행무역 폐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2차 아편전쟁은 텐징조약과 베이징조약이었었죠. 베이징조약으로 연결해야 되겠네요. 특히 베이징의 외국 공사에 주재를 허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결과 맺었던 것은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었지요. 랴오뚱반도와 타이완 할양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러일전쟁은요, 포츠머스 조약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했던 부분들이 있었지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콜카타 내외에서 스와라지, 영국 상품 불매, 스와데시, 교육, 국민교육진흥의 4대 강령을 채택한 것은 인도 국민회의가 되겠지요. 벵골 분할령 발표 이후에 반영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의 지식인들은 헌법 제정과 의회 개설을 요구하면서 무슨 운동을 벌였어요? 자유민권 운동을 벌였던 거죠. 의화단 운동은 청나라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부청멸향 기억하시죠? 3번입니다. 김옥균 등의 급진개혁파는 자주독립과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해서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급진개혁파 갑신정변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실력 쌓기 문제로 넘어왔네요. 보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지를 보니까 가에 최대 영역이라고 되어 있고, 1914년의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가 어딘지를 보면 돼요. 수도가 콘스탄티노폴리스, 이스탄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차지한 영역을 보니, 나중에 전성기 때는요,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일대까지 넘어갔었네요. 1914년 일대에는 현재 많이 줄어든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가국가는 그렇다면 오스만 제국임을 알수 있죠? 수도가 어디냐, 이걸 통해서도 여러분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삼고 있다라고 하면 딱 기억할 게 비잔티움 제국이냐 오스만 제국이냐 그두 개밖에 없잖아요. 아시겠죠? 자, 기억. 난징 조약을 체결하였다. 영국과 청의했던 거죠. 틀린 거고요. 술탄이 헌법을 정지하고 의회를 해산시켰다. 탄지마테 등을 통해 가지고 개혁을 추진했었지만 헌법을 이렇게 정지하고 의회를 해산시킨 거 맞지요? 설명이고요. 그러자 청년 트리크당이 봉기해서 개혁 추진한 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대륙 봉쇄령 내려서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했던 건 프랑스가 되겠지요. 나폴레옹과 관련됩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칙령을 발표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대제국은 150년 전부터 여러 불행한 사건과 다양한 이유로 이 법과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가 쇠퇴하고 신민들의 안전과 복지가 위태롭게 되었다. 이제 모든 신민의 생명, 명예, 재산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 라고 하면서 여러 절차와 기간에 따라서 징집하겠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네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꼭 한번 확인해 줄게요. 출처가 어딘지 봐보세요. 출처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탄지마트 당시 괘란의 칙령이라고, 귀란의 칙령이라고 돼 있습니다. 탄지마트니까요. 그럼 이 칙령을 발표한 국가는요? 오스만 제국임을 알수 있겠죠. 탄지마트 오스만 제국. 1번. 패번 치헌을 시행하였다. 일본과 관련된 부분이죠. 메이지 정부에 했다고 내역이고요. 나폴레옹 법전 편찬은요. 당연히 나폴레옹과 관련되겠죠. 프랑스고요. 메이지 유신을 본보기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중국의 변법자강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조선으로 가면은

갑신정변 등이 될수 있습니다. 정답 아니고요. 루터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아우크스부르크와이와 관련된 것이죠? 틀렸고요.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설치하였다. 이게 탄지마트의 주된 내용이었었습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국기로 알아보는 역사.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이죠. 국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이슬람교 초기의 순수성은 회복을 주장하면서 전개된 거래요. 그 이슬람교 운동이 압둘 와하부가 주도했던 바로 와하부 운동이 되겠죠. 그러면 와하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입헌 정치를 추진하였다 아니고요. 찰스 1세에게 권리청원 영국과 관련된 거죠. 틀렸고요. 극단적 트위크 민족주의를 내세웠던 건 청년 트위크당의 봉기와 관련됩니다. 들렸고요. 쿠란의 가르침에 따른 생활을 강조하였다. 자, 이슬람교 초기의 순수성이래요. 그럼 이슬람의 근본과 관련된 것, 경전, 쿠란이 되겠죠? 정답 4번이고요. 미드하트 파샤 등 급진 세력이 주도한 것은 탄지마트 등의 것과 관련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이란의 카자르 왕조로부터 담배 독점권을 획득하자 담배 불매운동이 났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청과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편을 밀수출했던 나라인 거예요. 자, 담배 이란에서 담배 독점권을 획득하고 청나라의 아편을 밀수출한 이 나라 바로 영국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영국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겁니다.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거 맞는 설명이고요. 파쇼다에서 프랑스와 충돌한 거 맞는 설명이고요. 인도 국민회의의 결성을 지원했던 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종단 정책을 추진한 것도 맞는 거예요. 프랑스는 횡단, 영국은 종단이었던 거죠. 5번,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랴오둥 반도를 획득했던 거는 일본이죠. 틀린 거는 5번 되겠네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니까요, 법례에 개통 전 항로, 개통 후 항로라고 해서요, 여기는 운하가 개통된 걸 보이고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운하는요, 바로 수에즈 운하이지요. 자, 그렇다면 수에즈 운하와 관련된 탐구 활동을 봐야 되겠네요. 1번,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을 찾아본다. 포츠머스 조약은 러일 전쟁과 관련된 것입니다. 들렸고요. 미국 남북 전쟁의 원인은 남부와 북부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들렸고요.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정리한다.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과 관련된 부분이 카부르 등이 언급될 수 있지만 수혜주는 아닙니다. 들렸고요. 카노사의 굴욕. 이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카노사의 굴욕과 관련된 부분은 성직자 서임권과 관련된 부분이었었죠. 들렸고요. 영국이 이집트를 보호국화한 배경, 이 수에즈 운하랑 관련된 부분이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18세기 이후 기역이 쇠퇴하자 동인도 회사를 앞세운 제국주의 열강이 앞다투어 인도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도에 진출하니까 기역은 인도와 관련된 것이 되겠네요. 18세기쯤에 인도? 무굴 제국이 되겠죠. 따라서 기역에는 무굴 제국이 들어갈 거고요. 무굴 제국. 무굴만 적겠습니다. 다음, 영국은 니은에서 벵골 디귿 연합군의 승리함으로써 인도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차지하였다. 자, 영국이 인도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차지하게 된 이거는요, 바로 플라시 전투가 될 거고요. 플라시 전투. 이 플라시 전투에는 벵골과 프랑스 연합군이 있었는데 여기에 영국이 승리했던 거죠. 그럼 기역은 무굴 제국, 니은은 플라시 전투, 디귿은 프랑스니까요. 정답은요.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결의안이 채택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있네요. 자, 이 우리 인도 국민회의는 스와라지 자치가 우리 인도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시키는 영국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그들의 상품을 배척하는 운동이 정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스와데시 국산품 애용 운동에 진심 어린 지지를 표한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국민들이 국민 교육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4대 강령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안 채택은요, 콜카타 대회와 관련되는데, 그럼 인도 국민회의가 왜 이런 4대 강령을 채택하면서 반영운동에 나서게 됐었느냐?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건 바로 벵골 분할령의 발표 때문이었었죠. 정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3부의 소집은 우리 프랑스 혁명 때 나왔던 부분입니다. 에로 사건은 제2차 편전쟁과 관련된 거고요. 술탄이 헌법을 정지시켰던 건 오스만 제국과 관련됩니다. 아라비 파샤 관련된 부분이요, 이집트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부분이죠. 현재 인도 국민회의는요, 벵골 분할령이 발표된 이후에 반영운동에 나섰습니다. 4대 강령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천조 전무제도는 홍수전을 비롯한, 홍수전, 핵심 다 나와 있어요. 비롯한 가의 주도 세력이 제시한 토지 개혁안이래요. 신분과 성별의 구분 없이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는데, 이는 가가 지향한 평등주의를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홍수전 나와 있고요. 토지의 균등 분배 나와 있으니, 이거는요, 태평, 천국운동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태평천국운동이고요. 가운동, 태평천국운동이에요. 1번,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와 관련된 것이죠. 틀렸고요. 2번,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았다.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은 홍수전이 태평천국운동을 전개했던 겁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고요. 부청멸양을 구호로 내세웠다. 이거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부청멸양, 청나라를 돕고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이거는 의화단 운동과 관련된 것이었고요. 태평천국운동은요, 멸만흥한, 만조족을 없애서 한족을 붕식시키자라는 것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본보기로 삼았다. 변법자강운동 등에 해당되는 거죠. 틀렸고요. 청일전쟁의 패배로 한계가 드러났던 것은 양무운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지도 중요하겠지만요, 각각의 선지가 어떤 운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러분이 적으면서 공부해보는 거 중요합니다. 답만 체크하는 거 말고요. 지금 문제를 풀어볼 때는 선지 하나하나가 내가 학습하는 용도인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밑줄 친 운동의 결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글자인데요. 산동 지역에서 조직된 단체인데,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하면서, 이걸 네 글자로 하면은요, 앞에 나왔었던 부청멸양이 되는 겁니다. 자, 부청멸양. 외교 선교사, 외교관을 공격하고 교회 철도를 파괴하는 그 운동을 벌였대요. 무슨 운동이요? 바로 의화단 운동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의화단 운동의 결과와 관련된 겁니다. 의화단 운동의 결과, 신축조약 체결, 맞는 설명이에요. 기억 동그라미고요. 신축조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베이징의 외국 군대가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었죠. 그 뒤끝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니은, 영국의 홍콩섬이 할양되었던 건, 이건 난징조약과 관련된 거였어요. 따라서 신축조약이 아니니까 틀렸고요. 제1차 편전쟁의 결과 되겠죠. 청에서 크리스트교 포교가 허용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건요, 텐진 베이징 조약과 관련돼요. 제2차 편전쟁의 결과와 관련된 부분이죠. 정답은요,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누군지 감이 오죠? 응, 신해혁명 이후에 임시 대총통에 추대되었고 중화민국 수립을 선포하게 됐다고 합니다. 임시 대총통에 추대된 인물, 바로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는 거예요. 기억. 갑신정변을 주도하였다. 갑신정변은 조선에서 있었던 사실이죠. 따라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김옥균 등의 급진계파가 주도했던 거예요. 니은, 삼민주의를 주장하였다. 순원하면 삼민주의. 맞는 설명이죠. 민족, 민권, 민생. 이 삼민주의가 순원의 핵심 사상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혁명파들을 이끌고 중국 동맹회를 조직한 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리을,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증국번 이홍장 등의 한인신사층이 중심이 되어서 태평천국 진압에 참여했던 부분 되겠죠. 서양군대도 있었고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청이 민간 철도의 국유화를 시도했대요. 그 다음은요. 중국 각지의 군벌 세력이 등장하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청이 민간 철도의 국유화를 시도하자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를 진압하려고 했었는데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했었죠. 신해혁명이 본격화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순원이 이제는 임시대총통에 취임하고 중화민국을 수립했었고요. 청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위안스카이를 내려 보냈었는데 혁명파 세력과 위안스카이가 협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청나라가 망하게 됐던 거죠. 그 이후에 중화민국의 대총통으로 위안스카이가 이제 취임했었고요. 위안스카이가 황제가 되려고 하다가 죽고 나서 이 상황 됐던 겁니다. 사이에 있는 거 보면 되겠네요. 기억. 청이 광저우에 공행을 설치하였다. 훨씬 앞에 18세기 전에 18세기 때예요. 니은 우창에서 신식군대가 봉기 일으킨 거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맞는 설명이고요. 위안스카이가 황제 체제의 부활을 시도했던 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다가 죽고 나서 현재 마지막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재가 허용되기 시작했던 부분은요, 텐진 베이징 조약과 관련된 거죠. 더 앞선 시기의 사실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밑줄 친 사절단. 이와쿠라 도모미를 전권대사로 해서 파견된 이 사절단. 바로 이와쿠라 사절단이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와쿠라 사절단이 파견된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서양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것과 서양의 근대 문물을 시찰하는 것이죠. 흉노 세력 견제? 이거 너무 옛날 같아요. 틀렸죠? 서양과의 불평등 조약 개정. 맞는 설명이고요. 중국 중심의 조공 질서 확대? 일본에서 보낸 거예요. 틀렸고요. 아편밀수 관련된 부분도 해당되지 않고요. 만주와 한반도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도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가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그림으로 보는 역사 있고요. 왼쪽에 서 있는 엄격한 표점에 일본 경찰이 있는데, 경찰이 오른쪽에 앉은 신문 기자들,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에요. 해설을 보니까 이 그림은 일본의 가를 탄압한 메이지 정부를 비판하는 건데, 일본의 일부 관료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식 의회의 개설을 요구하면서 전개된 가운동인 거예요. 즉, 자유, 민권 운동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러면 자유 민권 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난학 발달은 에도 막부 시기고요. 상킹 코타이저 역시 에도 막부입니다. 제국 헌법 제정되었다. 자유 민권 운동을 탄압했었지만 일본 제국 헌법 제정되는 거 맞는 설명이죠? 정답 3번이고요. 4, 5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래요. 청일 전쟁에서 군사비 엄청 많이 쓰고 있고요.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국주의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청일전쟁 경과 이제 나중에 타이완도 식민지로 삼고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가에서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독립협회 설립이 있고요. 먼저 가 놓고 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독립협회보다 앞서서 있었던 거예요. 다음에 조선과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던 것은요, 가장 앞에 있었죠. 그 다음이 이제는 동학농민운동 독립협회고요.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했던 것은 가장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나가라. 순서대로 보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서술형 문제네요. 가 단체의 이름을 쓰고 밑줄 친 기역의 이유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신문. 가. 헌법을 되살려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봤던 사진이네요. 헌법 만세라는 게 특징이라고 했었지요. 근대화를 추진하던 정부가 무너지고 술탄이 다시 전제 정치를 강화하자 청년 장교들과 지식인이 중심이 된 가가 무장봉기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스만 제국과 관련된 부분을 알수 있고요. 술탄이요. 청년 장교들과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서 청년 튀르크당을 만들었던 거죠. 가에는 청년 튀르크당이 들어가야 됩니다. 청년 튀르크당이 무장봉기를 일으켰고요. 이들이 헌법을 부활시키고 개혁을 추진했지만 다른 민족들의 발발을 불러오게 됐대요. 왜요? 이들은요, 아랍어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인 거죠. 아랍어 사용을 금지하는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를 시행했다. 이걸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밑줄 친 봉기의 명칭을 쓰고 봉기의 결과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 동인도에서는 인도인 용병들이 고용되어 있었대요. 이 인도인 용병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세포이라고 불렀었지요. 근데 어느 날 이들에게 새로 지급된 탄약통이 소와 돼지 기름으로 방수 처리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종교적 모독 때문에 힌두교도들은 소를 신성시하고 이슬람교도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1857년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대요. 누가요? 세포이들이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대요. 그렇다면 이 밑줄 친 봉기는요? 세포이의 항쟁이 되겠지요. 그 결과 영국은요, 무굴 제국의 황제를 폐위하고 영국의 왕이 인도를 직접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국령 인도 제국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세포이 항쟁 전과 후가 영국이 인도를 어떻게 식민 지배하느냐가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통치가 중심이었다면 세포이 항쟁 이후에는 이 동인도 회사를 없애고 직접 통치하는 걸로 바뀌었던 게 특징이었던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밑줄 친 근대화 개혁의 명칭을 쓰고 그 개혁의 내용을 두 가지 서술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개항 이후 일본은 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 어떤 게 있었죠? 미일 화친 조약이 있었고 미일 수호통상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맺었더니 막부의 권위가 흔들리고 외국 상품의 유입과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힘들어졌대요. 그런 속에서 일부 다이묘와 특히 하급 무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했었고요. 막부 타도 운동의 결과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 이 정부가 바로 메이지 정부였던 거죠. 그 메이지 정부는 부국 강병과 문명 개화를 목표로 서양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 수용하면서 국가 체제를 개편하는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이 근대적 개혁을 좀더 넓은 의미에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한다고 했었지요. 그다음에요. 메이지 유신의 내용을 두 가지 서술하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시답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패번치언 단행했던 부분들이 있겠죠. 패번치언은요, 번을 없애고 원래 다이묘가 다스리던 번을 없애고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여서 다스리는 현을 설치했던 것. 이 패번치언이 있겠고요. 다음에 징병제를 실시해서 근대적인 군대를 육성했던 이 내용도 있을 겁니다. 이거 외에도요, 신분제 폐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근대적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다른 내용이 들어 상관없지만 메이지 유신 개혁의 내용과 관련된 것을 두 가지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서술형에서 알아보려 했던 그 내용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밑줄 친 운동의 명칭을 쓰고 이 운동이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받는 그 이유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가 주도한 운동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군함과 장비 구입, 배와 장비 제작, 요새 건설, 부두 수리와 같은 군사 사업이 하나 있고요. 철도, 증기선 운항 회사, 방직 공장, 전신국, 카이핑 탄광, 모어금광 같은 상업 사업이 있었대요. 이 시기에 학교를 설립하고 유학생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뭐가 목적이라고 하냐면 군사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의 정치, 종교, 문화재 관습이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믿으며 오직 총, 대포, 배, 철도, 그리고 도구만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다른 건 부족한 거 아닌 거예요. 뭐만? 서양의 그런 과학기술 관련된 부분, 근대 기술과 관련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체서용이라는 용어로 압축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군사사업 같은 것들을 주로 추진했던 이 개혁, 바로 양무운동이 되겠죠. 출처로 보면은요, 이홍장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이홍장이라는 인물이 이 양무운동을 추진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밑줄 친 운동은요, 양무운동임을 알수 있습니다.

0: 그럼 그렇게 군사 산업을 확장하고 했는데 왜 이걸 실패로 평가했다고 나느냐라고 하면요, 결국 군사력이 강해졌으면 전쟁에서 승리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청일 전쟁에서 패배했었잖아요. 그 내용이 포함되면 될것 같거든요. 예시답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운동은 양모 운동이다. 양모 운동 맞죠? 양모 운동은 중앙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 지방에서 개별 조치되어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결국 청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한계가 들어왔던 부분인 거죠. 청일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요, 아시아의 근대 국민 국가 건설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각국에 많은 사례들이 있었고 여러 사건들이 동시에 나와서 많이 헷갈릴 거예요. 하지만 정리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수강무기로 복습하기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요,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 중에서 빠진 게 하나 있었더라고요. 바로 인도의 국민 국가 건설 과정 정리하기입니다. 다른 국가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 다른 강좌에서 했었으니까 꼭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때 빠졌던 거, 오늘은 인도를 정리하면 총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문제 푸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위해서 끝까지 한번 노력해 보세요.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빛과 파동에 대한 공부 시작합시다. 이렇게 만나서요. 지난 시간 우리가 빛의 성질 네 가지에 대해서 이미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단원의 제목이 빛과 파동이니까요. 오늘은 이 파동에 집중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파동 역시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무언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실 거냐면 이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손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 외부 파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내 눈에 보이는지 이거 파악해 보실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네,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그랬더니, 아, 정말 이게 파동이 앞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아,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 아주 핵심적인 거 담고 있는 너무 중요한 영상이거든요. 질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나는 위아래로 흔들었는데 앞으로 진행이 된대요.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것인지 오늘 같이 한번 내용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동에 대한 공부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파동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거든요. 도대체 파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라고 한다면 우리 있잖아요. 한 지점에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동하지 않으면서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걸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진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점이 위아래로

지금 계속 진동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애가요, 그렇죠. 따라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결국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으로 퍼져가겠죠. 이 현상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점에서,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파동이다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용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서 발생했다라고 말하는 그 파동이 시작된 지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파원이다라고 하는 용어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러한 파동이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전달될 때 이런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 그 물질을 지금부터 매질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를 할수 있어요. 아, 모든 파동은 다 매질이 있어야 되나 보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다가 내가 돌멩이 하나 탕 던집니다. 그럼 거기에 넘실넘실 뭐가 생기냐면, 그렇죠. 물결파 생겨요. 즉, 각각의 이제 물을 보면 물이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옆으로 그 진동이 퍼져나가는 물결파, 파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은 물결파의 경우에는 물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파동이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바로 우리 공기도 있고 또 물, 땅 여러 가지 있거든요. 즉,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매질이 있어야 하는구나.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매질로 전달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또 여러분, 지진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날 때 땅이 위아래로 흔들려요. 그러면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파동이 전달되죠. 그 전달하는 물질, 바로 매질은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파동의 종류, 그에 따른 매질을 보고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파동,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빛 공부했죠. 이 빛도 파동이거든요. 근데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이 빛이라고 하는 파동은요, 매질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 없는 그러한 파동도 있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 일단은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옆으로 퍼져가는 현상, 그걸 우리는 파동이라고 하는구나.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이미지도요, 한 곳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퍼져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바로 연결해서 이러한 파동이 전달하게 될 때, 여러분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질이라고 하는 게 함께 이동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요, 돛단배를 요렇게 하나 지금 띄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돛단배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이거 계속 관찰하면 어떻게 되냐면, 돛단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제가 파동을 정의할 때한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라고 얘기하면서 위아래로 운동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돛단배의 진동 보면 역시나 위아래로만 운동하는 것이지 계속 이걸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이라고 하는 건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진파라고 하는 것의 매질이 뭐였죠? 그렇죠. 땅이었죠. 그럼 땅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지. 지진이 났다고 해서 땅이 모두 이동해서 여기는 텅빈 공간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로 진동만 할 뿐,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한 번에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뭔가 선생님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는 그럼 그거는 뭡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바로 매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매질은 위아래로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영상할 때 손을 어떻게 흔들었죠? 위아래로만 흔들었어요. 그러면 파동이 앞으로 진행이 됐었던 거죠. 따라서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뿐 이동하지 않는 거고요. 그럼 도대체 이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동하는 것은 에너지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즉, 파동이 전달될 때 정보가 전달되기도 하고요. 이런 에너지가 전달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해안가에 보면 이런 에너지의 전달 때문에 계속 깎이는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 매질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파동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제가 앞에서 여러분 영상 보여드렸죠. 제가 위아래로 매질을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파동이 어떻게 진행됐죠? 매질의 이동 방향은 위아래였는데 그것 때문에 생성되는 파동은 그렇죠. 앞에 방향. 즉, 이 둘이 수직인 파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횡파입니다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파동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얘를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 앞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 파동을 우리는 바로 횡파라고 불러주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아주 두꺼운 용수철 가지고 놀아보신 적 있죠?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 보신 적 있어요? 그래도 파동이 앞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즉, 매질의 진동 방향도 좌우인데 이럴 때 파동도 진행하는 방향이 이렇게 나란한 파동들이 있어요. 그런 나란한 파동을 우리는 지금부터 종파입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파동을 종파, 이런 종파의 대표적인 것에 바로 소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파동 있죠? 바로 이러한 것은 횡파다라고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좀 그래프로 표현을 할 건데요.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하게 되는지 그 표현 방식, 표현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파동, 지금 사실은 어느 한 점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그 점으로 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왔다가 한 점에서 진동하고 있는 건데 그 어느 한 상황을 팡 찍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 있는 건 내려올 거고 내려가 있는 부분은 올라가면서 우리 눈에는 넘실넘실 거리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한 장면을 사진으로 탕 찍었어요. 그때 이 파동에서 제일 높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예전에 요즘에도 파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아이스크림의 이름이었거든요. 이 맛의 끝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부분이다라고 한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면 이런 표현 자주 볼 겁니다. 가장 높은 거, 우리 마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파동에서도 제일 높은 거 마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여러분, 골짜기라는 말 들어 맞죠? 골 뭐예요? 가장 깊은 곳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밑에 부분을 바로 우리는 골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불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의 개념이에요. 거리. 한 마루에서 다음 마루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지금부터 파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진동의 중심 있죠? 이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 혹은 이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가 있어요. 이 수직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진폭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아, 가장 높은데 마루, 가장 낮은데 골. 마루에서 마루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파장.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혹은 골까지의 수직거리, 진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네 가지 먼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파동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1초 동안 몇 번 진동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딱 1초를 재면서 얘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거 몇번 하는지 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봤더니 얘가 1초 동안 10번 진동하네 라고 해요. 그러면 얘 진동수는 바로 10회가 되는 거고 우리 진동수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헤르츠 사용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아까는 너 1초 동안 몇번 진동해? 이렇게 물어봤으면 질문 바꿔서 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진동하는 데는 몇초 걸려?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너 1초 동안 몇번 진동해? 라고 하니까 나 10번 진동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번 진동하는 데는 몇초 걸려?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나 10분의 1초 걸려. 그쵸? 1초에 10번 진동했으니까 한번 진동하는 데는 10분의 1초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너한번 진동하는데 아, 너 1초 동안 몇번 진동해? 이렇게 하니까 아, 나 20번 진동해. 그러면 너한번 진동하는데 몇초 걸려? 응, 나 당연히 20분의 1초 걸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요. 너 1초 동안 몇번 진동해? 나 30번 진동해. 그러면 한번 진동하는데 몇초 걸려? 나 30분의 1초 걸려. 지금 여러분 관계 찾으셨어요? 아, 이렇게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주기라고 하고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는 진동수라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동수와 주기라고 하는 것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교육 과정에서 이 진동수와 주기를 묻는 문항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으니까요. 진동수와 주기, 아, 이들이 반비례 관계에 있구나. 이거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래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제시되어 있던 파동의 표현 요소들 모두 바르게 이해했는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제시가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파장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제가 거리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1에서 5 갔으니까, 아, 파장은 4cm구나.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진폭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우리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혹은 골까지의 수직거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2cm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진폭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에 제시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여기에다가는 진동수 넣고 주기 넣고 하면서 나머지 주지하는 정보들까지 모두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는 거니까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마루, 골, 파장, 진폭, 진동수, 주기, 특히 진동수와 주기 관계들까지 내가 무언가 하나를 그림에 두고 각각의 표현 요소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파동 종류 표현 요소까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런 파동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파동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는 그 종파의 한 종류였던 소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는요. 공기와 같은 주변 매질을 진동시키면서 전달되는 파동의 일종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 진동을, 그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휴대전화를요,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 넣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공기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는요, 네, 지금 소리를 전달해 줄 물질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매질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벨이 울려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때는 듣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아,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전달되려면, 그 파동이 전달되려면 매질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는 소리가 전달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소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요소들로 우리 또 결정이 되는지 우리 소리의 특성, 소리의 3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리의 3요소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리의 세기입니다. 소리의 세기라는 건 뭐냐면 큰 소리, 작은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낮이 말고요. 같은 음이어도 작은 소리가 있고 큰 소리가 있잖아요. 이 작은 소리, 큰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래프 분석하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반. 여기도요. 한 번, 두 번. 세번 반. 그러면 진동수는 동일한 거볼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쵸? 얘 지금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수직거리가 몇 칸인지 한번 따져보시면 얘는 두 칸이에요. 근데 얘는요,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혹은 골까지의 거리가 네 칸인 걸볼 수가 있죠. 이거 뭐였죠, 우리가? 그렇죠. 진폭이었잖아요. 아, 그러면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가 나는 것이고, 진폭이 크다면 그때는 큰 소리가 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소리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혹은 골까지의 수직거리인 바로 이 진폭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는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소리의 세기가 동일하더라도 낮은 소리가 있고 높은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기는 동일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같은 세기로 우리가 피아노를 연주해도 낮은 도가 있고 높은 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높낮이가 다른 거죠. 그럼 도대체 그 높낮이는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동수다라고 보시면 되죠. 앞에서 우리가 진동수를 뭐라고 했죠? 그쵸. 너 1초에 몇번 진동해? 이거 얘기였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소리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진폭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금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세 칸이에요. 여기도 세 칸으로, 아, 진폭은 동일하구나. 그러면 두 소리에 있어서 소리의 세기는 같구나라고 하는 분석을 먼저 1차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보면 진동수를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한 번, 그 다음 두 번이거든요. 근데 대신 얘는 어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진동수가 훨씬 더큰걸 보실 수가 있죠. 아, 이렇게 진동하는 횟수, 1초에 진동하는 횟수, 진동수가 높아지게 되니까, 아, 높은 소리가 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낮은 소리가 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 먼저, 이제 우리가 소리의 높낮이 얘기할 때는 진동수를 떠올려야겠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 지금 진동수 얘기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진동수가 높아졌더니 지금 변하고 있는 것또한 가지 혹시 찾으셨나요? 우리 정리했던 것 중에. 그렇죠. 우리 파동의 표현 요소 공부할 때 가장 높은 거 마루라고 얘기했고요. 가장 낮은 거 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이 거리의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이게 바로 파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동수가 커졌더니 여러분 파장이 어떻게 된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대략 거의 한 6칸 조금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두 칸으로 줄어든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진동수가 많아졌더니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작아졌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럴 때 높은 소리가 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실로폰 나와 있거든요. 보면 얘는 낮은 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높낮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렇죠. 진동수.

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얘가 낮은 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가 그렇죠. 작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동수가 작다는 걸 우리는 조금 더 가서 진동수가 작았더니 1초에 진동하는 횟수가 작았더니 파장이 길어지더라. 그거 봤죠? 아, 그래서 지금 파장이 길게 표현되어 있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 좀 여유가 된다면 제가 앞에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종파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종파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빽빽한 부분과 듬성듬성한 부분과 빽빽한 부분과 듬성듬성한 부분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럼 빽빽한 부분 있죠? 그 부분, 그 사이를 우리가 바로 파장이라고 읽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는 높은 음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공부했던 게 높은 음이 나려면 진동수가 많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동수 크다라고 되어 있었고 앞에 그래프 보면서 진동수가 커졌더니 파장이 짧아졌더라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도 지금 파장이 짧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까지 여러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풀게 되는 문항 안에서는요, 이렇게 낮은 음, 높은 음 소리의 높낮이라고 하는 것을 진동수로 연결할 수 있음은 물론 조금 더 가서 파장으로도 표현을 하게 되니까요. 파장이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소리의 3요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리의 그렇죠, 색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작은 소리 그리고 큰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소리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진폭이었던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소리의 높낮이였는데 이 높낮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렇죠. 바로 진동수였습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서 파장까지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지금 우리 문항 하나만 조금만 더 풀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소리의 높낮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진동수가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렇게 이렇게 문항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부터 E 중에 파장이 가장 긴 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파장이 길다라고 하는 건 진동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작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는 진동수가 지금 작은 거 찾으라는 거구나. 그럼 진동수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음을 찾으라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즉, 그냥 높낮이라고 하는 걸 진동수에서 끝내지 마시고 파장까지 연결을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여러분 가장 낮은 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가 가장 낮은 음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작을 거고 진동수가 작다는 건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 파장이 가장 긴 음일 겁니다라고 여러분 해석이 가능한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정리했고, 마지막 한 가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소리의 음색이에요. 여러분도 보면, 누구의 목소리, 누구의 목소리, 어떤 소리, 혹은 어떤 악기의 소리,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모습을 보지 않고도, 목소리만 들으면, 대략 누구겠다. 이렇게 알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음색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색을 소리의 3요소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음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라고 본다면 이 파동의 지금 모형이에요. 모양.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파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플루트 소리랑 바이올린 소리가 나와 있는데 얘네 지금 진폭을 한번 볼까요? 우리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혹은 골까지의 수직거리 얘기하는 거니까 요런 데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세 칸인 거예요. 그죠? 얘도 진동의 중심에서 높은 혹은 가장 낮은 데까지의 거리 역시 진폭은 3인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진폭이 동일하니까 이두 소리의 세기는 같을 것이다. 자, 이제 진동수 볼게요. 한 번, 두 번. 아예 두번 진동하는구나. 여기요. 두 번. 그러면 지금 같은 시간 동안 두번 진동하는구나. 진동수 역시 동일한 걸 통해서 이 둘의 음은
동일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음을 낸다고 해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지 않잖아요. 얘는 플루트의 소리로 인식하고 얘는 바이올린 소리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다르게 우리에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파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파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소리의 음색을 결정하더라라고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소리의 색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높낮이 음색이라고 하는 게 진폭과 진동수 파형으로 각각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그림들이 제시가 됐을 때, 그래프 제시가 됐을 때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 것인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파동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오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한 문장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소리의 3요소에는요, 소리의 이것, 이것, 이것이 있다. 오늘 너무 강조했던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이것, 이것, 이것이 각각 우리가 공부했던 파동의 표현 요소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그렇게 1대1로 여러분들 정리하셔서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소설의 왕연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 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은요, 국어 4단원이에요. 자, 벌써 4단원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 이상을 왔네요. 4단원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상을 설명해요 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또 어떤 재미있는 내용이 나올지 기대되죠? 좋아요.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 다음 중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우리 질문의 목적 세 가지 기억나죠? 자, 1번, 학급 행사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2번,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 별명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주로 이러이러하다는 것이지요? 이거라는 것이지요? 라는 말이 뒤에 붙으면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 된다라고 힌트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그 의견을 제시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정리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이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잘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1번에 있었던 그 질문은 우리가 다양한 정보나 대안을 묻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3단원의 핵심은 질문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해요.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의 공부할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은 국어 4단원 대상을 설명해요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 부분을 쭉 복습해 볼 거고요. 그 뒤에 있는 단원 평가 1회 문제, 10문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미있게 국어 공부해 보자고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29조 핵심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 친구들 4단원에 꼭 필요한 핵심 개념을 한 페이지 안에 꾹꾹 눌러 담아 두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설명을 들으면서 꼭 필요한 내용에는 체크해 가면서 밑줄 그으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 설명하는 글의 구조를 알고 내용 요약하기입니다. 자, 우리 4단원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 활동을 하게 돼요. 첫 번째 활동은요, 설명하는 글을 쭉 읽고 요약하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 활동은 내가 직접 설명하는 글을 써보는 활동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요약하는 활동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글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글의 구조라는 말은 조금 어려운데 그 뜻을 보면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틀에 따라 글을 구성하는 틀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친구들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설명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뭐 어떤 일기 글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정해진 틀이 있어요. 그 틀에 따라서 우리는 내용을 쭉 구상하고 그렇게 글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좀더 정돈된 설명하는 글을 더잘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글의 구조를 잘 아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하는 건 우리 친구들도 그 뜻을 잘 알고 있죠. 긴 글에서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간추려 정리하는 겁니다. 짧게 줄여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요약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긴 글을 읽고 더 효과적으로 요약하기 위해서 글의 구조 세 가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열거 구조입니다. 열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열거. 그렇죠. 어떤 굉장히 다양한 정보 혹은 사실들, 예시들을 쭉 차례로 늘어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설명을 보면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서 설명하는 글을 우리가 열거 구조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특징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서에 십장생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 십장생의 특징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거 구조로 설명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대상의 여러 정보를 항목별로 정리해서 알려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십장생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할 때, 첫째, 십장생의 뜻, 십장생에 포함되는 것, 십장생의 상징적인 의미, 자, 이렇게 부분 항목별로 나눠서 설명하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긴 글을 읽은 다음에, 오, 이 글이 열거 구조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 둘째, 셋째라는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 낱말들이 보이면, 아하, 이거 열거 구조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첫째, 둘째, 셋째, 이것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열거 구조의 틀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꼭이 모양 그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열거 구조의 특성을 잘 살려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왼쪽에 네모칸에 우리는 설명하는 대상을 적어줍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지 그 대상을 여기에 주인공이 되겠죠? 적어주고 각 항목별로 첫째, 둘째, 셋째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쭉그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바로 열거 구조 틀이다라고 기억해두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글의 구조 나오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서 구조입니다. 순서 구조는 그 이름에 뜻이 잘 담겨 있어서 조금 더 쉽죠? 시간이나 장소의 변화 또는 단계에 따라서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글을 우리가 순서 구조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일이 일어난 순서, 혹은 장소가 변화한 순서, 또는 무언가를 만들거나 뭐 요리를 할때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순서대로 이렇게 글에다가 적어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어요. 우리 교과서에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글이 나오죠. 그글 속의 내용을 보면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쭉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순서 구조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방법이나 절차를 차근차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알려줄 수 있다. 어떻게? 그렇죠. 바로 그 아래에 있는 마법의 단어들을 활용해서요. 먼저, 그리고 다음으로, 그 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낱말들을 통해서 그래서 방법을 차례대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긴 글을 읽고, 먼저, 다음으로 라는 낱말이 보이네? 라고 하면, 아, 이거 순서 구조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자, 순서 구조의 틀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화살표의 흐름이겠죠?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단계가 될 거예요. 또는 일이 일어난, 가장 먼저 일어난 일, 이런 것들이 이 제일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쭉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모양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이 특성을 잘 살려서 얼마든지 새롭게 다양한 틀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기억해두면 돼요. 자, 마지막 글의 구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비교와 대조 구조라고 나와 있네요. 비교, 대조. 우리 친구들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그렇죠. 비교라는 것은요, 두 대상이 있을 때그두 대상의 공통점을 찾는 것을 우리가 비교라고 해요. 공통점. 그다음 대조는 두 대상의 차이점이 됩니다. 따라서 비교와 대조 구조는 어떤 두 대상을 가지고 그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글의 구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글은 비교와 대조 구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교와 대조 구조로 설명을 하면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교과서에 소나무와 잣나무라는 글이 있어요. 제목만 봐도 알수 있겠죠? 이 소나무와 잣나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는 글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안에도 또 마법의 낱말들이 숨어 있습니다. 공통점을 드러내는 말에는 공통점은 또는 비슷하게, 무엇무엇과 같게 또는 모두라는 것을 포함시켜서 설명하면 좋겠죠. 반면에 차이점을 드러내는 말에는요, 차이점은 무엇무엇입니다. 또는 무엇무엇과 다르게, 또는 뭐 반면에 무엇무엇과 달리, 이런 것들, 이런 낱말을 넣어서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비교와 대조 구조의 틀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이렇게 두 개의 원 모양으로 나타내는데요. 이 중간을 겹치게 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에 각각 설명하려는 두 가지 대상, 소나무, 잣나무,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겹치는 부분에는 두 대상의 공통점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나머지 부분에는 소나무, 차이점, 잣나무, 차이점,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틀에다가 긴 글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좀더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요약하기 활동을 마쳤다면 직접 설명하는 글을 쓰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알맞은 내용을 먼저 선정해내야 됩니다. 자, 쭉그 순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글을 쓰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합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누구에게 왜 쓰는지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하고 싶은 대상, 그리고 주제를 정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두 가지는요,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목적과 읽을 사람을 정하기 전에 내가 설명하고 싶은 대상이나 주제를 먼저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뒤에 내용도 볼게요. 대상이나 주제에 맞게 쓸 내용을 떠올리고요. 쓸 내용을 모두 떠올렸다면, 아, 이쓸 내용은 어떤 글의 구조와 가장 어울리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글의 구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했다면 그 글의 구조에 따라 쓸 내용을 정리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큰 틀에서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정리할 수 있어요. 계획하고 본격적으로 글을 쓴 다음에는 내가 쓴 글을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고쳐쓰기 활동까지 이어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확인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1번에 글의 이것은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글을 일정한 틀에 따라 구성하는 이틀 자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글의 구조라고 한다. 4번, 다음에서 열거 구조를 드러내는 말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시하세요라고 했어요. 열거한다라는 것은 다양한 특징을 나열한다라고 했죠. 나열할 때 쓰는 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게 되겠죠. 7번, 비교와 대조 구조를 정리하는 알맞은 틀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나타낼 수 있는 틀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렇죠. 2번에 해당하겠죠. 1번은 열거 구조 틀이죠. 8번. 대상을 설명하는 글을 쓸때 다음 내용에 어울리는 글의 구조를 쓰세요. 자, 주제가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진 과정을 소개합니다. 어떤 것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선 무엇을 한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한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한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타내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따라서 과정을 소개한다라고 하면 순서 구조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확인 문제 모두 정리했고요. 단원평가 문제 풀러 가볼게요. 네, 단원평가 1회부터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문단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째, 십장생은 동식물이나 자연에서 장수와 관련 있는 10가지를 골랐다고 여겨집니다. 십장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십장생에는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학, 거북이 있습니다. 구름과 돌 대신에 달과 사슴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라고요. 아, 십장생 안에 어떤 10가지가 들어가는지를 소개했어요. 둘째, 십장생은 건강과 장수, 생명을 상징합니다. 해와 물은 건강과 생명을, 산과 돌, 달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 늙지 않게 해주는 약초인 불로초는 건강과 장수를 상징합니다. 고고하고 아름다운 학과 거북은 장수의 상징입니다. 가 문단을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십장생의 특징을 첫째, 둘째, 나열하고 있네요.

사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크기만큼 자릅니다. 만들고 싶은 가방의 형태와 크기를 생각해 여유 있게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패현수막에 인쇄된 사진이나 문구를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자릅니다라고요. 자, 먼저 그리고 다음으로를 활용해서 그 과정을 순서대로 표현하고 있죠. 다음 문단도 볼게요. 소나무와 잣나무는 생김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십장생 가운데 하나로 잎이 두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소나무의 나무 껍질은 거북 등 껍질처럼 두껍고 깊게 갈라지며 위로 갈수록 붉은색을 띱니다. 반면에 잣나무는 잎이 다섯 개씩 한 묶음으로 나옵니다. 잣나무의 나무 껍질은 비늘 모양이고 검은빛을 띠는 갈색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다음 문단을 보니까 지금 설명하는 대상이 두 가지인데 소나무와 잣나무죠. 그래서 이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1번. 글가에서 다에서 설명하는 대상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자, 가는 무엇에 대한 특징이었죠? 그렇죠. 십장생의 특징을 첫째, 둘째 이렇게 나타냈고요. 나에서는 맞아요. 패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다에서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답으로 연결. 2번. 글가에서 다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는 가위 표시하세요. 자, 먼저 11번. 십장생에서 산과 돌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그 문단에 있는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요. 자, 그 뒤에 산과 돌, 달은 무엇을 상징한다?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1번은 가위 표시. 2번. 패현수막을 만들 때 만들고 싶은 가방의 형태는 딱 맞게 잘라야 합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가방의 형태와 크기를 생각해서 딱 맞지 않고 여유 있게 여유를 어느 정도는 두고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죠. 땡. 3번. 소나무의 나무 껍질은 거북 등 껍질처럼 두껍고 깊게 갈라지며 위로 갈수록 붉은색을 띱니다. 정확하게 지문 속에 이 문장이 나와 있었어요. 동그라미. 3번. 글가에서 다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먼저 가를 다시 한번 쭉 눈으로 살펴보면 십장생의 특징을 첫째, 둘째라는 낱말을 사용해서 쭉 나열하고 있지요. 아영이 글가는 생물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했어? 아니죠. 공통점 차이점 아닙니다. 해수, 글나는, 자, 글나 볼게요. 물건을 만드는 방법을 차례대로 설명했어. 맞죠? 패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을 먼저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이러이러하게 하세요라고 순서대로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어. 맞죠? 그다음 글다를 설명한 우리 현진이도 볼게요. 글다는 숲에 있는 나무들의 모양과 특징을 나열했어. 아니죠. 글다에서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해수죠. 해수. 4번. 기역에서 미음 가운데에서 비교와 대조 구조를 드러내는 말을 두 가지 찾아서 기호를 쓰세요. 기역은 첫째, 니은은 먼저, 디귿은 다음으로, 리을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음은 반면이에요. 자, 비교와 대조 구조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죠.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리을과 반면에 그 뒤에 어떤 반대되는 다른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뜻하는 미음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첫째, 이것은 열거 구조. 먼저, 다음으로 이두 가지는 순서 구조에 알맞은 낱말이 되겠죠. 자, 5번. 글가에서 다에서 다음 글과 글의 구조가 같은 글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 자, 이 아래에 있는 이 글과 글의 구조가 같은 것이 가나 다 중에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첫째,
지진이 일어났

있을 때에는 몸을 보호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학교나 집처럼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둘째, 태풍이 올 때에는 산이나 계곡, 하천, 방파제처럼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하, 지금 이 글은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잖아요. 열거 구조에 해당하죠. 열거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글, 가, 나, 다 중에서 열거 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가였습니다. 가의 십장생의 특징에 대해서 나열하는 열거 구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죠. 반면에 나는 순서 구조였고요. 다는 비교와 대조 구조였죠. 다시 한번 여기다가 답을 작성하면 가가 이 글과 같은 글의 구조, 즉 열거 구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에서 8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문단 보면 성덕대왕 신종은 통일신라 시대 왕 가운데 한 명인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려고 만들어졌다. 그래서 성덕왕의 이름을 따서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지금 성덕대왕 신종의 뜻, 그리고 어떻게 이름이 유래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나 국가유산 포털 누리집에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성덕대왕 신종은 높이가 3m가 넘는 아주 큰 종이다. 종의 맨 위에는 소리와 울림을 도와주는 소리통이 있고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용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 다 성덕대왕 신종은 소리통 덕분에 종소리가 아주 맑으면서도 웅장하기로 유명하다. 종소리는 깊고 은은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고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성덕대왕 신종의 특징, 유래, 종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6번, 성덕대왕 신종은 어느 시대의 종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통일신라 시대. 통일신라 시대. 이때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7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1번, 성덕대왕 신종은 성덕왕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지문에 나와 있었죠. 성덕왕의 이름을 따서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불렸다라고요. 2번.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통은 웅장한 종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자, 이 종소리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3번. 성덕대왕 신종은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 꽃 모양이다. 아니죠. 여기 용머리 모양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8번.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서 쓰세요.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성덕대왕 신종에 대한 글은 어떤 구조였죠? 그렇죠. 바로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열거 구조의 틀로 정리를 하고 있죠. 여기 왼쪽에 설명하는 대상, 주인공, 성덕대왕 신종이다라고 적어 두었고요.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이 항목들에 대해 중심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만들어진 까닭은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였죠. 공덕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 업적이 될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크기와 모양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종소리의 특징도 정리하면 되겠죠. 그 중에 중심 문장만 가지고 와서 쓰면 됩니다. 소리통 덕분에 종소리가 아주 맑고 웅장하다. 또는 깊고 은은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 이렇게 지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찾아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9번에서 10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에 대한 글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 도자기로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가 있어요. 두 도자기는 모두 우리 조상의 뛰어난 기술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서로 다른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다라고 했죠. 자, 모두라는 것은 그 뒤에 공통점이에요. 고려 청자는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맑은 푸른빛이 돌아 그 색이 매우 아름답다.
고려 청자에는 구름 무늬, 학문이 연꽃 무늬처럼 섬세하고 화려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 고려 청자는 고려인의 세련된 미의식과 예술 감각을 잘 보여준다라고 고려 청자의 설명을 해주었죠. 반면에 조선 백자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로 깨끗하고 단정한 느낌을 주는 흰색이 특징이다. 복잡한 장식 없이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을 주고요. 조선 백자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소박하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색과 무늬는 다르지만 모두 우리 조상의 뛰어난 손끝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건 공통점이 되겠죠. 두 도자기는 시대는 달라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글을 누리집에 올렸더니 그 아래 친구가 댓글도 달았죠. 9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아까 그 댓글이었는데요. 이 새싹천사라는 친구가 이 글은 이 구조를 사용한 이 두 문화유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라고 했어요. 방금 그 글은 어떤 구조를 활용했죠? 그렇죠.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비교와 대조 구조였습니다. 마지막 10번,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 가운데 이 활동과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과정 중에서 방금 이 상황은 내가 쓴 글을 누리집에 올리고 그 글에 대해서 친구들이 답글도 다는 그런 상황이었죠. 바로 내가 쓴 글을 공유하기 4번 단계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마지막 퀴즈 나가요. 오늘의 퀴즈,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하는 글은 이 구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정말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잘 복습하고 다음 시간엔 단원평가 2회 문제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

0: 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선비 강용철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생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 바로 오늘 속담은 생존, 생업과 관련된 것이오. 그럼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훔쳐서 5년형을 받았다니 너무 심한 것 같아.
2: 그러게 말이야. 굶주리는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친 것인데.
1: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한 도둑질인데 선처를 해주지.
0: 오늘의 속담, 목구멍이 포도청. 먹고 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남겨둔 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속담이지.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화수분 전영택. 나는 서울에서 새빵살이를 하며 지내던 중 과거에 우리 집의 행랑아범이었던 화수분을 다시 만나게 된다. 형의 집에 얹혀 살다 다리를 다친 화수분은 초라한 모습이었고 이를 본 나는 그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화수분은 몹시 가난하여 가족의 생계를 제대로 꾸릴 수 없는 처지였다. 먹고 사는 문제가 늘 발목을 잡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혹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큰딸은 남의 집으로 보내져 어린 나이에 남의 손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어멈은 어린아이를 등에 업은 채 서울로 식모살이

0: 길을 떠나야 했다. 극심한 가난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은 한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혹독한 겨울밤, 화수부는 아내를 찾아 험한 고갯길을 넘던 중 길가에 쓰러진 아내를 발견한다. 아내 또한 남편을 찾아 나섰다가 기운이 다해 쓰러진 것이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두 사람은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밤을 견뎌낸다. 다음날 아침 길을 지나던 나무장수가 이들을 발견한다. 안타깝게도 화수분과 아내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꽁꽁 얼어 숨을 거둔 상태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품속에 있던 아기는 부모의 체온 덕분에 기적처럼 살아있었다. 나무장수는 아기를 데리고 떠난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가족이 겪는 극심한 가난을 보여줍니다. 화수분이란 말은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를 의미하지만 작품에 나오는 화수분이란 인물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립니다. 가난 때문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의 심정을 오늘의 속담과 연결지어 보세요.
1: 오늘의 속담, 목구멍에 포도청이었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요. 밥이 먼저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 물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자존감까지 잃어선 안 되겠소. 오늘 속담의 교훈을 잘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서로 다른 물질이 섞여 있을 때이 물질들을 어떻게 하면 각각 나누어 얻을 수 있을까요? 물질이 물에 녹는 정도, 즉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물의 온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 속 물질들을 직접 분리해 낼 거예요. 이를 통해 앞에서 배운 용해도 개념이 실제 분리 과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0도의 물 100g이 든 비커에 질산칼륨 60g, 황산구리 1g을 넣고 고체 물질을 모두 녹입니다. 40도의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모두 충분히 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두 물질의 양을 다르게 넣은 것은 이후 냉각했을 때 용해도 차이로 인해 한 물질만 먼저 석출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체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저어 완전히 녹였는지 확인해주세요. 얼음물을 넣은 수조에 과정 1의 비커를 넣어 냉각시켜주세요.

심각합니다. 용액의 온도를 빠르게 낮추면 온도 감소에 따라 용해도가 크게 줄어드는 물질이 먼저 석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고체가 먼저 생기는지 그리고 용액의 색이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거름 종이를 설치하고 과정 2의 물질을 거름 종이로 걸러 석출된 물질을 분리합니다. 냉각 과정에서 생긴 고체는 용액에 다시 녹지 않는 석출물입니다. 거름 종이를 이용하면 석출된 고체와 남아있는 용액을 분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혼합물 속 물질을 각각 나누어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를 이용해서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함께 정리해보며 어떤 물질이 얼만큼 분리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40도의 물 100g에 질산칼륨 60g 그리고 황산구리 1g을 모두 녹인 용액을 냉각하면 질산칼륨만 약 28g 석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온도가 내려가면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황산구리는 20도에서 물 100g에 약 20g까지 녹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황산구리 1g은 계속 물에 녹아 남게 됩니다. 그 결과 거름 과정에서 거름 종이 위에는 질산칼륨 결정만 남게 되고 황산구리는 용액에 함께 녹아 거름 종이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혼합물을 높은 온도의 용매에 녹인 뒤 냉각하여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걸러내는 과정을 우리는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천일염을 정제하거나 합성한 약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파워 레벨 1. 오늘도 반가운 우리 탐험 대원들. 네, 오늘도 멋진 독해 탐험을 한번 즐겨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섬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탐험지는 과연 어딜까요? 네, Origin Island, 유래의 섬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 단어의 어원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주인공은 바로 이 대머리 독수리예요. 우리가 대머리 독수리를 영어로 Bald Eagle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왜 Bald, 대머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 지금 사진을 보면 머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어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문을 보기 전에 오늘의 단어 의미부터 함께 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urn, 무엇으로 변하다? 무엇을 하게 되다. From a distance, 멀리서. Be born, 태어나다. Easily, 쉽게. Bald, 대머리. Gray, 회색. Spot, 발견하다, 찾다. Normally, 보통. Contrast, 대조, 차이를 보이다. Tail, 꼬리, light, 밝은, feather, 깃털. 자, 우리 이렇게 단어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단어량이 조금 적었죠.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우리 지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Do you know? 여러분은 아시나요? 무엇을? The name of the bird. 이 새의 이름이요. And the picture. 네, 그림 속에 새 이름을 아시나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인데요. 그 새는 누구이다? 그렇지, 바로 대머리 독수리이다. A bald eagle이라고 했었습니다. It is a bald eagle. 그쵸? 그것은 대머리 독수리입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Look at the bird again. 자, 그 새를 다시 한번 보세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look at이라고 하면 네, 전치사 at과 같이 쓰여서 무엇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새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시고요. Is it bald? 그것이 대머리인가요? 아니죠. 대머리는 아니고요. 머리가 있습니다. No, it's not.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죠. It may look bald. 자, 여기서 may라는 조동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조동사라고 하면 뭐였죠? 동사 원형 앞에서 그 동사의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look이라는 동사가 원형 형태로 나와 있고요. 자, may라는 조동사는요, 어떤 약한 추측 또는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it may look bald라고 하면, 그것은 대머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은 대머리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Because of its white head. 무엇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것의 하얀 머리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because of에 한번 이렇게 형광펜 좀 쳐볼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because라는 접속사를 많이 봤죠. Because는 접속사이고요. Because of는 of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 접속사와 뒤에 취하는 것이 약간 달라요.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무엇이 나온다?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요. Because of는 의미는 같아요. 네,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인데 전치사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그렇죠.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because of its white head, 그거의 하얀 머리 때문에라는 뒤에 명사가 일단 나와 있고요. 여기서 그럼 it 그것은 뭘까요? 그렇죠. The bald eagle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대머리 독수리의 white head, 하얀색 머리 때문에 뭐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Look bald, 대머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it이 나옵니다. It. 그것은 contrast with, 뭐뭐와 대조를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it이 지칭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앞에서 나온 그것의 White head, 하얀색 머리가 되겠죠. 그 하얀색 머리는 contrast with라고 하면 뭐뭐와 대조를 보이다란 뜻이거든요. 자, 무엇과 대조를 보이냐면 its dark body feathers. 그것의 dark, 어두운 몸통
깃털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feather, 깃털이란 뜻이죠. 아, 그래서 지금 머리가 하얀 바로 이 대머리 독수리인데요. 유독 대머리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다?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죠. 몸통은요, dark body feathers, 어두운 깃털로 이루어져 있는데 머리는 하얗기 때문에 그 대조를 보이기 때문에 아마 대머리로 보일지도 모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빈칸이 있는데요. 아마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때그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을 골라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문제는 이따가 풀어보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Then, 그쵸. 그러면이라는 연결어가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why? 왜 그것은 is called a bald eagle? 대체 왜 대머리 독수리라고 불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is called 비동사와 그리고 call이라는 동사의 과거분사가 같이 쓰였거든요. 우리가 그냥 call이라고 하면 부르다란 뜻인데요. 여기서 비동사와 그리고 과거분사가 함께 쓰이면 뭐뭐라고 불리다. 수동의 의미로 쓰여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태. 그래서 해석을 하면요. 뭐뭐라고 불리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의문문이기 때문에 원래는 비동사와 과거분사가 붙어서 is called로 쓰이는데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앞으로 간 겁니다. Why is it called a bald eagle? 왜 그것은 대머리 독수리라고 불릴까요? Bald. 자, 지금 좀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대머리라는 단어는 BALD인 bald였죠. 그런데 갑자기 E가 추가된 bald가 나오는데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겠지만, 옛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이 bald라는 단어가 means, 의미한다. 무엇을? White. 하얀색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볼게요. When bald eagles are born. 자, 접속사, when, 주어, 동사. 대머리 독수리들이 태어나면 their color is light gray. 자, gray는 회색이죠. light가 밝은이란 뜻이었어요. 즉, 그들의 색깔은 밝은 회색이다. light gray. 자, 그 다음에 they turn brown. 아, 그들은 색깔이 어떻게 변한다? 그렇죠. 갈색으로 변한대요. When they get older, 그들이 더 나이가 들면은 이제 갈색으로 변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older에 한번 이렇게 밑줄 그어볼까? 그쵸. old라고 하면 나이든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뒤에 er이 붙어서 어떤 비교급이 된 겁니다. 비교급. 그래서 뭐더 나이가 든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When they get older, 그러니까 더 나이가 들면서, 그쵸? 더 자라면서 뭐가 된다? Turn brown, 갈색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When they are 4 to 5 years old, 자, 그들이 한 4살에서 5살 정도가 되면 they normally have white heads and tails. 자, normally라는 부사, 보통이란 뜻이죠. 그들은 보통 have white heads and tails. 하얀색 머리와 꼬리를 가지게 된대요. 자, 지금 이들의 색깔의 변천사를 보면요. 처음에는 무슨 색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밑줄 그어볼게요. 밝은 회색이었다가 조금씩 자라면서 무슨 색이 된다? 그렇죠. brown. 갈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살에서 5살이 되면요. 그렇지. 이때 드디어 White heads and tails. 하얀색 머리와 꼬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You can spot them easily. 자, spot. 아까 봤던 단어죠? 찾다, 발견하다. 자, 여러분은 그들을 easily,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From a distance. 자, from a distance라고 하면 멀리란 뜻이에요. 자, 멀리서 쉽게 찾을 수 있대요. Because of their white heads. 그리고 because of가 또 나옵니다.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들의 하얀색 머리 때문에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에 because of도 하나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볼게요. Because of, 무슨 뜻이다? 뭐뭐 때문에인데, 전치사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그렇죠. 명사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bald eagle이라고 하면 지금은 대머리라는 뜻이지만요. 옛날 영어 단어로는 뭐가 있었다?
bald가 있었다. bald. 그런데 이 bald는 무슨 뜻이다? white, 하얀색이란 뜻이래요. 그치? 그런데 이 bald가 지금의 단어 bald가 되면서 대머리가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머리 독수리가 사실은 진짜 머리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문제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위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It's because. 그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bald. 자, 이 bald라는 단어가 comes from 어디에서 온다? An old English word. 저옛 영어 단어인 bald에서 온다. 자, 그러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문장 중에 why, 왜 이렇게 부르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냐면 why is it called a bald eagle? 왜 그곳은 대머리 독수리라고 불리나요? 그 다음에 아, 옛 영어 단어 bald가 나오네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은요. 그렇지. B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서 bald eagle에 관한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하얀색 머리 때문에 대머리처럼 보이지만, 그치. 사실은 대머리가 아니다. 자, bald는 옛 영어 단어인 bald에서 유래된 말이다. 오, 이거 맞네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네,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그치. 지금의 bald라는 단어가 옛 영어 단어 어디에서? bald에서 유래된 말이죠. 여러분이 조심히 잘 읽어야 되는 문장이었어요. 2번이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다. 자, 이들은요. 그렇지. 태어날 때는 밝은 회색, light gray였다가 자라면서 브라운, 갈색으로 변한다. 자, 그리고 네다섯 살이 되면 그렇지. 그때 드디어 무슨 색이 된다? 하얀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3번 가볼게요. 위글에 밑줄 친 이시 가리키는 것을 찾아 쓰시오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it 그것은 contrast with 대조를 이룹니다. with its dark body feathers 그것의 몸통 깃털과 대조를 이룬다. 자, 그럼 대조를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앞에서 언급된 바로 그것의 white head 하얀색 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적어 보면요. It's white head. 그것의 하얀 머리가 되겠네요. 그치? 이것과 어두운 몸통 깃털들이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그쵸? 자, 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A를 보니까 My grandfather is blank. 우리 할아버지는 빈칸이십니다. He has no hair on his head. 자, 그는 머리에 뭐가 없다? 그렇죠. 머리카락이 없으십니다. 자, 그럼 뭘까요? 대머리이시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대머리라는 단어 bald입니다. bald. My grandfather is bald. 자, 그다음 B번. This bag is as light as a blank. 자, 지금 여기 보니까 as라고 하면 뭐뭐만큼 뭐뭐한 원급 비교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우리가 거의 한 초반쯤에 독해 지문 볼때 나왔던 구문일 텐데요. as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이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요. 이 가방은요. 뭐뭐만큼 light, 가볍다란 뜻이에요. 여기서 light는 우리가 아까 봤던 밝은이란 단어가 아니고 가벼운으로 해석하면 돼요. light가 밝은 뿐만 아니고 가벼운이란 뜻도 있다. 그럼 이 가방은 빈칸만큼 가볍다라는 거죠. I can lift it with my finger. 나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들수 있을 만큼 가볍다라는 거예요. 자, 가벼운 것, 그래, 뭐가 나와 있죠? 깃털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a feather. 이 가방은 깃털만큼 가볍습니다. 그래서 feather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comprehension 체크를 다 풀어봤는데, 이제 워크북으로 가서 영작 훈련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99쪽이고요. 우리 1번 문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하얀색 머리 때문에 대머리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여기서 may라는 조동사는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어떤 추측의 의미를 더해주는 조동사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것은 대머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뒤에 뭐뭐 때문에라고 할때 우리는 because of, 그쵸. 전치사 of를 같이 써줬죠. 쟤는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그래서 because of its white head.
그것의 하얀색 머리 때문에 대머리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자, 2번 한번 가봅니다. 왜 그것은 대머리 독수리로 불릴까? 자, 우리가 아까 뭐뭐라고 불리다라는 건요, 본인이 부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동태 구문으로 쓴다라고 했었는데요. 수동태는 비동사 뒤에 뭐가 온다? 그렇죠. 동사의 과거분 상태가 온다. 그래서 is called라는 형태로 아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라는 의문사를 먼저 쓰면 why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비동사가 앞으로 오죠. Why is it? 자, 왜 그것은 called 불릴까요? 무엇으로? A bald eagle. 대머리 독수리로. Why is it called a bald eagle?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is called 뭐뭐라고 불리다라는 수동태 문장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고요. 3번으로 가볼게요. 대머리 독수리가 태어날 때. 자, 그럼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 When이 나오죠? When bald eagles. 자, 이들이 뭐할 때요? 그렇지. Are born. 이들이 태어날 때. Their color is light gray. 그들의 색깔은 밝은 회색입니다. 자, 그리고 4번. 그들은 보통 하얀색 머리와 그리고 꼬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요. They, 그들은 갖고 있다. Have라고 쓰고요. 아, 보통이 있네요. 그쵸. 보통이라는 부사를 먼저 써줍니다. 그러면 they normally have 무엇을? White heads, 하얀색 머리와 and tails. 그쵸. 꼬리를 갖고 있는 거죠. They normally have white heads and tails. 이렇게 완성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5번 문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그것들을 멀리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you can spot.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고요. 어떻게? 그렇죠. easily, 쉽게라는 부사가 일단 나옵니다. 어디에서? 멀리서인데요. You can spot. 이거 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 them을 쓰고 easily 부사가 나오겠죠. 어디서? 멀리서. From a distance. 그래서 you can spot them easily. 여러분은 그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From a distance, 멀리서라는 표현까지 적어주면 되겠죠. 자, 오늘 영작 훈련 조금 더 어려운 문장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열쇠를 드디어 찾았는데, 바로 12번째 열쇠죠.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때 because of는 전치사다, 전치사.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명사나 명사구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었어요. 자, 이거 그동안 우리가 많이 쓴 because라는 접속사랑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죠.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그렇지. 주어와 동사가 나오지만 because of는 그렇지 않다. 명사가 나온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의 예문 한번 볼게요. It may look bald. 그것은 대머리처럼 보일 수 있대요. 뭐 때문에? Because of its white head, 그것의 하얀 머리 때문에 라고 해서 명사구가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탐험 인증이죠? 그렇다면, 왜 그것은 대머리 독수리로 불릴까? 이 문장을 완성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열심히 탐험한 걸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잘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살짝 떨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리딩 파워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같이 독해할 글의 제목은 Solar de Uyuni인데요. 오늘은 Solar de Uyuni라고 하는 이 소금 사막에 대한 글을 같이 한번 독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글을 보시면요. 이렇게 A, B, C 지칭하는 대상을 묻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각 명사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한번 파악해 가면서 읽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Bolivia's Solar de Uyuni, the world's largest salt flats, is a beautiful sight. 자, 우리 동사가 비동사, is니까 그 앞가지가 다 주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가 굉장히 길죠? 이렇게 주어가 긴 것은 사실 이 콤마와 콤마 사이에 설명이 추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볼리비아의 살라데 우유니는 이렇게 주어로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는 설명이 추가가 됐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salt flats, 소금 사막이거든요. 소금 사막인 볼리비아의 살라데 우유니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동사 갑니다. is 그리고 a beautiful sight. 자, 우리 sight 하면 광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볼리비아의 살라데 우유니라는 소금 사막이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장 가볼까요? It was actually a giant lake. 자, 그것은요. actually 하면 실제로입니다. 실제로. 거대한 호수였대요. 근데 언제? About 40,000 years ago. 자, 우리 숫자 앞에 about 쓰게 되면 대략, 약 이런 뜻이거든요. 약 4만 년 전에는 거대한 호수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소금 사막이 되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그리고 비도 있네요. A giant lake. 자, 그것이 실제로 호수였으니까 호수가 가리키는 것 역시 it과 똑같다는 것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계속 볼게요.

When it dried up.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when이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서 when은요, 언제 이런 의미 아니고요. 시간 접속사로 쓰여서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면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말랐을 때 이렇게 해석되겠죠? 자, 여기서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역시 소금 사막이니까 똑같은 대상이겠네요. 그것이 다 말랐을 때요. It left behind tons of salt. 자, 우리 leave behind라고 하면 남기다란 뜻이거든요. 남겼습니다. Tons of salt. 굉장히 많은 양의 소금이 되겠네요. 자, 계속 볼게요. However, 하지만, 자, 이야기가 전환되겠네요. There is another formation story of Salar de Uyuni. 자, 앞에 나온 ABC와 Salar de Uyuni는 같은 대상입니다. 그쵸? Salar de Uyuni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formation story거든요. 우리 form이라고 하면 동사로 형성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얘는 명사니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시 해석을 해보면 하지만 살라데 우유니의 또 다른 형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겠죠? 자, 또 다른 형성 이야기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It's the legend of Aimaran인데요. 아이마라 족의 전설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전설이 뭔지 계속 볼게요. According to it. 자, 여러분, according to라는 표현 알아둡시다. 뭐뭐에 따르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것에 따르면이라는 건그 전설에 따르면 이런 말이 되겠죠. 따라서 이에 이시 가리키는 것은 The Legend of Aimaran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A부터 D가 나타내는 것과 E가 나타내는 것은 좀 다르겠구나라는 거 우리 알수 있겠고요. 계속 볼게요. The mountains around the lake, 호수 주변에, 여기서 around는 주변이죠. 호수 주변의 산들은요, were actually giant people. 실제로는 거인들이었대요. 그 거인들의 이름 나옵니다. 티누파 앤 쿠스쿠. They got married. 그들은 결혼을 했고요. But 쿠스쿠 betrayed 티누파. 하지만 이 쿠스쿠가 티누파를 뭐 했을까요? Betray라고 하면 배신하다요. 배신하다. 배신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아이마라족의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Tunupa's tears, 배신당한 투누파의 눈물이 formed the current salt flats. 자, formed, 동사 나왔죠? 형성하다, 형성했습니다. 근데 무엇을요? Current salt flats. Current 하면 현재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오늘날의 소금 사막을 형성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when it rains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when 중요하죠. 여기서도 when은 시간 접속사로 뭐뭐 할 때,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when it rains라고 하면 비가 오면이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죠. The thin layer of water. 자, 우리 layer 하면 층이거든요. 얇은 층의 물이 acts as a mirror. act는 작용하는 거예요. 거울처럼 작용을 합니다. 비가 왔을 때 생긴 얇은 층의 물이 거울처럼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And it becomes one of the world's largest mirrors. 그리고 그것은 됩니다. 우리 one of 하면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거울 중 하나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when the salt flats reflect the sky라고 하였는데요. 역시 시간 접속사 when이 또 나왔으니까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when 어떻게 해석할까요? 소금 사막이 하늘을 reflect, 이게 비추다거든요. 비출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소금 사막이 하늘을 비출 때 혹은 소금 사막이 하늘을 비추면이라고 해석이 되겠고 You feel like

당신은 이러한 기분을 느낄 거래요. You are walking on clouds. 마치 구름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 그림 보시면 왜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 우리 바로 문제를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인데요. 위글의 밑줄 친 A부터 E 중 가리키는 것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본문 독해하면서 확인해 보셨죠? 앞에서 언급한 A부터 D까지는 모두 Solar의 유니였고요. 이만 아이마라족의 전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5번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번으로 가볼게요. Solar의 유니에 대한 설명으로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사막이다 라고 했는데요. 맞는 내용인가요? 네, 맞는 내용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사막이다 라는 내용 첫 번째 문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2번 보시면 볼리비아에 위치해 있다. 역시 첫 번째 문장의 맨 첫 부분에 나와 있어요. 다음으로 4만 년 전에는 거대한 호수였다 라고 했는데 역시 해당 내용도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4번을 보시면 거인 부부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었다 라고 했는데요. 역시 맞는 내용입니다. 투누파와 쿠스쿠, 거인 부부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죠. 그런데 5번을 보시면요, 여러분. 거울을 만드는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거울처럼 작용한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거울을 만드는 재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글의 세부 내용도 파악을 해보았고요. 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위 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예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 have bad eye 빈칸이라고 했어요. 나는 나쁜 눈 빈칸을 가지고 있어 라는 의미인데요. 뭔가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눈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I love the 빈칸 of the city at night. 나는 밤에 도시의 빈칸이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밤에 보는 도시의 풍경, 광경이 정말 예쁘죠. 아,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sight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정말 나쁜 눈 광경을 가지고 있어 이런 뜻일까요? 네, 그건 아니고요. sight가 광경이란 뜻도 있지만 시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I have bad eyesight라고 하면 나 시력이 진짜 나빠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sight의 두 가지 의미 광경, 풍경 혹은 시력 이거 둘 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으로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A 볼게요. John 빈칸이 자, 어떤 동사가 나올 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John이 나를 빈칸했어. 이런 뜻이니까요. He took Suzy to the dance. 자,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took는 데려갔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dance를 좀 dance party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수지를 dance party에 데려갔어. Instead of me, 나 대신에 나를 댄스 파티에 데려가야 되는데 나 대신에 수지를 데려갔어. 그럼 나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렇죠? 배신감이 들어요. 배신했어요. 따라서 betrayed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betrayed는 betray의 과거 형태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B 갈게요. After she watched a sad movie. 자, 끊어지네요. 자, 우리 after도 when처럼 시간의 접속사예요. After은 뭐뭐 한 후에. 그러니까 그녀가 슬픈 영화를 본 후에 빈칸이 fell down her cheeks. Cheek 하면 볼이거든요. 뺨. 그녀의
땀으로 빈 칸이 흘러내렸다. 슬픈 영화를 봤으니까 뭐가 흘러내릴까요? 눈물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tears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가장 중요한 단어와 구문 다시 한번 정리하러 우리 워크북으로 가볼게요. 네, 우리 워크북 문제풀이를 통해서 중요한 단어와 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story B, A부터 볼게요. 단어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써볼 건데요.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salt, flats 나와 있죠. 원래 flat이라고 하면 뭔가 평평한 땅 이런 뜻인데, salt flats 하게 되면 소금 사막 정도로 여기서는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이트의 두 가지 중요한 뜻 짚어보았죠? 광경 혹은 시력입니다. 둘다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actually인데요. actually도 독해 지문에서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뜻이었죠. 다음으로 giant인데요. 우리 giant 하면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거대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인이라고 할때 giant people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다음으로 lake인데요. 우리 lake 하면 호수. 다음으로 dry up. dry up 하면요. 마르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behind인데요. behind는 어디에? 뒤에라는 뜻이고요. 다음으로 tons of입니다. 자, 우리 ton 뒤에 s가 붙었으니까 수톤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은, 엄청난 양의 혹은 다수의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formation인데요. 우리 form이라고 하면 형성하다, 동사예요. 그런데 formation, 명사 형태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형성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legend인데요. 우리 legend 하면 뭐예요? 전서입니다. 그리고 betray 하면 배신하다. 그리고 tear 나와 있는데요. 얘는 눈물이죠. 다음으로 form입니다. 자, 우리 formation 형성이었는데 form은 뭐라고요? 형성하다. 동사예요. 이어서 current인데요. current 하면 현재의. 그리고 thin 하면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얇은 혹은 마른도 됩니다. 이어서 layer인데요. layer 하면 층이고요. 이어서 mirror인데, mirror 하면 거울입니다. 다음으로 reflect. 자, reflect 하면 비추다 혹은 반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 영작 훈련으로 가보겠습니다.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그것이 말랐을 때 그것은 다량의 소금을 남겼다고요? 그것이 말랐을 때까지 나와 있죠. 이 뒷부분 한번 영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남겼다. 주어와 동사부터 가주면 편하겠죠? It left behind. 자, left behind가 남겼다란 뜻이에요. 무엇을? 다량의 소금을. Tons of salt. 이어서 2번을 보시면 전설에 따르면 그 호수 주위의 산들은 실제로 거대한 사람들이었다. 영작해 볼게요. 일단, according to the legend. 전설에 따르면까지 나와 있네요. 그 호수 주위의 산들은 the mountains around the lake고요. 실제로 거대한 사람들이었다니까 were actually giant people. 이렇게 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으로 가볼 텐데요. 비가 오면 얇은 층의 물이 거울처럼 작용한다. 자, 일단 우리 앞부분, 비가 오면 영어로 뭐라고 했죠? When it rains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when은요, 시간 접속사로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 뒷부분 우리 영작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면 얇은 층의 물이 거울처럼 작용한다. 이 뒷부분 한번 영작해 볼게요. 일단, 얇은 층의 물이 The thin layer of water이 되겠고요. 거울처럼 작용한다는 acts as a mirro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 중 하나가 된다. 자, 뭐뭐 중 하나는 one of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 중 하나인 거니까 one of
The world's largest mirrors. 이렇게 가지시면 되겠네요.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요. 당신은 뭐뭐 한 것처럼 느낀다. 영어로 you feel lik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n it reflects the sky, you feel like you are walking on clouds. 이런 문장이 완성되겠네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한 구문 포인트들 구문 포커스 안에 넣어두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파워 중학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데이식스의 또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 독해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예습 꼭 필수입니다. 계속 잔소리하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습 미리 해서 수업 참여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독해에 힘을 실어줄 오늘의 리딩 파워부터 만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리딩 파워는 스탠드의 생각보다 다양한 해석들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그냥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그 근원을 항상 생각하면서 외워주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박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탠드라고 하는 것은 서 있다, 서다라는 뜻인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의 해석들이 더해지면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 건데, 먼저 첫 번째 stand for 하면 무언가를 위해서 또는 대신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for에. 그래서 얘가 무언가를 뭐 대표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stand by. by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옆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항상 옆에서 든든하게 지지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stand out. 그러면 말 그대로 혼자 out, 튀어나와 서 있으니까 얼마나 눈에 띌까요? 그래서 걔가 바로 눈에 띄다, 두드러지다라는 뜻으로 연결된다. 생각하면서 이 표현들, 중요한 표현들이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세개 중에 하나가 우리 독해에도 나올 겁니다. 그때 또잘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요. 또 A, B, C, D 다양한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1번의 지칭어 주로 문제여서 밑줄 친 A에서 이 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대상 하나를 또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Symbols began in the early days of civilization. 자, 우리 오늘의 소재는 symbol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쵸? 우리가 상징이라고도 하지만 기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호는 시작했어요. 언제 시작을 했냐면 In the early days of civilization. 그래서 문명의 초창기. 아, 기호라는 거 우리 문명의 초창기에서부터 있어왔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The first people carved symbols onto rocks or shells. 그래서 최초의 사람들이 이 기호들을 바위나 조개 껍데기 같은 곳에 새겼답니다. 자, 우리 그러면 A는 최초의 그 기호를 새겼던 사람들 잘 머릿속에 넣고요. 자, carve가 바로 새기다, 뭐

정확하다라는 뜻이 있죠. 기호를 자, 온투 하면은 말 그대로 접촉해서 그 방향성을 뜻해서 어디에다가 새겼느냐면 바위나 아니면 조개 껍데기 뭐 이런 것들에 새긴 거죠. The symbols represented people or things. 그리고 이러한 기호들이 뭐 사람이나 아니면 물건을 나타내는 어떤 기호였던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이러한 기호들은 represented 나타내다라는 뜻이죠. 이것도 뭘 나타내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물건일 수도 있어요. These people were called hunter gatherers. 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수렵 채집인이라고 불렸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자, 우리 B에 these people도 당연히 그 초창기에 기호를 쓰고 막 만들고 했던 그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A의 the first people과 결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대상인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읽어보죠. 자, 그러면 이제 C에도 지금 밑줄이 같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최초에 이런 어떤 기호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즉 Hunter Gatherers 하면은 수렵 채집인이라고 불린 거니까 당연히 B하고 C는 완전히 완벽하게 동일한 대상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왜 Hunter Gatherers라고 불렀느냐? 그 이유가 뒤에 나오네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이런 수렵 채집인들이 Hunted animals and gathered nuts and berries for food. 뭐 동물을 사냥하고 그러니까 헌터이고 그리고 또 gather 모으기도 하니까. 그래서 gather 하면 원래 모으다, 채집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뭘 채집합니까? 견과류 아니면은 뭐 산딸기류 이런 거 있죠. 베리류 같은 거 for food. 식량을 위해서 이런 것들 사냥도 하고 아니면은 뭐 채집도 하고 그래서 붙여서 뭐 수렵 채집인들 이렇게 불렸어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BC까지는 그리고 D까지 전부 다 같은 인물이네요. 아, 그럼 우리 하나 남았으니까 답은 E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에 밑줄 그어져 있었던 them은 어떤 걸 지칭하는 거였는지 계속 따라가 보죠. To tell each other about how to hunt animals or where to find them. 서로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랬네. 기호를 쓴 이유가 동물을 어떻게 사냥하고 또 어디에서 그것들을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뭐 동굴 벽이나 아니면은 동물의 가죽에다가 기호를 새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가보죠. 여기서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잘 되고 있죠. 부사의 목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서로 서로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뭐에 관해서? How to 뭐뭐하는 방법, 그쵸? Hunt animals, 동물을 사냥하는 방법 또는 where to find them. 어디에서 그것들을 찾을 수 있을지.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뭘 찾는 거예요? 동물이겠죠. 사냥하고 나서 어디서 찾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에 댐이 받는 것은 앞에 언급한 사람과는 다른 동물이었다. 아, 그래서 정답은 이다. 요렇게 일단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지금 how to, where to 이렇게 둘다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구문이 있죠. 보통 의문사, 투부정사 이렇게 붙어서 명사 역할을 하면서 해석이 많이 되고요.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 where to는 어디서 뭐뭐 할지, 그리고 또 when to는 언제 to 할지, what to는 무엇을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hide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명사로 쓰였고요. 원래 hide가 동사로 쓰이면 우리 친구들이 아마 숨다. 이렇게도 알고 있을 텐데 명사에서는 가죽이었습니다. 그 동물의 가죽에다가 혹은 뭐 동굴 벽에다가 이제 기호를 새겼다, 뭐 그렸다 이런 얘기인 거죠. 사람들이 작물을 기르기 시작했을 때는요, 그들은 또한 이 기호의 체계를 사용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stand for 나타내기 위해서, 대표하기 위해서요. 뭐를? 사람, 장소, 그리고 물건 같은 거를 또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요런 얘기. 다시 가볼까요? 자, 왼절 주어 동사 나오고요. 컴마 찍힐 거 예상하고 다시 주어 동사 이어지죠?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한다. 요런 구조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안모를 기르기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또한 뭘 사용했다고요? 기호의 어떤 이런 상징의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자, 투부정사 여기서도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 stand for 하면 뭐였어요? 뭐뭐를 상징하다, 나타내다, 뭐 대표하다 이런 뜻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 장소, 아니면 물건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Some of the earliest examples come from ancient Egypt. 그리고 그 초창기의 예들 중 하나는 몇 가지는 또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유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콤마 where 나오면 그곳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앞에 장소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받으면서 부연 설명하는 where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문법 용어로는 관계, 계속적 용법의 관계 부사 where 들어본 친구들도 있죠. 어쨌든 우리는 편안하게 독해할 때 콤마 where이 나오면 앞에 있는 장소를 그대로 받아서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고요. 되셨죠? 다시 가볼까요? 자, 초창기의 어떤 예들. 아마도 이거는 뭐 기호의 얘기겠죠. 그럼 지금 계속해서 초창기, 뭐 이집트 시절, 그리고 뭐 되게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기호를 활용을 해왔는지 그 과거의 기호의 어떤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눈치채셨을 거고 그게 또 고대 이집트에서 유래를 하는데 그곳에서 즉 고대 이집트에서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죠. Many different gods. 많은 다른 신들을 믿었습니다. 이런 해석이죠. Each god, 그리고 각각의 신은 had its own symbol. 자신만의 또 기호, 상징이 다 있었고요. 자, 이치는 항상 단수 취급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수 명사와 짝꿍이 됩니다. In Egypt, 이집트에서 symbols were also used. 이 기호는 또한 사용이 되었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tand for water, buildings, food, and other parts of life.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됐죠? 자, water 하면 물, 뭐 buildings 하면 건축물들, 그리고 food, 식량,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어떤 삶의 부분 같은 걸 나타내기 위해서도 기호를 사용했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과거의 기호의 어떤 다양한 쓰임들에 대해서 나타내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윗글에 밑줄 친 A, 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마지막에 있었죠. 얘만 animals, 동물을 가리켰고요. 나머지는 다 초창기의 사람들, 뭐 수렵 채집인들을 가리키는 대상이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자, 이번에 주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the passage mainly talking about? 해서 말 그대로 주제가 무엇이냐, 무엇에 관해 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고 자, 정답이 바로 보여서 이 문장을 먼저 보죠. What did the symbols in the past represent? 딱 이 얘기잖아요. 그쵸? 과거에 이 기호들이 무엇을 stand for 또는 represent, 나타내는 것이었냐라는 거. 뭐 음식, 식량, 뭐 동물, 아니면 물건 때로는 장소일 수 있고 막 기타 등등 계속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주 적절한 제목이고요. 자, 1번은 How were the first symbols taught? 최초의 기호들이 어떻게 가르쳐졌냐?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았어요. 2번은 Who were called hunter-gatherers? 자, 누가 수렵 채집인이라고 불렀느냐? 아, 이거를 우리가 주제라고 잡기는 어렵죠. 3번은 When did people begin to grow crops? 언제 사람들이 작물을 기르기 시작했는지도 정확한 시기가 언급된 적 없고 5번은 Where did the first people carve the symbols? 그래서 최초의 사람들이 이 기호를 어디에다가 새겼는지는 물론 언급은 됐지만 이걸 우리가 주제라고 잡기는 힘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질문에 대한 답을 위클에서 찾아서 완성하는 문제고요. 질문 볼까요? 왜 수렵 채집인들이 동굴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느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이유 부분이 요 독해 부분 여기에 정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죠. To tell each other about how to hunt animals or where to find them. 서로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인데요. 첫 번째로는 동물을 어떻게 사냥을 할지 또는 그 동물들을 어디에서 찾을지, 이런 것들을 서로에게

말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치 원트가 있고요. 이 원트도 투부정사랑 연결하면서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그대로 투부터 쭉 밑줄근 부분까지 붙여서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쓰인 투와 여기 연결된 투는 다르기는 하지. 얘는 명사,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이렇게 쓰였지만 어쨌든 그대로 정답으로 옮겨도 무방하다. 자, 계속해서 영영풀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케이브는 동굴인 거 아시죠? 자, 동굴 관련된 풀이는 당연히 3번이죠. 3번이 어떤 해석이야? A large natural hole. 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구멍인 거죠. 동굴이 in the side of a hill. 그 언덕의 옆쪽에 나 있는 그런 걸 말하고. 자, 심볼이 바로 상징이었습니다. 그림일 수도 있고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일 수도 있고요. That has a particular meaning. 특정한 의미를 가진 그게 바로 기호죠. 자, 마지막에 커브가 조각하다, 새기다라는 뜻으로 무언가를 만드는데 by cutting it out of wood or stone. 나무나 아니면 돌에서 이렇게 잘라내서 그게 조각하는 거고 그게 새기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잘라내서 만드는 행위가 바로 커브의 영영풀이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본문의 문제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이어지는 파워업에서 또 워크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휘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미리 다 채워왔겠지만, 자, 중요한 어휘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오늘의 핵심 소재였던 symbol, 요거, 상징. 또 우리는 대체적으로 기호라고 해석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carve 하면 새기다, 조각하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represent 무슨 뜻이었어요? 이게 바로 나타내다라는 뜻이었고, 자, 그리고 비슷한 뜻으로 stand for도 있었습니다. 상징하다, 의미하다, 나타내다 뭐 이런 해석이었죠. 그쵸? 뭔가를 대표하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gather가 모으다 또는 모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으다, 모이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이고요. hide가 명사로 쓰일 때 얘는 숨다가 아니라 가죽이라는 뜻이 있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자, 이제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1번과 2번은 해봤으면 좋겠고요. 쌤과 3번부터 한번 같이 배열하는 영작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서로에게 어떻게 동물들을 잡을 수 있는지 말해주기 위해 그들은 동굴 벽에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 벽에 그림을 그렸다까지는 나와 있고요. 우리는 이긴요 부분을 해주면 되는데 끝을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계속 독해할 때 많이 나오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해석은 투부정사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투부정사로 시작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To tell. 근데 서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순을 잘 생각해야 돼요. To tell each other. 서로에게. 네, 뭐에 관해서? About. 어떻게 동물들을 잡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동물들을 잡는 방법을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뭐 하는 방법으로 아까 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활용해서 나타내 줄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how to hunt animals 하면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길어 보이지만 간단하게 투부정사로 시작해서 to tell each other about how to hunt animals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4번으로 가서 그것들 중 몇몇은 이집트에서 유래하는데 여기까지 나와 있죠? Some of them come from Egypt. 자, 우리가 할 부분은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믿었다. 자, 장소가 이미 언급이 됐어요. 이집트에서 오는데 거기에서는 할때 where로 받을 수가 있었죠. 그쵸? 그래서 where, 거기서는 자, 이제 주어 동사 쓰세요. 편하게 사람들이 believed, 믿었어요. 누구를? Many gods, 많은 신들을요. 자, 마지막엔 기호는 물, 건물, 그리고 음식, 다른 삶의 부분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이 되었다. 근데 뭐 물, 건물, 음식, 다른 삶의 부분들은 나와 있어요.

우리는 기호가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주어 잡으세요. symbols. 자, 사용이 되었다 수동태입니다. be plus pp, were used. 자, 역시나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 정사로 to stand for something something.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symbols were used to stand for.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마무리해보죠. 자, 우리 오늘의 완강 미션은 stand for입니다. 오늘의 reading power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완강 미션으로 끝을 내보죠. 자, 요거 뜻 다시 한번 적어보시고요. 이걸 활용해서 나만의 문장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뭐 stand for 말고 stand by도 있었고 stand out도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그런 것들과 뜻의 차이를 잘 구분하면서 문장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습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어요. 복습 꼭 해주시고 생각 다음 시간에 함께 할게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되는 시간, 여러분의 체인쌤입니다. 자, 우리 벌써 5단원까지 달려왔어요. 와, 진짜 많은 걸 공부한 것 같아요. 그쵸? 이번 5단원은 그래프를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쌤, 저 근데 그래프 되게 많이 아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래프를 또 되짚어보면 그림 그래프도 배웠고 막대 그래프도 배웠고 그리고 또 꺾은선 그래프도 배웠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공부할 그래프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는 띠그래프 그리고 원그래프를 알아보고 나타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많은 자료가 쏟아져 나오죠. 그럼 그래프라는 것은 내가 조사한 내용을 보기 좋게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또 필요한지 한번 단원 도입 만화부터 볼까요? 지금요, 우리 착한 주영이가 부모님을 도와서 이렇게 가게에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아, 부모님이 케이크 가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내일 아니면 또는 내일 모레 내가 케이크를 준비를 다 했는데 만약에 팔지 못하면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인기가 많은 종류의 케이크를 많이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영이가 대체 어떤 맛 케이크가 많이 팔리느냐를 조사를 했어요. 딸기, 초코, 생크림, 치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사한 수가 팔린 개수가 수로 나오잖아요. 그쵸? 6개, 10개. 그럼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좋게 한눈에 그냥 빡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죠, 있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배워볼 건데요. 자, 먼저 띠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딱 느낌 오지 않아요, 여러분? 띠. 그쵸? 그러니까 모양이 띠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띠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요. 자, 비율. 비율 그래프. 비율이라고? 비워서 많이 들었는데? 그쵸? 우리 4단원에서 비율 진짜 많이 공부했잖아요. 비율이라는 게 뭐예요? 기준량. 간단하게 기준량, 기라고 쓸게요. 분의 비교하는 양을 나타낸 거죠. 그게 뭐예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한 방법이죠. 그쵸? 그러면 비율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비율에다가 또 100을 곱하면 백분율로 구할 수 있었잖아요. 즉, 바로 이 비율, 백분율을 나타낸 그래프다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아주 쉽게 그냥 얘기를 하면. 그러면 잘 보세요. 또 부연 설명은 쌤이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또 얘기해 줄게요. 지금 여기 표가 있는데 이 표는 좋아하는 계절별 학생수를 나타낸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선생님은 여름이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자, 합계가 50인 거는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좀 구해보자고요. 그것도 백분율로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봄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지금 50명 중에 18명이니까 기준량을 뭐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합계를 기준량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비율은 50분의 18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냥 백분율로 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름은 50분의 12. 가을은 50분의 12. 그 다음에 겨울.

물은 50분의 8인데 저마다 약분을 하면 뭐다 약분할 수 있겠죠? 그럼 분모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불편해요, 여러분? 비교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비율을 기하약분수로 나타낸 상태에서 비교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래, 그냥 기준 양을 100으로 보자. 그게 바로 백분율이잖아요. 그래서 백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비율에다가 뭘 곱하기로 했죠? 그래요, 100을 곱하기로 했죠. 그래서 100을 곱해보면 자, 50으로 약분되니까 36%. 백분율이니까요. 꼭 퍼센트. 이거 난 백분율이야. 라는 거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꼭 퍼센트 써줘야 되고, 여름의 백분율은 바로 24%. 자, 여기도 50으로 약분한 거예요. 24%. 겨울은 곱하기 100을 하면 16%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백분율로 구하면 우리 친구들 딱 비교하기가 한눈에 쉽겠죠? 그죠? 자, 이 36%가 가장 크니까, 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 그 말은 이 좋아하는 계절별 학생수, 그러니까 조사한 학생수 중에서 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인기가 봄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백분율 구한 것을 표로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 더해보면은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네, 100이 나옵니다. 만약에 더했는데 100이 안 나왔다. 그럼 내가 어디선가 잘못 구한 거예요. 자, 100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띠를 그려서 전체를 100%라고 하여 띠를 나누어서 각 항목의 백분율과 함께 써준 그래프를 바로 띠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띠그래프를 보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띠의 길이가 가장 긴 부분이 어디 봄인지 한눈 알수 있죠. 그러니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계절이 봄이다라는 것을 이 띠가 차지하는 부분을 통해서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름과 가을을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이 24%, 24%니까 이 띠의 길이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비율은 서로 같습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띠 그래프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그냥 왜 이렇게 봄을 좋아하는 학생수로 비교하지 않고 이런 백분율로 비교한 이유가 뭘까요? 자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어요. 그쵸? 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까 18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반에서는 또 어떤 이제 뭐 학년, 6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똑같이 사계절 조사를 했는데 똑같이 18명이 나온 거예요. 와, 그러면 진짜 계절 봄이 인기가 가장 많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반은 얘는 50명을 조사했잖아요. 자, 그 반은 바로 뭐 100명을 조사할 수도 있어요. 뭐 반은 아니겠다. 100명이니까 6학년을 대상으로 200명이라고 할까요? 20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했는데 아니, 18명이 좋아한대요. 생각해 보세요. 50명 중에 18명이랑 200명 중에 18명은 의미가 같을까요? 그 학교는 아마 봄이 인기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어때요? 같은 수, 이 18명이라는 것도 전체랑 비교를 했을 때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백분율로 이 자료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비율을 백분율로 구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게 띠 그래프, 그리고 원 그래프랍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개념 다지게 볼게요. 여기 지훈이네 학교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조사해 나타낸 표와 그래프인데요. 네모나 알맞은 말이나 줄을 써놓았어요. 라 그랬네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을 조사를 했고 합계 보니까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도 백분율을 다 이렇게 우리 어때요? 자, 구해놨습니다. 그럼 네모나 알맞은 말이나 수를 써놓으세요. 라 그랬으니까요. 왼쪽과 같이 여기 띠 그래프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뭐라 그러나? 그렇죠. 띠, 그래프라고 하고요. 초록색을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 퍼센트 물어봤으니까 띠에서 초록색 찾아가지고 아래에 이렇게 22%를 읽어주면 되겠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지금 보세요. 띠 그래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파란색입니다. 아, 그러니 파란색이 인기가 최고네? 네, 가장 많은 친구들이 파란색을 좋아해요. 라는 걸알수 있고.
T그래프에서 T 전체, 우리 어때요? 전체를 100%. 기준량을 100으로 본 값이잖아요. 그러니 100%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T그래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어떤 자료를 보고 T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T그래프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순서가 있어요. 순서에 따라 구해주는데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일단, T그래프라는 건 전체 T의 길이를 100%로 본 겁니다. 그러니 그 항목수를 뭘 구해야 될까? 그렇죠. 백분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먼저 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뭐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냐면 100이 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100이 안 되면 어딘가 내가 계산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고 그리고 그래프의 왼쪽부터 각 항목이 차지하는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서 띠를 나눠줘요. 그런 다음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써주고 그래프의 제목을 써줍니다. 자, 제목은 마지막에 써도 되지만 가장 처음 써도 된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포인트만 짚어볼게요. 첫째, 백분율 구해. 둘째, 합이 100인지 확인해. 셋째, 그래프에 띠를 나눠. 자, 선으로 그어서 띠를 나누고, 그 다음 내용하고 백분율을 써줘요. 항목 써주고 백분율은 보통 아래에다가 괄호 안에 써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목. 자, 그러면 다음 자료가 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보세요. 자료의 내용은 취미 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입니다. 그러니 너는 취미가 뭐니? 독서니, 운동이니, 보드게임이니, 그림 그리기니, 기타니? 라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첫 번째, 백분율을 각각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합계가 100이 맞는지 계산해서 확인해 봐요. 세 번째, 이렇게 백분율만큼 띠를 나눠요. 이렇게 띠를 이렇게 나누는 요 과정. 요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띠 안에 독서 45% 이렇게 항목과 백분율을 써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취미 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 제목을 써주면 됩니다. 제목은 내가 새롭게 질 필요 없어요. 표에 제목과 똑같이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제목은 가장 먼저 써도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볼까요? 우리 직접 한번 T그래프 그려봐요. 여기 하늘이나 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악기를 조사해 나타낸 표인데요.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리코더, 피아노, 단소, 우쿠렐레 이렇게 조사를 했네요. 자, 합계는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리코더의 백분율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되는데 그럼 기준량이 합계 300명. 그럼 피아노부터. 피아노는 96명이 배우고 싶대요. 300명 중 96명이니까 비율은 300분의 96,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100으로 약분하고 한번더 3으로 약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32. 백분율은 32%. 단소, 마찬가지 3으로 약분하고요. 3으로 한번더 약분하면 24. 그래서 단소는 24%. 우쿨렐레 3으로 약분하고 한번더 3으로 약분하면 17. 그래서 17%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채워 넣어야 되겠죠? 32, 24, 17 채워 놓고 두 번째로는 네모나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각 악기별 백분율을 더해서 확인해야죠. 뭐가 나오는지, 100이 나오는지. 27 더하기 32 더하기 24 더하기 17. 계산할까요? 요렇게 두개 더하면은 59. 요렇게 두개 더하면은 42이니까 더해서 100 맞네요. 오케이. 여기도 100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이제 셋째로 T그래프 완성해 봅니다. 일단 띠를 나눠야 돼요. 우리 친구들 T그래프의 눈금은요. 10 단위로 나오는 눈금도 있고요. 필요하면 5 단위로 잘라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몇십 몇 퍼센트가 나왔기 때문에 1 단위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눈금은 이 자료의 백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십 몇이니까 아무래도 작은 눈금이 1%로 나타내 했고요. 여기까지 27%, 그 다음에 32% 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는 얼마일까요? 27, 31을 더하니까 여기 눈금은 59가 될 거고, 여기다가 단소 24%입니다. 그러면 59에서 이제 24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3에다가 8. 83%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단소가 되겠어요. 단소. 그 다음 24%.
나머지는 17%가 맞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작은 눈금 17칸이니까. 그래서 우, 쿨, 렐, 레. 17%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배우고 싶은 악기별 학생 수의 비율, 제목까지 써주면 됩니다. 물론 나눠가면서 선생님이 항목을 썼지만요. 자, 띠를 먼저 나눈 다음에 항목을 완성해줘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이번에는 띠그래프에 대해 알았으니까 원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띠그래프는 말 그대로 띠 모양이었다면 원그래프는 무슨 모양일까? 안 봐도 예상 가능하죠? 맞아요. 원 모양입니다. 자, 원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띠 그래프와 같이 비율 그래프인데요. 뭐가 다를까? 네, 모양만 달라요. 띠 모양이냐, 원 모양이냐, 그 차이지. 비율을 구해서 나타내는 거는 같답니다. 그럼 여기에 좋아하는 색깔별 학생 수를 조사를 했네요.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빨간색 8명, 노란색 4명, 초록색 3명, 기타 5. 선생님, 기타라는 색깔이 있나요? 아니요. 여기서 꼭 우리가 앞으로도 되게 기타라는 항목을 많이 볼 건데요. 이 악기의 기타가 아니라 여기서는요. 보세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말고 하늘색 좋아하는 친구들 딱한명 있고 아니면 막 나는 황금색이 좋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색깔들을 한데 모아놔서 그것을 기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거를 한데 모아서 그냥 기타라는 항목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명은 말이죠. 이 중에서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다섯 명은 저마다 같은 색깔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색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하늘색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뭐 흰색도 있을 수 있고요. 아셨죠? 좋아요. 그럼, 조사한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좋아하는 색깔별 학생 수의 백분율 구해보자. 일단, 비율은 20명이 전체 학생 수니까 20분의 20명 중에 빨간색은 8명이 좋아하고, 노란색은 20명 중에 4명이 좋아하고, 초록색은 20명 중에 3명이 좋아하고, 기타는 20명 중에 이제 5명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100을 곱해야 됩니다. 100 곱해볼게요. 20으로 약분하면 5니까 40%. 그냥 1% 붙여보죠. 노란색은 여기다가 100을 곱해볼게요. 약분하면 4, 5, 20%. 그 다음에 초록색 100 곱해볼게요. 약분하면 5, 3, 15%. 그 다음에 20으로 약분하면 5, 5, 25%. 자, 구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빨간색이 40%였죠? 노란색은 20%였죠? 자, 지금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되게 재밌는 게 노란색을 좋아하는 친구하고 빨간색 좋아하는 친구의 수를 비교해 보면 딱두 배입니다. 두 배. 그쵸? 네 명에 두 배, 8명. 그랬는데 비율도 어때요? 20%, 40%. 아, 백분율도 그럼 두 배겠다. 같은 이 20명 안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학생 수가 두 배면 백분율도 두 배. 아니, 그럼 학생 수가 세 배면요? 백분율도 세 배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몇배 관계를 통해서도요, 백분율을 쉽게 또 구할 수 있어요. 쌤이 여기 4, 4명에 대한 백분율 구할 때, 8명의 반이잖아? 그럼 백분율도 반이겠네? 그래서 이제 20%네? 라고 이런 계산 없이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그래프는 이렇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여러분? 어떤 모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방학 때 방학 계획표 세워갖고 여기가 12시잖아요. 그래서 취침, 7시에 기상, 그래서 아침 식사, 뭐, 요렇게 우리가 계획표 세웠던 것과 비슷한 모양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이 바깥쪽이 시간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 바깥쪽이 바로 0%에서 100%까지 나타내는 그래요. 백분율입니다. 그러니 시작하는 곳이 0인데 한 바퀴를 둘러 만나니까 100%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것을 나누는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나눠주면 돼요. 보통 이것도 한 칸, 눈금 한 칸을 5%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원그래프인데 아니 필요에 따라서는 이 눈금을 1%로 나타낼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보세요. 지금 25%가 이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니까 한 칸이 5%다. 한 칸의 크기는 5%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40%까지 자, 백분율 여기 나왔습니다. 나누고 또 그다음 20%, 20%

4개는 그럼 몇 칸이겠어요, 여러분? 5%가 4개 있어야 되니까 4칸을 차지하겠죠? 초록색은 15%니까 555, 3칸을 차지하고, 기타는 25%니까 5칸을 차지하게끔 원을 나누어 각각 항목과 그 백분율을 이렇게 써줬습니다. 자, 나누어서 항목과 백분율을 쓴다라는 건 띠그래프랑 똑같아. 그리고 백분율 나타내는 거 똑같아. 단 뭐가 다르지? 모양이 다르지.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다. 근데 여기에서 그럼 이제 뭘알수 있느냐? 초록색을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의 몇 퍼센트다? 15%다라는 거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그래요. 바로 빨간색. 왜? 빨간색을 차지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띠그래프에서는 우리 친구들 이 가로의 길이, 그러니까 띠의 길이를 보고 아 많고 적음을 비교할 수 있다면 원그래프에서는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쌤은요, 이게 생각나요. 맛있는 피자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피자 조각이라고 했을 때 피자 조각이 저마다 크기가 다른데 크기가 가장 큰 피자 조각은 바로 빨간색이잖아요. 이렇게 찾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빨간색을 좋아하는 학생 수는 노란색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보세요. 지금 빨간색, 노란색 좋아하는 학생 수가 백분율로 계산을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그다음 아까 우리 빨간색이 8명, 노란색이 4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명수가 아니라 백분율로 계산해도 몇 배를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 나누기 20을 했을 때 2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차지하는 부분도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좋아. 이렇게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이 나타낸 그래프를 원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볼까요? 여기 재원이네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조사해 나타낸 원그래프인데 네모나 알맞은 말이나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체육, 미술, 국어, 수학, 기타. 그럼 왼쪽과 같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뭐라고 한다? 모양 그대로 원 그래프라고 하고요.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일까? 써 있잖아요. 25%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목,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체육이죠.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 수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수에, 아니 선생님, 명수 뭔지 모르는데요. 백분율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명수를 비교합니까? 자, 몇 배가 되는 거는 백분율로 계산해도 똑같다라는 거.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죠. 그러니까 체육은 30%고, 그 다음에 수학은 15%니까 두 배인데, 백분율이 두 배면 실제 학생 수도 두 배다. 몇 명인지 몰라도 두배 관계는 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는 원 그래프로 나타내 볼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원 그래프 나타내는 방법은요, 앞에서 띠 그래프 나타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 구한 다음 백분율의 합계가 100이 되는지 확인하고 각 항목이 차지하는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 원을 나눈 다음 거기에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쓰고 마지막 제목을 쓰는데 이 또한 제목을 가장 앞에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그려볼까? 자, 여기 배우고 있는 악기별 학생 수의 비율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백분율 각각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0이 맞는지 확인하고 백분율만큼 이렇게 선을 나누어서 이렇게 선을 나누는 게세 번째. 항목과 백분율을 쓰는 게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목까지 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볼까요? 우리가 직접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지원이네 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들이 미술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학년별 참가한 학생 수를 조사해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라 그랬어요. 자, 미술 대회에 참가한 학년별 학생 수의 비율을 먼저 구해보면 3학년은 30명. 4학년은 45명, 5학년은 60명, 6학년은 15명이라서 전체 150명입니다. 그러면 일단 백분율 구해야 되겠죠? 3학년은 150명 중에 30명이니까, 자, 여기 약분합시다. 50으로 약분하면 3, 2. 또 3으로 약분하면 10. 그래서 20이니까 20%. 자, 4학년은 150분의 45니까 2, 3 약분하고 3또 약분해서 15 곱하기 2. 그래서 30%. 그다음 150분의 60 곱하기 100이니까 2하고 3또 약분해서 자, 3하고 약분하면 20이죠? 그래서 40. 40%. 그다음 2, 3. 3, 5. 5, 20,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20, 30

40, 10, 그다음 요까지 확인하고 자, 네모난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각 학년별 백분율을 모두 더하면 더해볼까요?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더하기 10 50, 50, 100. 아하, 100인 거 확인했죠? 그럼 이제 띠를 나눕니다. 자, 원을 나눕니다. 3학년이 20%니까요. 여기가 한 칸이 지금 다섯 칸이 25%면 한 칸은 5%예요. 그러니까 네 칸. 그다음에 30%는 여섯 칸 필요하고 40%니까 몇칸 필요할까요? 그렇죠. 자, 몇칸 필요해요? 이제 여덟 칸 필요합니다. 10, 20, 30, 40 이렇게. 그 다음에 6학년 10%니까 두칸 필요하죠. 원 나눈 다음에 항목 써줄게요. 여기가 5학년 40%. 6학년. 자, 만약에 너무 칸이 좁아요. 그래서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로 밖에다가 써도 됩니다. 6학년 10%.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목까지. 제목은 나와 있으니까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럼 딱 봐도 5학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아, 미술대회 이 학교에서는 5학년 친구들이 되게 많이 참가하는구나. 이런 것들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풀이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 다져볼게요. 1번에서 3번까지는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윤희대학교 6학년 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으로 가고 싶은 장소를 조사해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이 답하세요 라 그랬어요. 자, 놀이공원 40%, 과학관 20%, 동물원 25%, 공원 15%인데 위 그래프와 같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의 이름. 그렇죠. 띠 그래프. 우리 친구들 띠하고 한칸 떼고 띄어쓰기 안 합니다. 띠 그래프 붙였어요. 그다음 띠 그래프의 작은 눈금 한 칸은 몇 퍼센트를 나타내나요? 지금 두 칸이 10%니까 작은 눈금 한 칸은 5%. 맞아요. 그 다음,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현장 체험 학습 장소. 가장 띠가 긴 부분을 찾으면 되겠다. 딱 봐도 놀이공원이네. 아, 나라도 놀이공원 가고 싶겠어요. 그죠? 그래서 장소를 써보세요. 라고 그랬으니까, 놀, 이, 공, 원. 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4번에서 6번까지입니다. 어느 마트에서 일주일 동안 팔린 사탕수를 조사해 나타낸 표인데요. 자, 마트에서 일주일 동안 팔린 사탕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래요. 그러면 딸기 맛에서부터 커피 맛까지 다 더해볼까요? 딸기 맛 52개, 초콜릿 맛 36개, 72개, 40개. 쭉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88에다가 160이니까 여기 40 더하면 200. 아하, 합계 200에다가 200개다라는 걸알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표와 띠 그래프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200이니까 딸기 맛은 나와 있으니 초콜릿 맛부터 구해 볼까요? 초콜릿 맛은 200개 중에 36개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100으로 약분하고 2로 한번더 약분하면 18%가 되겠고, 그다음 오렌지 맛은 200개 중에 72개 곱하기 100을 하면 약분해서 또한번 36%가 됩니다. 그 다음 커피 맛은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띠를 나눠볼게요. 26에다가 여기가 26이니까요. 자, 18, 18칸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18칸을 더해주면은 44니까 4에다가 여기 4칸까지 이렇게 나눠주고, 여기가 44까지고, 36, 여기다 36을 또 더해주세요. 그럼 얼마예요? 80이죠. 그러니까 여기 80까지, 아, 이게 나눠졌네요. 그럼 여기다가 초콜릿 맛 18%, 그 다음 오렌지 맛 36%라고 완성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마트에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사탕의 종류와 그 사탕은 전체 몇 퍼센트냐? 띠 그래프로 봤을 때 우리 친구들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건 바로 오렌지 맛이죠. 그리고 36%다 라는 거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볼게요. 띠 그래프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장우는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항상 100%는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지? 항상 100이 나와야지 제대로 계산한 거죠? 자, 항상 100이 나와야 됩니다. 은성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알수 있어. 그죠? 그 비율에다 100을 곱해서 백분율을 나타낸 거니까요. 그러니 옳게 설명한 친구는 은성이고요. 장우는 틀렸다. 항상 100.

0: 100%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 T그래프, 원그래프하고 아주 반가운 만남을 했습니다. 오늘의 플러스 개념 한입 뚝딱은 그럼 실생활에서 우리 T그래프를 어떻게 사용하냐? 자, 학교 친구들의 혈액형의 비율, 좋아하는 운동의 비율, 선거 득표율. 그럼 원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간대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률이나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 성분의 비율. 그러니까 뭔가 전체에 대한 비율을 나타낼 때는 이 T그래프나 원그래프가 아주 적당하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첫 만남을 했으니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풀이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문법을 알면 문장이 보인다. EBS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 3단계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37강이고요. Chapter 9 접속사 워크북 문제풀이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의 듣기 전에 문제풀이를 먼저 진행하시면요. 영어 실력, 영문법 실력 훨씬 더 빠르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 거예요. 꼭 스스로 문제 풀고 쌤이랑 같이 맞춰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접속사 중에 공부했던 상관 접속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상관 접속사라는 건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짝꿍을 이루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Both A and B, either A or B, 이런 것들이 다 상관 접속사에 해당하죠. 자, 우리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문법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하고,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다시 써보세요. 자, A입니다. She likes both music and art라고 했죠. Both A and B. 잘 쓰였습니다. 그녀는 음악도 좋아하고 예술도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어서 B인데요. You can either call me or emailing me. 자, either A or B 구문이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관 접속사에서 중요한 건요, A와 B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명사구면 B도 명사구여야 하고요, A가 동사구면 B도 동사구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A가 동사 원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B도 당연히 동사 원형으로 나와주어야겠죠? 그래서 emailing을 email로 바꿔주세요. 자, 이어서 C인데요. She likes neither coffee or tea. 자, neither의 짝꿍은 or이 아니라 nor입니다. 혹은 or의 짝꿍인 either로 써주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 D입니다. Not only my brother, but also my parents supports me. Not only A, but also B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상관 접속사가 주어 자리에 갈 경우에는요, 동사의 수일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어야 합니다. Not only A, but also B의 경우에는 B의 수일치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관 접속사들은요, 뒤에 있는 명사의 수일치를 시켜줘요. 지금 B에 해당하는 my parents가 복수니까요, 우리는 동사도 복수 동사를 써줘야겠죠? 따라서 support로 동사.

자를 바꿔주시면 맞겠습니다. 자, 이입니다. Both A and B 구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Tom과 Jerry 둘 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둘 다라는 말은 어쨌든 복수잖아요? 복수 주어니까 우리 동사를 is가 아니라 are로 바꿔주어야 알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일치할 때는 대부분의 상관접속사는 뒤에 있는 명사인 be의 수일치를 시키지만 both A and B의 경우 복수 동사를 취한다라고 기억합시다. 자, 이 스위치 잘 기억하면서 다음 문제 가볼게요. 문장과 해석이 일치하면 동그라미, 다르면 X하고 해석에 맞게 문장을 써보세요. A를 보시면 너나 나둘중 하나가 틀렸다. Either A or B 잘 활용해 주었는데 중요한 건 동사를 우리 B의 스위치를 시켜 주어야 하잖아요. 따라서 R이 아니라 I에 맞는 비동사 am으로 바꿔주세요. 이어서 B인데요. 그녀는 똑똑하고 친절하다. She is both smart and kindly. 자, 앞에 나온 말이 형용사구니까 뒤에도 우리는 형용사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kindly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바꿔주어야겠죠. 자, 이어서 C를 보시면 나의 아버지도 나도 브로콜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neither A nor B 하면 A도 B도 뭐뭐하지 않다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neither A nor B에서도요, 우리는 B의 수일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I like라는 동사는 매우 잘 쓰인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D입니다. 그녀는 키가 클 뿐만 아니라 힘도 세다라고 했어요. 우리 not only A, but also B가 필요합니다. 근데 but이 없어요, 그쵸? but은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not only의 짝꿍은 but also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를 보시면 나뿐만 아니라 Matt도 춤추는 걸 좋아한다. not only I, but also Matt enjoy dancing. 자, 이때 수일치는 뒤에 있는 주어에 맞춰 주어야 하죠. 따라서 enjoy가 아니라 enjoys로 바꿔 주어야겠습니다. 뒤에 있는 명사에 수일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수 동사를 써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우리 두 가지 종류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가장 먼저 that이 있습니다. that이라고 하면요. 명사절을 이끌어서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어요. 자, 이어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whether도 있습니다. 의미가 좀 다르죠? whether 하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에요. 자, 이두 가지 의미 잘 기억하면서 바로 A 볼게요. 사실인데 그녀가 5개국어를 한다는 사실이래요. 그러면 the fact that she speaks five languages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 앞에 있는 명사와 동격으로 쓰이게 됩니다. 해석할 때는 그녀가 5개 국어를 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is amazing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B인데요. 나는 말할 수 없다. I can't say. 근데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였으니까 whether she will come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녀가 올지 안 올지 말할 수가 없다. C를 보시면 우리는 바란다라고 했으니까 we hope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가 여행을 즐기기를 that you enjoy the trip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대시 이끄는 이 명사절이요. hope의 목적어로 쓰였습니다. 그쵸? 자, 이어서 D입니다. 나는 알아챘다. I noticed 해주시면 나는 알아챘다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녀가 슬퍼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대요. 뭐뭐라는 것을 할 때도 우리 대절 써주시면 됩니다. I noticed that she looked sad 하면 나는 그녀가 슬퍼 보인다는 걸 알아챘어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어서 이를 보면 그는 기억했대요. He remembered가 되겠죠? 자, 뭐라는 것을 기억했냐면 오늘이 그녀의 생일이라는 것을 기억했고요.

Whether it's true 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우리는 확신이 없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whether이나 that은요, 명사절을 이끌어 줘야 해요.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B를 보시면 she realized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she realized 그녀는 깨달았는데 뭐라는 사실을 깨달았냐면 that she lost her bag 이렇게 써주면요. 그녀가 깨달았다. 그녀가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것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대시 이끄는 이 명사절이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이어서 C를 보시면요. 이번에는 tell 대문자로 시작해 줄게요. Tell me라고 하면 나한테 말해줘잖아요. 근데 뭘 말해줘? 뭐뭐인지 아닌지를 whether I should bring my laptop 하면 내가 노트북을 가져가야 할지 아닌지 나에게 말해줘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D인데요. 자, 이번에는 뭘로 시작해주면 될까요? 자, I don't know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거니까 whether로 시작하는 절을 하나 더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내가 모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2 볼게요. 이번에는 the rumor로 시작해 볼게요. 대문자니까요. The rumor 하면 소문이죠. 그 소문인데 어떤 소문인지 대절이 구체적으로 명사의 동격절로 쓰일 수가 있어요. 소문인데 어떤 소문이냐면 그가 그만둔다라는 그 소문은 It's true. 사실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에 있는 명사와 동격으로 쓰일 수 있는 대절이 있다라는 것을요. 자, 여기까지 되었다면 이제 우리 접속 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들을 괄호 안에 접속 부사를 써서 보기와 같이 바꾸어 써보세요. 라고 하였네요. 자, 보기 보시면요.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좀더 매끄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접속 부사를 활용해 주었습니다.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니까 두 문장의 사이에 써주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 끝나고 두 번째 문장 시작할 때 이렇게 써줄게요. 자, A를 보시면 추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영을 간 것이죠. 그래서 It was cold. Nonetheless, we went swimming 해주시면 되겠고요. B를 보면 비가 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죠? 그래서 It was raining. Nevertheless, we had fun이 되겠습니다. C를 보시면 It snowed a lot. 눈이 많이 왔고요. 그 결과 학교가 닫았다라고 했으므로 It snowed a lot. As a result, The school was closed.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D입니다. The movie was boring. 그 영화가 지루했어요. 게다가 길기까지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The movie was boring. Moreover, it was too long이 되겠고요. 이어서 이를 보시면 그는 취미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취미가 있냐면 He enjoys painting이니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2번입니다. 역시 괄호 안에 접속부사를 써서 문장들을 바꾸어 써보면 되는데요. 자, A를 보면 그녀가 아팠고요. 그래서, 따라서 그녀가 학교에 안간 거죠? She was sick, therefore she didn't go to school. 이렇게 써줍시다. B를 보시면 나는 밖에서 놀고 싶었대요. 하지만 눈이 왔다라는 의미니까 I wanted to play outside. However, it snowed가 되겠습니다. C 볼게요. 그 호텔은 저렴해요. 게다가 깨끗하기까지 합니다. The hotel is cheap. In addition, it's very clean이 되겠죠. D 볼게요. 어떤 국가들은 진짜 추워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경우에는 겨울이 매우 깁니다. Some countries are very cold. For example, Canada has long winters. 이를 보시면 그는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친해졌죠. He helped his friend
As a result,

baby came clos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전어 퀴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두 문장에서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접속사를 고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She asked 빈칸 I liked musicals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물어본 거죠. 근데 무엇을 물어봤냐면 내가 뮤지컬을 좋아하는지 물어본 거죠. 자, 우리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whether이죠.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답 바로 whether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문장에는 뒤에 짝꿍인 or not까지 있어요. 얘는 해석해보면 그가 합류할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whether 골라주시면 되고, whether 하면 뭐뭐인지 아닌지로 꼭 기억합시다. 자, 이어서 2번 가볼게요. I wanted to go 한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자, I wanted to go. 나는 가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일이 너무 많았다라고 했죠. 자, 우리 하지만에 해당하는 접속 부사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알맞은 접속 부사 어디 있을까요? 네, 하지만이니까 however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답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so라고 하면 그래서, 따라서 이거고요. and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for instance 하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in addition 하면 게다가라는 뜻입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접속 부사로는 however 골라주셔야겠죠.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의미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너는 여기에 머무르거나 집에 가거나 둘중 하나를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A와 B 둘중 하나라고 할때쓸수 있는 상관 접속사가 있었죠. 힌트를 드리면 뒤에 있는 or이랑 짝꿍이에요. 네, 찾으셨나요? 바로 either입니다. Either A or B 하면 A와 B 둘중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You can either stay here or go home 하면 너는 여기에 머무르거나 집에 가거나 둘중 하나를 할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양한 상관 접속사의 의미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을 고르세요라고 하였고요.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문제인데, 자, 쌤이랑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쭉 보시면 상관 접속사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파란색 글씨가 이 상관 접속사에 해당하고요. 상관 접속사가 이렇게 주어 자리에 나올 때에는 동사의 수일치 신경 써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Either Jake or Ben is coming to the party 라고 했네요. 자, 우리 either A or B에서는요, B의 수일치를 시켜줍니다. B의 수일치를 시킨다는 건 B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동사, B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Ben, 단수니까 is 쓰는 거 맞아요. 너무 잘 썼습니다. 1번 바로 골라줄게요. 해석을 해보면, 제이크나 벤둘중 하나가 파티에 오고 있다, 혹은 올 것이다,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2번을 보시면, Either Tom or Jerry want to buy the car 이라고 했는데요. 자, 탐과 제리 둘중 하나, Either A or B에서는 B의 수일치를 시킨다고 했죠. 따라서 want 안 되고요. wants 이렇게 써주셔야 맞습니다. B가 단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사도 단수로 맞춰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보시면 both the teacher and the students was tired. 자, both A and B는 A와 B 둘 다라는 의미라서 복수동사 써요.

따라서 was가 아니라 were. 네, were로 바꿔주세요. 자, 이어서 4번을 보시면 neither the manager nor the workers was satisfied라고 하였는데 neither A nor B도 역시 B의 수일치를 시키다 보니 was가 아니라 were로 바뀌어야 하고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보시면 not only she but also her friends is going shopping인데요. 자, 여기서는 not only A but also B에서 B의 수일치를 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is가 아니라 are로 고쳐줍시다. 그래서 정답 안 되겠죠? 우리 1번으로 골라줄 수 있습니다. 상관 접속사에서는 수일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혹시 잊은 내용 있다면 지금 다시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는 5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문장을 고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that 그리고 whether의 의미 차이를 잘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둘의 공통점은요, 명사절을 이끌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That she is clever is true. 자, 무슨 뜻이죠? 그녀가 똑똑하다, 영리하다라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시 이끄는 명사절은요, 이렇게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 할수 있습니다. 잘 쓰였어요. 2번을 보면 I know that she is honest. 대시 이끄는 절이 문장 안에서 명사절을 이끌어서 목적어 역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쓰일 수도 있죠. 여러분, that은 주로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녀가 영리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에서도 그녀가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3번 보시면 나는 궁금한데요. 뭐뭐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가 궁금하다. 역시 잘 쓰였죠. 자, 이어서 4번 보시면 whether he'll come or not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올지 안 올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했고요. 자, whether이 명사절을 이끌고 있으니까 잘 쓰였습니다. 의미도 맞죠? 뭐뭐인지 아닌지. 자, 그런데 5번을 보시면 그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그가 천재라는 그 사실이 되겠죠. 뭐뭐라는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whether이 아니라 that이 어울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whether은 뭐뭐인지 아닌지이기 때문에 the fact의 동격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해석해보면 그가 천재라는 그 사실은 놀랍지 않다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었다면 우리 6번 가겠습니다. 역시 올바르지 않은 문장 고를 거고요. 이번에는 접속 부사에 집중해 볼게요. 접속 부사라는 건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의미상 연결시켜 줍니다. 1번을 보면 나는 피곤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찍 잠들었어 라고 합니다. 어색하죠? 바로 1번 골라줄게요. 나는 피곤했다. 그래서 일찍 잤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2번을 보면 그는 똑똑해요. 게다가 그는 열심히 많이 공부하기까지 합니다. 자연스럽네요. 3번 보시면 나는 늦었고요. 그 결과 나는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연스럽죠? 4번을 보면 그 시험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I did my best 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란 뜻이죠. 5번을 보시면 그녀는 그 영화 안 좋아했는데요. 하지만 she stayed until the end.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머물러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연스러운데 1번의 접속부사만 의미가 자연스럽지 않아서 1번 골라줄게요. 7번입니다.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 골라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either의 짝꿍을 골라주면 되잖아요. 상관 접속사는 짝꿍을 이루고 있으니까. 따라서 or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Either A or B 하게 되면 A나 B 둘중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전화해도 되고 아니면 문자 보내도 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8번입니다. 우리말 해석에 맞는 문장을 고르세요.

드세요. 자, 여러분, 문장 보시면요. 나는 그가 시험을 통과했는지 알고 싶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문장 쓸때 주어와 동사부터 찾으면 쉽다고 했죠. 내가 알고 싶다 하니까 I want to know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그쵸? 3, 4, 5번으로 우리 추릴 수가 있고요. 자, 통과했는지,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로 연결시켜 줄게요. 자, whether로 연결시켜주면 나는 그가 시험에 통과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에 해당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ther을 적절하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도 4번으로 알맞게 골라주셨나요? 우리 다음 문제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말 해석에 맞는 문장 골라볼 텐데, 이번에는 아무도 그 오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다 하니까요. It is surprising 가능합니다. It is no surprise는 안 되겠죠. 얘는 놀랍지 않다라는 뜻이니까요. It is surprising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뭐가 놀라운 거냐면요. 아무도 그 오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뭐뭐라는 것은으로 연결할 때는 뭘로 연결한다? that으로 연결합니다. whether이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연결시키고요. 뭐뭐라는 것, 뭐뭐라고 라고 할 때는 that으로 연결시켜요. 자, it is surprising that no one noticed the error 하면 아무도 그 오류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 놀랍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 대절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인데 왜 문장의 뒤에 있을까요? 네, 대절이 길어져서 뒤로 온 거예요. 앞에 있는 it은 형식상의 주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해석했어요? 아무도 오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놀랍다라고 해석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갈게요.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을 고르세요. 또 스위치 문제 나왔습니다. 주어를 보니까 neither A nor B 구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neither A nor B 역시 B의 스위치를 시켜줘요. 걔들 복수니까 is를 누구로 바꿔요? are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가볼게요.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배열할 텐데요. John은 not only good at swimming, 수영만 잘하는 게 아니라 스키도 잘 탄다라고 하고 싶어요. not only의 짝꿍인 but also를 골라주시고 good at skiing 하게 되면요. 스키도 잘 타라는 의미가 되겠죠? not only A, but also B 구문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서술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말에 맞게 괄호 안에 단어를 사용하여 영작하여 쓸게요. 12번 보시면 그 제품은 훌륭하다. The product is excellent 써주신 후에 연결해 주는 접속 부사로 in addition 혹은 moreover 그것은 친환경적이다. It is eco-friendly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는 외향적이에요. 외향적인 건 outgoing이거든요. 그래서 he is outgoing. 반면에라는 접속 부사 무엇일까요? On the other hand 혹은 in contrast 써주시면 반면에라는 뜻이 됩니다. 반면에 그의 여동생은 매우 수줍어한다. 수줍어하는 성격은 shy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his little sister is very shy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에서는 알맞은 접속 부사를 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만점왕 영어 따라 쓰는 영문법 3단계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영문법 실력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국어 3단원 절차를 지키며 토론해요의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 잘 기억하고 있죠?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의 내용을 만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날 내용은 바로 4단원입니다. 4단원 상황에 맞게 표현해요 입니다. 우리 4단원에서는요 관용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 견학 기록문이라는 것도 알아볼 거거든요. 관용 표현은 무엇일까? 또 견학 기록문은 무엇일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4단원의 핵심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 거고요. 단원평가 1회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었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4단원 핵심 정리로 시작할게요. 4단원의 개념 첫 번째입니다. 바로 관용 표현이에요. 자,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관용 표현에는 관용어와 속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4단원에서는요 관용 표현 중에서 관용어 그리고 속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정확히 두 가지가 무엇인지는 선생님이 이따가 설명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관용어랑 속담, 관용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 관용어와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낱말의 뜻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거기에 담겨있는 새로운 뜻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냥 그 낱말의 뜻을 이해하다기보다는 주변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사용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뜻을 짐작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만약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좋은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하고자 하는 뜻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말로 풀어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조하면서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관용어나 속담을 사용하면 재미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죠. 그 다음, 예부터 전해오는 말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특히 속담과 같은 경우에는요, 예로부터 조상들이 많이 사용하던 말이기 때문에 예부터 전해오는 말의 특징 또한 알 수 있다라는 점이 좋은 점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관용어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관용어라는 것은요, 발 벗고 나서다, 손을 놓다, 발이 넓다, 손이 크다, 그 다음 뭐 미역국을 먹다 이런 것처럼 두 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이전에 사용됐던 뜻이 아니라 새로운 뜻을 이룬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부터 내가 갑자기 말을 만들어내요. 그렇다고 관용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랫동안 자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관용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관용어의 예를 먼저 볼게요. 발벗고 나서다. 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우리가 발벗고 나서다라고 하고요. 손을 놓다, 실제로 손을 잡았다가 놓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잠시 멈추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손을 떼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럼 그만두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것 말고도 발이 넓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많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미역국을 먹다는 뭘까요? 맞아요. 미역국을 먹다는 건요, 우리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탈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관용어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에서 떨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미역국을 먹었어 하면 뭔가 조금 더 재미도 있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게 바로 관용어의 좋은 점이에요. 그 다음 우리 속담도 알아봅니다. 속담은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을 우리가 속담이라고 해요. 그런데 모든 말을 다 속담이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조상의 삶에서 알 수 있는 지혜나 교훈을 담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속담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글에는 말이라는 낱말이 있죠. 그런데 말은요,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두 개의 낱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죠. 입에서 나오는 소리, 우리가 이걸 말이라고 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리고 나그닥나그닥 소리를 내면서 달리는, 맞아요, 바로 동물 말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라고 하는 건요, 나그닥나그닥
달리는 이 말이 원래는 막 달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발이 없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입 밖에서 나오는 말, 소문 같은 것들이 천리를 간다. 아주 먼 거리를 간다는 거예요.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말. 그러니까 입 조심하라는 말,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말을 담고 있는 거죠.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겨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속담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먹는 밥 있죠? 밥은 이 벼에서 나온 이 쌀 알로 만든 음식이잖아요. 이 벼의 이삭은요, 점점 익을수록 곧게 자라나다가 이렇게 쌀알이 많이 생기고 무거워지면 점점 고개를 숙입니다. 자, 그러면 성숙할수록 고개를 숙이고 예의가 발라진다 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역시 우리 조상들의 지혜나 교훈을 알 수 있는 말들이죠? 이것 말고도 바늘 가는데 실 간다. 그러면 아주 가까워서 함께 붙어 다니는 사이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건 뭐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라. 섬세하게 고민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울 개념은 바로 견학 기록문입니다. 견학 기록문은 무엇일까요? 자, 견학 기록문은요, 견학 그리고 기록문을 합친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견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견학의 견은요, 한자어로 우리 볼 견자를 씁니다. 한자로. 그래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학은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견학을 하고, 그러니까 보고 배우고 나서 새롭게 안 사실이나 정보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봐서 어떤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느낀 점이랑 생각한 걸 모두 더해서 하나의 글로 써놓은 거구나. 이게 바로 견학 기록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견학 기록문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 견학 장소 당연히 들어가고요. 날짜도 들어가고요. 견학의 목적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보고 듣고 안 것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생각이나 느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주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갔어요. 그러면 견학 장소, 경주 국립박물관. 자, 언제 갔는지 날짜 써야겠죠. 그 다음 왜 갔을까? 아, 신라시대의 유물을 보고 싶어서 갔죠. 보고 듣고 안 것, 아, 거기에 있었던 어떤 유물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 시대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래. 자, 그랬더니 아, 그런 유물들을 보고 나니까 와, 신라시대 정말 멋있었던 시대인 것 같아. 아, 정말 감동받았어. 이런 내용을 담았다면 결합 기록문이 되는 거예요. 자, 보고 듣고 안 것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바로 견문이라고 부릅니다. 견문. 자, 견문. 그러면 생각이나 느낌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 감상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견학 기록문에는요, 견학 장소, 날짜, 견학 목적, 그리고 견문과 감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견학 기록문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견학 기록문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계획을 하고 글을 쓰고 그 다음 수정, 공유, 점검하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견학을 떠올려요. 그 다음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지, 주제는 무엇인지, 읽을 사람은 누구인지를 정합니다. 그 다음 내용을 생성해요. 어떤 내용을 쓸까를 정하고 내용을 조직해요. 어디에 어느 내용을 쓸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계획하기가 끝났다면 직접 글을 씁니다. 견학 기록문을 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통 여기에서 끝나

근데 글쓰기는 그렇게 한 번에 끝내기는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수정하기 단계를 거쳐야 해요. 자, 수정하기 단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친구들과 바꾸어 읽는 방법도 좋고요. 또 스스로 읽고 나서 고쳐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을까? 더 추가할 내용은 없을까? 스스로 보고 고쳐 쓰는 거죠. 그 다음, 수정까지 거쳤다면, 이제 친구들에게 공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공유를 할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고, 그 다음 직접 공유를 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 글쓰기 과정 이야기하기, 글쓰기 과정 스스로 확인하기를 통해서 우리 점검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글쓰기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글쓰기 단계에서 견학 기록문 어떻게 조직하면 좋을까요? 어떤 구성으로 쓰면 좋을까요? 자, 우리 글의 짜임을 볼게요. 견학 기록문의 처음, 그리고 가운데, 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먼저 처음에는요, 견학한 까닭을 함께 써주면 좋아요. 내가 왜 여기를 가게 됐는지, 누가 함께 가자고 해서 갔는지, 아니면 내가 책을 읽다가 그 장소에 가고 싶어졌는지. 그 다음, 함께 견학한 사람, 누구랑 갔는지도 쓰시고요. 견학 장소도 쓰시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썼다면 바로 처음을 잘짠 겁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가운데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냐? 견학한 여정에서 글쓴이가 보고 들은 사실인 견문과 생각이나 느낌과 같은 감상을 씁니다. 그러니 가운데에는, 내가 거기에서 어떤 순서로 뭘 봤는지, 어떤 것을 보고 들었는지, 그래서 내 생각이나 느낌을 어땠는지를 적어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견학 내용을 정리하고 깨달은 점을 써주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견학 기록문 한 번쯤은 써보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견학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견학 기록문을 한번 써보세요. 자, 이렇게 4단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관용 표현에는 두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새로운 뜻이 된 말인 이것과 우리 조상의 지혜나 교훈을 담고 있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인 이것이 있다. 자, 여러분, 관용 표현에 속하는 것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맞아요. 두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새로운 뜻이 된 말, 바로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그리고, 우리 조상의 지혜나 교훈을 담고 있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관용어 속담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2번. 관용어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관용어의 뜻은요. 우리가 짐작해서 알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낱말의 뜻그 자체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럼 짐작 어떻게 할수 있을까? 표현에 담긴 지혜나 교훈을 살펴야 할까요? 자, 좀 어색하죠? 자, 관용어가 사용된 상황과 표현의 의도를 살펴본다. 그렇죠. 우리가 관용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사용된 상황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표현 의도까지도 알아보면 당연히 좋겠죠? 3번, 구성된 낱말들의 뜻을 그대로 합한 의미로 살핀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역국을 먹다라는 관용어가 있었어요? 그럼 미역국을 진짜로 맛있게 후루룩 먹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자, 미역국을 먹다라는 건 시험에서 떨어지다 또는 탈락하다, 낙방하다라는 뜻이니까요. 관용어가 사용된 상황과 표현 의도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알겠죠? 다음 3번입니다. 관용 표현을 사용할 때 좋은 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관용 표현을 썼을 때 좋은 점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었죠? 찾아볼게요. 가, 문장을 짧게 표현할 수 있다. 자, 종종 문장을 짧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가장 알맞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아니고요. 나, 듣는 사람이 오해할 여지를 줄인다. 자, 오해할 여지를 줄이나요? 아니요. 오히려 이 관용 표현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읽었을 때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좋은 장점이 있죠. 다, 말하고자 하는 뜻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그렇죠. 말하고자 하는 뜻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에는 귀, 눈, 발, 손, 코가 있네요. 전부 다 뭐예요? 그래요. 우리 신체 부위입니다. 아래 볼게요. 잠시 이것을 붙이니 피로가 풀렸어. 앞으로 1년 동안 지낼 일을 생각하니 이것 앞이 캄캄했어.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무엇일까요? 뭔가 이걸 붙이니까

피로가 풀렸대요. 맞아요. 바로 눈을 붙이니 피로가 풀렸어. 자, 눈을 붙이다 라고 하는 건요, 우리 관용 표현인데요. 잠을 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붙여. 그럼 아, 잠깐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1년 동안 지낼 일이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어.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하는 건요, 어찌할 줄 몰라서 아득한 거예요. 아, 뭔가 걱정이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다.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관용 표현 중에는요, 우리 신체 부위와 관련되어 있는 관용 표현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과 관련된 것, 그 다음 귀랑 관련된 것, 손이랑 관련된 것, 이런 관용 표현들을 많이 많이 공부를 해두는 것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말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도 이해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알겠죠? 5번, 관용 표현의 상황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 상황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가,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하기? 이것은 관용 표현을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걸로는 알맞지 않죠? 나, 중심난만과 중심문장을 파악하기? 아, 이것도 역시 관용 표현의 상황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걸로는 알맞지 않습니다. 다, 속담사전, 국어사전 등에서 뜻 찾기. 그렇죠. 관용 표현을 내가 딱 보고 나서 뜻을 잘 모르겠다면 속담사전이나 국어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는 거 도움이 되죠. 라, 뜻이 비슷한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기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관용 표현 중에서도요, 비슷한 뜻을 가진 관용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익혀두고 여기에다가 이걸 바꿔서 한번 넣어보면 아, 이 뜻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거 바로 다와 라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세요. 다음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글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견학을 하고 새롭게 안 사실이나 정보를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글입니다. 자, 견학을 하고 나서 견문과 감상을 쓴 글이에요. 맞아요. 바로 견학 기록문이 되는 거죠. 견학 띄우고 기록문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7번, 견학 기록문의 내용 구성에 관해 잘못 설명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먼저 정훈이입니다. 언제 있었던 일인지 밝혀야 해. 그런가요? 아, 그렇죠. 견학 기록문 언제 썼는지, 언제 있었던 일인지 말해야죠. 은지, 견학한 일을 빠짐없이 담아야 해. 자, 빠짐없이 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모든 일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럼 견학하다가 화장실 갔던 것, 그 다음에 앞에 매점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었던 것, 이런 것까지 다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중요한 내용 위주로 여정을 담아주면 됩니다. 좋아, 보고 들은 일인 견문이 들어가야 돼. 그럼요, 견문 꼭 들어가야죠. 견문 말고도 또 뭐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바로 감상도 들어가면 좋아요. 자, 잘못 설명한 친구 바로 은지가 되는 거예요. 8번, 견학 기록문의 짜임과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처음 내용에는요, 견학한 까닭, 그 다음 같이 간 사람 등을 써요. 오, 그럼 이거 제대로 쓴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죠. 어딜 가게 되는지, 누구랑 가는지, 왜 가게 됐는지. 자, 가운데 견학한 여정에서 보고 들은 사실과 감상. 자, 보고 들은 사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나요? 견문이라고 하죠. 여기에 감상 들어가요. 그래요. 자, 끝. 견학 장소에 대한 기대와 다음 견학 장소에 대한 예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견학 장소에 대한 기대래요. 자, 견학 장소에 대해서 이미 다 썼잖아요. 그럼 그 기대된다는 내용은 끝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견학 기록문의 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내가 견학을 다녀와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느낀 점, 감상 같은 것들을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바로 3번이 됩니다. 9번, 다음은 견학 기록문 쓰기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어떤 경험을 글로 쓸 것인가? 내가 쓴 글을 누가 읽을 것인가? 자, 어떤 경험을 쓸 것인가? 내가 쓴 글을 누가 읽을까? 예상 독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획하기, 공유하기, 점검하기 중에 글을 쓰기 전에 하는 게 좋겠죠. 계획하기 단계에 하기에 알맞은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10번, 견학 기록문을 쓰는 과정에 알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여기 가부터 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마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마가 가장 먼저인데요, 기억에 남는 견학을 떠올리고 글을 쓰는 목적 정하기. 자, 목적까지 정했습니다. 가, 견학 기록문 쓰기. 나, 글쓰기 과정 스스로 확인하기. 다,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고 고쳐 쓰기. 라, 여정, 견문, 감상을 정리하고 내용 조직하기.

자, 그럼 목적을 정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할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여정 견문 감상을 정리하고 내용을 조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 조직하기. 자,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네, 좋아요. 이제 견학 기록문을 써줘야 합니다. 견학 기록문을 써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냥 쓰면 안 되고, 쓴 다음에 그것을 고쳐쓰기 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은 고쳐쓰기. 마지막으로 글쓰기 과정을 스스로 확인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를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제 선생님과 함께 해결을 해보았어요. 어렵지 않았나요? 자, 이번에는 단원평가 1회 문제를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1회 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제죠.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이번 과학시험 잘 봤더라. 축하해. 여자아이가 응, 고마워. 합니다. 남자아이,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이런 마음으로 틀린 문제가 없는지 하나하나 신중히 검토했어. 자, 하나하나 신중히 검토했다. 오, 조심스럽게 했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을 찾아주면 되겠죠. 1번 땅 짚고 헤엄친다는 땅을 짚고 나서 헤엄을 치면 헤엄치는 게 굉장히 쉽겠죠? 이건 알맞지 않은 설명.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아주 작은 것을 모아서 크게 만든다는 뜻. 그다음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아, 아주 가까운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아주 힘이 없는 존재라도 위기에 닥치면 어떤 일이든 할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그렇죠. 바로 우리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아는 거라도 아주 세심하게 주의해라. 그런 마음으로 틀린 문제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알맞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2번부터 3번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술용 연필을 챙겼는데 내 필통이 없네? 오늘 미술 시간에 사용해야 되는데 한번더잘 찾아볼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어떻게 하지? 머리를 맞대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다른 반에서도 오늘 미술용 연필을 썼다고 하던데. 그래, 너는 발이 넓으니 다른 반 친구에게 부탁해서 빌려줄 수 있어? 자, 여기 밑줄에 쳐져 있는 이두 표현, 둘다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관용 표현이에요.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더 재미있게, 그리고 그 뜻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과 바꿔 쓸수 있는 표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은 머리를 맞대면이라는 부분이었어요. 머리를 맞대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실제로 머리를 딱 이렇게 맞대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뇌가 있죠. 자, 우리가 뇌로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한다, 생각한다. 아, 지혜.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면 되겠구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머리를 맞대면이 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발을 디디면 아니고요. 2번, 지혜를 모으면이 정답입니다. 3번, 사공이 많으면은 아니에요. 사공이 많은 건 약간 리더. 그러니까 이끄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기세를 높이면,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점점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면. 5번, 보는 눈이 많으면, 그러니까 주변에서 참견하는 사람이 많으면, 지켜보는 사람이 많으면, 이런 뜻이죠. 알맞은 것은 바로 2번이 됩니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지혜를 모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자연스럽죠. 3번입니다. 이 글에서 니은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니은은 바로 발이 넓으니, 바로 이 표현이었어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래, 너는 발이 넓으니 다른 반 친구에게 부탁해서 빌려줄 수 있어? 자, 발이 넓다. 발이 넓다라는 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이 넓다? 어떻게 선생님 발이 큰 것도 아니고 넓어요? 아, 발로 아주 넓은 땅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진짜 많아서. 그래서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발이 넓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남의 마음에 빨리 알아채다 아니고요.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다도 아니에요. 발이 넓다,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4번부터 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심술궂기로 소문난 사또가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사또는 이방을 급히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게, 요즘 내가 통 입맛이 없고 힘이 없네. 이방은 걱정하는 듯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콤달콤한 산딸기가 입맛을 돋울 것 같으니 당장 산딸기를 구해오게. 이 말을 들은 이방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다? 여러분 배웠죠? 사또, 지금은 겨울이라 산에 눈이 쌓여 산딸기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핑계는 듣고 싶지 않네. 내 명을 어기면 곤장을 치겠네. 이 방은 급히 관할에 나와 산 아래 길목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 추운 겨울인데 산딸기가 먹고 싶대요. 어때요? 이거 구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진짜 많이 되죠. 자, 관용 표현 기억의 뜻을 잘못 해석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기억은요, 눈앞이 캄캄하다라는 거였어요. 현아, 기억과 뜻이 비슷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로 바꾸어 뜻을 짐작했어? 아니죠.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건 두려워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하지 않는다,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는 알맞지 않아요. 채영,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억의 표현을 검색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아득하다라는 뜻인 걸 알았어. 맞아요. 딱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문헌, 사또가 산딸기를 구해오라고 명령했지만 지금은 겨울이라 이방이 산딸기를 구하기 어려워. 기억은 난처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일 거야. 그래요. 우리 겨울에 산딸기를 구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득한 거죠. 눈앞이 캄캄한 거죠. 잘못 해석한 친구는 바로 현아가 되는 거죠. 현아. 다음 5번입니다. 이 글에서 관용 표현인 기억을 사용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쓰시오.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렇죠. 바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또 더욱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방의 당황스러움과 난처함을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또는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런 식으로 썼다면 모두 정답이에요.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도 정답입니다. 6번부터 8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지요. 장생포 고래박물관 근처에서는 고래바다 여행선을 운항하고 있었다. 고래바다 여행선은 장생포항을 출발해서 연안을 둘러보거나 고래가 출몰하는 지역을 탐사하는 관광선이다. 소내경로 가운데에서 우리는 고래를 볼수 있다는 세 번째 경로를 택했는데 3시간이나 배를 타야 해서 부모님께서 뱃멀미를 걱정하셨다. 멀미가심한 동생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배를 탔다. 그래도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돌고래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졸였는데 멀리서 참돌고래떼가 나타났다. 수십 마리쯤 되는 참돌고래가 신나게 헤엄치며 먹이를 잡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앞으로도 고래들이 바다를 거침없이 헤엄칠 수 있도록 고래를 보호하고 바다도 깨끗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바로 장생포 고래박물관에 다녀온 견학 기록문인데요. 6번 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표 하세요. 이 글은 견학에서의 여정, 견문, 감상을 담은 견학 기록문이다. 알맞은 설명이죠. 2번,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마음과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했나요?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라는 표현 사용했잖아요. 3번, 글의 끝부분에 고래바다 여행선 이후에 여정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나요? 아닙니다.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갔다 와서의 감상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따라서 정답 3번이고요. 7번, 관용 표현 기억에 쓰임에 알맞지 않은 문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관용 표현 기억은요, 바로 울며 겨자 먹기였습니다.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 못하여 하는 상황에서 쓰는 관용 표현인데요. 우리 한번 정답 찾아볼게요. 1번, 싫은 반찬을 울며 겨자 먹기를 먹었다. 그렇죠. 알맞네요. 준비가 부족했지만,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발표했다. 맞아요. 보고 싶었던 영화였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끝까지 봤다. 아, 아니죠. 보고 싶었던 영화면 끝까지 보는 거 하고 싶었겠죠. 따라서 알맞지 않고요. 4번, 비가 와서 나가기 싫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약속에 나갔다. 알맞고요. 남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회장을 맡았다. 자연스럽네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문장 하나를 골라라. 바로 3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8번, 니은과 성격이 같은 문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니은은 바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이 문장인데요. 바로 감상에 해당되는 문장입니다. 1번,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갔습니다. 견학한 장소를 설명하고 있죠. 2번,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재를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견학을 계획하였습니다. 견학한 목적이고요. 3번, 교과서에서만 보던 신라 군관과 불상, 청자들을 실제로 보니 신기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죠. 바로 감상에 해당하는 것 3번이죠. 4번, 전시실을 돌아보며 유물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견문이죠. 보고 들은 것. 5번, 아침 일찍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출발했고, 창밖으로 엔서울타워가 보일 때쯤 박물관이 가까워졌습니다. 여정입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정답 3번, 바로 감상이 되겠죠. 9번, 견학기록문 했을 때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수 있는 질문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여러분, 계획하기 단계에서는요, 글의 처음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 이런 내용도 담기고요. 또 어떤 사람이 글을 읽게 될지 예상 독자도 생각해야 하고요.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일지 내용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정답은 2번, 4번, 5번이에요. 그래서 어색한 표현을 없앨까, 맞춤법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했을까는 고쳐쓰기 또는 수정하기 단계에서 생각해야 되죠. 10번, 다음은 견학기록문 쓰기 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진 대화인지 쓰시오. 자, 수민이가 한 말에서 아, 느낌이나 생각이 조금 더 자세히 드러나면 더 좋을 것 같아. 은정이는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 글 수정하기 또는 고쳐쓰기 단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단단 퀴즈의 정답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국어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짜막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모두 모아서 정리해보고 단원 확인 평가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았죠? 오늘은요, 이어서 단원 확인 평가 문제 6번부터 20번까지 모두 해결해 볼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조금 더 집중해지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오늘도 만짜막 나라로 떠나볼까요? 단원 확인 평가 6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는데 어떤 글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말놀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딱 둘째 줄까지만 보면 어떤 놀이인지 알 수 있어요. 먼저 하나는 뭐니?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어? 질문을 했네. 그 다음 숟가락 하나. 어? 이건 뭐 한 거예요? 대답했죠. 어? 질문하고 대답하고 둘은 뭐니? 다시 질문하고 젓가락 둘 다시 대답하고 어때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어떤 말놀이? 맞아요. 바로 주고받는 말놀이죠. 주고받는 말놀이는요, 질문과 대답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말놀이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친구와 함께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더 재밌겠죠? 이어서 한번 볼게요. 셋은 뭐니? 기역, 셋. 넷은 뭐니? 니은, 넷. 다섯은 뭐니? 디귿, 다섯. 아, 알겠다. 우리 이 다음 문제에서는 분명히 세 개인 것, 네 개인 것, 다섯 개인 것을 찾아보라 라고 하겠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개인 것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 세 개인 것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문제에서도 나와 있듯이 세 발 자전거 바퀴 있고요. 또, 아, 우리 사진 찍을 때 쓰는 삼각대 다리도 세 개예요. 그 다음, 네 개인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개는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동물들이 다리가 네 개거든요. 고양이 다리 넷, 강아지 다리 넷, 코끼리 다리 넷, 기린 다리 넷, 책상 다리도 넷. 네 개인 것들은 정말 많아요. 그 다음, 다섯인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 다섯 개인 것은요, 선생님, 손가락 다섯 개고요. 발가락도 다섯 개예요. 그리고 무궁화 꽃잎도 다섯 개. 여러분, 교실에서 할수 있는 공기놀이 있죠? 공깃돌도 다섯 개. 이렇게 미리 떠올려 두면 주고받는 말놀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중요한 문제. 이와 같은 말놀이를 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오, 이와 같은 말놀이? 어떤 말놀이죠? 그래요. 바로 주고받는 말놀이. 주고받는 말놀이. 어떻게 할까?

한번 올바른 설명을 찾아보는 거죠. 1번, 묻고 답하면서, 묻고 답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요. 바로 정답 여기에 있었네요. 주고받는 말놀이에 대한 설명이죠. 2번, 비슷한 것을 떠올려서 말을 이어갑니다. 어? 비슷한 것을 떠올린다? 사과는 빨개, 빨가면 딸기, 딸기는 사과. 이렇게 비슷한 것을 계속 떠올리는 것, 바로 꼬리따기 말놀이였죠? 꼬리따기 말놀이. 그리고 3번도 볼게요. 3번, 친구가 한 말을 반복한 뒤에 다른 말을 덧붙인다. 이거 어떤 말놀이였나요? 시장에 가면 오이도 있고, 시장에 가면 오이도 있고, 당근도 있고. 그래요. 바로 말 덧붙이기 놀이였죠? 말 덧붙이기 놀이. 그러니까 2번과 3번 설명은 주고받는 말놀이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이에요.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역시나 빈칸에 있었던 것 우리가 채워봐야겠죠. 기역은, 아, 세 개인 것을 찾아야 하고, 니은은 네 개인 것, 디귿은 다섯 개인 것을 찾아야겠죠? 그럼 우리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발가락, 코끼리 다리, 세발 자전거 바퀴 각각 몇 개씩인지 살펴봐야겠네요. 자, 그럼 발가락 몇 개인가요? 여러분, 대부분 친구들은 발가락이 아마 선생님이랑 똑같을 텐데 몇 개인가요? 다섯 개죠. 그러면 발가락은 다섯 개 이렇게 적어주세요. 코끼리 다리는 몇 개일까요? 코끼리 다리는 네 개입니다. 네 개. 세발 자전거 바퀴는 몇 개일까요? 여기 이름에 힌트가 있죠? 세발 자전거. 그러면 세 개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러면 알맞은 낱말 선으로 이어라. 우리가 기역은 무엇? 셋이었죠? 그러니까 세발 자전거 바퀴의 수와 같다. 이렇게 이어주면 되고, 니은은 니은 넷. 그러니까 네 개인 것, 코끼리 다리 이렇게 이어주죠. 그다음 디귿은 무엇? 다섯 이었으니까 다섯 개인 발가락과 이어주면 되겠다. 그럼 우리 어떻게 묻고 답하면 될까요? 셋은 뭐니? 세발 자전거 바퀴 셋. 넷은 뭐니? 코끼리 다리 넷. 다섯은 뭐니? 발가락 다섯.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저 그러면 여러분 퀴즈. 여섯 개인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섯 개인 것. 여러분 찾았나요? 여섯 개인 것.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섯 개인 거 우리 주변에 대체 무엇이 있었지?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친구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보고 한번 맞춰보라고 하세요. 자, 8번부터 9번 볼게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 어떤 말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선생님께서 기역을 해봅시다 라고 합니다. 아마도 어떤 말놀이를 합시다 라고 제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말놀이 하고 있는지 볼까요? 먼저 여기 연두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친구가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앞에 앉아 있는 친구가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바로 말을 덧붙이고 있죠. 그럼 이 친구들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요. 바로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하고 있다. 빈칸 벌써 찾았어요.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8번. 기역에 들어갈 말놀이 이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역 여기 있죠? 어떤 놀이를 해봅시다. 그래요. 바로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해보자. 정답은 바로 2번이죠. 끝말잇기 아니고요. 꼬리따기 말놀이도 아니에요. 다섯 글자 말놀이, 주고받는 말놀이도 모두 아니죠. 그럼 여러분,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할때 주의해야 될 점도 여러분 기억하나요, 혹시? 그래요. 바로 앞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듣고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내 순서가 되었을 때는 새로운 말을 덧붙여줘야 한다. 자, 우리 9번도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이 장소를 바꿔서 말놀이를 한대요. 장소를 바꾸긴 했는데, 우리 말

생선 가게에는 꼭 생선만 파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새우도 팔죠? 새우, 오징어도 팔아요. 그리고 참치도 팔겠다. 참치. 그리고 맛있는 연어도 팔아요. 이렇게 생선 가게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미리 떠올려 두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준비가 됐다면 말놀이를 해보는 거죠. 자, 생선 가게에 가면 고등어도 있고, 그 다음은 고등어도 있고, 다음 생선 가게에 가면 고등어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그럼 그 다음 친구는 오징어도 있고까지 한 다음 새로운 낱말을 덧붙여야 합니다. 생선 가게에 가면 고등어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그 다음엔 이 중에서 골라보세요. 그런데 이미 말한 것들은 빼야 해요. 고등어 빼고요, 오징어 빼야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골라서 갈치도 있고, 이렇게 한번 써보죠. 갈치도 있고, 이렇게 답을 써봤어요.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말덧붙이기 놀이 한번 해보세요.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역시 중요한 문제인데요. 말놀이를 할때 주의할 점을 떠올려서 다음 자음으로 시작하는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1번. 규칙이나 무엇을 생각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말놀이를 할때 규칙과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요. 바로 규칙이나 방법이라고 했죠. 규칙이나 방법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 다음, 2번. 이응시옷, 리을이 하는 말을 잘 집중해서 듣습니다. 누가 하는 말? 뒷사람이 하는 말? 아니죠. 바로 앞사람이 하는 말. 앞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꼬리따기 말놀이를 할 때에도, 그리고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할 때에도, 대부분의 말놀이를 할 때에는 앞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 선생님이 꼭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우리 11번, 12번 문제도 만나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거 어떤 글일까? 한번 같이 볼게요. 어디까지 왔니? 아직 아직 멀었다. 어디까지 왔니? 동네 앞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개울가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대문 앞에 다 왔다.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요. 이거 전래 동요 바로 어디까지 왔니였어요. 이 전래 동요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앞에 있는 친구는 눈을 감고서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친구는 앞 친구 허리를 잡고 눈을 감아요. 앞 친구는 눈을 떠요. 그 다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앞 친구를.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앞 친구한테. 안 보이니까. 어디까지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앞 친구는 눈을 떴으니까 보이겠죠. 그럼 그 친구가 대답을 해요. 아직 아직 멀었다. 또 뒤에 있는 친구가 물어봐요. 어디까지 왔니? 그러면 앞 친구가 동네 앞에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니는 친구들과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다. 그리고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는 주고받는 말놀이와 비슷하다라고 했었죠? 11번이에요. 이 전래 동요를 부를 때에는 무엇을 바꾸어 불러야 할까요? 계속 무언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 멀었다. 동네 앞에 왔다. 개울가에 왔다. 대문 앞에 왔다. 장소가 바뀌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가 바뀌고 있죠. 개울가, 대문 앞, 이렇게. 질문이 바뀌고 있나요? 질문은 똑같아요. 어디까지 왔니? 이름은요?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고요. 숫자를 바꾸어서 부르나요? 아니요, 숫자를 바꾸어서 부르지 않았어요. 물건을 바꾸어서 부르나?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 왔니는요? 바로 1번. 장소를 바꾸어가며 부르는 노래였어요. 12번이에요. 노래를 부르며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차례대로 쓰라라고 합니다. 우리 이 노래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디까지 왔니? 동네 앞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개울가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대문 앞에 다 왔다. 그러면 동네 앞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개울가로 갔죠.

여러분, 개울가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얇게, 그러니까 물의 양이 아주 많지 않은 곳, 물이 졸졸졸 흐르는 아주 작은 천을 우리 개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라는 건그 주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늘게 흐르는 작은 물줄기의 주변이 개울가다. 그다음, 어디로 갔어요? 대문 앞으로 갔죠. 여러분, 대문 앞으로 갔다는 건요, 대문은 집 앞에 있는 거대한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까지 갔다.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12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13번부터 16번도 만나볼게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 여러분. 이거 생각 그물. 생각 그물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보아야 한다? 바로 가운데에서부터 보아야 한다. 장소. 그 다음 여러 가지 장소들이 나오겠죠? 채소가게, 놀이터, 그리고 기어. 그 다음 채소가게에서 볼수 있는 것들 쭉 떠올리고, 어라? 수상한 친구가 하나 있네요. 그 다음 놀이터에서 볼수 있는 것들 쭉 떠올리고, 비어 있는 곳이 있네요. 그 다음, 어떤 장소인지 몰라요. 그런데 소고기, 삼겹살, 사골, 등갈비, 목살을 볼수 있는 장소네요. 와, 우리 이거 다 문제에서 물어볼 것 같죠?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서 볼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서 낱말을 많이 적어보세요. 그 다음, 우리 어떤 놀이 할수 있다고 했나요? 여기 있는 이 낱말들 골라서 문장 만들기 놀이 할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머릿속으로 장소 가운데에다 쓰고, 그 다음, 채소가게에 뭐가 있지? 놀이터에 무엇이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휘력이 진짜 좋아질 거예요. 자, 그럼 13번 문제 볼게요. 채소 가게에서 볼수 있는 물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랑 생각금을 봤을 때 뭔가 수상한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 채소 가게에 있으면 안 되는 친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 고추였나요? 고추는 채소 가게에서 볼수 있어요. 오이는 어때요? 오이도 채소 가게에서 볼수 있죠. 상추는요? 상추 당연히 채소 가게에서 볼수 있죠. 그 다음, 호박도 채소가게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 갈치, 채소가게에서 볼수 없는 것이죠. 그럼 갈치는 어디에서 볼수 있을까요? 생선가게에서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5번 갈치를 골라줘야 합니다. 14번이에요. 기억에 들어갈 장소는 어디일까요?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있었네요. 이 기억에 들어갈 장소, 어디였을까요? 1번 학교, 2번 문구점, 3번 정육점, 4번 도서관, 5번 과일 가게. 여기에 들어갈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있는 낱말들을 보면 됩니다. 소고기, 삼겹살, 사골, 등갈비, 목살. 아,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겠다. 다양한 고기들을 팔고 있어요. 고기와 사골을 파는 곳 바로 그렇죠. 정육점. 정육점에서 볼수 있죠? 그러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장소는요, 바로 3번이 됩니다. 3번 정육점에서 볼수 있다. 다음 15번이에요.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놀이터에서 볼수 있는 물건을 각각 쓰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볼수 있는 물건, 그네, 시소, 미끄럼틀을 제외하고 두 가지를 더 떠올려야겠네요. 아, 그럼 여러분들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놀이터에 무엇이 있었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선생님 학교에 있는 놀이터에는요, 이것들 말고도 철봉이 있어요. 철봉. 가끔 친구들이 매달려서 놀아요. 이것도 놀이터에 있는 것. 그 다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굉장히 높은 어떤 놀이기구 하나 있죠? 그 철로 되어 있어서 뭔가 건물처럼 높게 쌓아 올려진 것? 바로 정글짐이라고 부르거든요. 정글짐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요. 놀이터에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아주 작은 짚라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혹시 선생님, 저희 놀이터에도 있는데요? 그러면 짚라인 써도 됩니다.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니은 디귿의 놀이터에서 볼수 있는 물건 하나씩 한번 써보세요. 16번이에요. 가와 나로 문장을 바르게 만든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가는 무엇이었나요? 가는 그네였어요. 나는요, 바로 삼겹살. 그러면 서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낱말 두개 가지고 문장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우리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할때 주의할 점이 있었죠?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된다.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해요. 뭔가 말이 돼야 합니다. 그럴듯해야 해요. 1번, 삼겹살은 그네 타기를 좋아합니다. 삼겹살은 그네 타기를 좋아합니다. 삼겹살이 그네를 탈수 있을까요? 아니요. 삼겹살은 그네를 탈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죠. 2번, 그네를 타다가 삼겹살이 먹고 싶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떤가요? 이건 그럴듯해요. 갑자기 어디선가 삼겹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네를 타고 있는데, 삼겹살 냄새가 나네? 와, 진짜 맛있겠다. 집으로 뛰어갔어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알맞게 만든 것, 이렇게 동그라미 표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도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낱말 두 개를 골라서 문장 만들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창의력도 좋아지고요. 여러분 상상력도 풍부해질 수 있어요. 알겠죠? 17번이에요.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문장을 알맞게 만들지 못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어요. 이어지는 문장을 알맞게 만들지 못한 친구, 어떤 친구일까? 여러분, 줄줄이 이야기 만들기 놀이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요. 바로 앞 친구가 말한 내용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 친구가 한 말을 잘 보고 이어지는지 아니면 뭔가 어색한지 그걸 살펴보면 됩니다. 문장 볼게요. 아침에 늦잠을 잤다.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그러면 어떤 말을 이어서 하면 좋을까요? 민섭, 그래서 학교에 지각을 했다. 늦잠을 잤어요. 지각을 했네요. 어때요? 자연스러운 결과죠? 문장 잘 만들었습니다. 예주, 교실에 들어갈 때 친구들이 모두 나를 쳐다봐서 부끄러웠어. 교실에 들어갈 때 친구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네. 부끄러웠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쩌다 보니까 늦잠을 잤어요. 학교에 늦게 갔는데, 어때? 지각했어. 교실 문을 드르륵 열었는데 친구들이 모두 다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부끄럽겠죠. 아주 자연스럽게 문장 잘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영환이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앞으로는 친구와 친하게 지내야겠다. 친구와 친하게 지내야겠다? 자연스러운가요? 자연스럽지 않죠. 친구와 친하게 지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요? 아, 늦잠을 자면 안 되겠다. 지각을 하면 안 되겠네. 아, 앞으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다. 이런 말을 만드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문장, 알맞게 만들지 못한 친구의 이름, 바로 영환이네요. 영환.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18번부터 20번은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책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러분, 어떤 그림책인가요? 기억나요? 그래요, 바로 시원한 책이었죠. 시원한 책은요, 시원하다라는 말이 되게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시원하다. 여러분들은 보통 시원하다라고 하면 딱한 가지만 알고 있죠? 음료수가 시원하다. 이런 것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 1번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친구가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고 있어요. 캬, 시원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요. 뭔가 차고 산뜻한 그런 맛이 나는 음료수를 마셨을 때 우리가 시원하다라고 하고요. 뭔가 덥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춥지도 않은 서늘한 상태를 시원하다라고도 하죠. 그리고 2번도 볼게요. 여기 있는 이 아저씨가 이야,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뜨거운 국물을 먹을 때에도 시원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3번 볼게요. 이번에는 아주 넓은 폭포 아래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노래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던 사람이 거참 목소리가 아주 시원시원하네라고 이야기해요. 이럴 때에도 뭔가 막힌 것이 없을 때, 뭔가 후련할 때도 시원시원하다라고 합니다. 시원하다의 사전적인 의미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덥거나 춥지 않고 알맞게 서늘하다. 날씨가 너무 시원해요. 내가 반팔을 입었더니 오늘 시원하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2번, 음식이 차고 산뜻하다.

따뜻하거나 그러니까 시원한 음료수를 마실 때, 아, 시원하다라고 할때 이렇게 쓰이고요. 또는 뜨거우면서 속을 후련하게 하는 점이 있다. 아까 우리가 2번에서 아저씨께서 뜨거운 국물 이렇게 마시면서 이야, 시원하다라고 하시죠. 그런 것처럼 뜨겁기는 한데 뭔가 속을 후련하게 만들어줄 때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3번, 막힌 데가 없이 활짝 트여 마음이 후련하다. 이거 우리 방금 전에 본 그림 중에 3번에 해당하는 그림이죠. 뭔가 막힌 게 없어요. 답답하지 않고 뻥 뚫린 느낌이에요. 시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4번, 지저분하던 것이 깨끗하고 말끔하다. 우리가 양치질을 해요. 치카치카. 그랬더니 시원해, 상쾌해, 개운해 비슷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18번입니다.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 아, 여기 있었네요. 이야, 시원하다. 뜨거운 국밥을 딱 먹는데 시원하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차갑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여기 보면 국밥에서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차갑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볍다는 것도 아니고요. 깨끗하고 말끔하다? 지저분한 것이 깨끗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말투가 서글서글하다? 이것도 알맞지 않고. 5번. 음식이 뜨거우면서도 속이 후련하다. 그렇죠.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시원하다였죠? 그러니 알맞은 것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정답 찾아보세요. 다음 19번 중요한 문제예요. 시원하다고 느끼는 상황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상황 잘 기억하고 있죠? 네, 좋아요. 오른쪽 뜻을 볼게요. 더위를 식힐 정도로 선을 할 때. 자, 우리 반소매 옷을 입거나 시원한 음료수를 마셨을 때 우리가 시원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어울리는 그림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1번입니다. 우리 1번 그림에 있는 이 친구가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있었죠? 이때, 아, 시원해.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 말이나 행동 따위가 흐뭇하고 가뿐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막힘이 없을 때, 자, 어울리는 것 무엇일까요? 자, 우리 말이나 행동 같은 것이 답답한 구석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3번과 어울리죠. 우리 계곡에서, 폭포 아래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바로 시원시원하다라는 뜻과 어울리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속이 후련할 만큼 음식이 뜨겁고 얼큰할 때 어울리는 상황은? 그렇죠. 바로 2번이었죠. 뜨거운 국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아, 시원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번이에요. 서술형 문제인데요. 여러분, 서술형 문제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차분하게 문제를 잘 읽어보고 함께 써볼게요. 이 그림책에서 재미있는 문장이나 또는 장면을 찾아 그 까닭과 함께 쓰세요라고 합니다. 시원한 책에서 재미있는 문장이나 장면을 찾아요. 왜 그게 재미있는지 함께 그 이유도 써보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어떤 장면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선생님은 이야, 시원하다 라고 말했던 그 아저씨가 국밥을 마시는 그 장면이 재미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저씨가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시원하다. 라고 말하는 장면. 왜? 왜이 장면이 재미있을까요? 뭔가,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고 재미있어서. 자, 여러분, 이렇게 서술형의 정답은요, 꼭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미션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여러 가지 말놀이를 해보고 가장 재미있었던 말놀이는 무엇이었는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북투 실전책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인우입니다. 자,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삼각형과 평행선인데요. 이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뒤에 쭉쭉쭉 이어진 어떤 닮음의 어려운 내용들, 뭔가 공식처럼 보이는, 결국엔 공식이 아니지만 공식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들이 가장 학생들이 막 문제 풀다 보면 뭘 배우는지 몰라요. 그냥 1번, 2번, 3번, 4번 다 개별적인 내용인 줄 알고 막 외우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오늘 살펴볼 이 12강에서의 내용에 그냥 응용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내용만 잘 알고 가면 그냥 뭐야? 이 내용이었잖아?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집중해가지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야 할 개념. 이름은 참 어렵지만, 일단 읽어볼게요. 삼각형에서 뭔가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입니다. 참 어렵죠? 이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삼각형에서 평행선 찾기,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 뭐, 이거는 중점 연결 정리, 뭐 이런 표현도 있긴 한데, 이 표현들보다는 저는 이따가 얘기해드리겠지만, 피라미드 유형과 모래시계 유형, 요두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교과서 개념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뒤에 나오는 우리가 어려운 개념들, 다음 강 또는 다다음 강에서 다루는 것들은 뭔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좀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뭔가 심화,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 내용은, 고등학교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꼭,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요두 가지 그림, 요두 가지는 저는 피라미드 유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 공식적인 이름은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이두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 모양은 그냥 피라미드 같아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요것은 모래시계 유형이라고 불러요. 뭐, 제가 먼저 썼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사용합니다. 그냥 모래시계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두 가지 유형. 그러니까 교과서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닮음의 활용에서의 요두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모양으로 이제 풀이가 전개가 되는데, 일단 읽어볼게요. 지금 주어진 조건은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ABC가 있는데, 여기 ABC가 있어요. 그런데, BC를 밑변이라고 한다면, 이 BC와 평행하게 적당히, 요렇게 그어준 거죠. 애초에 평행선이에요. 그러면 막 저기 또몇대 몇은, 몇대 몇은, 몇대 몇은 있죠? 요것에 막 점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결국엔 저것은, 그렇죠. 길이의 비겠죠. 닮은 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두 삼각형이 닮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이는 게 안쪽에 있는 삼각형. 여기 색칠을 해볼게요. 요 삼각형과 밖에 있는 전체 삼각형이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각 A가 공통이기도 한데, 그렇죠? 공통이기도 한데 평행선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크기가 같죠, 그렇죠? 예, 반대 방향도 같지만 뭐두 개만 파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삼각형은 AA 닮음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닮음 대응하는 변을 보겠습니다. 작은 거 입장에서 AD 대응하는 것은 AB죠? 그래서 큰 거를 먼저 기준으로 적어 본 거예요. AB 대 AD. 왼쪽. 큰거 왼쪽, 작은 거 왼쪽. 그것의 길이의 비는, 잘 보세요. AC 대 AE. 큰거 오른쪽 대 작은 거 오른쪽이다. 기존에 하던 거죠, 그쵸? 대응 변끼리. 그 다음에 마지막. 큰거 아래쪽 대 작은 거 아래쪽. BC 대 D가 성립한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일단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아이디어, 아까 닮음에 대한 건데 한번 적어 볼게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가 어떻다? 네, 닮았다. 네, 무슨 닮음이었냐면 AA 닮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AA 닮음.

됐죠? 그래서 아, 그것만 사실 이것만 알면 또 문제는 풀리긴 합니다. 근데 워낙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이렇게 자유자재로 다루는 게좀 필요하긴 해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은 여기서도 사실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 삼각형의 ABC가 있었는데 이게 뻗어나가게,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확장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안쪽으로 축소된 느낌이고 결국 같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얘는 볼게요. 얘는 지금 문제 상황이 뭐냐면 요렇게 평행한 상황이에요. 평행하니까 여기서는 엇각을 사용해보면 요 각과 요 각의 크기는 같겠죠, 그쵸? 그리고 반대쪽도 같지만 뭐 저는 그냥 막꼭지각 사용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위아래 삼각형은 AA 닮음이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아, 지금 보면 약간 그 라임, 운율이 맞거든요? 모양이. 어떤 느낌이냐면, 날 따라 해봐라, 이렇게. 이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겠죠, 그쵸? 날 따라 해봐라, 이렇게. 좀 어렵나? 막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쵸? 뭐 이런 것처럼 여기서 보면, 아, 왼쪽 작은 거, 뭐 오른쪽 긴, 아, 왼쪽 작은 거, 왼쪽 긴 거, 오른쪽 작은 거, 오른쪽 긴 거, 뭐 아래쪽, 아래쪽. 그래서 뭔가 이게 모양이 맞아요. 그래서 이건 잘 외우는데, 여긴 보세요. 이거 대 이게 아니에요. 다시요. 어디 어디? 오른쪽 거 끼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뒤집어져 있어요. 자, 보면은 AD와 AB 보세요. AB 대 AD예요. 왜 그러냐면 둘이 닮았는데 엇각이기 때문에 대응각이 서로 엇갈려 있잖아요. 그렇죠? 엇갈려 있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에 있어요. 그래서 대응변끼리가 서로 엇갈려 있다는 게이 모래시계 유형의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보통 모래시계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풉니다. 진안강처럼 좀 뭔가 장난 같긴 하지만 이런 모양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모래시계는. 모래시계, 모래시계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모래시계 보세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보세요. AC와 대응되는 변은 여기죠. 여기, 그쵸? 그래서 AC 대 AE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 뭐, 여기는 아래쪽끼리. 뭐, 그죠? 여기는 엇갈릴 건 없죠? 위아래는.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림 세 개가 한 번에 나오는 이유는 가성비 있게 표현하기 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게 한 번에 나오면 잉크량이 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교과서나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거고 이 표현 딱 맞추려고 한 거니까 요걸 외운다. 이건 아니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누구랑 누가 닮았는지. 평행선이 있음으로써 동의각 발생 또는 엇각 발생으로 AA 닮음이 된다. 이게 가장 시작이고 이제 그래도 좀 자주 쓰니까 모양을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아래쪽 아래쪽. 그렇죠? 길이의 비가 같은 거고 여기는 반대로. 위아래는 같은데, 여기가 엇갈린 채로 길이의 비가 몇대 몇은 몇대 몇이다. 요걸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따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비슷한데요, 그죠? 비슷한데. 이 모래시계와, 피라미드와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데, 상황을 보세요. 이번에는, AD 대 아까 AB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렇죠. 약간 퐁당퐁당 같죠? AD 대 DB는 AE 대 EC와 같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AD 한 번에 갔다가 거꾸로 퐁당퐁당, 퐁당퐁당. 요게 길이의 비가 같대요. AD 대 DB는 AE 대 EC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이게 좀 그림이 엇갈려 있긴 한데 얘도 균형이 맞아요. 잘 보세요. 전체 대 위쪽은 반대 방향도 전체 대 위쪽이다.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점점 생각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아, 모양은 간단하네. 그냥 퐁당퐁당인가 보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기억해도 뭐 좋지만, 문제는 아래쪽에 있어요. 주의 보세요. 주의. 여기예요. 여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학생들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그러면 이거도 이거 대 이거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표현 볼게요. DE 대 BC는 앞에 있는 둘과는 달라요. DE 대 BC는 AD 대 DB가 아닙니다. 둘이 같지 않아요. 선생님, 왜요? 모양이 맞잖아요. 모양이 맞잖아요는 좀 억지죠. 우리가 지금 무슨 단원입니까? 닮음 단원이잖아요. 닮은 두 도형에 대해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은 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대 이거, 이거 대 이거 같다. 라고 얘기하려면 먼저 어떤 두 도형이 닮았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
A씨랑 평행하게 D를 지나도록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누가 닮았느냐? 위쪽에 있는 삼각형과 왼쪽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닮았습니다. 닮았어요. 그래서 AA 닮음인데요. 지금 평행선 투성이라서 각은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EC라는 요 변의 길이가 여기랑 같아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마주보는 변의 길이 서로 같은 거. 그래서 사실은 얘대 얘라는 건 왼쪽 대 왼쪽이죠. 대응변이 잘 보이죠? 그 다음, 오른쪽 대 오른쪽인데, 그 오른쪽이 옆으로 슉! 이동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이 왼쪽 대 왼쪽은 오른쪽 대 오른쪽. 이렇게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안 되는지도 설명이 되죠. 보세요. 대응하는 변. 아래쪽 길이는 요거 대 요거잖아요, 그죠? 얘랑 얘인데, 그러니까 얘랑 얘죠. 여기 훨씬 길잖아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얘는 숨어있기 때문에 잘안 쓰고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길이의 비를 많이 쓴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또 평행선을 그어보면 이번에는 사실 얘랑 전체가 또 닮은 거겠죠. 그쵸? 그래서 같은 이유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도 똑같이 뭐 적당히 얘를 D를 지나게 딱 바꿔놓으면 뭐 닮은 삼각형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요거와 요게 또 닮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닮음을 이용한 건데 너무 모든 걸 증명하려고 하면 좀 힘들긴 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선 포인트 이거예요. 아, 요런 모양도 공식이 성립하는구나. 요런 모양도 공식이 성립하는구나. 단 아래쪽은 쓰면 안 된다. 안 닮았으니까. 요 정도. 그래서 아래쪽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이해하기 위함으로 닮은 걸 찾아보는 건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는 요거 앞에 있던 거는 반드시 닮은 삼각형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조금 뒤로 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 공부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실력이 올라갔다. 그러면 왜 그렇더라?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다 외우면 다 증명을 하면 공식이 잘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양은 맞추되 아래쪽은 안 된다. 요 정도로 먼저 기억하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개념 2인데요.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는데, 방향이 반대예요. 잘 보세요. 앞에 있던 표현은 평행할 때라고 주어져요. 평행하다. 그러니까 평행한 직선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애초에 평행한 거예요. D랑 BC는. 근데 지금은 평행한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평행하다고 준적 없고, 어떤 걸 주냐면, 어떤 삼각형 ABC 안에 적당히 이렇게 DE를 그었는데, 그 DE가 어떤 점들이냐면, AB 대 AD랑 AC 대 AE가 같으면, 얘네 평행하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살짝 이제 고장나기 시작할 거예요. 앞에 거랑 뭐가 다르지?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평행선의 성질이 있고, 평행선이 되는 조건이 있었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있었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 있었죠? 그런 느낌이에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있었죠?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되는 조건은 뭐였냐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한적 없다. 근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평행하다고 한 적은 없어요. 평행하다고 한 적은 없는데, 이 길이 대이 길이와 이 길이 대이 길이의 비가 같으면 평행해진다 이거죠. 자,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길이의 비로 인해서 A라는 각은 원래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이 SAS 닮음이 됩니다. 그쵸? 닮음이 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나머지 각의 크기, 대응각의 크기가 어떻겠어요? 같겠죠. 대응각으로서 요두 각의 크기가 같은데, 대응각의 크기가 마침 딱 동의각 포지션이죠. 그쵸?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평행선이 되네요. 그쵸? 그러한 이유로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정도는 한 번쯤을 파악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파악하는 걸더 권장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거 알아요. 앞에 있는 개념 1보다는 훨씬 어렵죠? 그래서 좀 파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몇대 몇은 몇대 몇이면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그게 엇각이네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번이고요. 자, 2번은 더 나갔어요. 2번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AD 대 DB랑 AE 대 EC가 같으면 딱 모양은 이쁘죠, 그렇죠?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야 하면은 결론적으로 얘랑 얘도 평행하다는 소리예요. 평행하다는 소리.

0: 우리 여기도 보세요.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게 같으면 요게 평행하다고 한적 없는데 평행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평행하더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전체 대 짧은 쪽, 전체 대 짧은 쪽 길이의 비가 같으면 얘도 평행하더라 이런 겁니다. 얘도 이제 왜 그래요라고 궁금해할 수 있겠는데 이게 보통 이 여기 내용은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되어 있냐면 그냥 직관적으로 파악하도록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나와 있거든요. 이제 지도서라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얘가 왜 그런지. 여기는 닮은 삼각형이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이 3대 2라고 해볼게요. 비율이. 비가 3대 2라고 하면 여기 예를 들어 3A, 2A. 실제 길이를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쪽도 3대 2니까 3B와 2B로 적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냐면 전체 길이를 보세요. 여기 5A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5B로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닮은 삼각형은 여기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것과 전체. 요렇게 됩니다. 닮은 비가 3대 5가 되겠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SAS 닮음이 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유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교과서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실력이 올라갔을 때이 부분도 이해해 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여기는 예를 통해서 좀 적용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번을 마구마구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2번까지는 공식 적용으로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번, 2번. 개념 2죠. 개념 2의 1번, 2번은 이해를 기반으로 좀 예시를 통해 살펴보시고, 나중에 내가 좀 실력이 강해졌다, 자신감이 생겼다 할 때쯤 교과서나 이제 다른 교재의 증명 과정도 한번 꼭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개념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앞에 있는 내용의 특수한 부분인데, 잘 보세요. 지금 삼각형이 있는데, 각각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있대요. 중점을 연결한 선분. 그러면 사실은 이게 1대 2잖아요? 여기도 1대 2잖아요. 그쵸? 1대 2, 1대 2. 끼인각, 공통. 그러면 SAS 닮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분 MN과 BC가 평행하겠죠? 그쵸? 왜 그러냐면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지니까 그게 곧 동위각의 크기가 같아진다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평행하고요. 길이는, 아래쪽 길이는 몇배 차이 날까요? 두배 차이 나겠죠? 그 표현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대 2 닮음이라는 어떤 더 쉬운 특수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는 좀 뭐냐면 약간 달라요. 앞에는 각각의 중점이었고요. 지금은 중점은 하나. 이렇게 중점은 하나고 그거로부터 평행선을 그은 거예요. 밑변과 평행하게. 그렇게 되면은 잘 보세요. 여기도 닮음이 되는데 지금 요각과 요각의 크기 같죠? 그렇죠? 그리고 여긴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두 삼각형 AMN과 ABC가 AA 닮음이 되죠. 그렇죠? 닮음 비는요. 1대 2가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1대 2가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대 2가 된다는 소리는 N은 결국 중점이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의외로 잘 풀리는 내용이니까 이따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고생하셨죠? 듣느라. 이제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문제. 자, 유제 1번입니다. 자, 먼저 조건 확인. 선분 BC와 선분 D가 평행하대요. 오케이. 이거 무슨 유형? 피라미드 유형이죠. 그쵸? 피라미드 유형인데 지금 선은 마치 9대 6은 6대 X를 써라. 이런 걸 의도한 것 같지만 우리 처음 공부할 때는 무조건 이 전체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의 닮음을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삼각형 AD랑 삼각형 ABC가 닮았어요.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AA 닮음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닮음 비를 먼저 찾아볼게요. 닮음 비. 자, 9대 15죠. 그쵸? 9대 15. 자, 그럼 간단히 나타내면 3대 5가 되잖아요. 그쵸? 요것이 닮음 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대응하는 변의 길이도 3대 5가 되겠죠? 6대 요것이. 그쵸? 그래서 6대 네모. 그쵸? 네모라는 건 사실 6 더하기 x죠. 그쵸? 요것이 3대 5다. 근데 앞에 있는 거 2배 한 거니까 뒤에 있는 것도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6 더하기 x가 10. x는 4.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y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래쪽끼리 대응되죠? 그래서 6 대 y도 3대 5잖아요. 그쵸? 그럼 앞에 거두 배, 뒤에 것도 두 배. y는 얼마입니까? 10이죠. 그쵸? 그 최종적으로 각각의 값은 x는 4, y는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도 이제 좀 공식을 조금씩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기본적인 안쪽 삼각형과 전체로 가볼게요. 작은 것부터 보면 여기 길이가 10이거든요. 자, 닮은 비 10대 15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2대 3인 거죠. 그렇죠? 다 2대 3으로 가볼게요. 여기 x 대 x 더하기 4도 몇대 몇? 2대 3이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2x 더하기 8은 3x. 그래서 x는 8이다. 먼저 나오고요. 그럼 두 번째, y 대 9. y 대 9. 아랫변들끼리죠? 뒤집었을 때, y 대 9도 2대 3이다. 3배 하니까 y는 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둘 더한 값,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처음엔 복잡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 얘는 요겁니다. 4대 8은 이거예요. 그래서, 4대 8. 두배 차이 나는 거죠? 몇대 12? 6이죠, 여기 6. 그래서 전부 BD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12 더하기 6, 18cm.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아, 그쵸? 예, 그렇게 풀면 되고요. 그 다음이요. 유제 4번입니다. 여기도 피라미드 모양이, 모래시계 모양이에요, 모래시계 모양. 자, 여기서도 닮은 비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집중해 볼게요, 여기. 여기 집중해 보면 여기 5, 여기 15예요. 그렇죠? 전체가 20이다 보니까 닮은 비가 작은 것부터 얘기하면 1대 3인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3배 확대한 거잖아요. 그쵸? 3배 확대. 그러면 자, 다른 대응변 보면 여기 3이고요. 3.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여긴 9가 되겠죠. 그쵸? X는 전체 길이기 때문에 12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Y 찾아보겠습니다. Y. 자, 4랑 대응되는 쪽이죠? 여기도 3배. Y는 1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둘다 10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피라미드 있고요. 오른쪽에도 피라미드 있고요. 전체도 사실 피라미드예요. 그래서 닮은 비가 공유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지울게요. 자,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 데가 어디 있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2, 여기 3이죠. 그렇죠? 그러면 닮은 비가 2대 3인 거예요. 2대 3이라는 게 10대 얼마일까요? 먼저 이렇게 접근하면 5배를 하면 15가 되잖아요. 그럼 전체가 15예요. 그럼 x는 얼마예요? 5가 되겠죠? 그래서 x는 5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y 구해볼게요. y. 잘 보세요. 2대 3이죠? 2대 3. 그러면 2대 3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2대 3이 되겠죠? 다시 ag 대 af는 2대 3이죠? 그래서 오른쪽 삼각형 입장에서도 닮은 비가 2대 3이 돼요. 닮은 비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2대 3인데요. y 대 9예요. 그래서 뒤에 거 3배였네. 앞에 것도 3배 하면 y는 6이다. 그래서 둘을 더하는 거니까 11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제 5번이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가 여러 개 붙어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평행선 엘리베이터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평행선이 지금 두쌍 보이죠, 그쵸? 얘를 잘 이용해서 닮은 비를 옮겨야 되는데, 약간 마술 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먼저 요거 볼게요, 요거. 얘네를 기준으로 삼각형 두 개, 즉, 피라미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닮은 비가 작은 것 기준으로 먼저 얘기하면 4대 6이죠, 그쵸? 그럼 2대 3입니까, 닮은 비가? 그렇죠. 2대 3이죠. 그러면 반대쪽도 2대 3이겠죠, 그쵸? 여기도 2대 3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됐을 때 이제 나머지 부분 좀 지워볼게요. A 2대 3.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요 평행선 입장에서도 우리가 피라미드를 찾을 수가 있죠. 그쵸? 근데 닮은 비가 마찬가지로 2대 3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6대 무엇은 6대 선분 AC는 2대 3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3배 해주면 선분 AC가 9라는 걸알 수가 있죠. 지금 구하라는 건 3분 2씨이기 때문에 답은 얼마입니까? 6을 빼주면 되겠죠?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위는 센티미터. 됐죠?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그 피라미드 유형 공식 조금 응용 버전이 있었죠? 응용 버전이 좀 익숙해지면 어떻게도 구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먼저 요런 느낌에서 2대 1이네. 그죠? 2대 1. 그럼 여기도 2대 1이네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싹 지우고요. 그 다음 평행선 입장에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도 2대 1이구나. 2대 1. 그래서 6대 선분 EC가 2대 1이기 때문에 선분 EC는 얼마입니까? 네, 3cm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본은 네, 그 원래 지금 제가 계속 많이 풀고 있는 그 피라미드인 거예요. 그 뒤에 내용도 충분히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두 문제 남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객관식이네요.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요. 평행하다고 나온 적 없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평행하다고 한적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뭐지? 문제를 천천히 볼게요. AD 대 DB. AE 대 EC의 길이의 비가 같대요. 그리고 뭐 끼인각 공통이 있거든요. 끼인각은 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이런 조건만 주어져도 아, 이 조건에 의해서 무엇과 무엇이 닮았다? 그냥 요거와 요게 닮았어요. 닮았습니다. 그 얘기는 평행해져요. 이런 얘기입니다. 평행해진다. 좀 어려웠던 내용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상황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는 닮았죠. 그렇죠? 네, 닮을 수밖에 없고 BC랑 DE가 평행한 게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에서. 그럼 3번 보겠습니다. DE를 구해야 돼요. 닮은 B를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5대 8이죠? 5대 8은 선분 DE 대 12가 되니까 자, 8 곱하기 DE는 60. 그러면 선분 DE의 길이는 8분의 60이 되죠. 자, 4로 나눠볼게요. 분자분모 2분의 15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번 맞는 얘기. 그 4번 볼게요. 4번 AE 대 EC는 5대 3이 되겠죠. 그죠? 5대 4, 5대 3이니까 5대 3이다 이거예요. 그 5번 보겠습니다. 5번 너도 5대 3이니? 하고 보니까 자,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DE 대 BC도 5대 3이다.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오늘 제일 중요한 공식 중 하나, 내용 중 하나예요. 얘는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요렇게 요렇게 할 거면 아래쪽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거 꼭 주의해 주세요. 답은 5번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자, 마지막. 유제 9번인데요. 생각보다 여기도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게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하는 그 마지막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 무슨 소리냐? N 보세요. 왼쪽 삼각형 입장에서 중점이래요. 중점, 중점. 그럼 중점을 연결해 보세요. 그럼 1대 2, 1대 2가 되기 때문에 삼각형이 또 닮은 것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평행선이 생긴다 이거죠. 여기 평행하다. 이런 얘기고요. 길이도 구해 볼게요. 여기가 6이니까 여기 얼마일까요? 닮은 비가 1대 2니까 여기 12cm 되겠죠. 그렇죠? 그렇고 그게 오른쪽 삼각형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중점들 투성이죠. 그렇죠? 여기도 평행하겠네. 그리고 1대 2 닮음이 숨어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10이니까 이쪽 길이는 6 이렇게 되겠죠? 구하라고 하는 선분 PQ의 길이는 6cm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고 오늘의 꼭기요 꼭꼭꼭꼭은 딱요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피라미드 유형과 모래시계 유형으로 나뉜다. 근데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그런데 이제 응용하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도 쓸수 있다. 그쵸?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죠? 그 부분까지도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래시계 유형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아,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습의 어떤 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강은 특히나. 뒷내용 진도를 나가도 오늘 내용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복습하시고 질문 언제든지 Q&A 또는 수강 후기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우리 화요일에는 일상 영어 또 배워봐야죠.
1: 그쵸.
0: 오늘은 제가 정말 그 마음 저 아래에서 끌어올려서 만든 에피소드입니다.
1: 오.
0: 제목이 피자는 치즈가 생명이다.
1: 아. 이거 정말 맞는 말인데요?
0: 이건 진짜죠.
1: 아니, 왜냐면은 치즈 토핑을 추가해서 먹는 한이 있어도
0: 네.
1: 진짜 이 치즈가 많아야지 피자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네. 저는요 치즈를 한 두 번 토핑을 더 올립니다.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점심 메뉴를 고르고 있는 상황을 한번 피자 관련해서 만들어봤거든요.
1: 네.
0: 요거 같이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최대한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점심으로 뭘 먹어야 할까?
1: 오.
0: 이거는 진짜 매일 물어보는 질문 아닌가요?
1: 맞아요,
0: 스스로에게. 네, 이거를
1: 맞아요.
0: 영어로 한번 해보면 또 깔끔하겠죠?
1: 아침 먹으면서 점심
0: 아,
1: 고민하고, 점심
0: 그럼요.
1: 먹으면서 저녁 고민하죠.
0: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1: 와,
0: 와우.
1: 갑자기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0: 오늘 왠지 피자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Alright.
1: 그러게요.
0: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좀 궁금하시죠? 다
1: 오호.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점심 메뉴로 피자를 고르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점심으로 뭘 먹어야 될까?
0: 응?
1: 고민돼, 고민돼.
0: What are you saying?
1: 런치 메뉴? 런치 메뉴, how about?
0: Lunch menu?
1: Yes, I think.
0: You
1: 런치
0: think?
1: 메뉴. 예, 런치, 그, 런치, kind of lunch.
0: You are thinking?
1: kind of food. What
0: You're
1: kind of
0: asking
1: food?
0: me?
1: Yes.
0: Oh, I'm kind of craving pizza.
1: Pizza?
0: I'm kind of craving pizza. Yeah.
1: Craving?
0: Yeah, I'm craving it.
1: Craving.
0: Yeah, kind of.
1: Crazy.
0: Not
1: Crazy.
0: crazy. No, I'm
1: No.
0: craving it. I really want pizza.
1: I really
0: Yeah,
1: want
0: I'm not.
1: pizza. 오! 그러면은,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0: You want pizza?
1: Yes, I want pizza too, but,
0: But
1: 치즈, one more, 치즈 추가.
0: Oh,
1: Add.
0: extra adding
1: Yes,
0: pizza.
1: add cheese.
0: Oh, onto the pizza. Oh,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You read my mind. So toss me my phone.
1: You order?
0: 예, toss me my phone.
1: 우와, 오케이.
0: Okay.
1: 오.
0: 치즈. 아이고. 저기 죄송한데
1: 네네.
0: 맛없는 거 점심으로
1: 예.
0: 시키면 둘 사이가 멀어질 수
1: 아, 진짜
0: 있어요.
1: 의상해요.
0: 아, 그래서
1: 그렇습니다. 이게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배
0: 네네네.
1: 채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은근히 먹는 걸로 행복 느끼는 게 엄청 나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이거야말로 오늘 진짜 뭐가 당긴다.
1: 맞아요.
0: 우리 점심으로 뭐 이거 먹는 거 어때? 피자에 이거 토핑할까? 정말 생활 영어 아니겠습니까? 우리
1: 맞아요.
0: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3: I'm kind of craving pizza.
2: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3: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점심을 뭘 먹어야 될지 이 고민은 뭐 직장에서 하는 게될 수도 있고
1: 네.
0: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1: 근데 또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아,
0: 아하.
1: 점심 메뉴 고민은 만고 공통이구나.
0: We are the world라고 볼수 있어요.
1: Alright. 그러게요. What should we eat

0: for 점심이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왠지 끊어볼 수 있을 것
1: Okay.
0: 같고, 여기는 점심을 영어로 이제 lunch 하겠습니다.
1: All right. So, what should we eat? For what? For lunch. 정답. Of course. 자, lunch는 점심 식사를 얘기를 하죠.
0: 네.
1: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구간이 있습니다.
0: 뭐죠?
1: 자, 뒤에 for lunch라는 부분 있잖아요.
0: 네.
1: 이게 이제 한국어로 치면은 점심으로, 으로에 해당하는 게 fo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점심을 위해서 우리는 이걸 주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or 쓰고 나서 식사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침, 점심, 뭐 저녁, 뭐 dessert, 뭐 etc. etc. 그걸
0: 네.
1: 쓰게 되면 이거로 정도로 의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0: 아하.
1: 얘만 알아서는 의미가 없고 문장에 한번 넣어 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도 보면 아, 우리 뭘 먹어야 할까? 먹는 게 좋을까? What should we eat? Right? Or what should I eat? 뭐뭐로 점심으로 이렇게 됐죠. 그 뒤에만 추가가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녁 식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좀 바꾸면 되겠죠, right? 아, 있잖아. 우리 저녁으로 뭘 먹는 게 좋을까? 뭘 먹어야 할까?
0: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1: There you go.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그냥 dinner로만 바꿔줬죠, 런치를.
0: 네.
1: 자, how about this?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평소문으로. 나 볶음밥 먹었어. 점심으로. 그럼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죠. 너뭐 먹었니? 그랬더니, 나 점심으로 볶음밥 먹었어. 짜장면 먹었어.
0: 아하.
1: 쓰잖아요.
0: 예.
1: 그러면 볶음밥이 영어로 뭘까요?
0: 믹스
1: 볶은 거.
0: 믹스.
1: 믹스보다는 이게 막 이렇게 튀기는 거랑 똑같아요.
0: 아, fry.
1: Yeah, fried. 그다음에 밥이 뭐죠?
0: rice.
1: Rice, fried
0: 아.
1: rice가
0: 아,
1: 볶음밥입니다.
0: 섞여가지고 또 믹스 쪽으로 갈라 그랬는데
1: 그렇군요.
0: 아니네요. 예.
1: 그러면은 나는 fried rice를 먹었어. 어떻게 해요?
0: I ate fried rice
1: 자, 점심으로.
0: for lunch.
1: 그렇죠. 점심 식사를 위해서 난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먹었다. 그렇게 직역으로 느껴주셔도 돼요. Just like this. Alright? 자, 그리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0: 네.
1: What should we eat? What should I eat? 이렇게 뭘 먹을까 고민할 때는 have to가 아니라 should를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드럽게. 왜냐면 should 자체가 여러분들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뭐뭐 해야지라는 부드러운 말투죠. 그렇죠? 그래서
0: 네네.
1: 여기서는 what should we eat? What should we order? 이런 느낌. 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0: Yes.
1: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0: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1: Oh, I ate fried rice for lunch.
0: I ate fried rice for lunch.
1: 네. 그리고 제가 추천. 거의 암기해도 이거는 아깝지 않다 하는 게 하나 있어요.
0: 어떤 거죠?
1: 이런 거 있잖아요. 점심은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점심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0: 오,
1: 있잖아요.
0: 그쵸.
1: 근데 이거를 점심 뭐예요라고 한다고 해서 What is lunch? 이러면
0: 왜.
1: 런치라는 건 무슨 뜻의
0: 아, 그쵸.
1: 단어인가요?
0: 왠지 설명해야 될것 같고.
1: 그렇죠. 이게 이상하게 돼버릴 수 있어서
0: 네.
1: 그때도 for 넣어요. 그래서 What's for lunch? 네.
0: 아하.
1: 런치를 위해서 뭐가 나오냐라는 것을 만든 문장이 되겠습니다. So, 이걸 써서 뭐 이렇게 부부끼리 물어본다던가, Hey, what's for dinner? What's for lunch? 이런 식으로, right?
0: 네.
1: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0: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1: Alright. 자, 다음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난 피자가 좀 당기는데. 저는 좀 피자를 아침으로 좀 당기기
0: 아침에요? 아침에 삼겹살 드시는 분 계시던데, 피자
1: 계시죠?
0: 드시는 분또 발견했네요.
1: 처음이죠? 네.
0: 예. I'm kind of. 나는 무슨 종류야. 나는 무슨 종류야.
1: 오케이.
0: 피자. 네,
1: 피자를.
0: 피자. A kind of pizza. 여기가,
1: 뭐가
0: 아,
1: 빠졌어?
0: 종이 빠졌네요.
1: No. 뭔가 동사 같은 게 빠졌죠. 지금 피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0: 피자가 종류래요.
1: 응,
0: 피자의
1: 피자가
0: 종류.
1: 종류.
0: 피자가 당긴대요.
1: 당긴다가 없잖아요.
0: 당긴다?
1: 네.
0: 근데 kind of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당기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거
1: 되긴 한데요.
0: 돼요? 어떻게 되죠? kind of.
1: 일단 당긴다는 게 뭔지를 써봐야 될것 같아요.
0: 당긴다는 풀.
1: 풀.
0: Yes.
1: 오케이.
0: I'm kind of full pizza?
1: Pizza. Okay.
0: 예?
1: 자, 진짜 영어에서도 나뭐 당겨 이렇게 얘기를 할때 당긴다? 오케이, pull. 영어에서도 그렇게 쓸지.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0: 네.
1: 영어에서 실제로 한국에서 쓰는 비격식 단어가 그대로 가가지고 쓰는 경우도 없진 않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건 좀 다릅니다. 자,
0: 아.
1: I'm kind of 뭔가 입맛이 당긴다. Pizza. 뭘 쓰냐면요.
0: 응?
1: Craving. 혹시
0: craving?
1: 처음 들어봤죠, 이거?
0: 네.
1: 네, 이거는 그쵸.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자, crave 한다는

0: 근데 이거는 너무 먹고 싶어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죠.
1: 아, 그래요?
0: Right. So, crave. 그 다음에 음식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진행형으로 써요. 근데 항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 네.
0: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약간의 라면이 나는 당기고 있다. 자, 일단은
1: 아.
0: 나는 당기고 있다. 진행형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craving.
0: 그래서
1: I craving. I am
0: craving 약간의 라면.
1: some noodle.
0: 딱 그냥 라면 쓰면 돼요.
1: 아,
0: 요즘에는
1: 라면.
0: 라면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서요.
1: 정말.
0: 모르면 외국 사람들끼리도 너 라면 몰라? 이래요.
1: 오, 오히려 외국 사람들의 소울푸드가 라면이지.
0: 그럼요. 물론 지금 슬기 씨는 오히려 아 이게 조금 더전 세계적인 뭐 글로벌한 단어로 뭐
1: 누르.
0: I understand that. But 이제는 라면 유명해.
1: 와 네. 정말 어깨가 yeah. 이만큼 올라가요.
0: So I'm craving some 라면 하시면 되고요. How about this? 나는 약간의 피자. 나는 약간의 피자가 당긴다. 이런 건 어떡할까요?
1: I'm kind of
0: 아 이거 안 쓰고
1: 안 써요?
0: I'm
1: craving some 뭐가 당긴다고?
0: 피자요?
1: 피자.
0: 피자.
1: Yeah.
0: So 어려운 게 아니에요. crave 뒤에 그냥 음식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보통 아 지금 당기고 있으니까 진행형을 많이 쓴다.
1: 예스.
0: 어느 정도 예의가 되겠습니다. Alright, so 아무튼 crave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I am craving some 라면.
1: I am craving some 라면.
0: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방금 두 번째 문장은
1: 네.
0: I'm craving some pizza라고 했는데요.
1: 그쵸.
0: 얘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I feel like eating some pizza. 자, feel like ing는 왕초보 영화에서 몇 번 소개가 됐지만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았는데요. I feel like the ing를 쓰는 이게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뭔가를 많이 하고 싶다라기보다 뭐 하고 싶은 기분이 좀 드는데 살짝 드는데 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얘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먹고 싶은 기분이 좀 들어. some pizza를 이거나 이 crave라는 것을 활용해서 I'm craving some pizza 쓰나 의미는 큰 차이가 없어요. You understand?
1: Yes.
0: 그래서 제 말은 패턴을 여러분들이 단어 패턴들을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옵션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1: 네.
0: Alright? So I feel like eating some pizza is fine as well. 자, 여기 지금 중간에 요거는요. 지금 제 생각에 슬기 씨한테 이게 너무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니까요.
0: Right? 여기서 kind of의 kind는 종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뜻도 있지만
1: 네.
0: kind가 여기서는 단순하게 약간 좀
1: 에?
0: 이라는 느낌을
1: 아,
0: 주는
1: 그래요?
0: 거군요. Yeah.
1: 아.
0: I kind of like it. 나 그거 조금 마음에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I'm kind of tired. 나 약간 좀 피곤해.
1: 오.
0: 네, 그래서 좀이라는 느낌을 살짝 넣은 것 뿐이에요.
1: 그러면 약간 네. about, around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0: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얘는 없어도 상관은 없는 거긴 해요.
1: 아.
0: So I'm craving pizza나 I'm kind of 이런 느낌. 약간 좀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게 원어민들이 워낙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1: 그쵸?
0: 그래야 들었을 때도 제거를 하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예를 들어서 나는 그게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I liked it 이러면 되잖아요.
1: 네.
0: 근데 나 그거 좀 마음에 들었어.
1: I'm kind of liked it.
0: I죠. 왜냐면 like는 동사잖아요.
1: 네.
0: I kind of liked it.
1: 아, kind of는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나요?
0: 아,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0: kind of는 비동사랑 써도 되고 그냥 일반 동사랑 써도
1: 그래요?
0: 돼요. 네. 근데 일반 동사랑 쓸 때는 보통 일반 동사 앞에 와요. So I kind of liked it. Alright?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1: 네.
0: 아, 나 좀 피곤해. 아, 나 좀 피곤해.
1: I'm kind of tired.
0: 그죠? I'm kind of tired.
1: Oh.
0: 얘는 kind of, tired가 효용사니까 I am kind of tired. 오케이. 안 그래도 제가 kind of가 나오면 이것도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1: 네.
0: 일반 동사 나오면 얘 앞에 그냥 써버려요. 근데 비동사 나오면 얘 뒤에 또 이렇게 써버립니다.
1: 아하.
0: 이게 살짝 헷갈릴 수는 있어요.
1: 헷갈리네요.
0: 근데 여기서도 지금 비동사 있으니까 I'm kind of죠.
1: 그쵸.
0: I kind of am이라고 안 와요. Okay? Alright. 자, 두 개 읽어보겠습니다. I kind of liked it.
1: I kind of liked it.
0: I'm kind of tired.
1: I'm kind of tired.
0: Alright, 본문 갈게요. I'm kind of craving pizza.
1: I'm kind of craving pizza.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I'm kind of craving pizza. 네, 다음 미션 문장은요.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0: 아우,
1: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0: 와,
1: 분이에요.
0: 얘기만 들어도 막 행복해지고, 치즈가 지금 한 움큼 입에 있는 느낌이에요. 예.
1: 쫀득쫀득하죠?
0: How about, 어때? A large pizza. 큰 피자, with, 이거, 저기, 치즈 추가.
1: 네.
0: 그럼 여기,
1: 일단
0: with,
1: 나눠볼까요?
0: 그러면은, 여기서 나눌까요? How
1: 오케이.
0: about a large pizza with,
1: 어때?
0: 치즈가 많이. With a la pizza.
1: 오케이,
0: 아,
1: 오케이.
0: la cheese.
1: Alright.
0: Yep.
1: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a lot of cheese? 정답은 extra cheese 되겠습니다. 자, a lot도 좋은데,
0: 네.
1: 그렇게 쓰려면 a lot of cheese라고 써야 되겠죠. a lot
0: 아,
1: of가
0: 오브까지.
1: 많으니 되겠죠. That's fine. 근데 저는 만약에 저 뒤에를 날렸으면, 이 피자 의미 없어요. 네. So,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0: 예.
1: extra는 추가적인, right? So,
0: 아.
1: 추가적인, 뭐, 더 추가하여,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겠는데, 발음할 때,
0: 네.
1: 이거는 extra가 더 이상 아니죠. 여러분들이 R 발음을 혀를 제대로 당겨서 하고 있다면, extra처럼 치읓 비슷하게 소리가 날 겁니다. 자, 입모양을 모으고 한번 try 해보도록 할게요. 두번 갑니다. extra, extra.
0: Extra.
1: There
0: Extra.
1: you go. So extra cheese 어때? 자, 이거는 우리 많이 했었죠. How about이라고 하는 거, right? 뭔가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하던가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내보던가 할 때,
0: 네.
1: 이건 어떨까? 저건 어때? 뭐 금요일은
0: 오,
1: 어때? 이런
0: 맞아.
1: 식으로, right? So how about 단순히 명사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저 그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Yeah.
0: How about me?
1: How about me? 나는 어때? 이런
0: 예,
1: 느낌.
0: 맞아요.
1: 아, 그렇군요. 그
0: 분위기 많이 안 좋아졌어요.
1: 뭐, 소개팅 자리가 있는데,
0: How
1: 저기, 너
0: about me?
1: 친구 아는 사람 있어? How about me? 오케이.
0: 맞아요.
1: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커피는 좀 어떨까? 그래서, 뭐 마시지? 고민하고 있는 거 친구가 그랬을 때, 커피 좀 어때?
0: How about coffee?
1: How about coffee? Or some coffee, right? 자, how about this? 요일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을 때,
0: 네.
1: 금요일 어때?
0: How about Friday?
1: That's it. 엄청 심플하죠? 명사만
0: 오.
1: 바꿔주면서, 이건 어떨까? 제안하는 느낌.
0: 네.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How about some coffee?
0: How about some coffee?
1: How about Friday?
0: How about Friday?
1: There you go. 자, 참고로요. 이게 what about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0: 네.
1: 이거 두 개가 의미가 겹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제 쓰냐면 나는 어떻게 하고 그럼 나 그냥 두고 갈 거야. 나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해달라. 이런 의미로 쓸 때가 대부분입니다. So how about은 뭔가 제안하는 느낌.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하지만 얘는 what about them? What about me?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좀 해결책을 줘라는 의미.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0: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1: There
0: cheese?
1: you go. 그나저나 피자 아니라
0: Pizza.
1: pizza, right? I에 강세해주면서 마치 P-I-T-Z-A인 것처럼 발음하시면 훨씬 더
0: 네.
1: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내 말문을 읽었네.
0: 어휴.
1: 네, 전화기 던졌죠. 저는 이렇게 주문하는 분은 저 바로 배프될 수 있습니다.
0: 자, you read my mind. 내 마음을 읽었다. 아, read겠네요, 그러면. You read my mind.
1: 오케이.
0: Yes. Meet my phone. 던져주니까, 던지다가 저거잖아요. Throw. Throw me. 나에게 던져줘. My phone을.
1: 오케이.
0: 네.
1: 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 다른 걸 가져왔어요.
0: 네.
1: 하지만 throw가 던지다 얘도 맞습니다. throw라는 던지다는 뜻. 자, 오늘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You read my mind. 그러면서 toss me my
0: 너무
1: phone.
0: 잘 알죠.
1: 토스하는 거 들어봤죠?
0: 네.
1: 네.
0: 이거 우리 또 공놀이 할 때, 뭐, 패스라는 말도 많이 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토스해서 여기다가 골이 나면 돼. 뭐, 이런
1: 맞아요.
0: 얘기 많이
1: 요거는
0: 해요.
1: 그냥 대충 던지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0: 아.
1: toss는 던지다, 툭 건네다, 뭐툭 넘기다. 그래서 왜 머리를 헤를 toss 한다고도 합니다.
0: 아.
1: 여자분들이 이렇게 뒤로 넘기죠.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라기보다는 좀 대충 툭툭툭툭 이런 느낌. toss me my phone이라고 했고요. 슬기 씨가 처음에 read라고 했다가 뭐라 그랬죠?
0: red겠네요.
1: red라고 읽었어요.
0: 네.
1: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아무리 발음이 좋고 누군가가
0: 예.
1: 한번 문장 낭독을 쭉 여러 개를 시켜버리면 그 context, 문

0: 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거 그대로 써 있는 대로 read로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막 읽다가 read로 제대로 맞췄으면 이 사람은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읽는 거예요. 단순 낭독이 아니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슬기 씨는 이것 중에 뭘쓴 거죠? 이게 현재 과거 PP형이라면?
1: 과거. 네.
0: 맞습니다. 그래서 읽었다를 맞게 쓴 거예요. 헷갈릴 수밖에 없죠. 현재형, 과거형, PP형이 똑같은 아이들이고.
1: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0: 그러세요. 그렇죠? 그래서
1: 헷갈리게.
0: 발음만 read, read, read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죠. 자, 그리고 여기 다행히도 우리말로도 내 마음을 읽었어. 이런 말 쓰잖아요.
1: 그쵸,
0: 그렇죠? Right?
1: 그쵸.
0: 그래서 영어에서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남의 마음을 읽었다라고 얘기를 할때 read one's mind. 네, 그래서 이게
1: 아하.
0: 누구의 마인드인지는 소유격에서 바꿔주면
1: 그쵸.
0: 되겠죠.
1: 여기서는
0: 그렇죠?
1: my mind고요.
0: That's right. 자, so for example, right? You guys,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난 그의 마음을 읽었어. 나는 그의 마음을 읽었다고.
1: I read his mind.
0: 그렇죠. His mind. 그애니까.
1: 네.
0: 자, how about this? 난 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1: I can read your mind.
0: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이니까. Your mind, right? That's right.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I read his mind.
1: I read his mind.
0: 그쵸? I can read your mind.
1: I can read your mind.
0: 이게 read라고 하면 좀 어색해요. 이게 현지형으로 쓰면 I read his mind. 그럼 난 원래 그의 마음을 원래 읽는다.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태어났다.
1: 약간 오해 살수 있겠네요.
0: 이상해요. 그래서
1: 네.
0: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 그랬다. 읽었지. 이렇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죠?
1: 네네.
0: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1: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0: 전화 딱 해서 바로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1: Yes.
0: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0: 네, 미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점심으로 뭘 먹어야 할까?
1: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0: Alright. 두 번째는요.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1: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0: Alright.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주세요.
0: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2: I'm kind of craving pizza. I'm kind of craving pizza.
3: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2: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0: 네, 입으로 직접 소리내서 말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패턴은요. For, 그 다음에 식사 때 뭔가를 쓰면 되겠죠. 그럼
1: 네.
0: 뭐뭐로 뭘 주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1: Yes.
0: 자, 첫 번째. 점심으로 뭘 먹어야 할까? 뭘 우리가 먹어야 할까?일단은
1: What should we eat
0: 점심으로
1: for lunch?
0: for lunch.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Should 강력 추천입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저녁으로 뭘 먹어야 할까? 벌써 시간이 이제 지난 거예요.
1: 네.
0: 아, 우리 저녁으로 뭘 먹어야 할까?
1: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0: For dinner.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나 점심으로 볶음밥 먹었어. 나 볶음밥 먹었어. 점심으로.
1: I ate fried rice for lunch.
0: For lunch. There you go.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I ate

0: fried rice for lunch. 오,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자, 다음 패턴은요.
1: 아하.
0: How about 모모? 모모는 어때? 상대방한테 뭔가 제안하는 느낌.
1: 네.
0: 목소리 더 키워주세요. 갑니다. 첫 번째.
1: Yes.
0: 첫 번째 좀 길어요.
1: 응?
0: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제가 나눠드릴 겁니다. 의미절로. large pizza 어때? 일단.
1: How about a large pizza?
0: Alright. 추가적인 치즈와 함께 나오는.
1: With extra cheese.
0: There you go. 요렇게요.
1: Yeah.
0: 그래서 어떤 메인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 뭐 토핑이나 뭐 사이드거리 뭐가 들어간 거가 있으면 with라는 전치사 를 넣어주시면
1: 네.
0: 요게 함께하는 이거 어때? 또 쓸 수 있거든요. 뭐 with pickles, 뭐
1: with bacon,
0: 뭐 그렇죠.
1: Yeah.
0: 그런 식으로 더 만들어서 응용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좀 길긴 했지만 so how about a large pizza? 그렇죠? 두 번째 볼게요. 커피 좀 어때? 커피 좀 어떨까? 아, 뭐 피곤하다면서 이러면서
1: How about some coffee?
0: 그렇죠. Hey, how about some coffee? 이거 가능하겠죠? Just
1: 네.
0: like that. 자, 요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1: 수요일이 시간이 다들 안 돼요.
0: 아, 안 되는 거.
1: 그러면은 가만 있어봐. How about Friday?
0: 금요일 어때? 좋아요.
1: How about Friday?
0: 어떻게 할까요? How about Friday?
1: Friday.
0: There you go.
1: Yes.
0: 자, 그래서 뭐 요일만이 아니에요. 뭐 색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0: 너 맨날 검정색 어두운 거 좀 별로라고 하던데. How about yellow? How about pink?
1: 그쵸.
0: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고 이것도 음식도 다양하게 가능하잖아요. Right?
1: 네.
0: How about some 뭐 다른 뭐 음료가 How about some wine? 이라든가.
1: How about hot tea?
0: Hot tea 같은
1: yes.
0: 거. That's right. 충분히 응용 가능합니다.
1: Mm-hmm.
0: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How about some coffee? How about Friday?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3: I'm kind of craving pizza.
2: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3: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0: 너무 좋았습니다.
1: 우히.
0: 자, 그렇다면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5: I'm kind of craving pizza.
4: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5: Oh,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4: Okay.
5: Yeah, wow. Pizza with extra cheese.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너 어디 살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ere do you live?
0: Alright, where 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활용을 좀 해봤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For, 그리고 나서 식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우리 아침으로 뭘 먹어야 할까? 우리 아침으로 뭘 먹는 게 좋을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머릿속으로 이 단어 저 단어 떠오르신다고요? 바로 영어로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very nice.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0: Unit 82. SP.
1: Let's go. Phonics SP. Sp, sp, sp. Sp, spoon.
2: Sp, spoon.
1: Sp, speak.
2: Sp, speak.
1: Sp, spin.
2: Sp, spin.
1: Sp, spider.
2: Sp, spider.
1: Sp, spaghetti.
2: Sp, spaghetti.
1: Sp, space.
2: Sp, space.
3: 친구들, 안녕!
4: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S 소리가 나는 알파벳 S와 P 소리가 나는 알파벳 P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SP SP SP Very good! 그럼 sp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숟가락 spoon이에요. 앞에 sp 소리 들렸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꼭 숟가락을 써야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숟가락 영어로 spoon. spoon. spoon. 아주 잘했어요. 뿌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말하다 speak예요. 여기도 스프 소리가 들리네요.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하다 영어로 speak. speak. speak.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스프 소리 날까요? 아! 돌다, spin도 sp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팽이를 보면 아주 빠르게 돌아가죠? 돌아가다, 영어로 spin. spin. spin. Good job! 또 sp 소리 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거미, spider예요. 거미는 다리가 8개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신기하게 거미줄로 집을 지어요. 거미, 영어로 spider. spider. spider. That was very good. 이 단어도 sp 소리가 나는데요. 바로 스파게티, spaghetti예요. sp 소리 들렸죠? 이탈리아 음식인데요. 한국에서도 많이 먹어요. 우리 여러분 스파게티 좋아하죠? 스파게티 영어로 스파게티. 스파게티. 스파게티. Very good. 스프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주 space예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가면 행성도 보이고 별도 아주 많죠. 우주, 영어로 space. space. space.

0: Great job! 와우! 이렇게 sp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그앤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 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s 소리 나는 알파벳 s와 p 소리 나는 알파벳 p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세번 말해볼까요? Very good. 신기한 sp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우리 로건이도 아주 많이 쓰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이것을 사용하면 아주 쉽게 밥 먹을 수 있어요. What is it?
1: Spoon.
0: Very good. 숟가락, spoon. Now, can you say it three times?
1: Spoon. Spoon. Spoon.
0: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sp 소리가 나요. 로그는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하죠? 말하죠. 말하다. What is it?
1: Speak. Speak.
0: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sp 소리 났죠? 아, 팽이가 빙빙 돌죠. 돌다 영어로 뭐예요?
1: Spin.
0: Excellent. 돌다 spin. 여기 sp 소리가 나네요. 자, 그럼 발음 다시 들어봐요.
1: Spin. Spin.
0: Well done. 이 단어도 sp 소리가 나요. 다리가 여덟 개고요. 거미줄로 집을 지어요. 뭐죠?
1: Spider.
0: That's right. 거미 spider. 짜잔. 여기 spider가 있는데 뭐가 빠졌죠? 다리가 없잖아요. 우리 로건이가 다리를 한번 그려줘 볼까요? 와우! 이렇게 긴 다리를 만들었어요. Good job! 자, 그럼 call me spider. 다시 발음 들어볼게요.
1: Spider. Spider. Spider.
0: Well done! 또 어떤 단어가 sp 소리 날까요? 아! 이탈리아 음식이고요. 토마토 소스랑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뭐게요?
1: Spaghetti.
0: That's right. 자, 스파게티, 스파게티. 여기 스프 소리 들려요. 자, 그럼 로건이가 크게 다시 발음해 볼까요?
1: Spaghetti. Spaghetti. Spaghetti.
0: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스프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로건, 우리가 우주선 타고 슝 올라가면 별도 많고 행성도 많아요. 어디죠?
1: Space.
0: 네, 우주 스페이스. 자, 여기 스페이스가 있어요. 별도 많고 행성도 있죠? 근데 우리 로건 같이 한번 색칠해 볼까요? Let's color it. Wow, we are finished. Do you want to see? 볼까요? 와우, 이렇게 멋진 우주 스페이스가 완성됐어요. 그럼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Space. Space. Space.
0: Great job!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2: Let's go. Phonics SP. Spa, spoon.
1: Spa, spoon.
2: Spa, speak.
1: Spa, speak.
2: Spa, spin.
1: Spa, spin.
2: Spa, spider.
1: Spa, spider.
2: Spa, spaghetti.
1: Spa, spaghetti.
2: Spa, space.
1: Spa, space.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sp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sp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잘했어, 잘했어. 오늘 이모가 조금 피곤해가지고. 이모가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밖에서 매미들이, 맴맴, 맴맴, 계속 우는 거야. 이모는 밤에 매미들이 콘서트 연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있잖아, 얘들아. 우리 매미들을 이해해줘야 돼. 땅속에서 그긴 세월 동안 참고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우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지. 그치? 응. 그래도 이모가 오늘 피곤하지만 우리 친구들 책은 추천해줘야겠지. 우리 친구들 어떤 책 읽고 싶어요? 문화책방에서 오늘은 어떤 책? 어? 매미에 관한 내용을 다른 책을 추천해달라고? 매미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궁금하구나. 어떤 책이 좋을까? 매미와 관련해서? 그책 있어. 바로, 짜잔! 매미가 내뿜는 액체라는 책이 있어. 아마 우리 친구들 매미가 내뿜는 액체가 뭔지 모를걸? 이책 읽고 한번 알아봐. 문화책방에서 읽고 가. 새로운 배경 지식도 배우면 참 좋잖아. 그리고 너희들 오늘 사단원 첫 시간이라며. 행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개념도 설명해 준대. 우리 친구들 오늘도 눈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았죠?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사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 단원 첫 시간에는 단원의 제목을 읽고,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을 생각해 보았었죠? 자, 우리 사단원의 제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짜잔! 사단원의 제목은요, 중요한 내용을 찾아요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일상생활 다양한 곳에서 찾아야 하거든요. 중요한 내용을 찾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단원에서는요, 다양한 듣기 자료를 듣고 중요한 내용을 찾을 거예요. 또, 다양한 읽기 자료를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어떤 내용 공부할 것인지 우리 그림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글을 읽고 있어요. 자, 그리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고 하네요. 자,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메모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기록하고 메모하면 생각이 잘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요, 책을 읽고 내용을 간추려 적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추려 적으니까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기가 좋구나. 자, 우리가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려 적을 때에도 중요한 내용을 잘 찾아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간추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면, 메모하면 기억하기가 좋대요. 친구들, 이처럼 사단원에서는요, 다양한 자료를 듣고 읽으면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찾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이 친구들처럼 메모해 보겠습니다. 기록해 보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렇다면 가장 처음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메모하는 상황은 다양할 텐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교재 90쪽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록하고 메모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그림을 볼게요. 자, 지금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현장 체험 학습을 간 거예요. 자, 어디로 현장 체험 학습 갔나요? 그림을 딱 보니까 궁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갔네요. 자, 지금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이라고 하면서 이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여기 친구들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있는 곳은이라고 말하며 이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현장 체험학습 가봤던 경험 있죠? 자, 현장 체험학습 가서 이 친구들처럼 선생님이나 아니면 해설사 선생님께 어떤 설명을 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자, 우리 설명을 들을 때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친구들은요, 수첩과 연필을 들고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모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현장 체험학습 갔을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 상황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친구가 인터넷을 통해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공벌레의 모습을 알아보라고 하셨지? 자, 공벌레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한 후에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메모하고 있네요. 한번 볼게요. 공벌레의 모양. 공벌레는 가슴에 7개의 마디가 있다. 자, 그리고 놀라면 몸을 둥글게 말아서 웅크림. 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메모했어요. 자,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고 난 후에 나의 생각도 메모를 했네요. 공벌레는 평소의 모습과 놀랐을 때의 모습이 다르구나. 자, 이처럼 우리가 과제를 할 때, 숙제를 할때 우리는 기록하고 메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지금 누군가와 전화를 합니다. 약속 시간과 장소가 바뀌었구나. 자, 원래 약속 시간과 장소가 어떠했냐면 6월 11일에 약속이 있었어요. 원래는요, 5시에 문방구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약속 시간과 장소가 바뀌었죠. 어떻게요? 6시로 바뀌었고, 문방구 앞이 아니라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친구들 기록하고 메모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쵸? 자, 그리고 또 다른 상황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친구가요,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이 친구의 말 들어볼게요. 친구들과 우리 고장 유적지에 가기로 했는데, 유적지 탐방 계획을 세워볼까? 오, 유적지 답사 계획을 세운대요. 알찬 답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가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데, 기록하고 있네요? 메모하고 있네요? 정리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장 유적지 탐방. 어디로 갈까? 서원이나 향교로 가자. 누구와 갈까? 민수와 지원이와 가자. 언제 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자. 자, 이렇게 유적지 탐방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내 생각이 잘 정리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친구들,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면 좋은 점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기 좋습니다. 기록하면 기억하기 좋죠? 또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간 아이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지금 선생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은, 우리가 있는 곳은 이라고 하면서 이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장소 어딥니까? 궁입니다. 자, 따라서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내용은 궁에 대한 소개겠죠. 1번, 정원 관리 방법 아니고요.
2번 궁에 대한 소개 맞습니다. 전통 놀이의 종류, 전통 음식 만드는 방법, 조선시대 무기 제작 방법 모두 아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가 인터넷을 통해 공벌레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후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죠. 자, 알맞지 않은 것 찾아볼게요. 1번, 공벌레는 말랑하다. 자, 이런 말 없었죠? 2번, 공벌레는 놀라면 웅크린다. 자, 여기에 있죠? 놀라면 몸을 둥글게 말아서 웅크림. 3번, 공벌레 가슴에 마디는 7개다. 맞아요. 7개의 마디가 가슴에 있다고 했고요. 4번, 공벌레는 몸을 둥글게 말수 있다. 그럼요. 5번, 공벌레는 평소의 모습과 놀랐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면 좋은 점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기록할 때의 좋은 점 1번.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기 좋다. 맞습니다. 2번.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기 좋다. 맞아요. 3번. 기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이것은 좋은 점이라고 볼 수는 없죠.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좋은 점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경우를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모두 쓰시오. 준영, 글을 읽고 내용을 간단히 기록할 때야. 자, 이때 중요한 내용 기록해야 되겠죠? 한겸, 이야기의 설명을 듣고 내용을 정리할 때야. 자, 내용을 정리할 때도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워,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하게 정리할 때야. 자, 자세하게 정리한대요. 자세하게, 세세하게 정리한대요. 자, 이것은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자, 따라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경우를 말한 친구는 준영이와 누구예요? 그렇죠. 한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두 친구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이어서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주신 매미가 내뿜는 액체라는 글을 우리가 읽어 볼 건데요. 원래 이 글은요,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이 학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면 아마 담임 선생님께서 이 듣기 자료를 들려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듣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 듣기 자료를 들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들을 거니까 이 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자, 우리가 듣기 자료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때는요, 일단 첫 번째로 제목을 보세요. 매미가 내뿜는 액체.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 뭐겠어요? 매미가 내뿜는 액체겠죠. 자, 따라서 우리 친구들 듣기 자료 들을 때, 아, 중요한 내용이 매미가 내뿜는 액체야. 매미가 내뿜는 액체가 뭔지 내가 파악을 해봐야겠어.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친구들 매미가 내뿜는 액체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나요? 알고 있었던 거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도 좋고요. 세 번째는요.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것에 집중을 하자.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듣기 자료를 들으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럼 우리는 읽겠습니다. 알았죠? 자, 우리는 이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자, 우리 해볼게요. 날씨 맑은 여름날, 매미 소리가 들리는 나무 밑에서 물방울을 맞은 적이 있나요? 날씨가 맑은 여름날이래요. 근데 나무 밑에서 물방울을 맞은 적이 있나요? 하늘은 맑은데 나무 밑에서 맞는 물방울. 하늘은 맑으니까 빗방울은 아닐 거예요. 나무 밑에서 맞는 물방울,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매미가 내뿜는 액체일 수도 있습니다. 매미가 내뿜는 액체를 알아볼까요? 자,
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지금부터 매미가 내뿜는 액체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딱 학교에서 들으면서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아, 매미가 내뿜는 액체 뭐지? 첫째, 매미는 배 밑에 구멍에서 자신이 먹은 것을 내뿜어요. 오, 배 밑에 구멍에서 자신이 먹은 것을 내뿜는데요. 자, 내뿜는다라는 것은요, 몸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밀어낸다는 겁니다. 매미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훨씬 많은 나무의 수액을 마셔요. 그리고 먹은 것 대부분을 몸 밖으로 내뿜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매미가 배 밑에 구멍에서 내뿜는 것은 뭐예요? 먹은 것을 몸 밖으로 내뿜는 것이니까 결국 나무의 수액을 내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이 맑았을 때 나무 밑에서 맞는 물방울, 그 물방울의 정체는 매미가 먹은 나무의 수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매미가 내뿜는 액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읽어볼게요. 둘째, 매미는 액체를 내뿜으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호하는 걸까? 몸속에 저장한 수액을 내뿜은 매미는 몸이 가벼워져서 빨리 날아서 천적에게서 도망갈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천적이란 매미를 잡아먹는 동물을 말하죠. 자, 그런데 몸속에 있는 액체를 다 내뿜으면 매미가 몸이 가벼워져서 빨리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것이 자신의 몸을 지키는,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 매미가 내뿜는 액체는 단맛이 난대요. 나무의 수액을 먹고 내뿜었을 때 그게 단맛이 나는구나. 만약 맑은 날 나무 아래에서 갑자기 물방울을 맞았다면, 아, 시원하네 하고 한껏 웃어봐요. 자,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매미가 먹은 나무의 수액이 매미 배 밑에 있는 구멍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더러운 것이 아니니까, 만약 날씨가 맑은 날 갑자기 물방울을 맞았다면, 아, 이거 매미가 나무 수액 먹고 배 밑에 있는 구멍으로 내뿜는 거네, 내보내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우리는 이렇게 매미가 내뿜는 액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목적이 있었죠? 설명을 듣고, 설명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을 메모를 한번 해봤어요. 바로 이렇게요. 자, 선생님이 정리한 거, 메모한 거 한번 볼게요. 제목, 매미가 내뿜는 액체. 이렇게 쓰고요. 자, 알게 된 사실 세 가지를 선생님이 적은 거예요. 1. 배 밑에 구멍에서 액체를 내뿜은. 2. 액체를 내뿜으며 몸을 보호함. 3. 액체는 단맛이 남. 자, 이렇게 세 가지 사실을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이번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별표 기호를 넣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한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 알아봅시다. 자, 무엇을 사용해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했나요? 선생님이 1, 2, 3. 그래요. 숫자를 사용해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자, 그리고 들은 내용에 어울리는 무엇을? 그래요. 제목을 선생님은 썼습니다. 제목.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을 별표와 같은, 이와 같은 별표와 같은 거를 뭐라고 해요? 기호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글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할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 방법 그대로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할 때는요, 우리 친구들만의 전략을 사용해서 특색 있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구나 하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공부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메모의 장점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메모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 짧게 써서 기록하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메모하면 아이디어를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죠. 또 메모하면서 내용을 머릿속에 쉽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메모의 장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기억의 정체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 매미가 내뿜는 액체. 자, 이거 뭐예요? 바로 매미가 먹은 수액이죠, 수액. 자, 땀, 소변 아니고요. 먼지도 아니고 이슬도 아니고 매미가 먹은 수액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6번입니다. 니은의 까닭을 이 글에서 찾아 정리하여 쓰시오. 자, 니은 여기 있네요. 매미는 액체를 내뿜으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자, 왜 보호하는 건가요? 뒤에 나오죠. 몸속에 저장한 수액을 내뿜은 매미는요, 몸이 가벼워져서 빨리 날아서 천적에게서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액체를 내뿜으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몸속에 저장한 수액을 내뿜은 매미는 몸이 가벼워져서 빨리 날아서 천적에게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디귿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디귿입니다. 만약 맑은 날 나무 아래에서 갑자기 물방울을 맞았다면, 아, 시원하네 하고 한껏 웃어봐요. 자, 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날씨가 맑은 날 물방울을 맞았다면 그것은 매미가 내뿜은 액체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액체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나무의 수액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 아니니까 시원하네 하면서 웃어보라는 얘기죠. 자, 가. 매미가 내뿜는 액체가 차가워서. 아, 시원하네. 이 말에 우리 친구들이 집중을 해서 가를 골라주면 안 됩니다. 알았죠? 나. 매미가 단맛이 나는 액체를 만들어내서. 어떤 친구는요, 이 문장 앞에 이 문장이 있잖아요. 매미가 내뿜는 액체는 단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르는 친구가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한 말을 글 전체적으로 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생각을 하고 풀어야 돼요. 알았죠? 다. 매미가 내뿜는 액체는 매미가 먹은 수액으로 되어 있어 지저분한 것이 아니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니까 그냥, 아, 이거 매미가 먹은 수액이구나. 시원하네. 이렇게 웃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글쓴이의 의도예요. 자, 따라서 기호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메모를 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쓰시오. 자, 보기에 낱말들 있는데요. 우리 빈칸 채우면서 문장 완성합시다. 메모를 했을 때 좋은 점. 1. 내용을 효과적으로, 그래요, 기억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무엇을 잊지 않고, 아이디어를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짧게 써서 기록하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일처리를 할수 있다. 자, 우리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이번에도 버스 탑승 안전수칙이라는 듣기 자료를 듣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요. 하지만 여기서는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이 학교에서 버스 탑승 안전수칙이라는 글 듣기 전에 어떤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자, 지금 이 글의 제목이 버스 탑승 안전수칙이에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내용이 뭐겠어요? 버스 탑승 안전수칙이겠죠.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거를 들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평상시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었던 버스 탑승 안전수칙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거 알아요? 아, 버스 탔을 때는 안전벨트 매야 돼요? 맞아요. 버스에서는 움직이면 안 돼요? 맞아요. 자,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보면 더 좋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글을 들으면서 강조하는 내용에 집중을 하자.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듣기 자료를 듣는다면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내용을 더잘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한번 읽어 볼게요.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버스 탑승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을 가나봐요. 안전하고 행복한 체험 학습이 되려면 버스 탑승 안전수칙을 지켜야죠. 먼저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이에요. 버스 출입문은 앞쪽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을 이용하실 때에는 무엇을 지켜서 차례차례 오르내려야 합니다. 자, 차례차례 한 사람씩 오르고 내리는 거 무엇을 지킨다고 하나요? 그래요. 질서를 지킨다고 하죠. 질서를 지켜서 차례차례 오르내려야 한다. 자, 이게 첫 번째 안전수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읽을게요. 양보하지 않고 뛰거나 밀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안전수칙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래요? 뛰거나 밀치지 말고 양보하자. 자, 그것이 안전수칙인 거죠? 자, 선생님이요. 그래서 이 부분 읽고 중요한 내용 또 메모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제목, 버스 탑승 안전수칙. 자, 1. 숫자 적었어요. 버스를 타고 내릴 때두 가지 이야기에서 선생님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 적었습니다.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오르내리기. 두 번째, 뛰거나 밀치지 않고 양보하기. 자, 이렇게 선생님이 메모를 해 보았어요. 중요한 내용을 기록해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버스 출입문이 열리면 바로 뛰어내려야 한다? 아니죠. 질서를 지켜서 차례대로 타고 내리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틀렸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뛰거나 밀치지 않고 양보하며 천천히 움직인다? 맞죠? 3. 버스 출입문을 이용할 때는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오르내린다. 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입니다. 버스 탑승 시 기억을 지켜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기억은요,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주의사항이에요. 자, 이거 왜 지켜야 하나요? 글 앞부분에 나오죠?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 자, 이 목적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체험 학습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어서 11번입니다. 니은에 들어갈 낱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니은 우리 아까 생각해 봤죠? 뭐예요? 질서를 지켜서 차례차례 오르내리자. 11번에 1번이에요. 자, 마지막 12번 문제입니다.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 내용 뭐예요? 이 글의 제목 뭡니까? 버스 탑승 안전수칙이죠? 중요한 내용은요, 안전수칙입니다. 1번, 버스를 이용할 때의 다양한 혜택? 아니고요. 2번, 버스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 안내? 아닙니다. 3번, 버스 안에서 할수 있는 놀이 활동? 아니고요. 4번, 버스를 이용한 현장 체험 학습의 목적? 이거 아니죠. 5번, 현장 체험 학습 중 버스 탑승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자, 이것이 중심 내용이죠. 우리가 글 제목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문어 이모님께 한번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공부했어요?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이모랑 정리해봐요. 메모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짧게 써서 기록하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일처리를 할수 있죠. 세 번째, 아이디어를 잊지 않고 간직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을 머릿속에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고 이 문제도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중요한 내용을 기록할 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국어 공부하자고요. 안녕!

어떤 상황일지 한번 쭉 살펴보세요. 네, 첫 번째 사진부터 함께 볼게요. 첫 번째 사진 보니까 지금 이분이 음식을 가져다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건이나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 네, 배달해 주는 거죠. 배달하다. 영어로는 deliver 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deliver. 한번 더. deliver. 네, 잘하셨어요. 그들은 음식을 매우 빠르게 배달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they deliver food very fast. 아주 빠르게 음식을 배달해 주시는 거. They deliver food very fast.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그 소포는 오늘 배달되었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The package, 소포는 was delivered. 이렇게 was delivered 수동태로 말을 하면 돼요. 소포가 배달되었다. 누군가는 배달해 주신 거고요. 그것이 배달된 것. was delivered tod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The package was delivered today. 예문까지 살펴보세요. 네, 이번에는요, 반대로 주문을 해서 배달이 온 거고, 우리는 주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게에서 물건이나 음식을 주문하는 것. 지금은 여기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 사진이 나와 있지요. 주문하다는 영어로 order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order. 한번 더. order. 네, 잘하셨어요. 문장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나는 온라인으로 새 책을 주문했다. 아, 그럴 때도 I ordered a new book online.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도 ord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녀는 저녁으로 피자를 주문했다. 네, 음식 주문하는 것도 order 가능합니다. She ordered pizza for dinn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주문하는 거 order이고요. 배달을 하는 행위가 바로 deliver입니다. 그래서 보통 배달을 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어떤 친구들이 I delivered pizza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피자를 배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피자를 배달해주기를 주문하는 거는 I ordered pizza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order, deliver.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쇼핑하면서 옷 입어보는 거 있죠? 네, 이 재킷을 입어보아라 라고 할 때 입어보다.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외쳐주세요. 잘하셨어요. 정답은 try on 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물건을 사는 것, 쇼핑과 관련된 5개 단어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미션까지 해봐야겠죠? 나만의 문장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구매한 것은 무엇인가요? 다섯 단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만의 문장 만들어 보세요. I ordered a gift for my mom online. 네, 주문하는 거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죠. 그래서 엄마를 위한 선물을 온라인으로 ordered. 주문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다른 단어들 여러분이 골라서 여러분만의 문장 만들면서 다섯 단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수업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0: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1: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뿔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0: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빠!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서아시아와 유럽의 사회 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오스만 제국이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유럽에 있었던 신앙로 개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그 뒤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오늘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의 나침반 확인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세 유럽은 크리스트교가 중요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대로 넘어가면서 그러한 세계관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종파가 여러 개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발생했던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종교전쟁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앞에 나왔던 내용인데 종교개혁과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서 뒤로 선생님이 뺐습니다. 두 번째로 배울 내용은 제정, 군사국가, 과학혁명, 계몽사상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제정, 군사,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부터 들어온 단어거든요. 이전에는 절대왕정이라고 표현됐었는데 이제 역사학계에서 제정, 군사, 국가로 새롭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특징을 알아보고 각 국가의 제정, 군사, 국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과학과 철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데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제정군사국가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나올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울 내용을 한 컷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일단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군사력과 재정을 함께 지고 있는 그러한 국가를 우리가 제정군사국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제정군사국가도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유형이 영국형입니다. 영국형은요, 왕과 의회가 힘을 합쳐서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시스템은 프랑스형입니다. 프랑스형은 영국형과 다르게 의회와 왕이 약간 타협하지 않고 왕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강의를 들으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르네상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제가 작년에 좀 되게 신기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으면 한 번씩 노래를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듣고 싶은 노래를 추천받았었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말한 노래가 제가 중학생 때 듣던 노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다시 유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레트로다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패션이라든지 음악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르네상스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14세기, 16세기에 그리스 로마 문화를 어떻게 한다? 되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재생과 부활이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에 맞게 그리스 로마 문화를 되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중세 유럽에서는 신 중심의 세계관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여러 움직임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예 부흥운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르네상스가 좀 그림으로 좀 쉽게 이해를 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죠.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 로마 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동상에서, 조각상에서 보면 알수 있겠지만 인간의 모습을 되게 적나라하게 약간 인간의 몸의 굴곡 같은 것들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서유럽 문화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많아지게 되고 교회 예술이 주된 문화가 됐던 것이죠. 근데 이런 르네상스는 어떤 식으로 다시 부활하게 됐냐면 비잔티움 문화가 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잔티움 문화가 다시 유럽으로 수입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이고요. 이때 보여지는 여러 문화 작품들을 보면 그림을 되게 그리스 로마 문화와 비슷한 형태로 띈다. 이제 그림이 이제 되게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르네상스가 시작됐던 지역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럼 이탈리아에서 왜 르네상스가 유행하게 되었는지, 시작되게 되었는지 배경부터 보자면, 첫 번째는 이 이탈리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옛날 고대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많았어요. 그런 유산들이.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했죠. 누구한테 멸망했죠? 그렇죠.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고전 문화 연구가 활발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문화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문화 활동 자체가 뭐 경제적인 뭐 소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거나 문화 작품을 그 예술 작품을 사줘야 되는데 이탈리아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중해 무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번영을 누렸기 때문에 도시의 상인과 군주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역량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문주의가 발달했고요. 특히나 문학, 미술 분야 등에서 예술이 발달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배경 부분을 시험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여기 좀 초점을 맞춰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문학 작품에서는 페트라르카의 서정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작품은 흑사병을 피해서 도시에 살던 흑사병을 피해서 이제 10명의 남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도시 시골에 별장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모여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10일 동안 나눈 거를 기록으로,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만든 거를 데카메론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고등학생 때 국어 선생님께서 이 데카메론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모험 얘기인가? 라고 하면서 도서관에 갔을 때 잠깐 봤는데,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데카메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게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욕구에 관련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수위가 좀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수도사라든지 교회가 되게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실상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좀 실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띄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가치를 가진다 보면 될것 같고요. 미술 작품으로는 보티첼리의 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같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건축물에서는 성 베드로 대성당과 같은 건축물도 있습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요. 16세기 이후에 확산이 됩니다. 이제 이탈리아로 유학 갔던 그런 학자들이 이제 르네상스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좀 형태가 다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정말 예술 작품의 형태였다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이거를 받아들여서 현실 사회와 교회 부패를 비난하는, 비판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에라 스미스의 우신 예찬, 그 다음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어떤 게좀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교회와 교황, 수도사, 이런 성직자들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구텐베르크가 할파민 세수를 발명하면서 지식과 사상의 확산에 기여하게 됐던 것이죠. 예전보다는 더

더 빠르게 인쇄물들이 전래가 될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조금 더 종교개혁과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초기화요 스티커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 스미스의 우신예찬 한번 읽어보면 사람들은 성직자들이 세속의 근심에서 벗어나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죠. 나는 오히려 그들이 누구보다도 세속적인 일에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교황은 바로 나. 우신 덕분에. 우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약간 어리석은 신입니다. 우신 덕분에 이토록 화려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삶은 사도들과 전혀 닮지 않았다. 그들은 권력과 재산을 위해 싸우면서도 스스로를 신앙의 수호자라고 자부한다. 그러니까 교황과 교회의 모습은 그냥 겉으로는 되게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되게 세속적이고 그런 향락에 빠져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밑줄 친 기역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 중심의 문화가 나타나다. 14세기부터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를 지닌 문화 운동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 이 문화 운동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 하였는데 특히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르네상스에 관련된 이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답은요, 5번입니다. 1번부터 4번은 다 르네상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5번은 중세 유럽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앞에서 봤던 에라 스미스의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죠. 그래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교회 비판, 사회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게 된다까지 기억하면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영향을 끼쳐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종교개혁은 뭐냐면요. 16세기 초에 유럽에서 부패한 성직자와 타락한 교회에 대한 비판이 고조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학작품을 봤을 때, 뭐야,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건하지 않네? 되게 세속적이네? 라고 하는 비판이 등장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의 기반이 마련됐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와 교황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첫 시작을 끊었던 사람이 바로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루터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데, 루터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사건이 어떤 거였냐면, 교회에서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 시기부터 성당의 증축을 위해서 엄청나게 남발을 했거든요. 자, 그럼 면벌부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죄를 지으면 벌을 받죠. 근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세계관에서는 내가 만약에 잘못을 했으면 그것이 들키지 않더라도 죽고 나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정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의 죄를 지으면 벌을 사후 세계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그런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이 면벌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황과 교회가 너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이 면벌부를 통해서 벌을 면제해 줄게라고 하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십자군 전쟁 때도 이 면벌부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이 시기 때 이걸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게다가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에서 발생했던 종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게 불만이 엄청 커졌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거에 대한 비판을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당연히 교황이 분노했겠죠. 그래서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 위치인데 독일에 있는 황제와 교황이 합심해서 루터를 되게 제압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이거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제후들이 루터를 보호하게 되면서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내전 끝에 이제 교황과 황제가 이제 한 발짝 물러서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아우크스 부르크의 하이다. 화했다라고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화의를 통해서 루터파가 인정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황제가 당연히 세니까 제후들을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은요, 뭔가 국가긴 한데 사실상 봤을 때 내부의 여러 국가가 분열되어 있는 데 독립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황제의 권력이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로부터 전통적으로 계속 간섭을 받고 있었고요.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가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황제가 외부에 신경 쓸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제후들과 어쩔 수 없이 화해를 맺게 된다. 라고 하는 게이 내용이고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칼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칼뱅의 주장 중에 대표적인 게 예정설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과 하는 일은 신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정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 특히 좋아했었냐면 상공업자들이 좋아했습니다. 중세 때는 돈을 만지는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거든요. 근데 예정설을 들어보니까 내가 상인으로 태어나서 상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한다. 즉, 돈을 많이 벌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상공업자들이 이 칼뱅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환영하게 됐고,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국 국교회인데, 국교회는 조금 앞에 나와 있는 루터와 칼뱅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캐서린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캐서린의 시녀가 있었는데, 앤블린이라고 하는 시녀가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앤블린과 결혼하고 싶어서 캐서린과 이혼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교황한테 아, 나 지금 아내인 캐서린이랑 이혼할래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교황 입장에서도 좀 난처했던 게 캐서린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친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헨리 8세가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의회를 소집해서 마침 유럽 대륙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호응하고 있었던 성직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모집해서 우리는 이제 교황과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교회를 새롭게 출발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영국 국왕이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게 되면서 만들어졌던 게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종파와는 조금은 시작 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의 결혼 문제. 이혼 문제가 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한번 보면 제20조 교황이 모든 벌의 완전한 면제를 말할 때 모든 벌은 진정한 의미의 모든 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 자신이 내린 벌만을 뜻한다. 진짜 벌을 좀 낮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심으로 참회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참회한 크리스트 교도는 면벌부가 없어도 형벌과 죄를 완전히 사면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면벌부에 의지하지 말고 열심히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너 면제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루터의 주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료가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교랑 신교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나뉘어지게 되는데 구교와 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교황의 존재입니다. 일단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인정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믿음 플러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행과 성사 약간 의례적인 것들을 좀 참여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신교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권위의 원천도 성경 플러스 교회의 가르침인데 신교는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교에서는 교회의 존재도 되게 크게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신교는 믿음과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이 종교를 가지고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엄청 국제전으로 확전됐던 그런 전쟁이라고 볼수 있는데 너무 치열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조약을 통해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이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공인받지 못했던 칼뱅파까지 인정받게 되면서 유럽에서는 가톨릭, 그다음 루터파, 칼뱅파가 인정받게 된 것이죠. 크리스트교 세계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 성상숭배 금지령 이후에는 이제 크리스트교가 서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이후에 구교와 신교로 또한번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전쟁 이후에 제정군사국가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16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많은 전쟁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30년 전쟁이 너무 치열하고 국제적인 전쟁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대비해서 좀 국력을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 국가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력을 가지려면 이 병사들, 장군들한테 돈을 줘야겠죠. 그래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경제력입니다. 재정 능력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세금 제도와 중앙행정 기구를 갖춘 재정 군사 국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새롭게 등장한, 교과서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이 강화됩니다. 이전에는 기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급이 있었는데, 이제는 화약무기로 무장한 상비군 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제 왕이 국가에서 직접 고용했고, 군인을 약간 업으로 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포라고 하는 게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대포의 공격을 견디기 위해서 별 모양의 요새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비군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돈을 효과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관료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필요한 재정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관료제를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서 이제 재정을 수입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웠다라는 건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팔고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 자체를 되게 인정하고 높게 해주는 중상주의라고 하는 이제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장려하고 관세를 높여서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상공업을 보호하려고 했던 게 중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원료와 상품 시장 확보를 위해서 이때부터 식민지 확보를 엄청나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중상주의의 맥락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원료를 파는 게 아니라 완성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원료를 수입해서 공장에서 완성품을 만들고 수출해야 됩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완성품을 수입하는 걸 금지해야 되고, 국가 안에 있었던 원료를 수출하는 걸 금지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원료 수입과 완성품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장을 위해서 식민지를 획득하려고 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정군사국가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영국형은요, 왕권과 의회가 협업을 합니다. 반면에 프랑스형은 왕권이 좀 절대적이고요, 상대적으로 의회가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영국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아까 그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던 헨리 8세가 두 번째 아내 엠블린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자식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부터 영국의 발전이 엄청 눈부시게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는 걸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인도 무역을 지원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젠트리라고 하는 계층과 시민계급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좀 돈이 많은 계층들이 의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찾아보니까 그나마 가장 가까운 왕이 누구냐? 바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는데, 그 스코틀랜드의 왕을 잉글랜드의 왕으로 같이 앉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스코틀랜드에서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행사했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게 누구였냐면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였습니다. 찰스 1세가 너무 의회를 무시하고 전제정치를 하니까 의회에서 참다 못해서 안 된다, 우리 영국에서는 그게 전통이 아닙니다, 폐하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권리에 대해서 청원하는 글을 제출합니다. 찰스 1세가 이걸 보고 처음에는 승인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 의회를 훼산하면서 의회와의 갈등이 심각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영국에서 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 내전에서 의회가 승리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청교도혁명의 결과에서는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의회파의 승리를 이끌게 됐고, 왕을 제거하면서 영국은 왕이 없는 공화정이 수립되게 됩니다. 너무 무섭게 통치를 했어요. 공포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크로멜이 다스리는 공포 정치, 그다음 공화정보다는 왕정이 낫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다시 왕정이 부활되게 됩니다. 근데 또한번 제임스 2세에 의해서 똑같은 전제 정치,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의회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메리의 남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됐고, 그 과정이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예혁명의 끝

때 권리장전이라는 걸 승인받게 되면서 의회의 권리를 인정받게 됐고, 이제 입헌군주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국형 재정군사국가, 정부와 의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흐름이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권리장전의 내용을 보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정지시키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국왕의 권력은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권을 높이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루이 14세가 왕권 신수설, 나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합니다. 스스로를 태양왕이라 자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면서 왕권을 엄청나게 과시했는데,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게 되면서 이때 콜베르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도 많았고, 군사력도 강했고, 왕권도 강했고. 하지만 국왕의 독단적인 세금 징수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어지는 프랑스 혁명의 이제 씨앗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이제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이외의 국가들을 보면 에스파냐, 펠리페 2세가 부적 함대를 앞세워서 해상권 장악했는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격파되게 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표트르 대제가 좀 낙후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유럽 문화를 수용하고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면서 발전하려고 했고요.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독일에 있었던 국가 중 하나인데, 프리드리히 2세 때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상수시 궁전이라고 하는 궁전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게 프랑스 말로 걱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앞에 나왔던 베르사유 궁전을 좀 모티브로 따서 나도 프랑스처럼 강력한 국가의 군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다짐을 볼수 있었던 그런 궁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스로를 계몽군주를 자처하면서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고요. 상수시 궁전은 프로이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왕의 권리는 신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리고 베르사유의 화려한 궁전을 지었고요. 이러한 가해 정책과 무리한 대외 정책으로 인해서, 대외 전쟁으로 인해서 왕국은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재정 군사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은 왕권이 의회권과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데, 반면에 프랑스는 왕권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좀 절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프랑스의 재정군사국가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번,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였다. 이거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고요. 2번,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였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3번,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하였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4번, 헝가리를 정복하고 빈을 포위 공격하였다.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 5번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는 과학과 철학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특히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게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자연현상이 신의 섭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병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신이 지금 노했다, 화났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 뉴턴의 이런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아, 신의 섭리가 아니라 법칙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구나. 우리는 이 법칙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이 과학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근대 철학도 발전했는데, 데카르트 때는 신과 분리된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해서 계몽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계몽사상의 내용은 인간의 이성이 사회를 진보하게 한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는 이성과 진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를 진보하게 할수 있는 그런 사상이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로크, 저항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저항권은 국가가 우리를 억압하면 우리 저항해서 국가를, 정부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고요.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 볼테르는 언론의 자유, 루소는 모든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라고 하는 국민주권선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몽사상이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몽사상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0: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 일본. 해산물의 천국인데요. 그 중에서도 명물로 불리는 결미 생선이 있습니다.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담백한 육질과 깊은 감칠맛. 망망대해에서 오직 맨몸 하나로 400년 전통을 이어온 외줄 낚시의 달인들. 하늘로 솟구치는 가다랑어 초호. 그 치열한 현장을 공개합니다.
1: 活動するのは力もいるし テクニックもすごいいるんですよね。 トラッキングツーはありますよ。
0: 여기 3대째 고집스러운 손길로 명품을 빚는 장인이 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것은 오랜 세월 일본 음식의 맛을 책임져온 가스오 부시. 어떤 음식에 넣어도 맛의 깊이가 달라지는데요. 이 맛은 나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배를 이어 내려온 가문의 비법으로 만드는 최고급 가스오부시.
2: 본가리부시 때 기계가 길이나이는데 나가 기계가 難しいかなと思ってます.
3: 細かい 大変な 仕事가 탁상 ありますね.
0: 명품 가스오부시 탄생 과정까지 일본의 맛, 가다랑어의 인생을 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일본 시코쿠섬 남부에 자리한 고치현. 태평양과 맞닿아 있어 해산물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생선은 바로 가다랑어. 명물로 불리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가다랑어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를 찾았는데요. 벌써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군요. 이 가게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주인공은 고치현의 별미, 신선한 가다랑어 회입니다. 생선이라면 누구보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사람들. 하지만 봄, 가을엔 너도나도 가다랑어의 매력에 빠진다죠. 어른은 물론 아이 입맛까지 단번에 사로잡은 가다랑어 회. 이맛 하나를 보러 멀리서도 기꺼이 찾아올 정도인데요.
4: 또 茨城県から 羽田 空港まで 1時間, 羽田 空港から 高知 空港まで 1時間. なので 2時間 です. 全然 違います. 戻れない。何が違ったんですか？柔らかい。柔らかくて、脂も乗ってるし、あと臭みが、高知のカツオは臭みがなくて、関東のカツオはもうちょっと硬くて、臭いのが当たり前なので、びっくりしました。
0: 풍성한 어획량 덕분에 가다랑어를 전문으로 다루는 생선 가게도 유명합니다. 4대째 가다랑어를 판매해온 다나카 타카히로 씨입니다. 사실 고치현은 일본 내에서도 가다랑어 사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5: 일본でも そんなにお刺身はこれほどここの町ほど日本中でもお刺身食べるところはない。この時期だと 2日に 1回、 1週間に 3回ぐらい カツを食べる人がたくさんいる。だからそれぐらい食生活にカツオが入ってるから、カツオなしでは、なかなか食生活がおぼつかない。
0: 이중 맛없는 것은 전체 20%, 수십 년 만져온 손으로 골라내죠.
5: 赤身の味のバランスがすごくマグロと違って いろんな味が含まれてて、それが悪い方向に行くと赤身が臭くて食べれないんです。 あのすごくこう甘くて美味しいとかですか。
6: こちらが美味しくないカツオ。これがグッ
5: と。何だこれ。
6: 硬い、わかる。
7: タッタカジョ。
8: おお。
6: あの肩こり。肩こり。肩こりみたいな。中に芯がある。
0: 살이 단단해서 잘 들어가질 않네요.
6: 今度は각오시도되죠.
7: 각오하세요.
6: 이거 맛있을까요?
5: 갓 비린내도 좀 나는 것 같아요. 껌 씹는 것 같고 뭔가 신맛이 강한 느낌이라고 할까?
6: 이거가 普通の美味しい感想の柔らかさ全く違う。
8: 오, 다르네, 다르네.
0: 비교해서보니 육질 차이가 확실하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6: 그래가 맛있을까
8: 요? 와, 진짜 부드러워요.
0: 고치현에선 가다랑어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짚불에 굽는 것인데요.
9: 가츠오의타테키, 아, 시오 타테키. 네, 今は塩を振って大体10分から15分ぐらい置いちゃったらあのカツオの汁が出てで汁と塩があの混ぜてちょっと味がちょっと濃くなります。
0: 우리나라사람들이삼겹살을짚불에구워먹듯고치현에선가다랑어를짚불에굽는것인데요화력이좋은장작불이나가스불도있지만볕집을고집하는데는그만한이유가있습니다.
6: もともと今では香りが柔らかい、すごく香りが香ばしくて柔らかいのと、あと火力がすごく強い。で、一番の原因はおそらくここほらお米がたくさん取れるからいっぱい転がってた、たくさんあったの。だから現地でもともとカツオが取れて、で地元の農家の人たちとお米の交換とか。わらをもらったりとか、その残りが今わら焼きたたきっていうことで。
0: 화력이센짚불에가다랑어를살짝구우면구수한짚불향이배이는것은물론특유의비린내까지잡아주는데요이때표면을균일한두께로살짝만구워내는것이핵심숙련된기술자가아니고선할수없는일이죠짚불향을제대로입은가다랑어는맛과풍미가뛰어난것으로유명합니다덕분에고치현은일본에서가다랑어를가장많이소비하는지역으로이름을올리고있습니다사실이가다랑어는우리에게도낯설지않은생선인데요우리밥상위에자주오르는참치통조림속생선이바로이가다랑어이기때문입니다그렇다면이가다랑어어떤방식으로잡아오는걸까요새벽6시구례항경매장에는갓잡아온가다랑어들이경매를앞두고줄지어있습니다벌써부터좋은가다랑어를선점하려는경매인들의눈치싸움이치열한데요참치가문에서가장작은막내인가다랑어담백한맛만큼은참치못지않은데요1년내내조업하지만4월에서6월그리고9월에서11월에잡힌것을최고로칩니다
7: 구리인데구리
6: 네네오
7: 예굉장히다양하더라고요
10: そうですね근데今僕が測れたけどここら辺りが大体2キロ2キロぐらいの今日のはそれが一番
7: 그럼이건어떤방식으로잡아오는건가요
10: 입본들이
0: 고치현에선무려400년전부

0: 외줄 낚시로 가다랑어를 잡아왔는데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방식을 고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 이것이 이뻐 돌아가라. 사가나 기레이. 다음 혼나가 기레이. 아미가 뭐 전부 있거라. 온몸이 사가나도 쓰다 그랬다니 이빨 먹으라와.
0: 고치현의 명물 가다랑어 누가 잡아오는 걸까요? 며칠 후 가다랑어 어선의 출발지인 구례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2: 하이 고니즈와 모쿠와 일본의 카즈오노 일본 두리시테마스 니시가 마사르토이마스 23년 ぐらい この仕事をしています 카즈오와 다이타이 사오대 1匹 1匹 釣ります. 그런데 요크 구울 토끼와 미지카이 사오대 釣って 네, 大きさも あるんでね 硬い 사오 弱い竿いろいろあります。 カツオを釣ってる時はね こっからどんどんどんどん みんなカツオを釣ってね 飛んでくるんでね それで船も動いてるんで こっから中には入ってこないようにね 危ないんでお願いします。
0: 어느덧 시간은 밤 9시 그제야 가다랑어 잡이배가 출항을 준비합니다.
2: これからカツオ釣りに行きますよ。 足釣り岬を聞いてます。 110km ぐらい。 時間はね、まあ 8時間
0: 출발 직전 선장 니시가와 씨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망망대해로 나가기 전 만선과 안전을 빌며 수호신께 두 손을 모읍니다. 조업 장소가 멀다 보니 매일 이 시간에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배가 출발하면 선원들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1: 와, 거기가 연인데요.
4: 가시는 동안은 여기서 쉬시는 거예요?
1: 맨날 떠는다는 거. 배야. 빨리 이동하지 않다네. 내릴 시간 쓰고 나니까.
0: 딱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좁은 공간이지만 선원들에게는 그 자체로도 소중한 휴식처입니다. 조업 장소까지 8시간 거리. 제작진도 구석에서 쪽잠을 청해봅니다. 망망대해 위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 니시가와 씨만 깨어있습니다.
2: 船가 요거 船가 고르가라네. 마 미하리요.
5: 疲れてますよ.
2: 마이니지 난데네.
0: 새벽 4시 20분쯤 어둠을 가르며 달려온 지 어느덧 7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분주해진 조타실. 그토록 찾던 가다랑어 떼입니다. 소식을 들은 선원들이 눈도 채 못 뜬 채 갑판으로 뛰쳐나옵니다. 가다랑어 잡이를 분주히 준비합니다. 그 사이 사방에서 모여든 가다랑어 배들. 그런데 선원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사이 선장은 가다랑어를 유인할 미끼부터 챙깁니다.
2: 死んだやつは多分美味しくない。

0: 모든 채비를 마친 바다 사나이들의 속이 타들어가는 순간 태양이 떠오릅니다. 선장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선원들이 익숙하게 각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순간 때를 놓치지 않고 미끼인 정어리를 뿌리는 선원. 정어리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바다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1: 잡석!
0: 정어리 냄새를 맡고 가다랑어 떼가 몰려든 것인데요. 가다랑어 떼가 나타나자 선원들의 손이 바빠집니다. 제법 무게가 나가는 통에 한 마리를 낚아 올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가다랑어를 낚아 올려야 하는 것이 이들의 숙명. 선원들과 힘겨루기에서 진 가다랑어들이 하나 둘 배 위로 올라옵니다. 노련한 선원들 덕분에 배 위가 어느새 가다랑어로 가득합니다. 참치 사촌 아니랄까봐 힘이 넘치네요. 이 가다랑어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데요.
2: 가다랑어는 간단히 見えて 전혀 간단じゃないんですけど 力もいるし テクニックもすごいいるんですよね.
3: 위에 꽂다 순간이 上げるんです. 아, 乗けるとかね. 乗けるときも 테크닉.
0: 그런데 낚싯바늘에서 저절로 빠져 떨어지는 바다랑어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치 마술 같았던 가다랑어 외줄 낚시. 그 비밀은 바로 이 낚싯바늘에 있습니다. 낚싯바늘이 있어도 기술과 요령이 없으면 무용지물. 바늘에 걸린 순간 아래로 내려가려는 가다랑어를 단숨에 올려야 합니다. 이때 낚싯대를 90도로 세우는 것이 핵심 기술. 그리고 흔들면 바늘이 빠지면서 배 안으로 떨어지는 원리인데요. 모처럼 맞이한 가다랑어 풍년. 하지만 이러다가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가다랑어이기에 선원들은 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2: 요거 들을 때가 2秒과 3秒 1匹. 평균 5秒 1匹 ぐらいは 쓰이ますね. 多い時は 200, 300. 1人が 200, 300. 300, 300.
0: 그때 조타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선장이 갑자기 뛰쳐나옵니다. 외줄 낚시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4: 조금이라도 들어간 적이 안 좋은데. 뭐가 헛다라 1人 사오 増える でしょ. 그런데.
0: 외줄 낚시라 선원들의 손은 그물과 다름없는데요. 손 하나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죠. 선원들의 손이 바빠질수록 쌓여가는 가다랑어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계속 잡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원들 아래에서 세차게 분사되는 이 물 때문인데요.
5: 가스를 뜰 때와 これから 산수 물이 나るんですよ. それが イワシと イワシみたいにね イワシが いっぱいいるみたいに だまして 가스를 뜰んです. そんな感じです. ここで
0: 가다랑어는 총알처럼 빠른 속도로 무리를 지어 다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질이 급한 만큼 한번 놓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래서 미끼인 정어리를 뿌리는 동시에 물을 분산합니다. 정어리 떼가 계속 배 주변에 머무는 것처럼 가다랑어의 눈을 속이는 거죠. 400년을 이어온 이곳 어부들만의 노하우입니다. 속임수가 제대로 먹혔는지 가다랑어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다들 어떻게 빠지지도 않고 낚시를 하는 걸까요? 아, 발을 넣을 난간이 있었군요. 가다랑어가 사라지기 전까지 쉴 새 없이 계속되는 조업. 어느덧 조업을 시작한 지도 3시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입질이 없어진 상황. 가다랑어 떼가 사라졌다는 신호가 들리자 그제야 허리를 펴는 선원들. 하지만 곧바로 쉴 수는 없습니다. 곳곳에 쌓인 가다랑어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끝날 때

0: 비슷하면 비린내가 날 수 있는데요. 잡는 데 노력을 쏟은 만큼 지금부터는 선도 유지에 힘을 쏟습니다. 고된 조업에 이어 하역까지 어느 것 하나 녹록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선장은 선원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을 쓰는데요.
1: 혼나가
0: 그래도 외줄 낚시로 잡은 덕분에 상처가 없어 그물보단 비싸게 팔린다는군요. 400년을 이어온 외줄 낚시. 그 전통은 바다 위에서 계속됩니다. 고치현을 뒤로하고 찾아온 곳은 일본 최남단 가고시마현 이부스키시. 이곳 역시 가다랑어와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바로 일본 요리의 맛을 완성시켜주는 가스오부시. 가다랑어로 만든 최고급 상품의 산지로 이름난 곳입니다. 가스오부시는 오코노미야키부터 각종 조림, 국물까지 일본 요리의 맛을 결정짓는 핵심 재료인데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의 가스오부시 사랑은 각별합니다. 이곳 이부스키시에서는 닭튀김 위에도 올려 먹을 정도인데요. 아, 이건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평범한 닭튀김도 근사한 요리로 바꾸는 가스오부시의 마법. 오랜 세월 일본인을 사로잡은 매력 대체 뭘까요?
2: 唐揚げはもともと好きなんですけど、鰹節を加えることでさらに旨味が増してより美味しくなります。
0: 어느새 일본 사람들의 밥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3: 主役ではないけど、ないと物足りない。そのお好み焼きにしても。 네, 나이도 成立しない感じ.
0: 가스오부시의 원료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마침 먼 바다에서 막 돌아온 원양어선이 있습니다. 하역 작업이 한창인데요. 배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냉동 가다랑어. 잡자마자 얼린 탓에 돌덩이처럼 위협적입니다.
4: 미크로네시아
0: 무려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나가서 잡아온 것인데요. 덩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다랑어 생물로는 가스오부시 물량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부스키시에는 가스오부시 공장만 약 20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고급 가스오부시를 만드는 공장은 5곳.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전국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그 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5: 안녕하세요. 다이마루 가스오부시 유겐가이샤 3대目の 하마무라 아키토입니다. 鹿児島県指宿で鰹節を製造しています。こちらが本枯節の完成品になります。鰹をさばいてから完成するまで大体5ヶ月から6ヶ月くらいかかってます。で、今からその製造工程を紹介するので見てください。どうぞ。
0: 그 시작은 원료 준비. 태평양에서 잡아온 가다랑어 중 질 좋은 걸로만 엄선해서 사용합니다. 작업하기 전날 찬물에 넣어 해동과 동시에 핏물을 빼주는데요.

0: 切るカツオ 5kg のサイズが3トン。 この大きさのカツオで本枯節を作ります。 今日切ってるカツオがだいたい 5kg ぐらいのカツオ で、そこからカツオ節4本できるので。
1: 다음날 가스오우시 공장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완성까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인데요. 모든 작업은 분업화로 이루어집니다. 시작은 가다랑어 손질. 생선 머리는 단단해서 기계의 도움을 받지만 이후부터는 모두 수작업입니다. 손질부터 만만치 않죠.
2: 가다랑어
1: 가다랑어에서 필요한 것은 순살뿐. 뼈 바로 옆에 칼을 대 살 손실 없이 한 번에 발라내는 것이 기술인데요. 수년간 익혀야 할 수 있는 숙련된 작업자의 영역입니다. 손질의 마지막은 내덩이로 자르기. 이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고급 가스오부시의 가치를 판가름하는 것은 맛과 향만이 아닙니다. 모양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모양에 따라 값이 두세 배 차이가 나기도 해 정밀한 기술을 요하죠. 두툼하고 생선 모양에 가까울수록 1등급. 칼질 한 번이 등급을 가릅니다.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탄생한 최고급 가스오부시. 그 가치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빚어낸 정성의 결정체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동료와 호흡도 잘 맞아야 합니다. 가다랑어 300마리를 손질해야 하는 속도전, 한시도 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할 수 있는 생물인 만큼 서둘러야 하는데요. 손질을 마친 가다랑어의 다음 행선지는 열기로 가득한 곳입니다. 약 1시간 40분간 천천히 조리듯 익혀주는데요. 이때 100도를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단백질이 완전히 응고되면서 살이 단단해져 감칠맛을 가둘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3대에 걸친 전통 방식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만큼 고된 작업도 많습니다. 가다랑어에 숨어있는 가시를 일일이 뽑아내는 일도 그중 하나입니다. 뽑고 또 뽑아도 끝없이 이어지는 가시 행렬.
3: 가시가 그렇게 많아요? 얼마나 되는지?
4: 그렇지. 똑같아요.
1: 잔가시만 해도 40개에서 60개 정도 제거해야 합니다. 가시 위치를 몸으로 기억하는 사람들. 수십 년이 만들어낸 손끝의 감각입니다.
5: 목숨이 갑자기 많이 뛰는 仕事ですから
1: 식으면 가시가 잘 뽑히지 않아 틈틈이 따뜻한 물을 부어가며 작업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일이 많아져 이 작업을 할 때는 쉬지 않고 꼬박 3시간 가량 작업을 하는데요. 한 자리에 서서 반복하는 작업이라 몸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0: だから仕事を丁寧にしたらいい商品ができるでしょう。それが楽しみ。
1: 세심한 손길을 거쳐 가다랑어 20살만 남았습니다. 쉴 틈 없이 다음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진흙 같기도 한데요?
0: 骨に 肉が 少し ついてるでしょ。 また 尻尾の方も 肉が あるでしょ。 それを 機械に かましたら 出てくる。 これだから 骨 取ったところの 傷に 塗るの。
1: 작업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억센 가시가 뽑히면서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균열이 생기거나 곰팡이가 침입할 수 있기에 바로 보수 작업에 돌입합니다. 자투리 살을 갈아 만든 반죽으로 표면을 깔끔하게 정리해 나가는데요.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한치의 소홀함도 없습니다. 손 감각으로 빈 곳을 메꾸고 망가진 부분을 감쪽같이 재건하는 기술. 기계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작업자들의 섬세한 손놀림 아래 새롭게 탈바꿈한 가다랑어. 달인들이 따로 없습니다. 이제까지가 사람의 기술이 필요한 과정이라면 지금부터는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2: 가슴씨와 수분을 넣이때 그 음함이요. 凝縮させるって美味しい食べ物なので、そのためにまず乾燥機に入れて火を入れます。
1: 삶는 과정에서 속살에 스며든 수분, 특히 뼈 주변 살은 쉽게 상할 수 있어 반드시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3: 火は大体2日ぐらい入れて、あっちの滝の屋に昆布酒は移すんです。
1: 이틀 후 드디어 건조기에 들어간 가스오부시를 꺼낼 시간입니다.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48시간 만에 생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바싹 그을린 나무 토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4: 너무 야와라카이다. 부드러워요.
5: 부드러워요.
1: 건조까지 마친 가다랑어는 위층에 있는 훈제실로 향하는데요. 승강기를 이용하지만 훈제실 안에 넣는 건 사람이 직접 해야 합니다. 구석구석 최대한 많이 채워 넣어야 하는데 기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옮기기도 벅찬 가다랑어를 쪼그려 앉아 옮기는 하마무라 씨.
2: 10kg ないぐらいかな。 150枚ぐらいじゃないかな。
1: 하루에 2,000개 이상을 옮겨야 하는 작업. 허리와 무릎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2: こんな暑いからまだ
1: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전통을 고집하는 건 3대째 최고급 가스오부시를 만든다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2: これはね、紅葉樹、硬い木です。
1: 장시간 훈연해야 하는 가스오부시 특성상 뗄감으로 단단한 단풍나무 계열만한 게 없다는데요. 4주 동안은 하마무라 씨의 온 신경이 집중되는 훈연실. 그야말로 인고의 시간입니다. 4주간의 훈연을 거친 가다랑어.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지만 그 대신 깊은 풍미를 품었습니다.
2: これはカツオの生切りをした後に大体3週間から4週間ぐらい燻製室で燻製をしたものです。これも硬いんですけど、まだ硬くするためにカビをつけて美味しくしていきます。そのカビをつける前の作業を今から するところです。ここも細かい大変な仕事がたくさんありますね。
1: 이래서 최고급 이름이 붙나 봅니다. 마지막 과정을 앞두고

0: 가다랑어 표면을 깎아줍니다. 훈연하는 동안 생긴 그을음과 지방만 정확히 걷어내는 작업. 오직 손끝의 감각으로만 해냅니다. 이렇게 해놔야 다음 작업이 수월하다는군요. 그때 수상쩍은 액체를 뿌리는 하마무라 씨.
1: 가스부시오도 코지킨. 그 코지킨의 영향이 나는 게 가스의 지방인데, 가스의 지방을 분해해서 음미 성분, 아미노산을 만들어주는데, 맛있습니다.
0: 누룩 곰팡이를 뿌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햇볕에 말리고 발효하는 과정을 네 번 더 반복해야 하는데요. 곰팡이가 지방과 수분을 분해할수록 감칠맛은 깊어집니다. 최고급 가스오부시 한 개가 완성되기까지 하마무라 씨가 쏟는 시간이 무려 6개월. 1년의 절반입니다.
1: 그리 카비です.
2: 한계큐는 유료 카비 가라단 이 카비.
0: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건 자신이 만든 최고급 가스오부시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가스오부시 있죠? 기네스でも 세계지 가타이 食べ物って 인정されてる ぐらい 가타이.
0: 이걸 갈아내면 우리가 아는 가스오부시가 됩니다.
1: 사시미도 쇼노 이로짜 쇼노 이로なんですよね. 가토노 사시미도.
0: 하마무라 씨가 운영하는 상점으로 향합니다. 최고급 가스오부시는 기계로 얇게 깎아 판매하기 때문인데요.
1: 末端で言うと お客様が買う値段で言うと 1本 1500円 から 2000円 ぐらいになるのかなと思います.
0: 6개월의 정성이 담긴 맛 과연 어떨까요?
1: 역시 본가래 부시와 口に 入れた 순간 溶けるんですね. 음악이 와って 広がって. 그러니까 そこが 特徴です. どうぞ.
0: 제작진도 참지 못하고 최고급 가스오부시를 맛보는데요.
3: 진짜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아요.
0: 아, 저도 한번 맛보고 싶네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신가요?
1: 우치노 치치토 파파데스.
0: 62년 경력의 아버지에서 27년 경력의 아들로 3대에 걸쳐 한결같이 맛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4: 그런 바와 지분대 야루 유대 아노 가이트키타도 와다시오 못들는데 와다시오 뭐 가이트키테 그랬더라 나도 못들었는데도 뭐 그랬었는데 뭐 100점이었어요.
5: 100점이죠.
4: 100점. 뭐 난님을 잃고도 아니마센.
0: 좋으시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승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개념책 강의이고요. 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쓰기 영역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쓰기 영역 중에서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러분이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해서 그 과정에서 점검 조정을 하며 글쓰기를 함께 배워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쓰여진 글을 읽으면서 이 글쓰기 과정에 어떠한 고민들을 했을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 글은요,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소중한 문화유산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여러분 무엇을 설명하는 글일까요? 그렇죠. 남한산성을 소재로 설명하는 글이겠죠. 그래서 이 남한산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했을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글쓰기의 목적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역 문화유산으로 남한산성을 소개하는 글을 써서 지역사랑 청소년 동아리의 어디에? 그렇죠. 누리집에 올리고자 한대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한 글을 쓸 때는요. 어떤 매체에다가 글을 실을 것인가,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글을 실을 거래요? 그렇죠. 누리집에다가,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에다가 글을 실을 거래요. 그럼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자료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스쳐 지나가죠? 자, 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연히 문자 쓸수 있겠죠. 자, 우리 글이니까. 또, 사진 넣을 수 있고요. 소리 넣을 수 있나요? 맞아요. 소리랑 배경음악도 넣을 수 있고요. 또뭐 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도표, 그래프, 그림, 또 무엇까지? 그렇죠. 시청각 자료인 동영상까지 이 인터넷 공간에는 모두 실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복합 양식 자료 어떤 것들을 수집하면 좋을지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네요. 자, 가에 제시된 내용은요, 글에 활용할 복합양식 자료를 수집한 것이고, 그래서 가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은 글을 쓰기 위해서 글쓴이가 수집했던 자료들이고요. 나는 그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써서 누리집에 올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떤 것들을 수집했을지, 그리고 실제로 글은 어떻게 완성되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가로 제시된 내용들은요, 글을 쓰기 위해서 수집했던 자료들입니다. 자, 보면 가로 제시된 것은 사전에서 이 자료를 찾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한국민족문화대 백과사전이라고 해서 지금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자료를 가지고 온 출처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한 글쓰기를 할때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자료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가 그 출처를 제때제때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글을 쓸때 출처를 밝혀야 할 때, 나 이거 어디서 가지고 왔지? 하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이 자료를 수집하면 여러분이 자료를 어디서 수집했는지 출처를 이렇게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사전에서 조선시대 남한산성은 하면서 여러 봉우리를 연결하여 성벽을 쌓았다라고 하면서 성벽을 쌓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벽의 모습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벽의 바깥쪽은 경사가 급한 데 비해 안쪽은 경사가 완만하여 방어에 유리하면서도 적의 접근은 어려운 편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신규 등재되었다라고 하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자료로 수집을 했습니다. 자, 나의 제시된 자료는 어떤 양식의 자료입니까?
그렇죠. 사진입니다. 그래서 수어 장대와 행궁의 사진을 수집을 했는데 이건 어디에서 가지고 왔냐면 경기도 광주시청의 누리집에서 이 사진 자료를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이 사진 자료 나중에 활용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 자료는 지도입니다. 무엇의 지도이냐면 남한산성 탐방 안내도라고 해서 탐방을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면 좋을지 이렇게 지도로 그려놓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누리집에서 가지고 왔대요. 자, 라로 제시된 것은 여러분 뭡니까? 동영상, 그쵸? 그래서 남한산성의 실제 모습, 그리고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인터넷 공간에다가 글을 실을 것이기 때문에 동영상 자료도 이글 속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포털에서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로 제시된 내용들은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수집했던 자료들이 하나하나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자료를 수집했는지 봤으니까, 이제 이 자료들이 글에 어떻게 활용됐는가를 함께 살펴보면 되겠죠. 자, 글로 들어가 볼게요. 제목이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소중한 문화유산 남한산성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 제목이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졌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본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어떤 문화가, 어떤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지 설명을 해 주어야겠죠. 그리고 남한산성이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본문에 등장해야 제목이 이 본문을 잘 어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남한산성은 조선시대에 유사시 임시 수도로 기능하도록 축조된 산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첫 번째 문장에서 내가 무엇에 대해서 소개할 것인가, 소개할 대상, 즉 남한산성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남한산성의 위치, 경기도 광주에 위치해 있고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축조되었는가, 조선시대의 유사시, 어떤 긴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임시 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축조된, 그래서 이 성이기 때문에 쌓아서 만들어진이라고 하는 축조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축조된 산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임시 수도로서 특히 병자호란 당시에 인조가 청나라의 침입을 피해서 머물렀던 곳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문단에서는 남한산성이 임시 수도로 기능하도록 축조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산성은 약 12km에 걸친 성곽으로 이루어져 있고라고 하면서 이제 남한산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12km에 걸친 성곽 이야기를 하고요.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의 4대 문이 있고 16개의 앞문이 있다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앞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벽에 누없이 만들어 놓은 문. 그러니까 이 암문 할 때의 암이 보이지 않다, 은폐하다의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만들어서 평소에는 막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비상구로 사용하던 문입니다. 그래서 암문이 있었고 임금이 머무르던 행궁, 그리고 군사지휘소인 수어장대, 다양한 방어시설, 군사들의 훈련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무엇이다. 그렇죠. 요새로서의 남한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벽의 바깥쪽은 경사가 급한 데 비해 안쪽은 경사가 완만하여 방어에 유리하면서도 적의 접근은 어려운 편이다라고 해서 이 남한산성이 자연 지형을 활용해서 구축된 요새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 여러분 낯이 익지 않나요? 이거 우리 어디서 봤죠? 그렇죠. 가의 사전에 제시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쓸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글을 쓴다면 여러분이 마지막 글의 끝부분에 활용 출처, 자료의 출처를 꼭 밝혀주셔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밑에 보니까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어 장대와 행궁의 사진, 우리 아까 수집한 자료에서 봤잖아요. 그 사진을 이렇게 어울리는 문단에 넣어서 배치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 문단은 군사시설을 갖춘 요새로서의 남한산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 가보시면 남한산성은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탐방객이 즐겨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문화와 자연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가 이 문단에서 설명을 해줄 거래요.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한강과 서울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지고

조선시대의 뛰어난 축성술을 눈과 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축성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쌓을 축. 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곽을 따라 걷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단에서 어떤 복합양식 자료를 제시해주고 있냐면 이 남한산성의 탐방 안내도. 그래서 남한산성의 탐방을 가게 된다면 이 지도를 참고해서 성곽을 따라 걸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수 있죠. 그래서 안내도를 보시면 이렇게 성곽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이 제시된 걸로 봐서, 아, 이렇게 성곽을 따라 걸을 수 있고, 이 성곽을 따라 걷다 보면 한강도 보이고, 서울 도심도 내려다 볼수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성 안에는요, 불교 문화가 녹아 있는 사찰, 즉, 절도 있고요, 유교 문화를 담고 있는 사당도 있다. 그리고 사계절 다채로운 풍경이 있어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사찰, 사당도 함께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확인하고 여러분이 탐방을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단에서는 이 남한산성이 문화,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진 명소라고 하는 점, 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명소로서의 남한산성을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 되겠고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합양식 자료로 이렇게 탐방 안내도, 그림, 지도를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남한산성은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까 자료에서 살펴봤었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자료에서 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글로 쓰고 있는 거죠.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축성술의 교류와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를 잘 보여준다는 점, 자연지형을 활용하여 탁월한 방어시설을 구축했다는 점 등에서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때문이다는 무엇의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 즉, 남한산성이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남한산성의 가치를 설명해주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축성술의 교류를 볼수 있고,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지형을 활용해서 방어시설을 구축했다라는 점이 남한산성의 가치로 인정되어서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문단에서 보시면 남한산성 속에 영상, 그렇죠. 동영상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시해주면 여러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직접 남한산성을 보는 것처럼 아주 사실적으로 남한산성을 느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글에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남한산성에 대해서 이 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성의 걸작이라고 할 남한산성은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 제목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지막 문단에서 정리를 해주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에 대해서 마지막 문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나에서 남한산성의 특징들을 소개를 하거든요. 각각의 문단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요새로서의 남한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한산성이 유사시에 뭔가 나라에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무엇으로 기능하도록 축조되었다. 그렇죠. 임시 수도로 기능하도록 축조되어서 그 안에 많은 군사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 군사 방어시설이 자연지형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두 번째는 명소로서의 남한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명소로서의 남한산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곽을 따라서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이 다양한 명소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유교,
불교, 조선시대 축성기술과 같이 다양한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남한산성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남한산성은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 문단에서 설명하는 내용 만나볼 수 있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어본 글에서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한산성의 특징을 정리를 해서 각각의 문단으로 배열을 했고 그 문단을 배열하는 과정에서 내가 수집한 자료들을 어느 곳에 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글쓴이가 많이 고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자료를 수집을 하고 나면 자료 개요를 짤때 내가 이 자료들을 어디에다가 배치해서 독자들이 적재적소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같이 풀어볼 텐데요. 가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를 쓰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 계획하기 단계, 그리고 이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이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내용 조직하기 단계로 가게 되는데 이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글쓰기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쓸 글의 유형에 따라서 문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각각의 문단마다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내가 어떤 자료를 어느 문단에서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요를 완성을 한 다음에 글을 쓰고 고쳐 쓰는 단계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해서 글쓰기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이 글쓰기 과정에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가의 자료를 활용해서 나를 쓰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가와 라이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남한산성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해야겠어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 자료는 뭐였어요? 그렇죠. 사전에서 찾은 자료였고요. 라 자료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동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과 동영상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남한산성에 대한 주요 정보 제공할 수 있나요? 맞아요. 사전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 남한산성이 자연지형을 활용했다는 이야기 우리 글에 녹여냈었고요.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는 이야기도 사전 속에 있었는데 그 내용도 우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동영상 자료도 함께 제시를 함으로써 남한산성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니은, 나의 사진을 활용하여 남한산성의 주요 시설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상세히 알려줘야겠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나의 제시된 사진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그렇죠. 수어장대 그리고 행궁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는 한데, 여러분이 사진을 가지고 남한산성의 주요 시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사진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진을 통해서는 이 시설이 지어진 방식, 그리고 용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설명이 아니고요. 디귿. 다의 안내도를 통해 남한산성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주요 문화시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어야겠어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에 제시된 안내도는 그림이죠. 그렇죠. 이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주요 문화시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설명이 아니겠고요. 리을 볼게요. 라의 동영상은 링크를 걸어 사람들이 남한산성의 실제 모습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겠어 라고 되어 있는데, 동영상을 링크로 건대요. 자, 지금 이 학생은 이 글을 어디에 올릴 거예요? 그렇죠. 누리집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링크를 거는 것 기능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렇죠. 가능해요. 그러면 동영상을 링크로 걸어서 사람들이 보게 되면 남한산성의 실제 모습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효과 맞나요? 맞아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 남한산성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지, 이 성곽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을은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때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글쓰기 영역을 배우고 있기는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앞부분에서 무엇을 살펴봤었냐면 읽기 영역에서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한 글읽기를 함께 배우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글읽기 단계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눈을 키우고 왔어요. 자, 우리는 평가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죠.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했을 때. 그렇죠.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읽어야 한다라고 익히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읽기에만 적용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그럼 그 글을 쓴다고 생각했을 때도, 내 글을 읽은 독자들이 나의 글을 타당하다고 볼 것인가? 신뢰성 있다고 볼 것인가? 적절하다고 읽어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글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도 이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에 대한 이 평가 요소들을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의 글이 그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글을 쓸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합양식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때 유의할 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료의 출처가 신뢰할 만한지 확인한다. 그렇죠. 이건 독자로서도 확인했지만 그 전에 먼저 누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글에 쓸 사람이 확인을 해줘야죠. 그래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료의 출처가 신뢰할 만한지 확인하는 거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의 주제와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한다. 여러분이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그것이 글의 주제와 목적에 적합해야만 글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와 목적에 적합한지 살펴보는 거 아주 중요하겠고요. 글을 실을 매체의 특성에 맞는 자료를 활용한다. 오, 아주 중요하죠. 선생님이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종이신문에 글을 실을 것인데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겠다. 가능합니까? 그쵸. 불가능하죠. 그래서 글을 실을 매체의 특성에 맞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이 담긴 자료는 활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이 담긴 자료는 활용하면 안 되겠죠. 자, 5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료는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글에서 활용을 했다면 무엇을 밝혀줘야겠어요? 그렇죠. 출처를 밝혀주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틀린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 2번의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꼭 고려해야만 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기역부터 미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지금 아래에 제시된 내용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글쓴이가 작성한 개요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개요를 확인을 하면서 이 개요대로 글이 쓰여진 게 맞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처음 부분에서 남한산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시할 거래요. 우리 처음 부분 읽었던 생각을 해보면 남한산성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제시되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임시 수도로 축조되었다는 내용이었대요. 맞나요? 맞아요. 우리 유사시에 임시 수도로 기능하도록 축조된 산성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적절한 내용이고요. 자, 중간 부분에서 남한산성의 특징 세 가지를 설명을 할 거래요. 자, 우리 살펴보니까 특징 세 가지를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럼 그 내용이 각각 정확하게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중간에 첫 번째 문단에서 군사시설을 갖춘 요새로서의 남한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대요. 맞나요? 맞아요. 군사시설을 갖춘 요새로서 남한산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여행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중간에 두 번째 문단에서 설명했던 건 뭐였어요? 그렇죠.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명소로서의 남한산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여행지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요. 중간에 세 번째 문단에서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 문화유산.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 중간에 세 번째 문단에서 설명한 거 살펴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 끝 문단에서 주요 내용을 요

0: 요약 정리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남한산성, 그래서 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 문단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미음은 정확한 내용이 되니까 우리 3번의 정답은 디귿,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를 쓰기 위해 수집한 추가 자료이다. 나를 쓴 목적을 고려하여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나라고 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아까 가에서 자료를 찾았었는데, 그 자료 말고 추가로 더 수집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목적을 고려하여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적절성을 평가할 때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가 기억이 나야 해요. 자, 우리 적절성을 평가하려면 무엇을 평가했습니까? 그렇죠. 이 자료를 통해서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이 잘 전달되는가. 그렇죠.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 적절성을 평가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료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글을 쓴 목적을 살펴봐야겠죠. 자, 목적이 지역사랑 청소년 동아리 누리집에 지역 문화유산으로서 남한산성이 지닌 가치를 소개하는 거래요. 자, 목적은 지역 문화유산으로서 남한산성이 지닌 가치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 목적에 따라서 글을 쓸 거고, 추가 자료로 뭘 수집했냐면, 남한산성에 가는 방법을 수집했어요.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 시내버스 노선도, 무료 셔틀버스 노선도, 자가용 노선도를 수집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자료가 이 목적을 전달하기에 적절해 보이십니까? 아니죠. 자, 이 자료는 무엇으로서의 남한산성을 설명하려면 좋겠어요? 그쵸. 뭐, 관광지, 여행지로서의 남한산성을 설명한다고 하면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치만 우리의 목적은 지역 문화유산으로서의 남한산성이 지닌 가치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해 주셔야겠죠. 자,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한 이유는 그쵸. 이 자료가 지역 문화유산으로서 남한산성이 지닌 가치를 소개한다고 하는 글쓴이의 목적과 목적을 전달하는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와 같은 형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나는 여행지가 아니라 지역 문화유산으로서 남한산성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행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와 같이 여러분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뉴런 공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사진 자료가 이 글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자료가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뭐가 좀 궁금했냐면, 안문, 숨겨져 있다고 하던 그 안문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이 안문의 사진을 찾아서 이 글에 포함시켰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글에 어떤 사진 자료를 추가하면 좋겠는지 찾아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기템 궁금하시죠? 오늘의 공기템을 소개합니다. 자, 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아이템. 오늘 공기템은요, 가리키는 말이에요. 가리키는 말. 응? 이것? 저것? 그것? 뭐 이렇게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 그것, 그것? 저것, 저것. 이게 뭐예요? 바로

가리키는 말. 오늘의 공기템은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가리켜볼까? 요렇게. 자, 여기 교재를 보세요. 교과서 내용 학습에 보면은, 지금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 보면서 볼게요. 보면서 한번 알아보죠.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자, 가리키는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볼게요.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은 누구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은 정민이 거 같은데? 라고 해요.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은 정민이 것이 맞아.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볼까요?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기도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 아우, 귀찮아. 이렇게 짧지도 않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이렇게 긴 말이 계속 반복되면은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불편해해요. 너무 긴 것을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말이 뭐냐? 한번 얘기하면 여러 번 얘기 안 해도 되게. 자, 그렇게 말을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이 어떻게 따단 둔갑을 했는지 보세요. 이것은 누구 거야? 자, 지금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딱 보고 얘기만 하면 돼요. 이것은 누구 거야? 그것은 정민이 거 같은데? 저것은 정민이 것이 맞아. 이렇게요. 자, 이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이라는 긴 말이 이것, 그것, 저것. 이렇게 간단하게 가리키는 말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가리키는 말의 힘입니다. 자, 가리키는 말은요, 이것, 그것, 저것 따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 가리키는 말은 사람이나 물건, 장소 따위를 이렇게 콕 집어서, 여기다 콕 자를 넣을 수 있어요. 콕 집어서 말하거나 알릴 때 씁니다. 앞에서 이미 나온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 될때 사용하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다 외워야 되잖아. 어? 자, 여기 보세요.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을 외워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그래서 간단하게 앞에 있는 말을 반복해서 말해야 될때 사용할 수 있고요. 가리키는 말은 문장을 간결하게, 간결하다는 얘기는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간결하게 표현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쉽죠? 내 앞에 있는 건 이것이야. 그리고 상대방 듣는 사람의 옆에 있는 건 그것이야. 그리고 상대방과 나보다 저기 멀리 떨어지면 저것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 그것, 저것. 따라해 볼까요? 이것, 그것, 저것. 다시 해 볼까요? 이것, 그것, 저것. 자,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파란색 낱말이 가리키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 그것, 저것. 우리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 그것, 저것. 이렇게. 자, 물병이다. 파란색이다. 정민이 것이다.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남자아이가 손에 들고 있다. 아닌데. 여기, 벽 위에, 담 위에 있죠. 자, 이쯤 하면 정민이가 누군지 한 번쯤 나타나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남자아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5번. 자, 파란색 낱말과 같은 낱말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정말 쉽죠? 꾸며주는 말, 가리키는 말, 이어주는 말. 뭐라고 쓸까요? 가리키는 말. 가리키는 말. 자, 이 가리키는 말 어디에서 나왔어요? 가리키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요걸 약간 좀 혼란스럽게 사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가르치는 말. 가르치다는 전혀 다른 말이죠? 공부를 가르치다.

그런 말은 아니죠. 이렇게 가리키는 말이니까 가리키는 말이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꾸며주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붉은 노을. 그러면 여기에서 붉은은 노을을 꾸며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빨간 사과. 그러면 빨간은 사과를 꾸며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꾸며주는 말은 붉은이 되겠죠? 자, 이렇게 꾸며주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도 사용하고 있는 말이고요. 이어주는 말은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어주는 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가 먹고 싶다. 그리고 떡볶이도 먹고 싶다. 어때요? 사과가 먹고 싶다. 떡볶이도 먹고 싶다를 이어주는 말, 그리고가 들어가죠? 자, 예를 들면, 그리고. 자, 예를 들면 또 있어요. 나는 떡볶이를 먹고 싶다. 그러나 짜장면은 먹고 싶지 않다 할 때, 그러나. 네. 요런 것들 우리가 보통 다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아, 이렇게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이런 말들을 이어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를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짜장면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어묵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죠. 자, 그다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 지금 가리키는 말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가리키는 말이 살짝 숨어 있을 거예요. 자, 읽으면서 가리키는 말 어디에 숨었나 한번 보세요.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자, 혜택은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좋은 것이죠. 이렇게 혜택, 어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나무는 공기를 맑게 합니다. 자, 어떤 좋은 것을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궁금하죠? 자, 그래서 뒤에 어떤 좋은 것을 주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줘. 뭔데, 뭔데? 하고 물어본다면, 나무는 일단 공기를 맑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또 어떤 좋은 점을 주냐면, 산에 나무가 많으면 말이야,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도 있어. 아, 그런 혜택이 있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나무가 주는 이 좋은 점, 혜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때요? 아, 내가 무슨 문제 낼것 같아요? 가리키는 말 한번 찾아보라고, 정답을 얘기할 뻔했어. 끝까지 읽어볼게요. 나무는 종이를 만드는데도 쓰입니다. 우리가 보는 책도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좋은 점들을 주는데, 어떤 좋은 점을 우리에게 줄까? 나무는 일단 공기를 맑게 하고 말이야. 또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도 있고 말이지. 그리고 종이 만드는데도 도움을 준다. 우리가 보는 책도 종이로 만들었는데 이 종이 나무로 만드는 거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내용을 딱 정리를 했는데 그렇다면 가리키는 말은 어디 숨어 있을까요? 네, 바로 여기 숨어 있습니다. 네, 이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가리키는 말은 그럼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나무가 주는 혜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나무가 주는 혜택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걸 가리키고 있어요? 앞에 나왔던 나무가 공기를 맑게 하고 산에 나무가 많으면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도 있다는 이런 혜택이 되겠죠? 앞에 나온 이두 가지 혜택을 가리키는 말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가리키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파악한다면 글을 읽을 때 내용을 잘 파악하기에 쉽다라는 거죠. 자, 기억에서 리을 가운데 28번의 정답이 가리키는 내용, 아까 설명했죠. 자,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두 가지 무엇일까요? 나무가 공기를 맑게 한다는 것, 홍수나 가뭄을 막아준다는 것.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리을은 정답이 될수 없어요. 이것도 혜택이지만. 왜? 이미 이것이라는 가리키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고 했잖아. 그쵸? 요건 이것의 뒤에 나오기 때문에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이것의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는 거. 가리키는 말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어느 상황에서나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 가리키는 말은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사랑해. 그렇죠?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 물병 다 외우기 힘들어. 그걸 간결하게, 간단하게 표현할 때 사용한다고 했죠. 앞에서 이미 나온, 어디에서? 앞에서 이미 나온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자, 그럴 때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정답이 아닌 것은 지수가 되겠지요. 자, 어느 상황에서나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 이거 왜 정답이 아닐까요? 어느 상황에서나? 아니죠. 물병이 아니라 먹을 것일 수도 있어. 이거 떡볶이 누가 먹다 남긴 거야? 이거 저 떡볶이 누가 먹다 남긴 거야? 그 떡볶이 누가 먹다 남긴 거야? 상황에 따라서 이것, 저것,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항상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돼요. 주은이는 오늘 학교에서 목이 따끔거리고 머리가 아팠어요. 자, 목이 따끔거리고 아픕니다. 여기 제목 보세요. 감기 친구 시려라고 했습니다. 자, 감기가 친구일 리는 없는데 갑자기 감기가 친구가 됐어요. 왜냐하면 항상 감기에 걸렸나 봐요. 자, 그래서 싫다라고 했네요. 자, 이 제목을 한번 보세요. 감기 친구 어떻다고요? 시라라고 했어요. 이 말은 감기를 조심하자라는 뜻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감기에 안 걸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아마 이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살짝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제목을 잘 눈여겨봐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요. 가리키는 말도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 여기에서는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중심 내용은 다음 시간에도 여기 공기템으로 한번 알아볼 거긴 한데 일단 살짝 한번 맛을 봅시다. 자,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 중심이란 얘기는 가운데란 얘기죠. 중요한 것은 중심,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야. 이 말은 너는 우리 가족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중심 내용이란 중요한 내용,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때는 첫 번째, 제목을 유심히 보자. 감기 친구는 싫어! 자, 이 제목을 보면서 주은이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오늘 학교에서 목이 따끔거리고 머리가 아팠어. 보건실에 갔더니 보건 선생님께서 열을 재워보고 말씀하셨어. 열이 많이 나는구나. 감기인 것 같으니까 얼른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주은이는 좋대를 했어요. 엄마와 함께 빨리 그집 근처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는 아기가 많았고요. 지훈이 또래. 그러니까 지훈이와 비슷한 나이를 가진 친구들이다. 이 말이죠. 이런 또래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참 기다렸더니 진찰실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일 문단이 있습니다. 이걸 문단이라고 하죠. 문장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얘기해 줄 때, 요런 그 덩어리들을, 문장들의 덩어리들을 문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일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은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진찰실로 갔다. 병원에 갔다. 여기까지. 주은이가 조퇴를 한 까닭은 무엇일까? 알맞은 걸 찾아볼게요. 병원에 입원한 친구 만나려고 엄마와 함께 가족 행사에 참여하려고 감기에 걸려서 보건 선생님께서 얼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셔서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주은이의 감기 증상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몸이 떨려요. 머리가 아파요. 열이 많이 나요. 목이 따끔거려요. 기침이 심하게 나요. 차! 이럴 때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목이 따끔거려요. 그랬죠? 머리가 아프고요. 목이 따끔거리고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여기 보건 선생님께서 너열 많이 나. 그러니까 목, 머리, 열. 요거겠네요. 자, 그러면 외우지 마시고 머리가 아파요. 열이 많이 나요. 목이 따끔거려요. 그게 뭐예요? 나. 그 다음에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나, 다, 라. 이렇게 나, 다, 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야기에서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줄 그세요. 연필 있죠? 예, 놀지 마시고 줄 그세요. 자,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 요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중심 생각이라고 합니다. 중심이 뭐라고요? 중요하다,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중요한 생각이란 얘기예요. 즉, 글쓴이가 중요하게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중심 생각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중심 생각을 우리가 알아내는, 즉 파악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문제 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자, 이야기에 무엇을 먼저 보면 글쓴이의 생각이 진작이 갈까요? 아까 얘기했죠? 제목에 이미 나왔습니다. 감기 친구시라! 예. 감기에 대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혹시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을까? 얘기할 수 있죠? 자, 배경이란 얘기는 시간과 뭐라고 했어요?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이야기 얘기할 때. 예, 시간과 장소를 배경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일단 제목을 보고 글쓴이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고요. 이야기의 등장인물이나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간추린다라고 했는데, 자, 아까 우리 1문단에서, 아, 주은이가 아픈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주요, 예, 내용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주요 장면을 보세요.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병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 이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줄거리를 간추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등장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등장인물이 어떤 장면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장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간추릴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글쓴이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무엇을 보면?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렇죠? 목이 따끔거려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자, 이 주요 장면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데 이 말이나 행동을 보고 글쓴이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은이의 생김새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공부합니다.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 무엇을 보면 됩니까? 제목에서 할수 있고요. 주요 장면 그리고 그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알수 있다.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갈게요. 글쓴이가 글의 제목을 감기 친구는 싫어라고 한 까닭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 감기에 걸린 친구를 멀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감기에 걸린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아니죠. 감기 친구는 예, 그러니까 감기가 그만큼 내 옆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실천해서 감기에 걸리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다은이가 제대로 짐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글을 끝까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짐작만 할 뿐이죠. 의사 선생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2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주요 장면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무엇도 봐야 됩니까? 일단 제목은 아까 봤으니까 주요 장면과 말,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면서 읽어볼게요. 의사 선생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디가 아파서 왔니? 주은이가 말했죠. 목도 아프고요. 열도 많이 나서 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입안을 살펴보시고요. 가슴에 청진기도 대어보셨어요. 청진기 딱 대어보면 폐에서 나는 소리, 뭐 심장에서 나는 소리 들을 수 있다고 하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너 감기구나. 목도 많이 부어있고 염증 때문에 열이 난 거란다. 좀 심한 편이라 많이 아팠겠다. 요즘 감기가 유행이야. 라고 이제 좋게 좋게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아이는 평소에도 감기를 달고 살아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예, 엄마죠. 자, 보세요. 감기를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처럼? 친구처럼. 그래서 제목도 뭐예요? 감기 친구야. 그런데 이 친구 좋아, 싫어? 싫어. 그렇죠, 이 말이죠. 자, 감기가 친구도 아니고 엄마는 걱정스러운 듯 말씀하셨어요. 이미 감기 친구예요, 제목은. 자, 이 문단은 뭘까요? 예, 의사 선생님이 너 감기야! 라고 딱, 그 진단을 내려주신 거죠. 의사 선생님과 엄마가 한 말로 알맞은 것을 찾아볼까요? 의사 선생님, 감기구나. 목도 많이 부어있고 염증 때문에 열이 난 거란다? 라고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너 감기야! 라고 말이죠. 우리 아이가 평소에도 감기를 달고 살아요. 감기가 친구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등장인물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아, 이 글쓴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감기 걸린 친구를 멀리 하자고 하는 걸까? 아니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말이 또 우리가 중심 생각을 딱 뽑아내는데, 짐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글을 통해 알수 없는 내용은 뭘까요? 주은이는 감기에 걸렸어. 맞아. 요즘엔 감기가 유행이야. 선생님이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주은이가 열이 난 까닭은 염증 때문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고요. 주은이는 평소에 채소를 잘 먹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죠. 주은이는 평소에도 자주 감기에 걸리는 편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엄마가 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인물의 생각을 알맞게 짐작하는 것을 찾아 선으로 이을게요. 요즘 감기가 유행이야. 감기에 덜 걸렸으면 좋겠다. 감기가 친구도 아니고 요즘은 감기 예방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때야. 자,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너 요즘 감기가 유행이니까 조심해 신경 써. 아유, 감기가 친구도 아닌데 너좀안 걸렸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 있죠? 글 이해 내용, 예, 내용을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간추려 볼게요. 자, 줄거리를 간추려 보자. 일단, 감기에 걸렸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을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았다. 뭐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렸다. 자, 이 내용만 들어가면 중심으로, 예, 중심적인 그 중요 내용을 간추려 쓴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감기 걸리는 거 싫은데 감기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은이의 질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일단 음식을 골고루 먹자.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으면 도움이 돼. 그리고요, 손을 잘 씻는 것도 중요해.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되고요. 또 충분한 휴식 필요하고요. 적절히 자고 운동하는 것도 아주 좋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세 번, 네 번째. 예, 청소를 열심히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환기. 환기는요, 공기를 갈아버린다, 바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더러워진 공기는 내보내고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들여놓으면 좋다라는 것이죠. 이런 감기 예방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감기를 이것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뭘까요? 예방이죠? 네. 감기를 예방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요.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무엇을 자주 할까요? 예. 바꿔줘야 되겠죠? 공기를 환기. 그 다음 상민이는 일어나자마자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열었다. 자, 깨끗한 환경이 어떻게 되도록, 예, 계속 지속되도록, 즉, 유지되도록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요. 냉장고는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예, 이렇게 되겠죠? 글에 나타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충분히 휴식한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여기까지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그대로 맞나요?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지 않는다. 반대죠. 자, 요거 알맞지 않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깥 공기가 잘 들어오고 집안의 묵은 공기들이 나가야 자, 즉, 환기가 잘 되어야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글 3에 나타난 이야기의 주요 내용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글 3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고 갔어요? 감기 예방하는 방법이 뭘까요? 감기를 예방하려면 이렇게 하렴.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바로 주요 내용, 중요한 내용이란 뜻이에요. 자, 주요란 얘기는 중요한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 의사 선생님께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 자, 정답은 민경이가 맞는 말을 했죠? 감기 예방 방법. 집에 돌아온 주은이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여뒀고요. 하나하나 실천하기로 마음먹었고요. 주은이는 이것을 보면, 야, 여기 가리키는 말 나왔습니다. 자, 찾아보세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열심히, 물론, 요 앞에서 찾아야겠죠. 앞에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보면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했고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실천하기가 어려웠지만 몇달 동안 열심히 실천했더니 더 이상 감기는 찾아오지 않았대요. 오, 친구가 돌아왔어. 친구가 이제 더 이상 안 와요. 이제 감기는 내 친구가 아니야! 라고 만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의 전체 내용을 간추린 것인데요. 이야기의 차례대로 기호를 써볼게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았다. 주은이가 학교에서 조퇴하고 병원에 갔고,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열심히 실천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 자, 처음에 조퇴한 것이죠. 그 다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았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마지막에 열심히 그 방법을 실천해서 감기 친구

친구가 떠나갔대요.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그래서 찾아 두 글자로 쓰시어 건강수칙을 꾸준히 뭐 했다? 실천했다. 우리 주은이가 한 것이죠? 예. 그 예방 방법을 책상에다가 막 해서 그 글에다 종이에다 써서 딱 붙여놨다고 했죠? 자, 환경 보호를 어떻게 하려고?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여기도 실천하려고. 예. 자, 이 글에서 찾아서 두 글자로 쓰셔. 즉, 두 글자로 된 낱말을 써라. 이 말이니까 여기에 실천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 가리키는 것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이거 핵심 문제가 되겠죠? 우리 지금 가리키는 말, 예, 공기템으로 배우고 있으니까. 자, 집에 돌아온 주은이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뭐예요? 감기 예방 방법이 되겠죠? 그 내용을 어디에 썼어요?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여두고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을 보며 무엇을 봤을까요? 종이를 봤겠죠. 어떤 종이? 예,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적힌 그 종이겠죠. 자, 그래서 기억이 가리키는 것을 알맞게 말한 친구, 몇 달 동안 열심히 실천했다는 것으로 보아 매일매일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할 수 있게 만든 실천 계획표가 아닐까라고 했어요. 주원이는 앞 문장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병원에서 집에 돌아온 주은이가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여놓은 것을 가리키는 거야. 누가 얘기했을까요? 주원이가 얘기했습니다. 주원. 자, 글 1에서 4의 내용으로 봐서 이 이야기에서 글쓴이가 읽는 이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핵심 문제가 되겠죠? 자, 글 1에서 4까지의 그 문단에 있는 내용으로 보아서 이야기에서 글쓴이가 읽는 이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여기서 중심 생각이란 뭐다? 주요한 또는 중요한 이런 뜻이 된다라고 했죠? 자, 중심 생각, 꼭 얘기하고 싶은 그 생각은 뭘까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감기에 걸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 감기 예방 수칙을 잘 실천해서 감기를 예방하자, 감기에 걸리지 말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이 무조건 되겠죠.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자.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자. 이것이 중심 생각이 되겠습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이것은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할 때 사용한답니다. 가르치는 말일까요? 아니면 가리키는 말일까요? 자, 오늘 가리키는 말, 이것, 그것, 저것, 다시, 이것, 그것,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국가비례 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조상근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전쟁과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사용하던 골리앗이라는 로봇입니다. 투박하죠? 독일군의 공병대가 주로 운영했는데 선으로 연결돼가지고 건물을 폭파하거나 지뢰를 제거하거나 참호와 벙커를 폭파하고 군집되어 있는 어떤 병력들을

이제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사용됐고요.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서는 이게 연합군의 전차 아래로 기어 들어가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죠. 폭발하면서 연합군의 전차들을 경멸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로봇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팬텀 MK1.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UG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UGV는 뭐냐? Unmanned Ground Vehicle라고 해서 로봇의 한 종류입니다. 2024년 12월 24일 역사적으로 아주 최초로 우크라이나의 국토방위구 13여단 하르티아라고 부르는데요. 예하에 로봇 중대가 있어요. 이 로봇 중대가 하르키우, 즉 우크라이나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 립시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단독으로 격퇴시킨 전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드론과 마찬가지로 로봇을 대량 생산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군이 1년에 사용하는 로봇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2025년 기준 15,000대고요. 올해는 2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 로봇을 UGV를 대량 생산한다고 했죠.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기에는 궤도만 달려 있지 않습니까? 저걸 공통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다가 바깥에 원에 보시면은 어떤 것은 감시하는 게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타격하는 게 있을 것이고 어떤 건 통신 중계하는 거예요. 저것들 드론과 동일하게 임무 장비입니다. 그것만 바뀌어 끼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군이 공격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지형을 분석해서 이걸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30대에서 50대의 전차가 온다 하면 그 거리만큼 내복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갑자기 자폭 드론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러시아군의 행렬이 멈춰서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를 틈타서 이 로봇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차 아래로 기어들어가는 겁니다. 기어들어가서요 자폭을 하게 되면 그 러시아의 집단이 멈춰서게 되죠. 그러면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군의 포병 또는 자폭 드론 그런 그 강력한 곡사화기로 괴멸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가 있을 때 전 세계가 경천동지라는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전투를 하는데 사람도 없고 오롯이 어떻게 UGV로 강력한 러시아의 기가 막힌 기계화 부대를 경멸시킬 수 있을까? 그로부터 우리는 이 로봇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늑대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인 2026년 3월 26일 중국의 상하이 미디어 그룹에서 어마무시한 늑대 로봇을 공개했고 이것들이 도시 전투를 어떻게 하는지 상세한 설명이 담긴 영상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늑대 로봇이 똑같이 마더십 개념이 적용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 무인 차량이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위에다가 저런 늑대 로봇과 드론을 싣고 가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어느 특정 지역까지 가게 위해서는 배터리가 소모되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덩치가 큰 무인체계에 의해서 UGV에 의해서 이동시킨 다음에 오롯이 온전히 저 드론과 UGV의 배터리를 보존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작전 반경도 늘어나고 작전 시간도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형태로 해가지고 UGV를 마더십으로 사용하고 저런 늑대 로봇을 거기로부터 이탈해서 쓰는 하나의 군집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저 로봇 위에다가 다양한 임무 장비를 다는 거예요. 어떤 장비? 소총, 유탄 발사기, 감시 장비, 그리고 통신 중계기. 즉,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저 늑대 로봇만으로 군집 형태를 이루어서 전투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형에 따라 전투 대응을 유지할 수 있고요.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서 일렬로, 이열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대응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중국군은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했냐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상륙작전 시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인체계를 먼저 투입한 후에 그 이후에 유인전투원을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같은 UGV 플러스 늑대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휴머노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나온 기사 중에 2026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팬텀 MK1 이것이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AI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키는 180cm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는 80kg 정도고요. 미국인의 평균 신장과 몸무게를 닮아서 해놓은 거고요. 페이로드는 20kg입니다. 여기서 페이로드는 뭐냐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짐의 무게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뭘 알 수가 있죠? 지금은 단순하게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근 미래에는 데이터가 축적된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무기를 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터미네이터처럼 전장에서 공격 임무도 가능하다는 어떤 추측이 되겠습니다. 또 이 시속 6km로 가기 때문에 사람보다 빠르죠. 일반 사람이 이제 전투원들이 1시간에 갈 수 있는 그 속도가 군장을 메고 4km 정도인데 이 로봇은 6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배터리를 갈아 껴주면 얘는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존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거죠. 지금은 단 두 대만 들어가 있지만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죠,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전투 지역을 촬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화 시켜서 학습시킨다면 이게 두 대가 분대 규모로 늘어나고 분대가 중대 규모로 늘어나고 중대 규모가 또 사단 규모로 늘어나지 않겠어요? 먼 미래에 얘기했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이것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여러분, 적과 접촉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예전에는 적지중심작전 부대라고 해서 사람들 위주로 해서 들어가서 적진을 이제 보고 적진을 화력도 유도하고 적에게 어떤 교란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생존성이 극히 낮아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 때는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쟁 전에 4천만 명 정도가 됐어요. 지금은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 이탈을 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군에 징집된 인원들이 100만 명이 싸우고 있어요. 즉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구가 전투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진된다면 장기전을 수행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미국과 협력을 해서 이와 같은 MK1과 같은 휴머노이드를 전장에 투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의 UGV와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대량 생산을 합니다. 국제사회로부터 군사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UGV를 탄약을 대체하는 정밀 타격 수단이라든가 전투원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값이 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플랫폼에 여기에 모든 용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고 가장 값이 쌉니다. 다음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특유의 특징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만이라든가 주변국에 대한 어떤 전장 환경 분석이 봤을 때 상륙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 작전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궤도형보다는 이런 어떤 사족형으로 해서 건물을 올라가거나 아니면 습지를 통과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족형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본토에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다 원정을 나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혁신 플랫폼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면서 다대한 어떤 혁신 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넥스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위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어떤 방산의 핵심적인 어떤 이니셔티브 또는 먹거리로서 지금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미래 키워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국가들의 UGV와 휴머노이드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미래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기체계의 측면인데요. 드론과 똑같습니다. 이게 드론과 짝을 이어서 같이 상호작용을 하고 전장의 시너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드론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드론은 어떤 역할을 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에서는 지금은 기존 재래식 무기체계를 대체하고 있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형과 기상과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고 없을 때 UGV가 사용됩니다.

이기 때문에 유지부위 또한 소모성으로 돼야 되고 그게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듈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고 아시죠? 레고에 각각의 조각조각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데 차량을 만들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전체를 만들 수가 있고 어떤 것은 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차륜 또는 궤도형 공통 플랫폼만 남겨놓고 그 위에다가 작전 목적에 따라 달리게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모듈형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작전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부착될 수 있는 것들을 임무 장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임무 장비는 군사학에서 전투수행 6대 기능이라고 합니다. 전투수행 6대 기능에 따라 임무 장비가 있어야 돼요. 전투수행 6대 기능 뭐냐면 지휘 통제. 제가 싸워야 되는데 부하들을 잘 통제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 뭐 해, 뭐 했어 이런 확인하는 것도 지휘 통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동이에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화력, 그다음에 정보, 표적을 획득하고 뭐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방어, 날 지켜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지속 지원, 계속해서 탄을 주거나 아니면 의료품을 주거나 물자를 공급해 줘야 되냐. 이런 형태로 해서 공통 플랫폼 위에 그런 장비들을 계속해서 바꿔 다는 거예요. 현장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반드시 모듈형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장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고도화돼서 미래의 전장 환경에 그대로 구현될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피지컬 AI가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제 시작 단계지만 이미 전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 지금 전장에 투입되어 있고 전장에서는 피아가 죽고 사는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데이터 축적이 혁신적으로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이 될 것이고 이 휴머노이드가 조만간 지금 현재 인간 전투원의 임무를 10에서 20% 정도를 대체하고 있다면 조만간 50% 이상으로 그 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싸우는 방법 측면에서인데요. 제가 지금 몇 가지 그림을 좀 준비를 했어요. UGV들이 많죠. 또 사종 로봇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미래에는 저런 사람 전투원과 저런 UGV가 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영어로 manned and unmanned teaming인데 우리나라의 국방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지능형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라고 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줄임말로 멈티, 즉 manned and unmanned teaming을 줄여서 멈티라고 하거든요. 그런 유무인 복합을 통해 갖고 기존의 재래식 전력, 즉 인간 중심의 싸우는 방법보다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리치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치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치, 접근한다. 백, 뒤에서. 이게 뭐냐면 내가 UGV나 휴머노이드를 조종하기 위해서 적진에 같이 들어가 조종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휴머노이드나 UGV를 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접촉을 통해서 나의 생존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조종하기 위해서 그 휴머노이드와 UGV 안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생존성도 낮아지고 전투력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백 개념이 뭐냐면 저 먼 곳에서 드론이라든가 UGV가 운용된다면 그것을 운용하는 지휘선은 안전한 곳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서 스타링크와 같은 초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조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를 송수신하면서 자기 안전성도 확보하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위치백 그 개념의 지휘소가 나타나서 전투를 더 효율성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조직 편성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UGV와 로봇이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혁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방에서 총을 쏘고 있는 인원에서 너 나와서 로봇 한번 운영해봐 하면 되겠어요? 다음날 다른 팔이 나오고 다음날 다른 센서가 나오고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다시 조립을 해야 되고 튜닝을 해야 되고 OS를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 전투원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국토방위군 이하의 13여단인데 하르키아처럼 그 밑에 로봇을 주로 운용하고 있는 전담부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 국방력의 미래를 볼 수가 있고 우리 미래 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과 로봇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론, 로봇, 그 이어서 전쟁과 대드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 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의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아, 나도 이렇게 읽을 수 있구나. 이렇게 또 한 권이 끝나가는 경우나 그리고 오늘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몰입해서 읽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I Wish 가정법인데 그것을 조금 더 수준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sh 가정법 스텝 업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책을 읽기 전에 우리 음원으로 먼저 들어보고 책을 펼쳐볼까요?
1: Apollo felt so homesick that he flew back to the fairground. Ruby the elephant

0: Next, Etta the hippo crashed back down to the ground.
1: Oh, thank goodness, she called. Africa was so muddy.
0: Then Mala arrived.
2: I didn't want to hunt other animals.
0: Apollo saw that the sun was coming up. I wish we could be back on the carousel. With a loud ding, the fairy appeared again.
3: And so it is, she smiled, scattering fairy dust once more.
0: The animals got back on the carousel, and later that day, the children smiled with glee, enjoying the ride even more than usual.
4: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Apollo felt so homesick that he flew back to the fairground라고 되어 있네요. Apollo는 felt, 느꼈습니다. 어떻게 느꼈냐면 so homesick. So 너무나 homesick이라는 것은 향수병을 앓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사실 어릴 때 약간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을 이런 기회들이 저에게 주어지진 않았어요. 제가 뭐 책을 그렇게 즐기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향수병이라는 게 진짜 이 냄새를 맡았을 때 향기로운 그 향수인 줄 알았어요. 아, 향수 냄새 좋다 하는 그 향수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아, 이게 어휘력이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향수병을 앓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향기가 아주 좋은 그런 향수가 아니고요. 바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은 안 헷갈리겠죠. Apollo felt so homesick. 아폴로는 너무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즉 친구들과 그 환경들 있잖아요. 나의 고향 그걸 그리워하고 바로 그 회전목마가 되겠죠. 유원지요. 그래서 that he flew back to the fairground. 그래서 그는 다시 날아갔습니다. 어디로 날아갔냐면 to the fairground. 바로 축제마당 유원지 그 축제하는 곳으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Ruby the elephant had also returned. Ruby the elephant. 코끼리인 루비도 had also returned. 역시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return이라는 것은 돌아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Apollo, Ruby called. Apollo라고 루비가 외쳤습니다. 소리를 쳤어요. In Africa, the elephants can't be friends with the lions라고 되어 있네요. 아프리카에서는 the elephants, 코끼리들이 can't be friends, 친구가 될 수 없어. 누구랑요? With the lions, 사자랑은 친구가 될 수 없더라고. 라고 하면서 루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원래 여기 있었던 이 친구들은 여기 있었던 동물들은 회전목마에 있었잖아요. 회전목마에서 각기 다른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서로 친구인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이 루비라는 코끼리는 아프리카로 날아갔나 봐요. 근데 거기 가니까 코끼리들이 사자랑 친구가 될 수 없네? 사자들이 공격을 하네? 코끼리가 공격을 하네? 이런 식의 친구 관계, 이 적대 관계인 거죠. 포식자와 그리고 포식자가 아닌 그런 관계로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또 다른 어떤 경험들을 공유할까요? Leo the lion was there too. Leo the lion. 사자인 리오도 거기에 왔습니다. The elephants all ran from me when I tried to play, he said. 그러면 사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The elephants all ran from me. 모든 코끼리들이 모두 ran from me. 나로부터, 즉 리오, 나로부터. 달아났어. ran from me. 나로부터 막 달려갔다라는 것은 나로부터 멀리 달려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도망갔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When I try to play, 내가 놀려고 했을 때 전부 다 달아나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입장에서는 사자랑 친구가 될 수 없고 사자 입장에서는 코끼리들이 다 나한테서 도망가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은요. Next, Etta the hippo. Etta라는 the hippo. 하마는 crash back down to the ground. 땅에 쿵 하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Oh, thank goodness, she called. 그녀가 이야기하기를, 아유, 다행이다. Oh, thank goodness는, 아, 참 다행이다. 라는 이런 감탄사에 속합니다. 아, 정말 다행이다. Africa was so muddy. 라고 하네요.

0: 프리카는 너무나 머디는 진흙이 많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진흙의 질퍽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 그녀가 이야기를 하죠. 하마가 아프리카는 너무나 진흙투성이고 너무나 질퍽질퍽했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나서 또 누가 도착하냐면 Then Mala arrived. Mala라는 동물은 바로 기억나십니까? 호랑이입니다. 말라라는 호랑이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I didn't want to hunt other animals. 나는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고 싶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 회전목마에 있었던 이 동물들이 참 순수하고 착하네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pollo felt so homesick that he flew back to the fairground. Ruby the elephant had also returned.
2: Apollo, Ruby called. In Africa, the elephants can't be friends with the lions.
1: Leo the lion was there too.
3: The elephants all ran from me when I tried to play, he said.
1: Next, Etta the hippo crashed back down to the ground.
2: Oh, thank goodness, she called. Africa was so muddy.
1: Then Mala arrived.
4: I didn't want to hunt other animals.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정말 마지막 부분입니다. Apollo saw that the sun was coming up. 아폴로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냐 하면 지금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도중에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봤냐면 that the sun was coming up. 이제 해가 서서히 뜨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I wish. 아, 나는 바란다.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뭔가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We could be back on the carousel 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모두 다 회전목마에 다시 올라가면 좋을 텐데. 이게 뭐냐면 가정법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마법, 그 요정 가루, 요정 먼지에 의해서 회전목마에서 다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각자 원하는 나라에 방문하고 여행을 갔다 와 보니까 아 이게 아니라 우리 전부 다 회전목마에 다시 올라가면 좋을 텐데 라고 바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 가정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With a loud ding, 아주 큰 띵 하는 이 소리와 함께 The fairy appeared again. 그 요정이 다시 appeared, 띵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요정이 없었는데 띵 하면서 appear 했답니다. 이 문맥을 고려했을 때 나타나다, 왔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다, 출현했습니다. 다시 나타났어요. And so it is. 그래서 이렇게 되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She smiled. 여기서 she는 바로 그 fairy가 되겠죠.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Scattering fairy dust once more. 다시 한 번 더. Once more. 다시 한 번 더. Scattering. Scatter이라는 것은 촤. Scatter 뭐였습니까? 뭔가 가루 같은 것을 촤. 이렇게 흩뿌리는 것이죠. 흩뿌리면서 무엇을요? 요정 먼지나 가루를 촤악 하고 이렇게 흩뿌리면서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라고 요정이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게 되었을까요?를 만나보기 전에 우리 오늘 가정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보도록 할까요? 딕딕딕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I wish 가정법을 step up 약간 수준을 높여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에 대해서 제가 319강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추가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그 319강에서 다뤘던 것을 살짝 복습해보면 이 두 가지 예문을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I wish, 나는 바란다. 나는 지금 현재 바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We had more time.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 여기 I wish 할 때 wish는 현재 시제이고요. We had은 과거 시제이죠. 과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시제가 맞지 않죠. 보통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현재 시제와 일치시키기 마련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일 앞에는 wish라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데 had라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시제가 맞지 않죠.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냐면 현재에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과거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무언가 이 맞지 않는 어긋남, 내용의 어긋남을 좀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에요. 어긋남을 표현한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반대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을 이렇게 시제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가정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왜 과거 시제지? 앞에 뭔가 바란다는

0: 내용이 있는데, 그럼 그 바란다는 내용은 지금은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시제를 이렇게 뒤틀어 놓은 것이죠. 현재 시제면 wish면은 뒤에도 현재 시제가 나와야 되는데, 과거 시제, 시제가 뭔가 뒤틀려 있네, 맞지 않네, 왜 이렇게 돼 있냐? 뭔가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뒤틀려 있는 무언가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상상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I wish we could be back on the carousel. 아까 전에 그 있었던 그 문장이 되겠죠. 나는 바란다. 우리 모두가 다시 그 회전목마에 다시 올라가면 좋겠다. 지금 그럼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기 보니까 could라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죠. 앞에 wish는 현재 시제이고요. 시제가 맞지 않네. 지금은 우리가 회전목마에 올라가 있지 않는데, 우리가 다 회전목마에 올라가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시제를 약간 뒤틀어 놓으면서, 어긋나게 만들어 놓으면서 상상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번 319강에서 했고요.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뒤틀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현재와 하고 조금만 뒤틀려 있었다면 이렇게 좀 많이 뒤틀려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I wish I had studied for the test라는 거. 요거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I wish 나는 바란다. 자, 여기 보니까 had studied는 바로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가 있고요. 그 이전에 순서를 보면 현재는 지금이고요. 현재 이전에 일어나는 게 과거이고요. 과거 이전에 일어나는 게 과거 완료라는 시제이거든요. 그러면 현재보다 두 시제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뒤틀려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번 쭉쭉 이렇게 뒤틀어 놓으면서 현재의 일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란다. I had studied for the test. 이렇게 시제를 통해서 상상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현재 시제를 여기에 위에는 과거 시제를 썼다면 한번더 어긋나게, 두 칸을 어긋나게 현재인데 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를 쓰면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I wish I had studied for the test. 나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즉, 공부를 안 해서 결과가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공부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I wish, 나는 바란다. 무엇을 바라냐면 It hadn't rained yesterday. 어제 비가 안 왔더라면 좋을 텐데, 좋았을 텐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 wish라는 것, I wish, 나는 지금 현재 바라는 것이죠. 밖을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소풍을 가야 되는데, 혹은 밖에서 뭔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상황이 날씨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지금은 날씨가 괜찮은데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지금 밖이 진흙이 다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망을 현재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면 지금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의 소망이지만 그 내용은 실제로는 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I wish 나는 바란다. 이러면 좋을 텐데 뭐 했으면 어제 비가 많이 안 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좋을 텐데 라고 이렇게 현재의 소망인데 과거의 내용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을 이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과거 시제라든가 과거 완료 시제가 쓰면서 어떤 내용을 가정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오면 제가 복습할 겸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The animals got back on the carousel, and later that day, the children smiled with glee, enjoying the ride even more than usual.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씩 차례대로 보도록 할까요? The animals, 그 동물들은 got back on the carousel. 어디에 다시 올라갔냐면, 회전목마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회전목마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죠.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나 봐요. And later that day, 그리고 시간이 점점 더 감에 따라서, The children smiled with glee.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무엇과 함께 웃었냐면 바로 큰 기쁨, glee라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기쁨에 겨워서 큰 기쁨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enjoying, 즐기면서 the ride. 여기서 the ride라는 것은 바로 놀이기구가 되겠죠. 놀이기구. 여기에 회전목마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회전목마를 즐기면서 even more than usual. 일상보다 훨씬 더 많이 즐기면서 회전목마를 타면서 기쁨에 겨워서 미소를 지었습니다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책을 끝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 한번 복습할 겸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Apollo saw that the sun was coming up. I wish we could be back on the carousel. With a loud ding, The

0: fairy appeared again.
1: "And so it is," she smiled, scattering fairy dust once more.
0: The animals got back on the carousel, and later that day, the children smiled with glee, enjoying the ride even more than usual.
2: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것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3: Fairground. Fairground. There is a fairground next to the beach. Homesick. Homesick. Apollo felt so homesick that he flew back to the fairground. Appear. Appear. With a loud ding, the fairy appeared again. Scatter. Scatter. And so it is, she smiled, scattering fairy dust once more. Glee. Glee. The children smiled with glee, enjoying the ride even more than usual.
2: 단어의 앞부분에 this 같은 이런 것들을 접두사라고 하거든요. 머리에다가 붙인다. 붙인다. 두는 머리 두이거든요. 그래서 아, 단어 앞에다가 this 같은 이런 접두사를 붙였을 때 그 단어에 이런 특정한 의미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this 같은 경우는 부정이나 반대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onnect는 바로 연결하다이죠. 연결하다. 뭔가가 떨어져 있었는데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disconnect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연결하는데 그 부정이에요. 반대가 되니까 바로 연결을 끊다가 되겠죠. 그 다음 또 다른 것은 approve는 바로 승인하다가 됩니다. 허락하고 승인하는 것인데 disapprove라고 하면은 어떤 게 되죠? 승인을 하는 게 아닌 게 됩니다. 그러면 승인하지 않다가 되겠죠. 승인하는데 그게 반대, 즉 부정 혹은 반대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disapprove, 승인하지 않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앞에 dis가 붙으면 부정이나 반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외워두고 아,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적용을 해보면 참 좋겠죠.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원평가 2회 그리고 수행평가 문제를 함께 공부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 잘 알고 있는지 확인 문제를 통해서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확인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36쪽을 보면 확인 문제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7번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수철 저울에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표시자가 눈금 0을 가리키도록 조절하는 부분을 쓰는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용수철 저울도 그렇고요. 전자저울, 가정용 저울 모두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줘야 한다고 했었죠. 자, 기준점을 우리가 0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0점을 조절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눈금을 0을 가리키도록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용수철 저울의 어떤 부분이냐고 하냐면 바로 0점을 조절해주는 나사다 해서 0점 조절 나사였죠. 그래서 우리 7번 문제의 정답 0점 조절 나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물체의 무게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용수철 저울의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용수철 저울의 부분 부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또그 용수철 저울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용수철 저울로 무게를 측정할 때 중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표시자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표시자와 그 눈금이 어느 부분에 일치하는지를 보고 그 눈금을 읽어주면 그것이 바로 물체의 무게가 되었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표시자와 나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꼭 기억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물체의 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자는 바로 이 부분이 표시자죠. 자, 이 부분이 표시자인데 이 표시자와 눈금이 만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의 눈금의 숫자를 읽어주면 얼마인가요? 200이지요. 따라서 우리 이 용수철 저울의 무게는 바로 200g이 되겠습니다. 그럼 9번 문제 볼까요? 빗면을 이용해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릴 때보다 더 어떠한 힘이 드는지 우리 괄호 안에 낱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빗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공부했었냐면 바로 지뢰를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두 가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힘을 덜 들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쉽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 힘은 우리가 크기라고 하죠. 자, 힘의 크기는 우리가 크다, 작다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은 우리가 적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힘이 적게 들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적은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이처럼 우리가 크기 같은 경우에는 크다, 작다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은 작은이라고 해주셔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뢰와 빗면 중 어떤 도구를 이용한 것인지 쓰는 문제입니다. 그럼 각각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병따개를 이용해 병뚜껑을 딴다. 자, 우리 병따개는 여러분들 지뢰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 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병을 딸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 지뢰와 빗면 중에 1번은 지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땅으로 내려간다. 자, 미끄럼틀은 우리가 경사진면을 이용하여서 쉽게 내려가는 것이지요. 자, 경사진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바로 빗면이었어요. 따라서 2번은 빗면이 정답입니다. 3번 볼까요? 가위를 이용해 색종이를 자른다. 자,
자, 가위 역시 병따개처럼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뢰를 이용한 것이니까 3번도 역시 정답 지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를 통해 이동한다라고 했어요. 자, 경사로 역시 우리 이렇게 경사면, 기울어진 면을 이용해서 우리가 휠체어가 쉽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4번은 빈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확인 문제 네 문제 함께 해결해 보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공부했었는지 어느 정도 감 다시 되찾으셨죠? 그럼 이제 단원평가 2회 문제 선생님이랑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원평가 2회는 우리 교재 143쪽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물체의 무게를 손으로 어림하여서 비교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물체의 무게 손으로 어림할 수 있지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도구가 있었지요. 그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바로 무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자, 무게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물체를 그럼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면, 아, 여러 개의 물체의 무게를 정확히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 저울이 발생한 것은 어떤 불편

점 때문이었어요. 자, 근데 불편점을 해결한 이유가 첫 번째가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두 번째는 정확한 무게를 측정해서 무게를 비교를 할수 있다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선택지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몇 번일까요? 맞아요. 바로 4번이 되겠죠. 사람마다 비교한 결과, 무게의 값이 어림을 했을 때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지금 설명한 저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에요. 물체의 무게를 어림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여러분, 우리 물체의 무게를 어림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1번 문제에서 살펴봤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자,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이 무게를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적절한 것,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무게를 어림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만든 도구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도구가 무엇이라고요? 맞아요. 저울이었지요. 자,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두 물체를 저울로 측정을 하면 정확히 무게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더 무거운지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의 무게를 잴때 사용하기에 알맞은 저울의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된 것이 가정용 저울, 양팔 저울, 윗접시 저울이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에서 니은 디귿, 양팔 저울과 윗접시 저울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과일의 무게를 잴때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 무엇이 아쉬울까요? 자, 양팔 저울과 윗접시 저울은요, 기준이 되는 물건을 올려놓고 이 물건보다 더 무거운지 가벼운지 우리 수평의 원리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수평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물체가 더 무거운지 가벼운지 확인해 볼수 있는 저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과일의 무게를 잴 때, 우리가 청과점이나 또는 마트를 가면 전자저울도 있지만 이러한 기업과 같은 가정용 저울 형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바구니를 올려놓고 이곳에 과일을 담아서 우리가 무게를 재죠. 따라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 가정용 저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3의 답에 해당하는 저울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문제 3의 답에 해당하는 저울은 바로 가정용 저울이었어요. 그러면 이 가정용 저울, 여러분들, 언제 사용할까요? 우리 아까 전에 과일의 무게를 잴때 사용했었죠. 또, 과일의 무게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정용이니까 가정에서 저울을 잴 만한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 고기의 무게를 잴때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생선과 같은 것의 무게를 잴 때도 사용해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 가정용 저울을 사용하는 예. 자, 채소의 무게 또는 뭐 고기의 무게. 이런 것을 잴때 사용한다와 같은 정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저울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의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용수철 저울의 각 부분의 이름,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고 했었죠. 자, 이처럼 저울에서 각각 어떤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전자저울의 각 부분인데 기억부터 살펴볼까요? 물체를 올려놓는 곳이에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기억 부분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니은 부분에 숫자가 뜨게 되지요. 아, 그러면 우리 기억과 니은은 알맞은 것이구나, 옳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디귿 0점을 조절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이

전자 저울에서 이 검정색 버튼, 이 부분은 바로 0점을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빨간색 버튼, 리을, 수평을 조절할 수 있어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럼 이 빨간색 버튼은 사실 어떤 역할일까요? 바로 이 버튼은 수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을 켜고 끄는 역할을 하는 버튼입니다. 따라서 우리 알맞지 않은 것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 저울의 사용 방법을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시오라고 된 문제죠. 선생님이 지난 단원평가 1회 해결했을 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전자 저울이든 용수철 저울이든 가정용 저울이든 이 저울들을 사용하는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엔 용수철 저울 순서에 맞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용수철 저울을 측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0점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0점 조절이 들어있는 디귿 부분 있죠? 용수철 저울을 들고 0점 조절 나사를 돌려 표시자를 눈금 0에 맞춰야 된다. 자, 이것이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이고요. 디귿.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무게를 측정할 물체를 용수철 저울의 고리에 걸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이 두 번째에 오겠습니다. 자, 고리에 걸고 나면 여러분들 용수철 저울의 손잡이를 잡고 들어 올려줍니다. 자, 들어 올리면 여러분 용수철이 늘어나게 되지요. 용수철이 늘어나게 되면서 표시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표시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기역이 세 번째 오고, 자,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이 표시자가 가리키는 숫자를 눈금, 옆에 눈금이 적혀져 있죠. 그 눈금을 숫자를 단위와 함께 읽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리을이 가장 마지막에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6번 문제 정답은 디귿, 니은, 기역, 리을이 되겠죠? 그럼 이제 7번 문제 해결해 볼 건데요. 자,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물체의 무게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 7번 문제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오늘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던 확인 문제에서 나왔었던 문제죠. 자, 이처럼 저울의 무게를 측정하는 것, 이것을 읽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역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우리 친구들, 자, 어떻게 읽는지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봐요. 자,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때는 표시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표시자와 눈금이 일치하는 선의 숫자를 읽어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이 용수철 저울을 보니까 표시자의 이 선이 이곳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곳에 있는 눈금을 읽으면 여러분들 옆에 숫자가 얼마였었냐면 300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물체의 무게는 얼마다? 그렇죠. 300g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용수철 저울 각 부분의 이름과 설명을 옳게 짝지은 것. 자, 용수철 저울의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아까 전에는 전자 저울의 부분의 이름, 그리고 역할 살펴보았었죠? 자, 이번엔 용수철 저울이에요. 그럼 먼저 1번 볼게요. 용수철. 물체를 걸면 줄어드는 부분. 자, 우리 용수철 저울은 용수철이 얼마나 늘어난지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1번은 알맞지 않은 설명이 되겠죠. 자, 2번 볼까요? 표시자. 표시자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럼 이 설명이 정확한지 보겠습니다. 물체의 무게를 가리키는 부분. 맞죠? 우리 이 표시자와 그 다음에 눈금을 일치시켜서 우리가 읽어주면 그것이 바로 물체의 무게가 된다고 했어요. 자, 2번 설명은 맞겠죠? 자,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3번 볼게요. 눈금. 표시자를 눈금 0에 오도록 조절하는 부분이다. 자, 표시자를 0에 오도록 조절하는 부분은 바로 0점 조절 나사에 대한 설명이죠. 자, 눈금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자, 4번 볼까요? 물체의 무게를 나타내는 부분. 자, 이 설명이 바로 눈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황이죠. 자, 따라서 우리 3번과 4번은 이 부분의 이름이 서로 바뀌어야겠네요. 자, 5번 볼까요? 고리는 용수철 저울을 잡거나 스탠드에 거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용수철을 잡을 때 고리를 잡는 것이 아니죠. 고리에는 물체를 걸어 놓습니다. 우리가 용수철 저울을 잡는 것은 손잡이 부분을 잡죠. 따라서 우리 5번도 부분의 이름, 명칭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8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가정용 저울의 사용 방법에 맞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가정용 저울, 어떻게 생겼었더라? 자, 가정용 저울 앞에서 나왔었죠? 자, 선생님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정용 저울은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눈금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안에 바늘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위에 바로 이 부분이 저울 접시가 되는데요. 이 저울 접시에 물체를 올려놓으면 이 바늘이 움직이게 돼요. 자, 움직이면서 어느 눈금에 있는지 그 눈금에 있는 숫자를 읽으면 그것이 이 물체의 무게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바늘이 어떻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 용수철 저울 때를 떠올려 볼까요? 우리 용수철 저울을 보면 용수철 저울에서도 우리가 표시자가 있는데 이 표시자가 위아래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늘어났을 때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표시자가 멈추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이 눈금을 읽고 이 물체는 얼마이다라고 알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용 저울도 이 바늘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을 때그 눈금의 숫자를 읽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움직이지 않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저울로 측정한 우유의 무게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가정용 저울에서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눈금이 움직이는데 이 눈금이 아이 바늘이 움직이는데 이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을 여러분들 살펴봐야 돼요. 자, 바늘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멈췄군요. 자, 그런데 이 바늘이 가리키는 이 부분을 볼까요? 200과 300그 어딘가에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작은 눈금들이 있어요. 자, 이 눈금 한 칸의 크기는 얼마냐면 바로 10g입니다. 그러면 이 눈금이 첫 번째 작은 거, 두 번째 작은 이 눈금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 물체의 무게는 200 중에서도 두 번째 작은 눈금이니까 22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0번 문제 정답은 220g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 빈면 나왔네요. 자, 질의나 빈면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택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경사로는 지뢰를 이용한 것이다. 자, 경사로는 지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용한 것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빗면을 이용한 것이지요. 자, 옳지 않은 거 바로 1번부터 바로 나왔죠. 자, 따라서 우리 11번 문제 옳지 않은 거 1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의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해줘야 되는데요. 경사로를 이용하면, 자, 큰, 작은이 있는데요. 자, 어떤 힘으로 무거운 자전거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 자, 경사로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긴 것이 경사로죠. 자, 이 경사로는 바로 빗면을 이용한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리는 것보다 우리 이 빗면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힘의 크기가 작게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작은에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13번 볼까요?
병뚜껑을 열때 손이 아닌 병따개를 이용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힘을 익히기를 고려해서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병따개는 지뢰를 이용한 대표적인 것이죠. 자, 지뢰를 이용한 거 병따개 말고도 가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지뢰 공부했을 때 빗면도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 지뢰와 빗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뢰와 빗면은 우리가 힘을 들이는 것보다 더 힘의 크기가 작아도 쉽게 할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었어요. 자, 그럼 그 좋은 점의 내용을 적어주면 자, 직접 손을 이용할 때보다 더 작은 힘으로 병뚜껑을 열수 있다. 자,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이 작은이라고 하는 것이죠. 힘의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끔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각 쓰임새에 알맞은 도구의 기호를 쓰는 문제인데요. 사다리, 나사못, 가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다리는 빗면을 이용한 것이지요. 그리고 니은과 디귿의 니은 역시 빗면입니다. 자, 그다음 디귿은 여러분 가위, 지뢰를 이용한 것이지요. 그러면 언제 쓰는지 보겠습니다. 1번,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편하다. 자,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이용하는 거 바로 사다리지요. 따라서 우리 1번의 정답은 기역이고요. 색종이를 쉽게 자를 수 있는 건 바로 지뢰를 이용한 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힘으로 못을 고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나사못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번, 니은까지 적어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1단원이 전부 마무리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1단원이 전부 마무리되면 우리 수행평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우리 교재 145쪽에 있는 수행평가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무게를 손으로 어림하는 모습과 저울로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자, 물음에 답해 볼게요. 1번.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무게를 손으로 어림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까?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저울을 사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럼 우리 이 어림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여러분들 무엇이었어요? 사람마다 이 무게를 느끼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용하는 것이 저울이었죠? 그래서 우리 손으로 어림하면 정확한 무게를 알수 없다. 우리 문제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들어가게끔 문장을 적어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울을 이용하면 여러분 어떻다?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손으로 어림하면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저울을 이용하면 정확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은 2번 문제 볼까요? 용수철과 전자저울을 사용해서 물건의 무게를 비교할 때 주의할 점을 각각 한 가지씩 쓰는 문제입니다. 자, 용수철저울과 전자저울을 이용할 때 각각 무게를 비교할 때 주의할 점 어떤 것이 있었나요? 먼저 용수철저울 같은 경우에는 저울의 범위가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까닭은 너무 큰, 무게가 너무 큰 것을 이 고리에 걸게 되면 용수철이 쭉 늘어나게 되는데 이 용수철도 늘어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용수철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즉, 고장이 날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측정할 수 있는 범위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표시자가 움직입니다. 자, 이 표시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눈금을 읽어줘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전자저울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전자저울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자,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우리 0점 단추를 눌러줘야 되겠죠. 자, 우리 이 0점 조절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이 용수철 저울에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바로 0점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표시자를 0에 맞춰줘야 되겠죠. 자, 0점 조절하는 거 주의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수평계를 이용해 저울의 수평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자저울을 순서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어요? 평평한 곳에 수평을 맞춰서 놓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판자의 왼쪽에 나무토막 한 개를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자, 1번. 어떤 상태를 수평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자, 우리 수평의 의미를

사실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수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수평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우리가 수평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번 볼까요? 무게 같은 나무토막으로 수평을 잡으려면 나무판자의 오른쪽 어느 위치에 나무토막을 올려놓아야 할까요? 자, 그 번호를 먼저 쓰는 건데 두 개가 같은 무게라고 했을 때 우리 이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하면 같은 무게라면 같은 받침점에서의 거리만큼의 위치에 올려놓으면 서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즉, 5번에 놓았다면 이 물체도 몇 번에 놓아야 될까요? 그렇죠. 5번에 놓아야 되겠죠. 그 까닭은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 5번 위치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그 과학적 원리 바로 이 아래에 나와 있죠. 같은 두 물체를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올려놓으면 수평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받침점에서 같은 거리에 같은, 무게가 같은 두 물체를 올려놓을 때 수평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꼭 들어갈 수 있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1단원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용수철 저울, 전자 저울, 양팔 저울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몸무게를 잴때 이용하기에 적합한 저울은 어느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지 정답과 이유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과학 1단원 마무리해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국어와 사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강의에서 선생님과 함께 이 영양소의 소화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요, 이렇게 소화된 영양소를 작은 창자에서 흡수한다라고 배웠었는데요. 자, 이렇게 흡수한 영양소들 작은 창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온몸의 세포에게 공급을 해주는 과정인 이 순환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심폐소생술 올바른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네,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먼저 깨우고 주변과 119에 알리고 심장을 누른 다음 심장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이렇게 네 단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너무 중요해서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은 1년에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매년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생존율이 무려 3배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으로 알려진 이 심폐소생술은요. 자, 과연 왜 해야 되는 것이며 그 중요성은 무엇일까? 이거를요. 이번 강의에서 배우는 순환과 관련지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들의 답이 맞았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우는 순환에 대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항상 궁극적인 질문을 하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궁극적인 질문 두 번째입니다. 과연 이 순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뛰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순환 과정인데요. 왜 심장이 뛰어야지만 우리가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고 심장이 멈추면 더 이상 살아있을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순환이 중요한 것일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도요. 우리 친구들 세포호흡으로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세포호흡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온몸의 세포들이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세포호흡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포호흡의 결과 발생하는 물질들이 있었죠? 바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었는데요. 자, 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계속 몸에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 또한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 배설기관에 보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원활하게 이 모든 세포들이 세포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혈액이 돌면서 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순환과 관련된 이 순환계 내용 들어가 볼게요. 우리 순환계는 뭐냐면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여러 물질의 운반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혈액순환을 할때 관여를 하는 기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혈액, 그리고 혈관, 심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순서대로 혈액, 그리고 혈관, 심장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혈액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속을 순환하고 있는 이 물질이죠. 바로 혈액, 피라고도 하는데요. 이 혈액을 쭉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기에 쭉 돌려보면요. 크게 두 가지 층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첫 번째 층이 바로 혈장이고요. 그 아래 가라앉은 층이 바로 혈구층입니다. 자, 그럼 혈장은 무엇이냐? 혈액 중에서도 액체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뭘까요? 네, 대부분은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 영양소를 조직 세포들로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조직 세포에서 나온 이산화탄소 그리고 노폐물을 이물 속에 녹여가지고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 혈구 성분들 외에 이 바탕에 약간 노르스름하게 깔려있는 이것이 바로 혈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혈구 성분들도 한번 볼게요. 혈구는요, 혈액 중에서도 세포 성분을 의미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가장 많은 적혈구예요. 적혈구는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생겼어요. 가운데가 약간 오목한 이런 도넛 혹은 원반 모양으로 생겼고요. 자, 여기에는 헤모글로빈 색소가 있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이제 철 성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 철이 녹슬면 불그스름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산소 때문에 붉은색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 적혈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점이고요. 적혈구에는 세포의 소기관인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운데 이렇게 커다랗게 생긴 이 혈구는요, 바로 백혈구입니다. 백혈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바로 식균작용입니다. 식균작용이 뭐냐? 먹을 식자에 세균할 때 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밖에서 어떤 병원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백혈구들이 가서 싸워주는 거예요. 싸워서 정말 실제로 먹어버립니다. 이렇게 식균작용을 통해 체내에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해주고 또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얘는 유일하게 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조금 모양이 불규칙하게 생긴 또이 세포가 있죠. 이게 바로 혈소판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얘가 피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공기와 만나게 되면은 이 혈소판이 반응을 하면서 혈액을 응고시킵니다. 그래서 딱지가 생기죠. 그 이유는 바로 출혈을 멈추게 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혈소판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며 핵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크게 이 혈장과 혈구로 나뉜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 순환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심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요, 한 주먹만한 크기로 우리 가슴 딱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구조를 좀 자세하게 표현한 그림이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좀 이렇게 보니까 그림은 자세하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처음에 이 심장 구조를 익힐 때는 다른 그림으로 선생님과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심장의 구조, A, B, C, D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구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구역의 정확한 명칭을 찾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딱 보니까 일단 위아래 층으로 쭉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좌우로도 이렇게 쭉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아래로 나눴을 때이 위쪽은 혈액이 심장 안으로 들어오는 심방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자, 여러분들 외출

한 다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 어디부터 들어가세요? 바로 방으로 쾅 하고 들어가서 안 나오진 않으시나요? 네,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심장 안으로 들어올 때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심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심방에 들어온 피는요, 이 아래쪽에 있는 심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방, 심실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심방 두개 위쪽에 두개 있고요. 심실 두 개, 아래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 심방이고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 심실이기 때문에 이제 심장 벽의 두께를 비교해 보시면 심방보다는 심실이 더 두껍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 바깥으로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강한 근육 수축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더 두껍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심장은 누구 거죠? 여기에 누워있는 이 사람의 심장입니다. 따라서 이 심장의 주인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위를 보고 누워있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그렸다고 했을 때, 자, 이 사람의 기준에서 지금 누워있을 때 오른손이 어디죠? 이쪽이죠. 그래서 이쪽이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로 나눴을 때 이쪽이 오른쪽 우, 그리고 이쪽이 왼쪽 좌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완성을 하면요. A는요, 오른쪽에 있는 심방이다라고 해서 우심방이 되는 것이고요. B는 오른쪽에 있는 심실이다라고 해서 우심실이 됩니다. C는 왼쪽에 있는 심방입니다. 좌심방이고요. 그리고 D는 왼쪽에 있는 심실이다라고 해서 좌심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심장 나오면은 바로바로 이 이름 찾아주는 것 정도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한 가지 특징이 바로 판막이 있다라는 점인데요. 자, 판막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A와 B 그리고 C와 D 사이, 그러니까 심방과 심실 사이에 뭔가 한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입구에 문지기 역할을 해주는 막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판막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디 있는지 봤더니 이 심실에서 뻗쳐나가는 이 동맥과 사이에도 여기에도 한 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방과 심실 사이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판막인데요. 이 판막이 왜 있느냐? 바로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서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심방이 수축하면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을 할 것인데 이 심방이 다시 이완을 하게 되면 압력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혈액이 역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못 오게끔 닫아주는, 자동적으로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판막이고요. 마찬가지로 심실에서 수축을 해서 심장 바깥으로 피가 나갈 때, 이 심실이 이완하면서 압력이 낮아질 때 혈액이 거꾸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혈액순환은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다음으로 혈관을 한번 볼게요. 이 심장으로부터 이제 혈액이 나와서 온몸 끝까지 펼쳐져 있는 이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를 바로 혈관이라고 하는데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혈관이 펼쳐져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바로 동맥, 그리고 모세혈관과 정맥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을 각각의 이름으로 부르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맥과 정맥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요, 무엇일까요? 바로 심장입니다. 무조건 동맥정맥은 심장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심장을 기준으로 심장 바깥으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동맥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뭐 폐로 들어가고 폐에서 나와서 뭐 폐동맥, 폐정맥이 나오는데 막 이것도 헷갈려 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 동맥정맥 기준은 심장이구나. 이거를 먼저 딱 정리를 해 두시면은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름 붙일 때 헷갈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구나라는 거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심장에서 이제 나가기 때문에 온몸까지 펼쳐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이 밀어내는 이 혈액의 압력을 견뎌내 해야 돼요. 만약에 압력이 이렇게 강한데도 이 혈관벽이 두껍지 않으면 혈관이 터져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압력을 버티기 위해 혈관벽 굉장히 두껍고요. 탄력도 굉장히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수축으로 생기는 높은 혈압을 잘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정맥은 무엇이냐? 바로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혈관을 모두 다 이제 정맥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자, 얘는 이제 온몸을 돌고 나서 이제 다시 밀려가

없을 정도로 이 모세혈관은 사방에 펼쳐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에게 필요한 물질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온몸에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벽은요, 딱한 층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우 얇습니다. 왜냐? 그래야지 온몸의 조직 세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고 그리고 필요 없는 물질을 받아오는 이런 물질 교환을 하는데 수월하겠죠.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 이게 혈관벽이 굉장히 얇구나. 얇은 게 어느 정도 얇느냐? 이벽 자체가 한 층의 세포 정도의 두께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내용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혈관의 특징들을 비교하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동맥과 모세혈관 그리고 정맥을 놓고 혈류 속도, 단면적 혈압 그리고 혈관벽 두께를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혈류 속도부터 볼게요. 피가 지나가는 속도거든요. 당연히 일단 동맥이 제일 빠릅니다. 심장에서 이제 압축을 해서 밀려오는 피가 쭉쭉 들어오기 때문에 동맥이 가장 빠르고 그다음이 정맥, 그리고 굉장히 얇은 이 미세한 모세혈관에 흐르는 피는 굉장히 천천히 흐릅니다. 그래야지 또 물질 교환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총 단면적은 압도적으로 모세혈관이 더 가장 큽니다. 왜냐면 온몸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물처럼. 이 그림도 굉장히 단순하게 나타낸 것인데 우리 온몸에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가장 넓고요. 그다음에 정맥, 그다음이 동맥이 되겠습니다. 혈압, 그러니까 이 혈관에 주어지는 압력은요, 당연히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동맥이 가장 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맥이 올것 같은데 모세혈관이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피가 통과하는 길 자체가 좁다 보니까 가해지는 압력을 단위 면적당 비교했을 때 정맥보다는 모세혈관이 오히려 혈압이 더 높고요. 정맥은 혈압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판막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혈관벽의 두께는 그 압력을 버티기 위해 동맥이 가장 두껍고 그 다음에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은 한 층의 세포 정도로 굉장히 얇은 벽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내용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이제 순환 부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이 혈액 순환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그림인데요. 자, 이 부분 많은 친구들이 좀 헷갈려 합니다. 그러나 그림 그려가면서 우리 친구들 한 번만 제대로 정리를 하면 또잘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혈액순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고리가 연결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아, 정말로 심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온몸을 돌아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고, 또그 피가 다시 또폐 쪽을 돌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고, 결국에는 이 순환고리가 쭉 연결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맞아요. 혈액은요, 계속해서 이 순환고리를 만들면서 온몸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돌때왜 도는 걸까요? 이 혈액순환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온몸에 있는 세포에게 필요한 물질들, 즉,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에서부터 피가 나와서 온몸의 모세혈관 쪽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온몸의 조직세포 쪽으로 이 필요한 물질을 전달해 주는 순환이 하나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몸 순환입니다. 온몸을 도는 순환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온몸 순환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혈액 속에는 계속해서 산소는 빠져나가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 순환만 반복되면은 더 이상 세포들이 세포호흡을 원활하게 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이번엔 두 번째 순환이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는 부족해진 산소를 다시 채워오고, 그리고 피 속에 쌓인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순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허파 순환입니다. 허파, 즉, 폐 주변을 돌면서 이산화탄소를 뱉어내고 산소를 얻어오는 순환을 의미해요. 이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이 동시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끊임없이 세포호흡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온몸 순환부터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온몸 순환 출발점은요, 바로 좌심실입니다. 자, 우리 좌심실 바로 찾아볼까요? 우리 심장을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을 때, 이쪽이 누워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 이쪽이
좌였었고요. 위쪽이 혈액이 들어오는 심방이었고 이쪽이 아래쪽이 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좌심실은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

였었죠. 그래서 이 좌심실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온몸 순환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온몸의 이제 모세혈관 쪽으로 쭉 펼쳐질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좌심실에서 나와서 모세혈관까지 이어진 혈관의 이름, 라 이름 바로 동맥이죠. 그렇죠? 심장에서 나오니까 동맥은 동맥인데 어떤 동맥이냐? 온몸으로 펼쳐지는 이 동맥이다라고 해서 대동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동맥이 온몸의 모세혈관까지 연결이 되고요. 자, 그러면 모세혈관을 지나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혈관 다는요, 돌아오기 때문에 정맥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온몸을 돌고 왔기 때문에 대정맥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곳은 어디냐? 바로 출발 지점의 반대쪽 심방입니다. 즉, 우심방이 도착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심방까지 이렇게 좌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순환을 우리가 온몸 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순환은요, 결국 온몸을 돌면서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고요. 또 세포호흡의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순환의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다르게 말해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바로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뀌는 순환이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한번 우리 친구들이 좀 무너집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동맥혈의 동맥과 정맥혈의 정맥은요, 앞에서 말한 이 동맥 정맥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동맥을 흘러서 동맥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동맥혈이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맥혈은 산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은 그러한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정의한 동맥, 정맥과는 다른 개념으로 따로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원래는 산소가 풍부했던 이 동맥혈이 온몸을 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게 되면서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정맥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 순환을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뀌는 순환이다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순환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우심방에서 온몸 순환 끝났거든요. 여기에 들어온 피가 그대로 고여 있지 않아요. 바로 다음 칸으로 이동하죠? 바로 우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심실에서부터 출발하는 순환을 바로 우리 허파순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심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폐를 돌면서 우리 이산화탄소는 이제 너무 많으니까 몸 밖으로 내보내고요. 그리고 산소기체를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심장으로 다시 되돌아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폐로 연결된 혈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심장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또다시 동맥이 오셔야 돼요. 자, 그런데 폐를 향해 가니까 이때 혈관 간은 폐동맥이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폐로 들어가니까 폐정맥인가?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장 기준으로 폐동맥이다. 자, 그래서 폐 속에 있는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이렇게 기체 교환을 막 해오고요. 그래서 다시 산소가 풍부한 피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혈관의 이름은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정맥이라고 할 것이고요. 폐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폐정맥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따라서 폐정맥이 오는 거고요. 자, 도착 지점은 출발 지점의 반대편 심방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좌심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심방으로 끝나는 순환을 바로 허파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좌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이 또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이 좌심방은 다시 또 좌심실로 혈액을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순환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또 온몸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허파순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세포호흡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순환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원래는 이산화탄소가 많았던 정맥혈이 다시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로 바뀌는 순환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뀌는 순환이다라는 요 표현까지 따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혈액순환을 정리한 또 다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도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요. 가운데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있고, 자, 얘를 중심으로 이제 좌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이제 퍼져나갈 건데, 그때의 혈관 이름은

0: 대동맥이었죠. 대동맥을 통해 온몸의 모세혈관을 돌면서 산소를 제공해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는 그러한 물질 교환을 한 후에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온몸 순환을 하는 이런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 어떻게 돼요? 그대로 우심실로 이어지죠. 우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폐동맥을 지나 폐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물질 교환을 합니다. 이번에는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제공을 해주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액으로 바뀌게 되면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러한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우심실과 좌심실이 동시에 수축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이 온몸 순환, 허파 순환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온몸 순환, 허파 순환 으로도 구분을 했지만 우리 화살표의 색깔을 보시면 산소를 적게 포함한 정맥혈과 산소를 많이 포함한 동맥혈에 대한 표현도 우리 친구들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준은 폐입니다. 이 폐를 지나야지만 동맥혈로 빨간색 화살표로 변하면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조직세포와 물질을 주고받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산소를 이제 다 제공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받았으므로 이때부터는 다시 정맥혈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록색 화살표로 바뀌면서 다시 폐로 오기까지 정맥혈이 유지되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이 색깔별로도 우리 친구들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호흡에 대한 순환에 대한 내용 기초 탐구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운반하는 혈액의 구성 성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대부분이 물이면서 이러한 물질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혈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몸속에 침입한 세균 등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하는 것은 우리 혈구 중에서도 백혈구의 중요한 역할이었고요. 상처 부위에서 출혈을 멈추게 하는 혈액 응고 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혈소판이었습니다. 또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으로 온몸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 그래서 붉게 보이는 그 혈구를 바로 적혈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명칭 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심장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한번 각각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혈액을 내보내는 곳은 심실입니다. 그러면 A, B, C, D 중에서 누구냐? 바로 아래쪽에 있는 B와 D가 되겠죠. 그리고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혈액이 돌다가 심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곳이죠. 바로 심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A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에 해당하는 이름을 각각 쓰면요. 자, 우리 위아래로 먼저 나눠서 위쪽이 혈액이 들어오는 심방, 아래쪽이 심실이라고 구분을 할수 있고, 좌우로 나눴을 때 누워있는 사람 기준으로 이쪽이 우, 이쪽이 좌라고 한다면, A는 결국 우심방이 되는 것이고요. B는 우심실이 됩니다. 그리고 C는 좌심방이 되고요. 그리고 D는 좌심실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심장의 이름 찾는 것 정도는 우리 친구들 좀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혈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ABC 중에 조직세포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혈관은 바로 B, 모세혈관이었죠. 세포벽이 굉장히 얇아서, 주변에 있는 조직세포들과 물질 교환을 하기 굉장히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볼게요. 혈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동맥은 정맥보다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이 강해야지 심장에서 밀어내는 압력을 버틸 수 있어요. 2번,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맞습니다. 3번, 모세혈관은 혈관벽이 여러 개의 세포층이 아니라 한 개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물질 교환에 유리하고요. 정맥에는 워낙에 혈압이 약하기 때문에 혈액이 거꾸로 흐를 수도 있어서 그것을 막는 판막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10번, 혈액의 순환 경로를 찾아볼게요. 허파 순환은요, 우심실을 지나 폐 동맥으로 나와서 폐를 지나 폐정맥을 돌아 다시 반대쪽 심방인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온몸 순환은요, 출발점이 좌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을 지나 온몸의 모세혈관을 돌고 대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순환이었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심폐소생술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심정지방자는 심장이 뛰지 않아요. 그래서 온몸에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심장에 압박을 가해주면서 혈액을 순환시키는 응급치료법을 바로 우리 이러한 심폐소생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장박동이 멈추면 온몸으로 혈액순환이 중단되므로 특히나 뇌세포가 손상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뇌손상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환까지 정리를 해보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인원 중학 영어 자 187강 화요일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 저랑 이제 관계대명사 두 번째 시간 목적격과 소유격까지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구문들 가지고 오늘 자 읽기 연습하시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활용하기로 자, 두 번째 시간 읽기 코너 진행을 할 텐데요. 자,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구문 분석하고 해석 연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한 내용들은, 아우, 아깝잖아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 문장 다 들어보심으로써, 자, 다 반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정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 매주 화요일, 마찬가지로, 자, 오늘도, 자, 구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 거죠. 문장 맨 앞은 뭐예요? 이거 당연히 주어겠죠. 왜냐하면 여기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 having은 뭐예요? 이제 명사 자리에 나와 있죠. 주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럼 동명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명사는 명사 자리에 들어가지만 동사 구조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지금 목적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 우리가 지금 구문 분석을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수험 영어, 이제 중학 과정에서 수험 영어를 준비하시는 학생의 입장을 반영하여 가급적이면 지문 안에서, 중학생용 지문 안에서 제가 뽑아 가지고 온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참고로 여러분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edical check up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체크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건강검진이에요. 정기

정기건강검진이 되겠죠, 이게. medical checkup이라고 하면 건강검진입니다. regular는 정기적인 그런 얘기니까 정기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이렇게 되겠고요.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another effective par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그 보호네요. 자, 그리고 요 대신 뭐예요, 여러분들? 자, 뒤쪽에 두 다음에 목적어가 없네요. 그러면 당연히 형용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조분석이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사실은 이게 좀 생뚱맞다라는 거죠. 또 다른 효과적인 일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효과적인 일부분이 다른 게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문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지문 안에서 자, 이 문장들을 지문의 출처가 아니고요. 자, 이 문장의 출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문 안에서 이 문장을 뽑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 지문 안에는 어떤 효과적인 effective parts가 하나 더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효과적인 일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자, 제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또 다른 효과적인 일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에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나와 있고요. 댓은 사람, 사물의 선행사 가리지 않고 쓸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댓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으로 사용됐습니다. 뭘 해야 되는? 당신이 해야만 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일부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제 추정하건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됐을 거고요.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 바로 뭐예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자, 효과적인 일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시면 이 문장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ing regular medical checkups will be another effective part that you should do.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가능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으로 가시면 another wa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방법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하나의 지문에서 뽑혀져 나온 문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주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 사이에 두 단어 이상이 끼면 무조건 형용사 적용법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프게 되는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이거 보호죠. 이거는 이제 바로 둘은 동격이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의 투부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at food가 되겠고요. 음식을 먹는 것이다. 끝. 이러면 필수성분 다 나왔어요. 주어, 동사, 보호까지. 나머지는 수식어구죠. 이 eat는 당연히 이제 동사가 아닐 테니까 분사이고요. 그러면 준비된 음식을 낼 거예요. 두 단어 이상이니까 뒤에서 앞으로 수식했겠죠? 누구에 의해서 준비됩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whose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100%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사네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떠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준비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역할을 설정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whose 부분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죠? 자, whose는 소유격이에요. 따라서 앞쪽에 나온 이 사람이 명사로 반복된 게 아니라 형용사로 변형 반복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어때요? 이 누군가의 손인 거예요. 그것이 깨끗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서 준비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아프게 되는 또 다른 방법은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는데도 여러분들이 척척척척 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자, 맨 앞이 뭐였나요? 바로 another way to become sick is 무엇이었죠? To eat food. 어떤 음식이었어요? MA니까 prepared by someone. Someone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whose hands are not clean.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문장이었어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점점

점점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이 좀 쌓이기를 바라요. 아, 영어 문장이 길어져봤자 별게 아니구나. 우리가 배운 공식대로 그대로 쓰이고 있구나. 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관계대명사는 어법 문제로도 굉장히 출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 연습의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만약에 빈칸이 와 있다든가 적절한 관계대명사를 써라라고 하면 내가 잘쓸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쓰시면서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를 짓고요. 자, 세 번째 문제로 갈게요. 이것도 지문에서 뽑은 자, 그런 문장인데요. 자, 영피법 쉽게 할수 있죠. 끝. 그럼 동사 어디 있어요? 어머나, who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건 관계대명사 절인 거죠. 이거 동사고, 이거 보호고. 끝. 젊은 사람들이 fashion의 victims. 자, victims는 희생자예요. 자,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주격 관계대명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배운 것은 목적격과 소유격이지만 지난주와 이번주를 종합해서 자, 오늘 문장들을 좀 여러분들께 제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이 후절만 자, 내용 파악 다시 하시면 되겠죠. 이 young people이 주어 자리에서 반복됐던 거예요. 그래서 young people이 뭐 해요? Buy the clothes. 옷을 사네요. 자, 근데 그 옷이 어디 안에 있는 옷이에요? 그 잡지 안에 광고되어 있거나 혹은 실려 있는 옷입니다. 잡지 안에 실려 있는 그 옷을 사는 젊은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패션의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잡지가 사실은 별로 안 좋은 잡지예요. 좋은 옷들을 추천하는 잡지는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마무리 짓고요. 도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었습니다. The young people.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Who buy the clothes in the magazines are fashion victims.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깔끔하죠? 네.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 이번엔 보니까 I kicked myself. 이렇게 시작됐네요. 어머나, 내가 찼어요? 나 자신을.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내가 나 자신을 찼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번역을 좀 앞으로 좀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구문 분석은 되게 쉬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for 이하는 무엇입니까? 뭐뭐 때문에 찾는지를 자세히 수식하죠? 여기는 문장의 목적어 다음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고 부사고가 둘다될수 있는 자리입니다만, 맥락상 for 이하 때문에 찾다로 번역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사구로 보시는 게 맞아요.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안에 말이죠. 자, 지금 tak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왔어요. 전치사, 동명사.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자, 그럼 동명사를 부정할 때는 누가 해요? 동명사는 동사 출신이니까 no가 하지 않고 not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동사를 부정할 때는 자리는 명사 자리지만, 자, 부사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도 포인트로 딱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that position이라고 하면, 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쪽에서 몇 차례 봤어요. 이것은 직책과 직위의 뜻도 있습니다. 물론 position은 위치의 뜻도 있지만, 회사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라고 해서 직위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죠. 그래서 그 직위를 테이크, 취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스스로를 찾다. 이게 직역이에요. 자, 그럼 스스로를 찾다는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자, 자책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자, 중학교 과정에서 외워두시면 좋을 만한 그런, 말 모둠, 말 뭉치인데요. kick oneself for 라고 하면 for 이하의 이유 때문에 자책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예 말뭉치 전체를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끝. 위치가 나왔으니까 의문사가 아니라 이제 관계사고요. 자, 그러면 요건 당연히 형용사절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위치에만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위치는 주격일까요? 목적격일까요? 바로 뒤에 started라고 하는 동사부터 출발을 하니까

0: 당연히 이것은 주격 관계대 명사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직위가 어떤 직위예요? 자, to 이하하기를 시작했던 직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to 부정사는 뭘로 보세요, 여러분들? start가 자타동사가 둘다 되는데요. 여기서는 맥락상 목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 look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의 뜻도 있지만 어떠어떠한 상태로 보이다 라고 하는 이 형식의 동사로도 쓸수 있다 그랬죠? 뒤쪽에 look의 보호가 와서 이렇게 말 모듬이 구성된 거예요. look attractive 라고 그러면 매력적인 상태로 보이기를 시작했던 그 직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내가 자책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제 차분하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시면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죠. 자, 골격이 뭐예요? I kick myself.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이유를 나타낼 때 반드시 because of만 쓰는 건 아니고요. for도 쓸수 있어요. 자, for not taking that position. 물론 그 that 대신에 여러분들이 더라고 하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형용사절은 뭐였죠, 그러면? 자, 근데 그 포지션이 which started to look attractive.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었어요. 물론 이 위치는 뭘로 바꿀 수 있다? that으로 바꾸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갈까요? 네, 마지막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Roger Ball. 저하고 제일 친했던 그런 친구의 이름입니다. 캐나다에서 제가 공부할 적에. 자, 그 친구는, 자, Indian Medical Doctor. 뭐, 실제로 직업이 이건 아니었고요. 사람 이름만 그런데. 자, 여러분도 이렇게 명사와 명사 사이에 콤마가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동격의 의미입니다. 자, 인디안 의사 선생님인 Roger Bal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디언이라고 하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메리칸 인디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아시아에도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도 인디언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뭐, 이걸 아무렇게나 여러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인도 사람인데 의사예요. In Roger Ball. 이거 다 주어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talk. 동사. 끝. 나머지는 전체가 뭔가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건 이제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Roger Ball, an Indian medical doctor, talks about A. 근데 A가 엄청나게 길죠? 자, 긴장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하나씩 좀 해결을 해보세요. 전치사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명사 자리에 동명사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 기분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수요동사잖아요. 그러니까 3 아니면 4의 구조가 뒤에 붙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좀 길이가 기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일단 뜯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적어 하나 나와 있고요. 그런데 뒤에 관계대명사들이 이렇게 붙었어요. 자, encounter 별표 두 개, 우연히 누구누구를 무엇무엇을 맞닥뜨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후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연히 만나게 되는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자, 목적어 하나, 또 하나의 목적어.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이죠. 자,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스마일과 같은 이기 때문에 형용사적 수식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가 좀 복잡하죠? 하지만 충분히 분석 가능하고 이제 기억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시면 한번 해볼까요? 뭔가요? Roger Ball, an Indian medical doctor, talks about. About 이야 기억하세요? 자, giving Each person, 각각의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에요? Who you encounter. A small gift, like a smile. 이런 문장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다 됐고요. 자, 문장들,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들 다시 한번 들어보고 돌아오실게요.
1: Having regular medical checkups will be another effective part that you should do. Another way to become sick is to eat food prepared by someone whose hands are not clean.

0: 자,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오늘 그 소유격까지 해서 자, 다섯 개의 문장들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자신감이 쌓여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세상에 있어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한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경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자,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는 이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대항력 그리고 우선면제권이에요. 이거 두 가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 그리고 법정갱신. 계약갱신요구권하고 법정갱신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요거는 우리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 요구를 해서 연장하는 개념이고, 법정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갱신이 되는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임대차보호법으로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을 하나 갖고 있고요. 81년도에 제정된 오래된 법이긴 한데, 우리 임차인, 즉 서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을 2001년도에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임대차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두 가지 임대차보호법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우리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라는 것은 민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규율이 되는데,

주택임대차만큼은 민법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선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임차인이 뭐 우리 어떤 주택에서 뭐 쫓겨나거나 응? 그럴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계약을 한번 좀 볼게요. 적용대상 계약.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거용이라고 하는 것이 꼭 대장상의 용도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상의 용도를 그리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용도, 그러니까 실제로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기나 허가 또는 이제 방세 개인데 방을 나는 너무 영세해서 하나만 임차할 거야. 그래도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임대차 다 적용하고요.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히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컨대 주택 같은 경우에 한달 살기. 뭐, 한달 살기를, 우리 목적으로 어느 집을 얻어놓고, 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으니까 2년 살다 나갈래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건물이어야 하는데요. 이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용으로 사용 중에 있어야 우리가 상가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근린 생활 시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은 점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거 생활을 많이 하죠. 뭐 몇백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주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임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용을 당연히 해줘야죠. 만약에 이거를 외국인이라고 해서 적용을 안 해주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주택도 우리 임차할 텐데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 당연히 보호해줍니다. 상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사실상 주거,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주택이잖아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먹고 자고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주택,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법인이 주택에서 먹고 자고를 할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비적용인데 이 법인 중에서 예외적으로 보호가 되는 세 가지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 보통 LH공사라고 하죠. 또는 지방공사, 우리 서울 같으면 SH공사, 경기 같으면 뭐 경기지방공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소기업까지 이렇게 세 가지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법인이 먹고 자고를 못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보호를 받느냐? 중소기업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중소기업의 경우에 주택을 기업이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 주거 생활을 하는 것은 종업원이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종업원이 실제로 거기서 점유하면서 우리 이제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얻은, 그러니까 종업원을 위해서 뭐 기숙사나 사택으로 얻어준 기업이 어떤 그 보호받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기업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세 가지 법인만 보호를 해주니까요.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요, 우리 그 법인도 다 적용을 하는데 여기는 대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쉽게 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만 있다면 사업자 등록 대기업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법인이 보호 대상이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인데요. 대항력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권리를, 나의 지위를 제3자, 누구를 막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힘. 여기서 대항력이라는 게 우리 한자로 힘력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지위,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걸 조금 우리 쉬운 언어로 좀 표현을 해드리면 주택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안 쫓겨날 수 있는 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소유자가 변경이 됐는데 상가 임차인이 안 나가도 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영업해도 되는 뭐 이런 거를 대항력이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없으면 그 주택이랑 상가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전한 어떤 지위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임차인들은 대항력을 갖는 것이 절대 안전합니다. 그럼 대항력을 원래는 등기를 해야만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줄 확률이 많고, 그리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설사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등기하려면. 그래서 동의 안 받아도 되고, 비용 안 들어가도 되는 방법을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각각 만들어낸 거를 대항 요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대신에 만들어낸 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도화, 그러니까 해당하는 주택을 점유하면서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전입신고,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딱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살 거야, 여기서 산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공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다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역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 어떤 이제 집주인이 바뀌거나 상가 주인이 바뀌었을 때안 쫓겨나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대항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명확한 한계. 그 한계가 어떤 거냐면 이미 해당하는 주택에 저당권 같은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그러니까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대항 요건을 갖춰도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보호하는 게 아닌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선순위가 있는 집에 들어가면 대항력 없다? 보호 못 해준다? 그러면 돈이라도 받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해당하는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 넘어가게 되면 그걸 환가 대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팔린 돈을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주게 되거든요. 이때 배당을 해줄 때 채권자가 10명이면 다 모이라고 해서 채권액 전부 계산해가지고 똑같이 놓아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순위별로 배당을 해줍니다. 순위별로. 그래서 이게 우선 변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저당이 있으면 1번 저당이 가장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돈이 남으면 2번, 3번 이런 순위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임차인의 경우에는 저당권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정 일자를 받아라. 이 얘기예요. 누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 이제 순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있는 권리자들은 선순위라, 내가 우선 면제권을 주장을 못하고, 확정일자 받은 이후에 권리관계가 만약에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이런 권리를 후순위라고 얘기합니다. 후순위. 그래서 이 우선 면제권은 후순위보다 우선한 권리를 우선 면제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컨대, 자, 1번에 저당권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고요. 자, 2번에 우리 확정 일자를 임차인이 받았고, 이때 이제 우선 면제권이 생겼다, 발생했다. 이렇게 가정해 봅니다. 그리고 3번에 또 저당권이 하나가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1번 저당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이 경매 혹은 상가가 경매 넘어가면 2번에 있는 요 임차인은 확정 일자를 받든 뭐 대항 요건을 갖췄든 이 주택하고 상가에서 나가야 됩니다. 쫓겨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라도 받고 나가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돈은 얘가 제일 먼저 배당을 받고, 얘가 제일 먼저 1순위로 받고, 돈이 남으면 그 다음 순위로 2번 임차인이 받고, 배당받고, 돈이 남으면 3번 저당권 순위로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 순위가 밑으로 내려간다.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그래서 임차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는 어디에 가서 받냐? 그거 안내해 드리면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센터, 뭐 전입신고 할때 같이 가서 받으면 되고 공증사무소 또는 뭐 등기소, 등기과 뭐 이런 데서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자계약 홈페이지가 국가기관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계약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필증에다가 확정일자를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세무서에서만 날인해주고 다른 데서 받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관할 세무서라고 하는 거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위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걸 한번 제가 실제로 확정일자가 어떤 식으로 부여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게 이제 뭐 글씨가 좀 작아서 한 화면에 다 넣기 위해서 좀 조그맣게 만들었는데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측에 보면 확정일자 뭐 Z 몇호 이런 식으로 부여합니다. 이거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이고,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실제로 가지고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실제 가져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이런 형태로 스탬프를 받아오는 방식의 형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번호 한번 매겨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우리 주민센터에서 자동 부여하는 방식,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우리 스탬프로 받아오는 방식,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 화면이 세 번째인데, 요게 전자계약을 우리 체결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계약은 실제로 종이계약서는 없고요, 전자계약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근데 전자계약 형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확정 일자가 이와 같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따로 뭐할 필요 없고, 요거는 우리 주민센터에 가서 받아오는 방법이니까 다소 수그러울 수 있죠. 그리고 요 부분은요, 여기 좀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세무서에서 받은 거거든요. 세무서. 그래서 부산진 세무서장. 요거는 상가 임대차를 이야기하고요. 상가 임대차는 임대차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가 임대차는 전자계약 체결할 수 없어요. 전자계약은 우리 주택임대차에서만 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가서 받아야 돼요. 어디 가서 받아야 되냐면 세무서에서요. 그래서 이거는 스탬프 형태로 받아오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가 있는데,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의 또 차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자, 만약에 순위번호로 한 4번 정도에 우리 이제 임차인이 한 명이 더 있는데, 이 임차인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소액 임차인인 거예요. 소액 임차인.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순위가 맨 밑에 있는데 소액이다. 그러면 좀 우리 불쌍하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불쌍한 거냐면 순위별로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순위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임차인이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 부분이고, 전 재산 중에 다 날려서 한 푼도 배당을 못 받고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이런 좀 정말 좀 이런 슬픈 어떤 사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가 정말 정말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보호할까 해서 우선 변제 말고 최자를 붙인 우선 변제권을 가장 마지막에 도입하게 돼요. 이거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보증금에 한해서만 인정하게 되는데,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해서 1억 6천만 원 이내로 들어오면, 1억 6,500만 원 이내로 들어오면, 그중 5,500만 원까지를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제도, 이거를 소액 최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만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광주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서울 것만 좀 참고로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어떤 식으로 우리 그 배당을 해주겠다는 거냐? 그 일정액을, 그러니까 우리 서울 기준 1억 6천만 원 이하로 들어오면 그중 5,500만 원까지를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5,500만 원이 일정 금액이에요.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 주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얘네들이, 즉 선순위 물건 애들이 또 위험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일정한 금액 5,500, 요 정도까지만 우리 그 우선 배당을 해주는데, 무엇보다 우선해서 우선 배당을 해주냐면 다른 담보 물건보다 우선한다. 그 얘기는 요 임차인이 소액, 만약에 임차인이다, 그럼 배당을 해줄 때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맨 위로 끌어올려서 말 그대로 최우선으로 배당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소액 최우선 변제는 우리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저당권자들이 좀 위험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팔린 금액에, 그러니까 소위 환가 대금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1/2 범위 안에서만 할애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이런 저당권자들한테도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은 최우선 할애, 반은 요 우선 변제 할애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확정일자 보셨고 계약갱신 요구권. 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법정갱신하고 조금 다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요. 적극적으로 나한번더 살을게요 라고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를 하는 거를 말해요.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주택하고 상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도 아주 잘 출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자, 일단 이제 주택임대차의 최단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보장이 돼요. 2년 동안 내가 쫓겨날 일은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그 임차인 입장에서 그 집에서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리고 다른 집에 가려고 보니 너무 이제 막 전세 가격이 올라갔거나 그래서 나하고 안 맞아. 아, 그러면 내가 임차인 입장에서 나한번더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임대인한테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이 기간 안에 행사해야 돼요. 나더 살게요 라고 행사를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 얘기는 한 번을 더 연장해 주는데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최초 기간 2년을 포함해서 한 번이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4년 안 나가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계약갱신 요구권이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가는 최단 기간이 1년인데 최초 기간 즉 1년을 포함해서 9번을 행사할 수 있어요. 1년짜리 같으면. 그래서 10년간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상가 임대인은요,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10년 동안 내보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름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임차인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거나, 예? 그러니까 2기라고 하는 거는 두번뭐 이런 뜻이에요. 월세 같으면 두 달치가 되겠죠. 연체를 한 거예요. 월세도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뭐 이런 어떤 사실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세 달치 월세를 밀렸거나 이러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내보낼 만한 어떤 사유가 되잖아요. 이거를 거절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거절 사유. 안 돼, 너 나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권리를 줬다면 임대인한테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좀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절 사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택에만 있는 좀 특이한 제도는 실거주라고 해서 주택 임대인이 안 돼. 내가 보장을 해주고 싶기는 한데 내가 살 거야. 이렇게 우리 주장을 하면 이거를 임대인 실거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임대인 실거주. 임대인 실거주를 거절 사유로 내세우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요 2년은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기간 중이니까. 그래서 요 주택임대차는 4년 보장, 상가는 10년 보장이 되고요. 상가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는 6월에서 1개월 사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요 기간을 놓치면 갱신 요구권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요 기간 안에 행사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계약 갱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좀더 살을게요. 나더 영업을 할게요. 라고 요구를 해서 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임차인한테 막강한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가 뭐냐면, 주택임대차에서 계약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을 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나가도 돼요. 누가? 임차인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갱신 요구를 해서 더살 것처럼 내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나가야 될것 같아요.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침에 뭐 이렇게 짐다 싸놓고 저녁까지 돈 주세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임차인이 나가기 3개월 전에만 통지하고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은 돈을 반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상가는 그게 안 됩니다. 상가는 갱신 요구권 행사를 통해서 갱신이 된 상태에서 중도에 해지할 수는 없는데 주택이 이게 가능하다. 좀 특이한 제도라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법정 갱신, 소위 이제 묵시적 갱신을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묵시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아무 말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럼 누구도 아무 말도 없고 누구도 아무 말도 없어야 되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예컨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세요. 아니면 뭐 차임을 좀 올려주세요. 이런 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묵시했다. 얘기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가겠다고 안 해야 돼. 그죠? 그리고 뭐 우리 차임을 좀 깎아달라고 안 했어야 돼. 그런 얘기가 없이 일정한 기간이 끝난 거예요. 자, 그 일정한 기간이 뭐냐면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 6월에서 2개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6월에서 2개월까지 나가세요. 뭐 아니면 차임을 올려주세요. 이런 말이 없었어야 되고 반대로 임차인은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야 이게 법정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했거나 이러면 법정 갱신은 차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발생하지 않는다. 상가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조금 다른데 임대인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 6월에서 1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주택하고 비교하면 정확히 한 달이 좀 이렇게 당겨진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게 원래요, 개정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비교적 최근에 개정이 좀 있었었는데, 둘 다, 그러니까 주택이랑 상가가 둘다 6월에서 1개월 전 사이였거든요. 둘 다. 그런데 이제 임대인들이 사실 요게 6개월에서 1개월이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리고 임차인도 여기가 1개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촉박하고 그 기간이 촉박한데 소위 말하면 임차인이 한달 전에만 나가겠다고 하면 그 임대인의 입장에는 한달 동안에 집을 내분 저 우리 세를 놔서 그돈 받아가지고 이제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개월로 개정을 해준 거예요. 특히 요 2개월이 좀 중요하고요. 자, 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법정 갱신을 차단하는 기간이 원래 법 규정은 없습니다. 원래 법 규정은 없는데,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2024년도에 판례가 하나가, 나왔고요. 요 판례의 의미가 좀 중요한데, 이런 의미예요. 임차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전부터 만료하는 날그 사이에, 예. 자, 오늘이 만료라면 한달 전부터 오늘까지 그 사이에, 예. 그한달 동안에 나가겠다고 하면, 누가? 임차인이 나가겠다고만 하면 법정 갱신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대단히 유리한 의미의 판례냐면요. 임차인한테 대단히 유리한 판례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기간이 이렇게 쭉 흘러오고 있는데, 임차인이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이 만료다. 근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임대인한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면 하루 전에만 해줘도, 그러니까 만료일까지니까 하루 전에만 해도, 그 사이에, 나가겠다고 하면, 그 만료일 날 종료된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 갱신이 차단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상가 우리 임대인은 하루 전에 통보를 받고 그 다음 날 돈을 빼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의미의 판례냐면 임차인한테.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임대인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의미의 판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 판례를 대법원에서 이제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보호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호법이지만 보호법이라 그래요. 여기서 보호한다라는 것은 임대인을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임차인을 보호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상가 임차인이 우리 이제 경기라는 게 급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번 주 장사가 잘 됐지만 다음 주에 장사가 안 돼요. 근데 그 원인이 무슨 뭐 조류독감 때문에 뭐 이제 장사가 안 되는데 내가 운영하는 게뭐 닭고기를 뭐 주로 우리 그 재료로 하는 거다. 그럼 조류독감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주까지는 잘 되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조류독감이 터져가지고 전국을 막 이제 강타했고 뭐 장사가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럼 일주일 사이에도 그런 어떤 그어 경기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 임차에는 마땅히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취지예요. 그래서.

증액 제한. 그런데 감액은 제한이 없어요. 감액 제한 없다. 왜? 감액은 누구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임차인한테 불리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연 5%만 증액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월차임 전환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 이율인데, 이건 뭐 이렇게 출제가 잘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러한 어떤 제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1억 원의 보증금을, 우리 임대인이 월세로 좀 전환해달라.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그렇게 해주고 싶으면, 뭐, 그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연 24%, 뭐, 소위 말하면 2부 이자로, 요구를 할수 있잖아요. 우리 임대인은. 근데 너무 고율로 이렇게 요구하는 건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 상가는 12% 또는 기준금리. 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인데, 그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 낮은 거, 여기는 곱하기 4.5% 중에서 역시 낮은 거. 그러니까 이 낮은 거를 기준한다라는 게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다.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법정 갱신이 이루어지면요. 임차인은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주택과 상가가 동일합니다. 아까 우리 앞에 화면에서 갱신 요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상가는 못 나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계속 영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법정 갱신의 경우에는 이 상가도 나갈 수 있어요. 물론 3개월 전에 통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는데요. 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끝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누구 단독, 임차인 단독으로 어디에 가서 이거 신청을 하는 거냐면요.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은 그것을 등기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사람 좀 불쌍하고 이사 가야 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해줘라.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 비용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원인 제공을 임대인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앞선 시간에 이제 보험 가액 금액이 책정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액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자, 이 보험료가 또 이제 각 품목별로 또다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내므로써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타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보험료는 우리 가입자와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의 약정에 따라 이제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내야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보험은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닥치는 위험을 보험회사한테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바로 그 비용이 뭐다? 보험료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보험료를 그러면 우리가 산출할 때 이제 보험 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 요율은 이제 가입 금액에 대해 요율. 내가 이 가입을 금액을 할 때는 그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 이제 책정되는 비율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비율은요. 자,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 그러니까 내가 보통 약관 주계약에서 보장받는 거. 그 다음에 특별 약관을 추가로 가입해서 더 보장받는 게 있다. 그럼 보험료를 더 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특별 약관에 따른 요율이 또 있고요. 그다음, 자, 지역별 자연재해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일반 건강보험 같으면 다 개인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걸 농가 개개인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차별하게 골라냅니다. 그래서 지역을 묶어서 그 지역

지역별로 보통 요율을 산출하는데 이 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군구 워낙에 바운더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읍, 면, 동 단위로 좀더 세분화하여 요율을 책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보험료는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느냐 이건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료 그러면 아마 영업 보험료를 얘기해요. 일종의 이제 영업 보험료인데 이 보험료가 순 보험료와 부가 보험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순 보험료가 뭐냐면 이게 이제 위험 보험료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납부하는 보험료. 그래서 이제 위험 보험료는 자,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험금 타잖아요. 그럼 이 보험료로 보험금이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조사비인데 자,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받는 수당 있잖아요. 그럼 그 수당은 손해평가했을 때 어디에서 보험회사인 자, 손해보험 사업자가 이게 부담을 하는데 이 비용도 당연히 우리 농가가 부담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농가가 부담하는 이 보험료는 자,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다 해서 정부가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가가 이 보험료를 다 부담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정부가 품목별로 지원을 하는데 아마 조금씩 좀 다르게 지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 보험료는 이제 뭐냐? 이거는 이제 보험 사업자가 아무래도 이제 사업하는 데서 경영비랄지 운영비라고 하는데 이런 비용은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자, 농업재해보험의 특징이 그러잖아요. 재해 범위가 워낙에 광범위하고요. 피해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걸 다 감당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받아줄 때 보험회사는 뭐땅 파서 우리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밑지고 장사는 없어요. 이것도 일종의 수익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받은 걸 가지고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데, 보험금이 워낙 많이 나가면 보험료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험료가 많이 책정되면 농가가 형편이 되나요? 안 되죠. 가입을 못 해. 그래서 보험료를 좀더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서 이걸 낮추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 제도가 유지되게끔.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가입자인 농가에게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정부가 이제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건데, 보통 일반 품목 같은 경우는요, 이제 대부분 다 순보험료. 자, 이 순보험료의 자, 50%를 지원해줍니다. 거의 이제 절반 지원해주죠. 그 다음,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 자,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 같으면, 사과, 배, 당감, 떫은가, 이렇게 과수, 사종 얘기합니다. 그리고 벼. 자,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요, 자, 여기 보다시피, 보장 수준에 따라. 자, 그러니까 이걸 보장 수준으로 보면 90% 보장, 85% 보장인데, 그럼 90%만 보장해준단 말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자, 10%는 뭐해라? 자기가 부담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5%, 자, 여기는 20%, 자, 여기는 30%, 여기는 40% 이렇게 이제 부담합니다. 그러면, 자,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을 공개한 나머지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 자, 보장 수준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자기 부담 비율 수준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자기 부담 비율이 10%다 그러면, 자,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조해 줄때 33%예요. 자,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이렇게 33, 38, 50, 60, 6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벼 같으면요. 자, 자기 부담 비율 수준에 따라 또 35, 38, 50, 55, 60 이렇게. 자, 이렇게 자기 부담 수준에 따라 차등하고요. 그외 나머지는 자, 이런 자기 부담 비율 상관없이 무조건 다 얼마? 50%를 지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또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좀 재정이 탄탄하다 그러면 좀 많이 지원되고, 지자체가 좀 재정이 약하다 그러면 뭐 아예 지원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을 또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 농사 짓느냐에 따라서 또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입니다. 그럼 여기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란 말은 이제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이제 실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건데, 자, 방금, 자, 우리는 순보험료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순보험료에서 정부, 국가가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지자체가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 것을 뭐예요?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해. 그래서 만약, 자, 정부가 여기 50% 지원하고요. 지자체가 한30% 지원한다. 그러면 80%를 지원받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얼마만? 예, 20%만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이 농업재해보험 같으면 아무래도 어때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농부들은.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입하는 게 좋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재해는 갈수록 지구온난화나 예상이 어렵고, 또 올여름도 폭우나 그 다음에 폭염이 얼마나 심했어요.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사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보장을 받게끔, 자,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보험 요율이 있는데, 이제 또그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별로 할인과 할증이 또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험료 할인 할증 같은 경우는 이제 품목에 따라 다르고요. 보험에 가입한 농가별로 달라요. 자, 먼저 과거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어요.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자,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타가하는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별로 보험금을 타간 횟수가 많아. 자, 그러면 보험금 수령한 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순보험료로 비유를 해서 보험금을 많이 타갔다, 이 말은 조금 어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탐탁지가 않은 그런 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도 놓고 보세요.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고 발생할 때마다 보험료가 할증되잖아요. 자,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방제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자, 방제시설은 재해를 막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때,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줄겠죠. 그럼 뭔가 이런 시설을 했으면 어때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방금 이제 손해율에 따른 이제 할인 할증인데, 자, 보험 가입 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자, 이 5년으로 해서 최근 5개년, 자, 수령한 보험금 있죠? 보험금 합계를 최근 5개년 순보험료 합계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자, 이 퍼센티지, 이걸 갖다가 손해율이라고 하는데, 이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이 되거나 할증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봅니다. 자, 만일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이게, 자, 얼마? 한, 70%가 나왔다고 해보면, 자, 70. 그럼 이제 70%면 여기 해당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5년간 가입했어요. 자, 그러면 5년간 가입했으니까 얼마가 돼요? 아, 이 사람은 5년 동안 가입하면서 수령한 보험금이 적었잖아요. 그만큼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수한 고객이 될수 있죠?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DC해준다. 근데 반대로 보험금 수령한 게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만약, 자, 180% 했다고 해봐요. 5년간 가입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17%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너무 많이 타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방제시설에 따른 할인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재해를 막기 위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할인밖에 없는데요. 자, 밧장물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품목별로요. 자, 방조망을 설치했다, 전기시설물 설치했다, 관수시설, 뭐 경음기, 자, 소리를 내서 이제 새들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또 배수시설. 자, 이런 방제시설을 설치했으면요. 자,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퍼센테이지별로 할인이 되는, 자, 이런 구조고요. 자, 우리 이제 과수 품목입니다. 과수 품목이 이제 방제시설 훨씬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일부만 이제 잘라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포드 품목을 예를 들자면 방제시설 꽤 많아요. 그런데 이 방제시설을 다 갖췄다고 해서 이걸 다 할인으로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개 이상의 시설이 있다면 이걸 합산하여 최대 30%까지만 적용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했다고 해서 전부 다 할인해 주면 보험료 안 내겠죠. 그러니까 그러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밧장물과 이렇게 과수작물, 이렇게 방제시설 할인이 적용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품목별로 그러면 이제 보험료 우리가 산출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 먼저 과수사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인데, 자, 과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실손해 보통약관, 다시 말해 이제 우리가 주계약에서 보장해주는 이제 보험료인데요. 자, 보험료 산출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가입하는 가입 금액 있잖아요. 이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별 요율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앞에서 말했죠. 우리가 시군구별로 보통 책정이 되는데 최근에는 읍면동단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요율이 있어요. 이걸 곱하는데, 특히 이 과수사정 품목에 있는 할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품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부보장,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부보장, 한정보장이 뭐냐면, 자, 이 적과전 상품은 그렇잖아요. 과수사정이. 자, 우리가 보험에 이렇게 가입하면 적과를 하는 시점으로, 자, 여기는 종합형 그런데, 나 이거요, 다 보장 안 받고, 그 중에 한 다섯 가지, 특정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받고 싶어요라고 특약을 가지면. 그래서 나 다섯 가지 한정해서 그것만 보장받을래요. 또, 적과 이후에는 이제 특정 위험이거든요. 그런데 그 특정 위험 중에서도, 자, 가을 동상이나 일소 피해가 있는데, 나 이거 보장 안 받을래요. 자, 이렇게 특약을 가입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장을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어때? 보장 범위가 축소되죠. 축소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자, 이 과수사정. 자, 여기에만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로 나눴을 때그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오면 할증이 되고 적게 나오면 할인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방제시설 갖췄을 때 할인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자, 가액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제시설 할인, 이것은 공통인데, 자, 이 상품만큼은 특별하게 이 할인 적용되는 게더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나무 손해 보장. 자, 특약입니다. 이건 이제 특별 약관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약관이기 때문에 특별 약관에 따른 요율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는데, 자, 나무 같은 경우는 방지시설 할인 이런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종합과수 수확감소 보장 품목 중에요. 좀 특이한 게, 자, 복숭아, 자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자, 우리가 가입금액, 그 다음에 요율,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지시설, 이건 공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하나가 추가돼, 이게. 자, 그래서 부보장 할인인데, 어떤 경우냐면, 자, 수확감소 보장 과수 품목 중에서도 호두와 망감류 감귤이에요. 보통 우리가 망감류 하면,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 이걸 가리키는데, 자, 호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수의 부보장 특약이 있고요. 망감류 같은 경우는 동상의 보장이 원래는 되는데, 나 이거 보장 안 받을래? 부보장 특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장을 받지 않겠다고 특약을 가입하면 보장을 안 받으니까 뭐예요? 보험료가 할인된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 비과잉 과수 같은 경우죠. 자, 비과잉 과수 이제 포도, 대추, 찬달입니다. 자, 이들을 품목은 보통 이제 비를 맞지 않게 이렇게 비과잉 시설을 해주니까 비과잉 과수라고 하는데, 자, 이들도요 보면 자 가입 금액이 있고요, 요율이 있고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지 시설 이건 이제 공통인데, 특히 신규 과수원 할인인데 이 신규 과수원 할인 같은 경우는 어디에만 포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있어요. 자, 그래서 품목별로 조금씩 다른, 자, 이런 할인이 적용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상품별로. 그리고 이제 이들 비가림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도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연재해 조수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계약에서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약을 가입해야 보장이 되는데, 자, 보통 이 시설에 대한 보험료는요, 가입 금액에다가 보통 요율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러한 시설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지시설 할인 이런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벼 같은 경우입니다. 자, 벼 같은 경우도요. 자, 가입 금액이 있고요, 요율이 있고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는데, 자, 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농작물인데 벼, 보리, 밀다 마찬가지입니다. 방지시설 할인이 따로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벼에만, 자, 벼에만 해당되는 게 친환경 재배 할증이 있고요. 자, 여기 친환경 재배 할증, 그리고 직화 재배 할증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요즘 어때요? 사람 먹거리가 이제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농약 이런 것들 치지 않고.

무농약 재배랄지 유기재배랄지 이렇게 친환경 재배하는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친환경 재배하면 어때요? 수확량이 줄겠죠. 농약을 안 치니까 병충해 피해 이런 걸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확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때? 보상을 많이 줘야 돼. 자, 그래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요. 또 직파란 말은 우리 벼는 못 내게 하잖아요.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간격을 두고 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벽씨를 그냥 뿌리는 게 직파재배인데 이런 직파재배는 어때요? 벼가 벽씨가 한쪽에 몰려 있거나 한쪽은 비어 있거나 해가지고 좀더 생육 환경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어요. 수확량이 줄으니까 보상도 많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농업용 시설물과 이제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걸 일단 같이 자, 보험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농업용 시설물 가입 금액에다 농업용 시설물 요율을 곱하는데, 자, 여기서 요율이, 자, 지역별 우리가 요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별 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지역별 요율은 방금 했던 그 지역별로 책정된 요율이고요. 종별이란 말은 뭐냐? 농업용 시설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어떻게 지었냐? 자, 그래서 튼튼하게 지었냐? 좀 약하게 지었냐? 그 종별에 따른 요율 상대도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반영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자, 조금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시설 같은 경우, 자, 가입금액에다 요율만 곱하고, 여기는 이제 종별 요율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별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에만 있다? 네, 농업용 시설물에만 있다. 즉 하우스에만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자, 우리 앞에 시설이죠. 비가림 시설이랄지 이런 시설은 보통 자, 가입 금액에다가 요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지 시설 이런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업용 시설물에 이게 들어가 이제 이쪽 파트는, 자, 단기 요율 적용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 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은 생육 기간이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4개월, 5개월 그래요. 그러니까 1년치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4개월, 5개월로 짧게 그 작물을 키우는 과정만 가입하겠다. 그랬을 때는 그 짧은 기간에 대한 요율이 따로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 또, 자, 수제이염 부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위 보험료의 90% 적용한다 그러는데, 자, 우리 하우스가 주로 어디에 많이 설치되어 있나요? 좀 평평한 지역이죠. 즉, 어때요? 아, 강변이랄지 이런데, 어때? 그런 쪽이 많이 있어. 우리 산간 지역, 이렇게 경사가 있는 데는 짓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경지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천변이라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럼 아무래도 어때? 하천 지역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나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범람해서 잔기잖아요. 다시 말해, 수재 위험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입을 받아주려고 하느냐? 잘안 받아요. 왜? 피해가 뻔히 발생하고요. 보험금 지급될 게 뻔한데 손해보고 장사하고 싶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데.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 아니, 그 가입자 입장에서는요. 그럼 좋다. 나 수재 위험은 부보장. 나 보장 안 받겠다. 자, 그러니까, 물에 의한 피해는 보장을 안 받대. 보통 우리 강풍이 불면 비닐하우스는 비닐하우스, 비닐이 뜯겨 날아가잖아요. 자, 이건 보장 받을 필요 없어. 또, 폭설이 내리면 그 눈의 무게에서 주저앉거나. 이것은 보장 받고 싶다. 그래서, 물에 의한 피해는 보장 안 받을 테니까, 다른 것은 보장 받게끔 받아달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수제이염 부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는 90%만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 수제이염 부보장 특약이 이거예요. 그래서 상습 침수 구역이랄지 하천 부지에 있는 하우스. 자, 이들만 가입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홍수나 해일, 호우 등, 자, 물에 의한 피해 있잖아요. 자, 이것은 보상받지 않겠다. 대신 강풍이랄지 폭설이랄지, 자, 이런 것은 보장받게 해달라. 자, 이겁니다. 대신 이제 수재위험 보장을 안 받으니까 어때요? 90%만 적용한다는 얘기는 뭐다? 보험료가 10% DC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10% 할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설 작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우스 안에서 키우는 시설 작물은요, 자, 보험 가입 금액에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역별 요율, 종별 요율을 반영합니다. 그럼 왜 여기는 종별 요율이 반영되나요? 자, 이건 하우스 안에서 키우니까 하우스가 얼마나 튼튼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것도 요율이 달라지죠. 아니, 그 피해 이게 달라지니까 요율이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자, 작물도 4개월, 5개월 이렇게 짧게 키우니까 그

요일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수재인 부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자, 90%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종별 요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종별 요일이 이제 이건데 자, 사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허용 적설심.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얼마나 버티느냐. 그리고 바람이 불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자, 이게 이제 내지행 설계 기준에 자, 100% 미만이면서 눈 같으면 7.9cm 이상, 그리고 풍속 같으면 10.5m/s, 그러니까 초당 10.5m란 얘기인데, 이 정도 강풍에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진 하우스다.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보다, 자, 100% 미만인데, 100% 이상, 12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9. 다시 말해, 아하, 10% 딛이 됐는지. 튼튼하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적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2종은요, 120% 이상이니까 더 튼튼하네요. 더 튼튼하게 지어졌으니까 이때는 20% DC. 그리고 경량철골조 같은 유리온실 아주 튼튼하죠. 자, 이런 경우는 30% DC.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허용 적설심이 자, 7.9세 이상인데 여기는 미만이에요. 또 허용 풍속도 자, 10.5m/s 미만입니다. 그러면 좀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여기는 1점이란 말은 아하 10% 할증이 된다는 얘기, 할증.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자, 이걸 반영해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나 할인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자, 단기율 적용한다는 얘기 했는데, 자, 다른 데는 없고 이제 여기 시설 작물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단기는요,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계약에 대해서 이 요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단기니까 말하자면 1월 1일부터 자, 4월 자, 30일까지 나는 딱이 4개월만 보험에 가입할래요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단기 요율 이 지수를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는 4개월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단기 요율표가 있습니다. 자, 그럼 4개월까지만 나 가입할래요 했을 때 이제 요율이 얼마예요? 50%네요. 자, 그러면 자, 50% 자, 이렇게 이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1년치 중에 얼마만 50%만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마디가 됐어요. 자, 이러한 단기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 기간에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 포함될 때는 자, 이 단기 요율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요. 이 단기 요율에 각 월마다 10% 포인트씩 가산합니다. 자, 10% 포인트란 말은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는 1월, 자, 1월, 2월, 3월, 4월인데 여기 보니까 1월, 2월, 3월까지인데 4월 그리고 자, 5월은 없어요. 4월, 5월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9월이고 10월은 없네요. 아하. 10월하고 4월, 5월은 가산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 자, 4월, 5월은 봄 중에 계절이 가장 좋을 때, 피해가 가장 적을 때. 또 가을 중에서도 10월은 어때요? 피해가 가장 적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머지 월은 다 10%포인트씩 가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가산할 때, 자, 여기 1월, 2월, 3월은 가산하는데, 4월은 가산하잖아요. 그러면 10%, 10%, 10%니까 얼마? 30%. 그러니까 여기 30%를 가산해서, 자, 50% 플러스 30%에서 얼마? 80%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4개월밖에 가입을 하지 않은데, 1년치 보험료 중에서 무려 80%를 부담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계약은 보험료 꽤 부담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화재 위험 이제 특약이 있어요. 자, 화재는 이제 특약으로 가입하는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자, 이건 이제 가산하지 않겠다. 그래서 화재 위험 특약을 가입할 때는 가산하지. 화재는 비닐하우스가 홀라당 다 타는데 그꽤 비용이 나가는데 얼마나 가슴 아플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가산하지 않겠다 이거고요. 자, 여기 또 이제 마지막 자. 이 요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00%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만일, 자, 1월 1일부터, 자, 내가 이제 만일 6월 30일까지

6개월까지. 자, 그럼 총 6개월이죠. 자, 6개월 단기로 계약한다고 해봐요. 그럼 6개월이니까, 자, 6개월까지 보세요. 얼마예요? 70%네요. 자, 그럼 일단 단기율 70%가 있고요. 자, 여기에 10% 포인트씩 우리가 가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산하는데, 자, 여기 방금 4월, 그 다음에 5월, 10월은 가산하지 않는 축. 그럼 여기 보세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인데, 4월, 5월은 가산하지 않고, 1, 2, 3, 6. 4개월. 4개월이니까 얼마? 40%. 그렇죠? 자, 40%를 가산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110% 나오네. 그러면, 자, 이 요일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 자, 이런 경우는 이제 100%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가입했을 때 100%잖아요. 그런데 이걸 짧게 가입했을 때는 훨씬 더, 어때요? 보험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니까 이걸 솔직히 좀더 높이게 되건데,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00%인데 단기로 계약하는 게 100%보다 더 나오면,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케이스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를 넘지 않은 걸로 하겠다. 자, 그래서 100%까지 적용한다.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우리가 방금 이제 여기 보십시오. 앞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자, 그럼 이제 가입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산정을 하잖아요? 가입 금액. 그리고 여기에다가 종별 요율, 그 다음에 지역별 요율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시설도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단기 요율 적용할 때, 자, 여기에 이걸 반영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종별 요율, 방금 봤듯이 1종, 2종, 3종, 4종에서 그걸 이제 0.9, 0.8 이렇게 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료 책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다음 단계 이제 보험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회 집단과 일탈 행동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강의 포인트를 먼저 보실 텐데요. 사회 집단의 의의, 그리고 집단의 종류, 일탈 개념도 볼 거고요. 그리고 일탈 이론, 범죄 유형, 우리 두 가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단의 의의 먼저 볼 텐데요. 우리 사회 집단이라고 하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먼저 두명 이상이어야 돼. 두명 이상. 자, 두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나는 이 집단에 내가 속해 있어. 라는 소속감이 있어야 합니다. 소속감. 소속감.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지 사회 집단이라고 불러요. 자, 제가 여러분들 문제 하나 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사회 집단일까요, 아닐까요? 사회 집단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장에 모인 관중들이라고 하면 사회 집단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스포츠 관람, 예를 들어 축구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축구 경기장에 A팀 응원을 위해서 모인 응원단이라고 하면 사회 집단이 될 수가 있죠. 자, 그 응원단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명 이상이고요, 먼저.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응원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소속감도 있어요. 나 A팀 응원단이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자, 그러한 스포츠 응원단 같은 경우는 사회 집단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회 집단은 두명 이상 지속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소속감이 있어야지 보다 사회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 집단의 종류가요. 뭐 1차 집단, 2차 집단, 내 집단, 외 집단, 공동사회, 이익사회, 그리고 중거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각 여러분들 구분을 할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도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1차 집단에는 어떤 집단들이 1차 집단이 되고, 그리고 내 집단은 어떤 집단이며, 공동사회, 이익사회는 어떤 집단들이 공동사회, 이익사회야라고 분류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문제 맞출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우리 쿨리가 주장한 1차 집단과 2차 집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1차. 그리고 2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차라는 거는 뭐죠? 좀 친밀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친밀하다. 그리고 2차 집단 같은 경우는 1차 집단보다는 수단적 만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1차 집단이나 2차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접촉 방식입니다. 접촉 방식. 이 접촉 방식이 어떤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친밀감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적 만남인지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1차 집단입니다. 1차 집단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전인격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다. 그래서 친밀감이 전제 조건으로 깔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 집단. 그리고 전인격적인 관계예요. 전인격적 관계고요. 그리고 대면 접촉을 많이 합니다. 얼굴을 많이 봐요. 대면 접촉. 대면 접촉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집단 있죠. 그러니까 1차 집단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이제 제재를 하냐면, 제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할까요? 비공식적 제재를 쓸까요? 이 친밀하기 때문에 요거는 공식적 제재는 아니고요. 비공식적 제재를 주로 합니다. 비공식적. 자, 비공식적 제재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1차 집단이 대표적인 예가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자, 예를 들어서 가족 내에서 어떤 구성원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한테 내일까지 심할서 써오시고요. 조금 더, 한번더 잘못하면 가족에서 잘립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재를 할땐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합니다. 한번더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용돈 깎여. 뭐 이런 식으로. 너, 반성문 쓸 거야. 이렇게 혼나는 거죠. 이게 이제 비공식적 제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집단 같은 경우는 접촉 방식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친밀하다, 친하다라는 거. 그리고 전인격적이다, 대면 접촉적이다, 그리고 비공식적 제재가 나타난다까지 알아두시고요. 가족도 있고요. 1차 집단 같은 경우. 또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동아리. 동아리나 또는 동호회. 동아리나 동호회가 대표적인 1차 집단이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차 집단인데요. 2차 집단 같은 경우는 친밀함이 문제가 아니죠. 2차 집단 같은 경우는 어떤 수단적 만남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수단. 그리고 뭐가 있다? 어떤 목적이 있는 만남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2차 집단 같은 경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집단이라고 하면은 과업을 목적으로 만나는 집단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과업. 즉,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집단이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2차 집단 특징. 자, 이 2차 집단 같은 경우는요, 전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무적이에요. 업무적. 그러다 보니 제재를 할 때도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제재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2차 집단이 뭐가 있냐면, 회사죠, 회사. 회사. 또는 뭐 정당, 회사, 그리고 뭐 정당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도 될수 있고요. 시민단체, 그리고 이익집단. 이익집단. 자, 기타 등등등 굉장히 많은 이런 집단이 있다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쿨리가 주장한 접촉 방식.

음식에 따른 분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입니다. 다음 이제 썸러가 분류를 했는데, 썸러가 이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내 집단하고 외 집단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요.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소속감. 자, 소속감에 따라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내 집단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먼저 우리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려면 먼저 소속이 돼 있어야 되겠죠. 소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속 집단이어야 하고요. 첫 번째는. 근데 이 소속 집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가 또 필요하냐면 두 번째로는 나이 소속 집단에 대한 나 소속감이 있어. 나 너무 좋아 이 집단. 이라는 소속감이 있어야 합니다. 소속감. 만약에 그냥 소속만 돼 있잖아요. 그럼 내 집단이 아니에요. 내가 소속이 돼 있는데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아유, 우리 여기 이 집단은 안 돼, 안 돼. 너무 안 좋아. 이렇게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또는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집단을 내 집단이라고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단이라고 하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 소속 집단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소속감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외 집단입니다. 자, 외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소속돼 있지 않은 집단이어야 됩니다. 소속 집단이 아니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소속 집단이 아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이게 그냥 소속만 안돼 있다고 다 외집단이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소속이 안돼 있고 플러스 모두 돼야 되죠? 플러스 경쟁 관계여야 돼. 경쟁 관계. 경쟁 관계. 그리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갈등 관계. 뭐 요래야지, 요 정도 돼야지 외집단이야라고 우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썸러였고요. 자, 다음은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는 공동사회하고 이익사회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뭐를 기준으로 이걸 구분을 하고 있냐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집단에 소속을 할 때, 소속이 될 때, 소속 의지가 없는 경우가 있고, 소속 의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집단에 꼭 들어갈 거야. 라는 의지를 바탕으로 소속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전혀 의지가 없는데도 소속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테니스 같은 경우는 결합 의지에 따라서 결합 의지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공동사회, 이익사회를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공동사회 같은 경우는 게마인샤프트라고 불러가지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본질 의지에 따라서 형성된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질 의지. 즉, 이게 뭐죠? 자연발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발생적이다. 자연발생. 자,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다라고 봐요. 대표적인 공동사회가 뭐가 있을까요? 요거.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거. 뭐가 있죠? 가족이 있죠. 가족. 가족. 친족. 친족.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공동사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익사회입니다. 이익사회가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범위가. 왜 그러냐면, 자, 이익사회 같은 경우는 선택 의지에 따라서, 선택 의지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데요. 자, 이 선택 의지에 따라서 발생된다는 얘기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거, 즉,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다 뭐다? 이익사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 팁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땡땡 어떤 땡땡이고 뒤에 회자가 붙잖아요, 여러분들. 회.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익사입니다. 무슨 회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 회라는 땡땡 회할때 회가 조직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땡땡 회다라고 하면 이익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종친회 같은 거 있죠. 종친회도 마찬가지로 이익사이고요. 그리고 뭐 회사라든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 동아리, 동호회, 동호회라든지 학교라든지 학교 굉장히 많아요. 뭐 시민단체, 이익집단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익사회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사회하고 이익사회 분류를 할 줄 아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만이 중거집단하고 비교 중거집단을 구분을 했는데요. 먼저 중거집단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긍정적 중거집단, 부정적 중거집단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긍정적 중거집단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문제 틀릴 일이 없다라는 거. 자, 먼저 중거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신념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집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자신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 바로 중거집단이야, 내가 되고 싶은 집단이야 라는 게 중거집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교 중거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높은 집단을 상대로 비교할 때가 있고 자기보다 낮은 집단을 상대로 비교할 때가 있어요. 이게 당연히 자기보다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데, 자, 그러한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집단을 우리는 중거 집단, 비교 중거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만이 제시한 중거 집단하고 비교 중거 집단 중에서요,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요거 중거 집단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실 때 중거 집단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집단을 봤는데 이게 문제를 이거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학교라고 있어요. 학교. 자,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차 집단일까요? 2차 집단일까요? 학교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어떠한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 집단입니다. 2차 집단. 자, 그러면 이건 자연 발생적이요, 인위적이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되셨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A라는 학교에 들어가 있고 소속이 돼 있고 만족감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 학교를 중거 집단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가족을 볼까요? 가족 같은 경우는 1차 집단인가요? 2차 집단인가요? 친하잖아요. 친밀감. 1차겠죠. 1차 집단. 1차 집단이고요. 그리고 가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요? 아니면 자연 발생적인가요? 즉 본질의지인가? 선택의지인가? 가족 같은 경우는 본질의지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사회이다. 공동사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집단에 대한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탈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탈입니다. 자, 먼저 일탈은 기존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지엽적으로 표현을 하면 범죄 행위 있죠. 범죄도 뭐다? 범죄 행위도 일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탈은 사회가 정한 가치와 규범에 의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행동 유형의 허용 범위를 어떻게 된 거죠? 벗어나는 행동을 일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탈 같은 경우는 제재가 일어나겠죠.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거죠. 일탈의 개념은요, 시간적, 공간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조선시대 때, 예를 들어서 천주교를 예를 들어볼게요. 조선시대 때 천주교를 믿었으면 큰일 나요. 서학을 믿었으면 큰일 납니다. 사형당합니다. 사형. 그런데 현재는 천주교를 믿는다고 죽지는 않죠. 그렇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일탈에 대한 개념이 뭐란 이야기죠?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일탈 이론 우리 네 가지를 이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듀리겜의 아노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머튼의 아노미. 세 번째는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 볼 거고요. 그리고 베커, 레머트의 낙인 이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듀리겜의 아노미를 먼저 볼 텐데 이 듀리겜의 아노미 같은 경우는 요게 포인트죠. 요게. 자, 먼저 숙명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 요걸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듀리겜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배우셨어요. 뭐를 배우셨냐면, 자, 사회라는 거는 실제 하는 거야. 사회 실제론 배우셨고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자, 사회 실제론 배우셨고요. 사회적 사실. 자, 사회적 사실

라는 거. 자, 사회라는 건 개인 외부에 실제적으로 진짜 객관적으로 존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쥐리겜이 대표적인 기능론 주장한 사상가고요. 그리고 사회 실제론을 주장한 사상가다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겁니다, 요거. 자, 포인트가 뭐냐?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영향을 크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즉, 이타적, 이기적, 숙명적, 아노미적 자살 같은 경우는 개인의 영향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사회 구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숙명 또는 아노미 같은 경우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요. 규범을 기준으로 합니다. 규범. 규범. 그래서 이 규범이 너무 강한 경우는 숙명적, 그리고 규범이 너무 약한 경우는 아노미적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타적하고 이기적 같은 경우는 사회에 대한 소속 정도로 보시면 돼요. 결속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속 또는 결속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속. 즉, 사회의 결속력이 강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고, 이타적. 약하면 이기적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쥐리킴 같은 경우. 즉, 이게 뭐 자살이라는 게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지? 그게 아니야. 왜 아니야? 주변의 개인 외부에 존재하는 사회에 사실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쥐리겜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쥐리겜의 아노미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요거죠. 무규범 상태. 자, 무규범 상태, 규범이 너무 없어서 자살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숙명은 뭐냐면 이게 규범이 너무 강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쟁에서의 전쟁포로입니다. 전쟁포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가 강하죠? 규율이, 규범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너무 강할 때, 너무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포인트는 요겁니다. 무규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요것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사회의 문제 또는 일탈이 나타나는 이유가 규범이 없어서, 정립이 되지 못해서 일탈이 나타나라고 누가 쥐리겜이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입니다. 머튼입니다. 자, 머튼의 아노미인데 고안 또는 개혁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뭐가 없죠? 제도적 수단이 없어서 나타나는 일탈 행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화적 목표는 있어요. 자, 문화적 목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 문화적 목표를 도달할 뭐가 없는 거죠? 도달할 과정, 수단이 없는 거죠. 수단, 즉 제도가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단, 제도가 없어서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근데 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한다. 이런 거죠. 시험을 잘 보고 싶어요. 아, 근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컨닝을 한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화적 목표는 있는데 이거를 도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발생하는 일탈을 뭐라고 한다? 아, 아노미라고 한다. 머튼의 아노미죠. 머튼의 아노미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 방법은요, 요걸 해주면 돼요. 수단 또는 제도를 어떻게 하면 되죠? 제도를 제공해주면 된다. 제도를 제공해주면 뭐안할 거, 즉 일탈을 저지르지 않을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인데요. 요게 이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일탈자와의 교류 때문에 일탈 행동을 내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탈 행동을 일으키는 건데, 자, 여러분들 그 맹모삼천지교라고 들어보셨죠? 자, 맹자 어머니가 처음에 어디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우리 장례식장 옆에서 살았어요. 이랬더니 맹자가 공부는 안 하고 뭐를 따라하는 거죠? 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곡,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시장 쪽으로 이사를 가요. 이랬더니, 아, 맹자가 대단한 사람이죠. 시장 쪽으로 이사를 갔더니 뭐예요? 장사하기 시작해요.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보니까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되냐면 서당 옆으로 가게 돼요. 이랬더니 글을 읽는 신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맹모삼촌지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는 거는 뭐를 바라보는 거냐면 과정을 보는 겁니다. 일탈이 일어나는 과정. 왜 이 사람이 일탈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차별적 교제 이론은 기본적으로 미시적 관점입니다. 미시적 관점. 즉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을 지금 보는 거죠.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을 보는 게 지금 서덜랜드의 차별적 규제 이론입니다. 포인트 볼게요. 자, 먼저 보시면 일탈자가 있어요. 일탈자. 일탈자와 뭐를 하냐면 교류를 합니다. 교류. 일탈자와 교류를 해요. 이렇게 일탈자와 교류를 하면 일탈하는 행동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류를 하면 일탈 행동을 봅니다. 교류하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유 뭐 저 정도는 해도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뭐 즉 일탈 행동이죠. 일탈 행동을 정당화해요. 정당화. 야 지금 보니까 저 정도는 해도 되는 건가 봐 라는 일탈 행동 정당화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하는 거죠? 일탈을 내면화하는 거죠. 일탈 행동을 내면화합니다. 내면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를 하는 거죠? 일탈 행동을 하는 거죠. 행동. 일탈 행동. 친구가 일탈을 저질러요. 그럼 그걸 보고 배우고 아, 저 정도 해도 괜찮겠어? 나도 해도 될 것 같아. 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탈을 정당화, 내면화하면서 일탈 행동을 한다. 자, 포인트가 뭐죠? 요거는 일탈자와의 교류이다. 즉, 미시적 관점이면서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탈이다. 요게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백화구, 레머트의 낙인이론입니다. 낙인이론이요. 이게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긍정적인 낙인이 있고 부정적인 낙인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부정적인 우리 이 낙인 같은 경우는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그마. 스티그마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낙인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좀 긍정적인 게 있어요. 긍정적인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의학 쪽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사회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피그말리온이 맞습니다. 뭐죠? 피그말리온이? 이거죠. 어떤 되게 이쁜 여자 이제 조각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어떤 신념을 담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염원을 담아요. 이랬더니 진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인데 스티그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부정적인 낙인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낙인 이론 같은 경우는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 순서가. 첫 번째는 1차 일탈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일탈. 먼저 1차 일탈이 일어나는데 근데 재밌는 게 낙인 이론 같은 경우는 1차 일탈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둡니다. 자, 1차 일탈은 뭐 어떻게든 일어났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낙인 이론이 이제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일탈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라는 비판을 받아요. 자, 그리고 나서 1차 일탈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뭐가 일어나는 거죠? 낙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낙인. 야, 너는 보니까 범죄자야. 너 이거 범죄 저질렀네. 아니, 넌 범죄자야. 그럼 뭐를 하게 되는 거죠? 낙인이 찍히면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일탈자라는 자아가 뭐가 되는 거죠? 내면화가 됩니다, 이게. 난 일탈자야. 라는 걸 내면화하게 돼요. 이러면서, 그래, 난 일탈자니까 일탈 일으켜도 돼. 라고 하면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2차 일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낙인 이론은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요. 1차 일탈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일어나는 이 2차 일탈. 이 과정에 주목합니다. 과정. 그래서 왜 도대체 2차 일탈이 일어나지? 이 과정에 주목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낙인 이론도요. 미시적 관점이죠. 미시적 관점으로 사회를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일탈이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일단 행동을 줄이기 위해선 뭐를 해야 된다? 신중한 낙인을 찍어야 된다. 낙인을 찍을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가 바로 낙인 이론에서의 일탈행 행동을 줄이는 방안이다 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범죄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화이트 칼라 범죄가 있고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자, 먼저 피해자 없는 범죄 같은 경우 잠깐 좀 짧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뭐 도박이라든지 또는 마약이라든지 자, 이런 범죄를 이제 피해자가 없는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화이트 칼라 범죄 같은 경우는 이건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이 화이트 칼라 범죄를 주장한 사상가가 누구냐면요, 서덜랜드예요. 자, 서덜랜드가 누구죠? 차별적 교제 이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차별적 교제 이론과 화이트 칼라 범죄와 관련이 있냐? 관련이 있어요. 우리 차별적 교제 이론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일탈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일탈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화이트 칼라 범죄는 뭐냐면 화이트 칼라, 말 그대로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은행가들끼리는 은행가들끼리 자기들의 범죄를 보고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서덜랜드가 차별적 교제 이론을 설명하고 화이트 칼라 범죄를 같이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얘네도 서로 배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화이트 칼라 범죄 같은 경우는 범죄 피해액수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처벌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범죄 유형까지 살펴봤고요. 독학사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는 이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대항력 그리고 우선면제권이에요. 이거 두 가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 그리고 법정갱신. 계약갱신요구권하고 법정갱신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요거는 우리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 요구를 해서 연장하는 개념이고, 법정 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갱신이 되는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임대차보호법으로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을 하나 갖고 있고요. 81년도에 제정된 오래된 법이긴 한데, 우리 임차인, 즉 서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을 2001년도에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임대차 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두 가지 임대차 보호법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우리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라는 것은 민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규율이 되는데, 주택 임대차만큼은 민법보다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우선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임차인이 뭐 우리 어떤 주택에서 뭐 쫓겨나거나 그럴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계약을 한번 좀 볼게요. 적용 대상 계약.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거용이라고 하는 것이 꼭 대장상의 용도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거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상의 용도를 그리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용도. 그러니까 실제로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기나 허가 또는 이제 방 3개인데 방을 나는 너무 영세해서 하나만 임차할 거야. 그래도 보호한다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일부 임대차 다 적용하고요.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공히 보호해주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컨대 주택 같은 경우에 한달 살기, 뭐한달 살기를 우리 목적으로 어느 집을 얻어놓고 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으니까 2년 살다 나갈래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건물이어야 하는데요. 이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용으로 사용 중에 있어야 우리가 상가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근린 생활 시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혹은 점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거 생활을 많이 하죠. 뭐 몇백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주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임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용을 당연히 해줘야죠. 만약에 이거를 외국인이라고 해서 적용을 안 해주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주택도 우리 임차할 텐데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 당연히 보호해줍니다. 상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사실상 주거,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주택이잖아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먹고 자고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주택,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법인이 주택에서 먹고 자고를 할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비적용인데 이 법인 중에서 예외적으로 보호가 되는 세 가지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 보통 LH공사라고 하죠. 또는 지방공사. 우리 서울 같으면 SH공사, 경기 같으면 뭐 경기지방공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소기업까지 이렇게 세 가지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법인이 먹고 자고를 못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보호를 받느냐. 중소기업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중소기업의 경우에 주택을 기업이 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 주거 생활을 하는 것은 종업원이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종업원이 실제로 거기서 점유하면서, 우리 이제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얻은, 그러니까 종업원을 위해서 뭐 기숙사나 사택으로 얻어준 기업이 어떤 그 보호받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기업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세 가지 법인만 보호를 해주니까요.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요, 우리 그 법인도 다 적용을 하는데, 여기는 대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쉽게 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만 있다면, 사업자 등록 대기업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법인이 보호 대상이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게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인데요. 대항력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권리를, 나의 지위를 제3자, 누구를 막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힘. 여기서 대항력이라는 게 우리 한자로 힘력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지위,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걸 조금 우리 쉬운 언어로 좀 표현을 해드리면 주택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안 쫓겨날 수 있는 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소유자가 변경이 됐는데 상가 임차인이 안 나가도 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영업해도 되는 뭐 이런 거를 대항력이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없으면 그 주택이랑 상가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전한 어떤 지위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임차인들은 대항력을 갖는 것이 절대 안전합니다. 그럼 대항력을 원래는 등기를 해야만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등기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줄 확률이 많고, 그리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설사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등기하려면. 그래서 동의 안 받아도 되고, 비용 안 들어가도 되는 방법을 8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각각 만들어낸 거를 대항 요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등기 대신에 만들어낸 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도화, 그러니까 해당하는 주택을 점유하면서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전입식

신고, 그러니까 전입 신고를 딱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살 거야, 여기서 산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공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다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역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 어떤 집주인이 바뀌거나 상가 주인이 바뀌었을 때안 쫓겨나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대항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명확한 한계. 그 한계가 어떤 거냐면 이미 해당하는 주택에 저당권 같은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그러니까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대항 요건을 갖춰도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보호하는 게 아닌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선순위가 있는 집에 들어가면 대항력 없다? 보호 못 해준다? 그러면 돈이라도 받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해당하는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 넘어가게 되면 그걸 환가 대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팔린 돈을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주게 되거든요. 이때 배당을 해줄 때 채권자가 10명이면 다 모이라고 해서 채권액 전부 계산해가지고 똑같이 놓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순위별로 배당을 해줍니다. 순위별로. 그래서 이게 우선 변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저당이 있으면 1번 저당이 가장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돈이 남으면 2번, 3번 이런 순위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임차인의 경우에는 저당권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정 일자를 받아라 이 얘기예요. 누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 이제 순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있는 권리자들은 선순위라, 내가 우선 면제권을 주장을 못하고, 확정일자 받은 이후에 권리관계가 만약에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이런 권리를 후순위라고 얘기합니다. 후순위. 그래서 이 우선 면제권은 후순위보다 우선한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컨대, 자, 1번에 저당권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고요. 자, 2번에 우리 확정 일자를 임차인이 받았고, 요때 이제 우선 면제권이 생겼다, 발생했다. 이렇게 가정해 봅니다. 그리고 3번에 또 저당권이 하나가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1번 저당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이 경매 혹은 상가가 경매 넘어가면 2번에 있는 요 임차인은 확정 일자를 받든 뭐 대항 요건을 갖췄든 이 주택하고 상가에서 나가야 됩니다. 쫓겨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라도 받고 나가는 게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돈은 얘가 제일 먼저 배당을 받고, 얘가 제일 먼저 1순위로 받고, 돈이 남으면 그 다음 순위로 2번 임차인이 받고, 배당받고, 돈이 남으면 3번 저당권 순위로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이 순위가 밑으로 내려간다.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그래서 임차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는 어디에 가서 받냐? 그거 안내해 드리면,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센터, 뭐 전입신고할 때 같이 가서 받으면 되고, 공증사무소 또는 뭐 등기소, 등기과 뭐 이런 데서 받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자계약 홈페이지가 국가기관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계약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필증에다가 확정일자를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세무서에서만 날인해주고 다른 데서 받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관할 세무서라고 하는 거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위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걸 한번 제가 실제로 확정일자가 어떤 식으로 부여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게 이제 뭐 글씨가 좀 작아서 한 화면에 다 넣기 위해서 좀 조그맣게 만들었는데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면 확정일자 뭐 Z 몇호 이런 식으로 부여합니다. 이거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이고,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실제로 가지고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실제 가져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이런 형태로 스탬프를 받아오는 방식의 형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번호 한번 매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우리 주민센터에서 자동 부여하는 방식,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우리 스탬프로 받아오는 방식,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 화면이 세 번째인데, 요게 전자계약을 우리 체결한 경우입니다. 우선 변제 말고 최자를 붙인 우선 변제권을 가장 마지막에 도입하게 돼요. 이거를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보증금에 한해서만 인정하게 되는데,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해서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이내로 들어오면, 1억 6,500만 원 이내로 들어오면, 그중 5,500만 원까지를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제도, 이거를 소액 최우선 변제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만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광주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서울 것만 좀 참고로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어떤 식으로 우리 그 배당을 해주겠다는 거냐? 그 일정액을, 그러니까 우리 서울 기준 1억 6천만 원 이하로 들어오면 그중 5,500만 원까지를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5,500만 원이 일정 금액이에요.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 주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얘네들이, 즉 선순위 물건 애들이 또 위험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일정한 금액, 5,500, 요 정도까지만, 우리 그 우선 배당을 해주는데, 무엇보다 우선해서 우선 배당을 해주냐면, 다른 담보 물건보다 우선한다. 그 얘기는, 요 임차인이 소액, 만약에 임차인이다. 그럼 배당을 해줄 때,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맨 위로 끌어올려서, 말 그대로 최우선으로 배당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요 소액 최우선 변제는, 우리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저당권자들이 좀 위험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팔린 금액에, 그러니까 소위 환가 대금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할애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이런 저당권자들한테도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은 최우선 할애, 반은 요 우선 변제 할애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확정일자 보셨고 계약갱신 요구권. 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법정갱신하고 조금 다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이요. 적극적으로 나한번더 살게요라고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를 하는 거를 말해요.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주택하고 상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도 아주 잘 출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자, 일단 이제 주택임대차의 최단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보장이 돼요. 2년 동안 내가 쫓겨날 일은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근데 그 임차인 입장에서 그 집에서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리고 다른 집에 가려고 보니 너무 이제 막 전세 가격이 올라갔거나 그래서 나하고 안 맞아. 아, 그러면 내가 임차인 입장에서 나한번더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임대인한테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이 기간 안에 행사해야 돼요. 나더 살게요 라고 행사를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 얘기는, 한 번을 더 연장해 주는데,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최초 기간 2년을 포함해서 한 번이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4년 안 나가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계약갱신 요구권이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가는 최단 기간이 1년인데, 최초 기간, 즉 1년을 포함해서 9번을 행사할 수 있어요. 1년짜리 같으면. 그래서 10년간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상가 임대인은요,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10년 동안 내보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름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임차인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거나, 예? 그러니까 2기라고 하는 거는 두번뭐 이런 뜻이에요. 월세 같으면 두 달치가 되겠죠. 연체를 한 거예요. 월세도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뭐 이런 어떤 사실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3달치 월세를 밀렸거나 이러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내보낼 만한 한 어떤
사유가 되잖아요. 이거를 거절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거절 사유. 안 돼, 너 나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권리를 줬다면 임대인한테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좀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절 사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주택에만 있는 좀 특이한 제도는 실거주라고 해서 주택 임대인이 안 돼. 내가 보장을 해주고 싶기는 한데 내가 살 거야. 이렇게 우리 주장을 하면 이거를 임대인 실거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임대인 실거주. 임대인 실거주를 거절 사유로 내세우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요 2년은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기간 중이니까. 그래서 요 주택임대차는 4년 보장, 상가는 10년 보장이 되고요. 상가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는 6월에서 1개월 사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요 기간을 놓치면 갱신 요구권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요 기간 안에 행사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계약 갱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나좀더 살을게요. 나더 영업을 할게요. 라고 요구를 해서 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임차인한테 막강한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가 뭐냐면, 주택임대차에서 계약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을 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나가도 돼요. 누가? 임차인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갱신 요구를 해서 더살 것처럼 내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나가야 될것 같아요.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침에 뭐 이렇게 짐다 싸놓고 저녁까지 돈 주세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임차인이 나가기 3개월 전에만 통지하고,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은 돈을 반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상가는 그게 안 됩니다. 상가는 갱신 요구권 행사를 통해서 갱신이 된 상태에서 중도에 해지할 수는 없는데, 주택이 이게 가능하다. 좀 특이한 제도라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법정 갱신, 소위 이제 묵시적 갱신을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묵시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아무 말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럼 누구도 아무 말도 없고, 누구도 아무 말도 없어야 되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예컨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세요. 아니면, 뭐, 차임을 좀 올려주세요. 이런 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묵시했다. 얘기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가겠다고 안 해야 돼. 그죠? 그리고 뭐, 우리 차임을 좀 깎아달라고 안 했어야 돼. 그런 얘기가 없이, 일정한, 기간이 끝난 거예요. 자, 그 일정한 기간이 뭐냐면,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 6월에서 2개월 사이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6월에서 2개월까지 나가세요. 뭐, 아니면 차임을 올려주세요. 이런 말이 없었어야 되고, 반대로, 임차인은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야 이게 법정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고 했거나 이러면 법정 갱신은 차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발생하지 않는다. 상가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조금 다른데 임대인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 6월에서 1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 주택하고 비교하면 정확히 한 달이 좀 이렇게 당겨진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게 원래요, 개정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비교적 최근에 개정이 좀 있었었는데, 둘 다, 그러니까 주택이랑 상가가 둘다 6월에서 1개월 전 사이였거든요, 둘 다. 그런데 이제 임대인들이 사실 요게 6개월에서 1개월이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리고 임차인도 여기가 1개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촉박하고, 그 기간이 촉박한데, 소위 말하면 임차인이 한달 전에만 나가겠다고 하면, 그 임대인의 입장에는 한달 동안에 집을, 우리 세를 놔서 그돈 받아가지고 이제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개월로 개정을 해준 거예요. 특히 요 2개월이 좀 중요하고요. 자, 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법정 갱신을 차단하는 기간이 원래 법 규정은 없습니다. 원래 법 규정은 없는데,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2024년도에 판례가 하나가, 나왔고요. 요 판례의 의미가 좀 중요한데, 이런 의미예요. 임차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전부터 만료하는 날그 사이에
예. 자, 오늘이 만료라면 한달 전부터 오늘까지 그 사이에 예, 그한달 동안에 나가겠다고 하면 누가 임차인이 나가겠다고만 하면 법정 갱신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대단히 유리한 의미의 판례냐면요. 임차인한테 대단히 유리한 판례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기간이 이렇게 쭉 흘러오고 있는데 임차인이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이 만료다. 근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임대인한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면 하루 전에만 해줘도 그러니까 만료일까지니까 하루 전에만 해도 그 사이에 나가겠다고 하면 그 만료일 날 종료된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 갱신이 차단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상가 우리 임대인은 하루 전에 통보를 받고 그 다음 날 돈을 빼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의미의 판례냐면 임차인한테.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임대인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의미의 판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 판례를 대법원에서 이제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보호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호법이지만 보호법이라 그래요. 여기서 보호한다라는 것은 임대인을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임차인을 보호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상가 임차인이 우리 이제 경기라는 게 급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번 주 장사가 잘 됐지만 다음 주에 장사가 안 돼요. 근데 그 원인이 무슨 뭐 조류독감 때문에 뭐 이제 장사가 안 되는데 내가 운영하는 게뭐 닭고기를 뭐 주로 우리 그 재료로 하는 거다. 그럼 조류독감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주까지는 잘 되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조류독감이 터져가지고 전국을 뭐 이제 강타했고 뭐 장사가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럼 일주일 사이에도 그런 어떤 경기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은 마땅히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취지예요. 그래서 기간 만료 1개월부터 만료일 사이에 법정 갱신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 요게 우리 아직 본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최신 판례입니다. 자, 차임 증감청구를 한번 가볼게요. 이 증감이라는 단어에다가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좀 해드린 이유는 한자어잖아요. 증감. 근데 우리가 증액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감액도 있습니다. 그럼 증액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증액은. 그래서 증액은 제한을 좀 해요. 증액 제한. 그런데 감액은 제한이 없어요. 감액 제한 없다. 왜? 감액은 누구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임차인한테 불리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연 5%만 증액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월차임 전환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 이율인데, 이건 뭐 이렇게 출제가 잘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러한 어떤 제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1억 원의 보증금을 우리 임대인이 월세로 좀 전환해달라.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그렇게 해주고 싶으면 뭐그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연24%뭐 소위 말하면 2부 이자로 요구를 할수 있잖아요. 우리 임대인은. 근데 너무 고율로 이렇게 요구하는 건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 상가는 12% 또는 기준금리. 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인데 그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 낮은 거 여기는 곱하기 4.5% 중에서 역시 낮은 거. 그러니까 이 낮은 거를 기준한다라는 게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다.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법정 갱신이 이루어지면요. 임차인은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주택과 상가가 동일합니다. 아까 우리 앞에 화면에서 갱신 요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는 상가는 못 나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계속 영업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법정 갱신의 경우에는 이 상가도 나갈 수 있어요. 물론 3개월 전에 통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가 있는데요. 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은 끝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누구 단독, 임차인 단독으로 어디에 가서 이거 신청을 하는 거냐면요.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은 그것을 등기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사람 좀 불쌍하고 이사 가야 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해줘라.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이 비용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원인 제공을 임대인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